0: 여명을 모았습니다. 중의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의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북올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오후가 되어 도도는 호생에게 전화를 걸었고 호생은 크게 놀라며 침착하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라고 안정시켰다. 그날 밤 도도는 소금의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방 열쇠를 건네준 뒤 다시 목욕탕에서 밤을 보냈다. 이튿날 아침 집으로 돌아오니 집주인과 1층 이웃이 보상 금액을 협상하고 있었고 물업관리 직원은 난간 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소금의 가족들은 육품을 정리하고 귀중품을 챙겼다. 도도는 작별 인사를 하고 매장 관련 절차를 모두 처리한 뒤 정신적으로 붕괴될 지경이 되어 다시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은 소금의 사고를 사고사로 인정해 사건을 폐기한다는 서류를 보여주었고 이어 소금의 노트를 도도 앞으로 밀어주었다. 도도는 사적인 노트라 보기 부적절하다고 답했지만 경찰은 표정을 엄숙하게 하며 꼭 가지고 가서 읽어보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지시에 따라 도도는 노트를 들고 방으로 돌아왔다. 도도는 소금의 가족들이 기차를 타고 마음을 달래고 돌아오겠다는 쪽지를 발견하고 바로 기차역으로 향했다. 도도는 택시에서 비로소 소금의 노트를 펼쳤고 아내는 소금의 촌스러운 사진과 사업거래 내용, 일상적인 생각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령자와의 재정거래 내용과 리익만 추구하는 령자를 비난하는 글, 고향 이야기를 지어내서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는 비밀, 도도의 성격을 알고도 참고 견디며 결혼을 원하는 마음 등이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48페이지에는 도도가 결혼을 제안할 때까지 감정을 누르고 꾸준히 견디겠지만 이미 견딜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54페이지에는 자신이 익명 전화를 했으며 박매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비밀, 도도에게는 언제나 미소만 지키겠다고 다짐한 글이 담겨 있었다. 또한 도도가 집세를 내지 않아 인색하다고 생각하는 마음과 이혼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 자신을 다독이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도도가 이 부분까지 읽었을 때 택시는 기차역에 도착했고 주변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도도는 망연자실한 채 그 자리에 서서 지금이 몇 시인지 이 세상이 과연 어떤 곳인지 생각했고 홀로 호숫가에 가서 물속에 뛰어들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

상숙, 소총재의 별장. 소총재가 아보와 호생 그리고 청동기 소장품을 가득 가지고 있는 정사장을 초대해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호생은 정원이 있는 별장에서 매우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오래된 녹음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며 공회전하고 있었고 창밖에는 봄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아버는 이번에 중요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고 호생은 정 사장이 부탁했던 청동기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호생은 정 사장에게 청동기 사진이 매우 전문적이며 친구를 통해 감정을 의뢰하고 마성원 선생님과 출판사와도 약속을 잡았지만 답변이 늦어 조급했다고 이야기했다. 모두가 침묵한 가운데 호생은 충격적인 결론을 말했다. 해당 유물들은 수집 가치는 있지만 진품이 아니며 16점은 청조 말기 모조품이고 나머지는 최근 모조품이라고 발표했다.

이 말을 들은 정사장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고 몸이 휘청거리며 쓰러질 뻔했고, 주변 사람들은 급히 그를 붙잡고 의식을 되찾게 하려 애썼다. 정사장은 기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숨을 내쉬었고, 일꾼이 약을 가져다 주어 조금 안정을 취했다. 허생은 수집 가치가 있으니 낙관적으로 생각하라고 위로했고, 방법은 항상 있다고 말했다. 소총재는 정사장에게 의견을 물었고, 정사장은 머리가 복잡하니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허생은 몸이 가장 중요하니 급해하지 말라고 걱정했고, 정사장은 자리를 떠나 쉬겠다고 말했다. 두 명의 일꾼이 정사장을 부축하여 나갔고, 모두가 일어나 배웅했다. 이때 녹음기 소리가 멈추고 지붕 위에서는 참새들이 짹짹 울고 있었으며, 아버는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다. 바로 그때 소환이 나무 뒤에서 나타났고, 모두가 깜짝 놀라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소환은 분홍색 바탕에 고급 치마를 입고 분홍색 자수 단면 구두를 신었으며, 붉은색의 목걸이와 고급 재료로 만든 팔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녀의 우아하고 화려한 모습은 순식간에 주변의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놓았고, 호생과 아보, 소총재 세 사람은 모두 서안의 아름다운 모습에 시선을 고정할 수밖에 없었다.

아보와 호생은 위가 심하게 아파 병원에 입원한 소모를 찾아갈 때마다 늘 침대 옆에 여러 여성 손님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아주머니를 비롯해 조제, 국분, 미용실에서 일하는 최자매 등 늘 소모를 찾아오는 이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소모의 병문 안을 빼놓지 않고 찾아오는 모습이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병동 복도로 나오자 멀리서 두 여성이 등을 돌린 채 눈물을 닦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보와 호생이 재빨리 다가가 자세히 보니 놀랍게도 그들은 란랑과 설지였다. 오랜만에 만난 두 여성은 아보와 호생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란란은 눈썹 문신을 하고 진귀한 보석으로 화려하게 몸단장을 했고 설지는 예전과 달리 몸이 뚱뚱해졌으며 얼굴에 윤기가 돌았다. 옛날의 청아하고 가녀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멋진 스타일은 고소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머리를 새로 하고 진한 향수를 뿌렸으며 명품 악어가죽 가방을 들고 악어가죽 소재의 신발을 신고 있었다. 설지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할 뿐이었고 아보를 꼼꼼히 쳐다보는 눈빛에는 그리움과 아쉬움, 복잡한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호생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설지는 정말 우연이라고 짧게 답했다. 란란은 애교 섞인 목소리로 아보와 호생은 여전히 둘이 짝을 이루 밖에서 다니냐고 물었다. 아보는 웃으며 모두 옛 모습 그대로라고 답했다. 란란은 손목시계를 보며 급한 일이 생겼으니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라고 말했다. 란란이 설지를 끌고 재빨리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자 호생은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병실 안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소모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신문을 내려놓고 두 여성이 방금 전에 나갔다고 말했다. 소모는 얼마나 오랜만이냐고 물으며 이번에 퇴원하면 자신이 주최해서 이 두 여동생을 초대할 테니 간단하게 저녁을 함께 먹자고 제안했다. 허생은 웃으며 나중에 얘기하자며 먼저 몸을 잘 챙겨라고 답했다. 그리고는 소모에게 약을 먹이기 시작했다. 소모는 란란이 자신의 퇴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외국 온천에 같이 가기로 했다고 얘기했다. 호생은 대매매는 어떤 소식이 있냐고 물었고 소모는 대매매가 지금은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았다고 답했다. 몇 년 전 상해로 돌아온 대매매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고 소모의 집 아래에 네모난 탁자 하나와 긴 걸상 두 개를 놓고 만두를 팔고 있다고 했다. 그냥 앞치마만 두르고 큰 바지 밑단을 꿰맨 채 손에는 주름살이 가득했으며 마른 나무 가지처럼 변했다고 안타까워했다. 호생은 란랑과 설지만은 여전히 예전과 같다고 말했고 소모는 지금 자신은 경비일과 소액 주식 투자를 하며 만족하고 살고 있다고 답했다. 소모는 한 번은 란란이 전화통화로 여권을 만들어 달라 했고 다섯 명의 부인이 태국에 가서 휴식하려고 하며 란란과 설지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얘기했다. 란란은 소모를 동행객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 란란은 여자친구들끼리 함께 가서 휴식하려고 하며 그냥 편하고 자유롭게 지내고 싶을 뿐인데 옆에 믿을 만한 남자가 함께 동행하면 더 즐겁다고 설득했다. 란란은 한참 생각하다가 소모밖에 없다고 말하며 다른 남자는 믿을 수 없다고 했고 옆에 있던 설지는 모든 비용은
자신의 남편이 전부 지불해 준다고 덧붙였다. 서모는 이 두 사람이 한참 동안 자신을 설복시켜 결국 동의했고 휴가를 내고 동행객으로 태국에 가게 됐다고 했다. 처음 비행기를 타봐서 정말 무서웠지만 남자로서 내내 여성들의 안전을 챙기고 짐을 들어주며 농담도 많이 했고 정말 많은 웃음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며 다섯 명의 부인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하며 웃었다.

다음날 호생이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매서였다. 매서는 호생에게 지금 바쁘냐고 물었고 호생은 매서에게 존댓말로 인사했다. 매서는 이미 아는 사이인데 왜 존댓말로 부르냐고 웃으며 예전처럼 불러라고 말했다. 매서는 개인적인 문제를 좀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매서는 바로 이혼 후의 자녀 문제라고 말했고 호생은 집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냐며 그렇다면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겠다고 답했다. 매서는 미소를 지으며 잠시 생각한 뒤 꼭 밖에서 만나야 하냐고 물으며 자신이 정말 바쁘다고 말했고 잠시 망설인 뒤 3시에 만나자고 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홍구 천악 호텔에서 만났다. 매서는 명품 옷을 입고 세련된 모습이었지만 눈가는 칙칙하고 기분이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 매서는 이 장소를 선택한 건 예전 집을 보러 온 거라며 전 남편이 앞쪽 부사철로에 살고 있다고 답했다. 매서는 결혼했을 때 북사철로에 살았는데 시댁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신잠로로 돌아왔다고 얘기했다. 호생은 알고 있었다며 답했고 매서는 그 후에 신잠로의 집을 팔고 연안로의 집을 사고 아이는 전 남편에게 맡겼다고 말했다. 그녀는 최근 생각해보니 자신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이혼하는 것과 같아서 정말 마음이 편치 않다고 토론하고 호생은 전 남편은 평범한 직원일 뿐 사업가도 아닌데 집 빼고 또 무슨 재산이 있겠냐고 물었다. 매서는 그의 집을 분할받고 싶다고 말했고 호생은 시기가 맞지 않고 근거도 부족하다고 답했다. 매서는 호생에게 방법을 찾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했고 호생은 웃으며 매서의 현재 재산 상태로 보면 이럴 필요가 있냐고 물었다. 매서는 그냥 속상해서 그랬다고 답했고 호생은 지난번 큰 연애 때 강청재가 매서가 집을 사고 인테리어 하는 상황에 대해 꽤 잘 알고 있다고 했었다고 얘기했다. 매서는 강청재가 뭐라고 했냐고 급히 물었고 호생은 그 사람의 얘기는 하기 싫다고 답했다. 호생은 지난번 큰 연애는 정말 엉망이었다고 말하며 매서가 술에서 깨고 나서 강청재와 한번 크게 싸웠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매서는 손을 흔들며 그건 그만 얘기하자고 말했고 호생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말했다. 당시 식당 선택하고 테이블 정하는 건 강청재가 맡아서 꽤 잘 처리했고 손님도 많고 조금 혼란스러웠을 뿐 전체적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얘기했다. 매서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단호히 말했다.

장편소설 무성한 꽃 4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단오 명절을 맞아 노래 단오 정추를 준비했습니다. 단오는 중국의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로서 예로부터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며 그네를 타고 창모풀에 머리 감으며 더위를 쫓던 날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 향기를 따라 행복한 단오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도강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매주 기수열 시간이 되다면 도강 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 중년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사회적으로서 병치료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우수한 중년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위치적으로 봐도 이 위치는 찾기도 쉽습니다. 일백가에 오시게 되면 일백가에서 머리를 쳐들고 북쪽을 바라보게 되면 도강 중년이라는 큰 간판이 붙었고 신화서성 그쪽으로 오시게 되면 서쪽으로 머리를 쳐들고 보시게 되면 금방 도강 중년이라는 간판이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도강 중년에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이런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서 병보시게 되어 있으면서 중년 자체가 역사가 아주 깁니다.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 2층, 3층, 4층이 도강 중년으로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찾아와서 병보고 가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너무 만족한 치료에 본인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 한 번에 예약하는 분들은 보통 2명, 3명 이렇게 예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여기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는가 하면 다시 말해서 조일만 선생님 40여 년간의 중리 경력을 갖고 있는 길림성에서 아주 저명한 심장 뇌혈관 전문가로서 중풍 후유증 환자들 그 외에 여러모로서 오랜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조일만 선생 찾아오시는 분들이 줄을 서서 이분은 한 분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사를 따라다니는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어서 원래 어느 병원에 있었다면 거기서 병 보시던 분들이 모두 이 이사를 따라서 여기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면서 우리 연변내에서만뿐만 아니라 길림성에서 심지어 저 남방에서도 찾아오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리명길 선생, 리명길 선생 장춘 중대 졸업하고 20여 년간의 중리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특히 국의대사라 하게 되면 국문에서 임명한 아주 유명한 이런 그 중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중의 경력도 뭐 50년 좌우가 되고 그리고 이미 앞에 저명한 이런 많은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국문에서 임명한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저명한 의사 선생님들을 그 도사로 모시고 중의 이수를 연마했기 때문에 진단이 준확하고 처방이 확실해서 많은 분들이 리명길 선생 찾아오시면서 특히 간장 그리고 담낭 위장 비장 장도 여기에서는 아주 많은 분들이 소화계통에는 리명길 선생이다 이 정도 찾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며 그리고 2층에 찾아오시게 되면 연길 흠가 구강이라고 있습니다. 싱커 거창이라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구강이라면 입안의 모든 문제는 순리롭게 해결하면서 여기서

0: 10년간이 치과 경력을 갖고 계시는 이사 선생님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치과를 치료해주게 되어있으면서 치아를 고정하고 들리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고 이런데 지금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있습니다. 무료로서 지금 팔팬질 해드립니다. 구강 안에 그 사진 찍습니다. 그리고 무료로서 구강 검사를 하고 그리고 치아를 씻는데 19원 90전이면 됩니다. 치아 씻는데 지금 대행 관계가 늘어나게 되어 있으면서 혹시 퇴직한 분들 가운데서도 뭐 재직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재직에 있는 분은 물론이지만 해도 퇴직한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노래 교실에 가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활동에 사회 활동에 참가하기 때문에 아주 흰 치아가 필요한데 이걸 한 번 씻는데 19원 90전입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 비용은 80%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원래 3,000원이라면 거기에서 80%를 받게 되어 있고 1,500원도 80%를 받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이래서 아무튼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치주염이 있거나 입금에 출혈이 생기거나 치아결석이 있거나 이런 분들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거나 이런 걸 포함해서도 입안의 모든 문제는 연기를 흥깍구강 찾으면 웬만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남편이의 리명길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예, 주소 위원님 위계안까지 있어서 예, 사안적인 속이 구득해서 제대로 밥 먹을 생각은 없고 예, 또 이 점입니까? 그런 거 이렇게 또 새벽에 일어나면 이게 안 있어서 예, 그저 위를 칼로 대는 것처럼 아프고 빈성 위에서 세게 아팠습니다.
0: 예.
2: 근데 지금 예, 밥도 살짝 쓰고 있고 예, 새벽에 일어나도 위 아프지 않습니다.
0: 아, 그렇죠.
2: 예, 그리고 또 예, 그 치과로 가봐야겠습니다.
0: 예.
2: 네, 예, 아니 틀리는 우리 둘 다 왔습니다. 이게 용서했습니다.
0: 아, 그래요? 거기 예, 예, 치과방에 찾아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와, 이렇게 여기서 치과라고 뭐 잇몸이 편하고 이빨이 편하고 모든 걸 들은데 다른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기 와서 해결됐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기본입니다. 예.
2: 딴 곳에서 하면 아래 이빨이 자꾸 나 빠져서 못 먹고 예, 우리 집에서는 또 자꾸 이건이 아파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다 보용 잘합니다.
0: 예. 예.
2: 이 사람 저기에서는 간제 다 좋답니다.
0: 예.
2: 이래 별반씩 틀리한 것도 좋고 예. 그다음 이 무슨 임플란트라든가 무슨
0: 임플란트 예예 예. 씹는 거 예
2: 하셨습니다.
0: 예.
2: 그냥 방송 해댔습니다.
0: 그래요.
2: 님 이제 이빨 씹는 게 이제 10원이잖습니까?
0: 19원 90전입니다. 19원 90전.
2: 예. 아, 그게 높습니다. 예, 그 우리
0: 그저 해주는 셈입니다. 그저 예예 예.
2: 이빨
0: 시켜주지. 네, 젊은이들은 거 뭐 과학적으로 시켜주게 되었으니까 다른 잇몸을 상하지 않고 치아만 딱 깨끗하게 샅한 이빨을 드러내게 하게 되어있는 이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찾아오세요.
2: 기공구십전 예, 값이 영록성다.
0: 아, 그렇습니다. 예, 예.
2: 예, 가졌습니다. 예, 세 사람이.
0: 예, 건강기원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도, 우리 집사람이 지금, 예, 조일만 선생님 치료를 지금 두 번 받았습니다.
0: 예.
3: 예, 우리 집사람은 어제도 3년 전에 부인 한번 왔었습니다.
0: 예.
3: 예, 그래서, 이, 한쪽 팔이하고 한쪽 다리에 좀 쓰는데 많이 불편해요.
0: 불편하죠. 예, 예. 예,
3: 그리고 언어 장애도 있고, 예, 항상 머리 아프다 하고, 그 다음에 머리 어지러워 하면 폐가비가 예, 온종 아이 되거나 그랬습니다.
0: 예.
3: 예, 그리고 손발이가 많이 차갑고,
0: 내가. 아, 순환장애가 심각합니다. 예.
3: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도 치료받은 거, 저기, 물어보고 했는데, 조인만 선생님이 확실히 치료를 받는다서 가서 한 게 아닌게라, 치료 지금 두 번 받았는데, 영, 확실히 좋습니다. 지금.
0: 중풍 후유증에는 조인만 선생님, 그리고 중풍 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 개선, 조인만 선생님, 이렇게 인정해도 됩니다.
3: 예, 지금은 뭐, 아침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말, 그, 한 20분씩, 30분씩 나가 조금씩 걸어대게도 괜찮습니다.
0: 예, 그렇죠.
3: 예, 원래는 제대로 걸지도 못했습니다.
0: 예.
3: 항상 어지러워서 뭐, 그냥 누워있다 하고, 그런데 지금 어지러운 증세도 없어지고, 지금 예, 혈압도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0: 아,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혈압조절이 잘 되고 있다는 게. 예, 예.
3: 그리고서 그 다음에 저기 암산도 잘 살고 지금 요즘에는 많이 이번 두 번 치료받는데 지금 많이 편안해합니다.
0: 젊은 선생님 중위계통에서는 40여 년간이 중위 경력이니까 어떤 환자를 못 받겠어요.

0: 아무래도 예약할 또 가려고 치료를 받으려고 그랬다.
1: 그렇게 하셔. 3층에 그 척추 이료기계 치료기인데 이거는 완전히 안전성에 대해서는 100% 실험 나올 수 있고 치료율이 90% 이상을 점하게 됐고 한 번에 25분 좌우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치료하게 되면 첫 두 번은 무엇 때문에 무료 치료를 해주게 되었는가 하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게 효과가 끝인가 하고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두 번 치료하고 효과가 좋으면 연속 치료하게 되면 완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 완전히 여기에 치료를 받는 분들 가운데서는 너무 사회적으로 호평이 자자합니다. 예, 찾아오세요. 계속 연속.
0: 예, 그래 뭐 저기 예약하겠습니다. 오늘 예.
1: 예, 3층 예약입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동광중면 3층 척추치료실.
1: 척추치료이기. 예.
3: 예. 경추일에 너무 아프니까나 머리도 따로 아프고 야, 잠도 잘 못 잔다.
1: 예.
3: 그리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지. 그래서 두 번 그 체험하고서는 저는 네 번째 하는데 뭐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이게.
1: 아, 그렇죠.
3: 예, 뭐 경추 아픈 것들도 많이 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안 아프고 예.
1: 예, 그렇죠.
3: 예, 그리고 잠도 잘 잡니다.
1: 예.
3: 그리고 한번 하면 와 이게 대단히 시원하고 거뿐합니다.
1: 예.
3: 그래서 뭔가 뭐 내 했다는 소문 두고 있어. 친구도 하겠다면서 그래. 오늘 어떻게 두 분 예약할 수 있습니까?
1: 예. 여기 척추치료이기 두 분이 예약을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가능합니다. 오전 오후 오전이 손님도 많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잘 파괴해서. 예, 그럼 오후에 오세요. 예, 두 분입니다. 예.
3: 예.
1: 예.
3: 예, 수고하셔.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예,
4: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우리 아빠는 지금 이 젊은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4: 어제 한 넉 달 받았습니다.
1: 예.
4: 받기 전에는 그냥 혈압 조절해줬어요. 혈압 올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어제 때는 막 고혈압이 170 올라가고 저혈압이 110 가 나타가 그래서 약도 많이 먹고 약 먹으면 내려가고 또 반복 잡고 와서 그래서 할수록 그 젊은 선생님 40년이 중위 경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서양 세계에서 이제 이번에 중약 써보자고 쓰는 게 효과 영상입니다 지금.
1: 아, 그렇죠.
4: 벌써 중요하게 얼마 아이삭산지 혈압도 그래 잘 되지 심장이 그냥 후들들 놀라고 가슴 답답하고 숨이 차하고 그래서 걸을 때는 헐떡거리면서 걸지 못하는 게 지금은 그래 숨이 차하는 증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렇죠. 기발일 겁니다. 예예. 네. 예.
4: 그리고 이거는 중풍이 두 번 그냥 이 후이쪽으로 발다리를 못 썼어요. 아까 주름 내 못했습니다.
1: 그 문제죠.
4: 안에서 그 이제 생활하려고 눈이 부쩍
1: 나가고 그런데
4: 요즘은 이 선생님 치료를 받고 저수로 자리 받을 수 있고 또 요즘은 좋아지니까 바깥으로 뜯어도 문득을 합니다.
1: 아, 큰 효과죠.
4: 이게 얼마나 효과 좋습니까? 예. 이런 기적입니다.
1: 기적입니다. 완전 기적입니다.
4: 자고 원래 못 나갔는데 지금 예. 치료를 받고 이렇게 나가니까 야, 이 선생님이 치료를 해 예, 할 때 보니까, 이 매고 제대로 보고, 이 진단을 제대로 딱딱하더란 말입니다.
1: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하기 싶은 거, 그거 딱딱 짚어내더라고요. 예.
4: 땡기, 치료에 그거, 그 진단에 그거에서 치료할 때 효과 좋단 말입니다.
1: 그렇죠.
4: 그래, 우리 아빠는 또, 이게 치료를 받았거니와, 이 지혜가 나빴어요. 내리 그거 댕기면 보거나, 여러분들, 치과에 올라가서 치료하고 나려면 영 기뻐하면 영 효과 좋다는 그 소문 듣고 자기도 치료하겠다 가서 올라가서 치료 이제는 들이닥인데 자꾸 하지 말아주고 그냥 뺐다 꼽았다 하면서도 그럼 다 어디 효과 없단 말인데 이번에 가서는 그리고 들리도 다시 한 게 영 좋습니다 지금.
1: 아, 흥가구강에 찾아와 하셨는데 그렇게 효과 좋더라 그러죠?
4: 예, 예, 이번 그러니까 다 빼졌습니다. 빼져
1: 그렇죠.
4: 다시 한 게 영 효과 좋다고
1: 그렇죠.
4: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거 어디 몰라 어디 이선이 지혜 때문에 고생을 세게 했습니다.
1: 그렇죠. 집과가 오버에 속하는데, 예, 예.
4: 네, 그래서 우리 아빠야 된다. 이번에는 우리 그런 우리 아빠의 동생 또 이 치과 이 이빨 아파서 그런 거 이번에 갈 때는 데리고 가겠다. 그래 내일이 가려는데 이 치과를 두 번을 예약해 주세요. 어,

0: 한번 예. 몇 번 더 뭐 더 더
1: 어, 그렇게 하셔. 요즘에는 모든 우대한 떡은 백분제 따봐서 합니다. 80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귀해입니다. 아, 요즘에 그렇게 하게 돼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여기에서는 그 정도 또 우대 사회적으로 그 봉사하는 차원에서 우대하는 이런 값을 많이 사용하게 돼서 그 잘 쓰시기 바랍니다.
0: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 그 3층에
1: 척추치료기
0: 허리 아프고 예. 그 화보에 무릎 관절이 아픈 것도 싫어할까?
1: 됩니다. 허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허리 치료를 해야 무릎 관절, 발목 그리고 고관절 이걸 비롯해서 좋아지게 돼 있으니까 신경관이 압박하면서 내리 저리 납니다. 이래서
0: 옳습니다, 예.
1: 예, 그래서 3층에 척추 이료기기를 찾아오셔. 여기 경추, 흉추, 경추는 7마디 아닙니까? 위로부터 내려서. 그리고 흉추는 위로부터 내려서 12마디, 요추는 밑으로부터 올리해서 5마디인데, 이 모든 걸 합해서 척추를 하게 됐는데, 척추의 이상은 직접적으로서 단순 척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추계다면 뇌혈관, 흉추계다면 심장혈관, 그리고 요추계다면은 그 콤파까지 영향받고 여러모로 영향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 찾아와 받으시면 상상위의 이런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오세요.
0: 그렇습니까?
1: 예.
0: 그러면 우리 아빠 같은 나도 내 허리 지금 뒤에 아프단 말입니다.
1: 예, 찾아오세요. 예.
0: 같이 가자 그런다.
1: 예, 두 분이 함께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0: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그 설만 선생님 치료를 우리 동서가 얻은 후 한 달 남을에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 지금 효과 좋아가지고 그 설만 선생님이 아직도 좀 이렇게 신체 몸이 약하고 하니까 이 공고계단 걸쳐야 된다 하더랍니다.
1: 예, 그래서 그렇죠.
3: 또 제사 이렇게 또 이렇게 색이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1: 그렇죠.
3: 그래, 예, 그래서 공고계단 결식은 몇 번 더 오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예, 내일 예. 그 뭔가 그 또 시골에는 그 봉가지 오빠하고 형님이도 오빠도 당뇨합병증을 해가지고 지금 색이 와가지고 이 반신 잘못 쓰고 하던 게 이 발이 계속 이렇게 감각이 없으니까도 감각이 지금 돌아진다죠.
1: 그게 보통 효과 아닙니다. 예, 예.
3: 예, 그래, 그 뭔가 그 선생님 치료를 얻은 두 번 이렇게 약 가져다 먹었는데 효과 좋다고 내리 그 봉가지 그 오빠 형님이 눈도 심장도 나쁘고 해서 같이 치료받는데 그 두 분을 예약해달랍니다.
1: 내일 예약입니다.
3: 그러니까 오빠네 두 분이 우리 동서까지 세 분.
1: 세 분입니다. 네. 예, 조일만 예. 선생께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내일 완전히 가능합니다. 세 분이 오시는 걸 하니까 좀 일찍이 찾아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어머니 우리 고모님 그 신입이가 있대요. 고모가. 예. 어머니 그 금요일날에 갔는데 가이까나 그 뭔가 염증 조금 있다고 치료를 하고서 그 다시 글리를 맞추자 하더라고요.
1: 그렇죠. 염증 소염 치료를 거기서 하면 예. 됩니다. 거기서 예. 해갖고.
3: 그래서 그 오늘 예. 예약해달랍니다.
1: 그렇게 하셔. 흥과 예. 구강에 찾아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예.
3: 수고하세요.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절만 선생을 예약합시다.
1: 예.
4: 어째 그런가 하면 우리 이모 아무래 중풍 두어 번 왔다 갔는데 예, 치료하고 이러는데 어째 요즘에 그런 저 언니가 자꾸만 어림증이 나고 다리 아프고 그런 머리가 막 터진 것 같단다. 그래 오늘이 절만 선생을 예약해서 가서 검사하고 친구도 하고 청약도 짓자고 소리 그래 예약합니다.
1: 그렇게 하시죠. 절만 선생 오늘 찾아오시는 걸 예.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이니까 시간 됩니다. 완전히 찾아오세요.
4: 잘 치료하자 그만.
1: 그렇죠. 명의인데요. 예, 알아주는 명의입니다.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저도 절만 선생님을 지금 착수해 배운데 난 장미하고 녹음이 증상하고 그래 소변 이래서 소변에 좀 소변 한번 했는데 지금 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내일을 예약하자.
1: 큼지근 녹음 콤파체 문제 잠 자기 힘들어 지금 모두 중의해서 해결하는데 조일만 선생 찾게 되면 이 방면에서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적거나 없을 정도로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5: 네,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6: 예, 네, 아, 저는 그 이명일 선생님을 지난번에 가서 보였습니다.
1: 아, 예.
6: 예, 네, 그, 잠을 잘 못 잔다 말입니다. 한 예. 하루에 한 다섯 시간이나 한 이렇게 자고, 그러고, 이렇게 좀 되게 피곤한다 싶고, 이렇게 맥이 없고, 예. 조금만 예, 일하고 하면 맥이 없고, 그래서 약을 썼는데, 예, 일단은 효과는 그 잠을 못 자는 거 잠을 잘 자게 된다.
1: 아, 예, 예. 예. 예. 중립 방법으로 예 리맹길 선생 찾는 게 잘 찾았습니다. 예예예
6: 예. 예, 예, 효과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한번 더 쓰자 그랬는데요.
1: 아 그렇게 하셔. 리맹길 선생 예. 토요일 빼고는 다 나오십니다.
6: 아 예.
1: 토요일 전일 빼면 됩니다. 그 외 오전 오후 다 나오시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6: 예네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7: 네. 우리 언니는 이명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결장염이 있어서 한 두 번 약을 개다 잡았습니다.
1: 예, 예.
7: 그래서 지금 많이 낫습니다. 연구도 활쩍하고 그래서 그렇던 게 조금 몸이 부들고 좀 차수도 드물답니다.
1: 예.
7: 그래서 약이 떨어져서 약질나 가려고 하면서 그 언니 딸이가 이제 50인데 어째 그런 찬물 먹으나 따가운 물을 먹으나 다 이빨이 아프답니다. 입금도 아프고 그래서 그 치과를 가려고 합니다. 언니가 언니도 그렇고 언니 딸도 그렇고 그래 가려고 합니다.
1: 네, 요즘 찾아오셔. 찾아오시게 되면 네. 모든 치료는 다 빠져 하게 되었으니까 80% 받게 되었으니까 귀해입니다. 예, 흠과 구강에 네. 찾아오세요. 예.
7: 예,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8: 예, 리명길 선생님을 예약하고 있어요.
1: 예.
8: 우리 고모가 위궤양도 있고 십이궤양도 있어서 드문드문 예리 다수로 출혈을 했습니다.
1: 예.
8: 그동안에 용화단 병원 다 다니면서 약도 많이 썼습니다.
1: 아, 예, 예.
8: 그래도 잘 돌아와 있어서 리명길 선생님이 첨력을 갖다가 처음에 한 주일 했으니까 나 출혈이 못 돌아옵니다.
1: 예.
8: 후에 또 약을 갖다가 썼는데 지금 출혈도 없고 소화도 잘 되면 소화되는 게 소화도 잘 된답니다.
1: 예.
8: 그리고 밥도 당기고 매운 음식을 못 잡을 때 매운 음식도 잡을 수 있답니다.
1: 예.
8: 그래 이 병원에 이 그런 약값도 저렴하고 치료 효과 좋아서
1: 예 그렇죠.
8: 났을 때 이 좀 약을 많이 쓰겠답니다.
1: 아 그렇게 알아하세요. 예. 리맹길 선생 예 토요일 빼곤 다 됩니다. 예. 예 건강 기원입니다.
8: 치과를 예.
1: 아 그래요. 예, 치과 말씀하세요.
8: 예. 그 갔던 바에 이거 그런 그 치과를 치과 용하다니까나. 이틀에 이거 했는데 너무 아파서 도광중류원이 도광중류원이 없습니까?
1: 맞습니다. 도광중류원 2층에 흠과 예. 구강이라고 있습니다. 예.
8: 예. 2층에 예. 치과에 가서 의사를 보이고서 이 분리를 다시 하겠답니다.
1: 아 그래라 하셔.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서 치료받고 완전히 이전에 치아가 아니고 너무 편리하고 이게면 너무 만족한다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찾아오세요. 예.
8: 예, 소문 듣고 너무 좋다 하니까 가겠다.
1: 그렇죠. 입소문 듣고 모두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8: 네, 알겠습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9: 네, 그 도광중의 치과가 뭐 활동한답니다.
1: 예, 활동합니다.
9: 일도인이 그 분리 다시 하겠다는데 그 무슨 활동인가?
1: 여전히 100분제 80을 받습니다. 예, 따봐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 특수한 우대 활동입니다. 자, 찾아오세요. 예, 예.
9: 네네, 알겠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도광중원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병보시게 되어 있고 우수한 과실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느 부분이든지 편리하게 서리 찾아보시게 되면 기본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원만한 해답을 얻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이제 리맹길 선생님 여러모로서 종합적으로서 좋은 치료가를 거두는 이런 처방을 내게 되었는데요. 특히 위장, 비장, 간장, 담낭, 심지어 뭐 간경화, 간경화 복수 이런 분들도 이 선생님한테는 묘한 처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오시기 바라면서 특히 여기 최기명 주임선생, 뭐 이로적으로는 주임선생, 행정적으로는 원장선생, 피부 단독이 병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최기명 주임선생께서는 피부과에 있어서는 전 나라적으로서 인정을 받는 이런 우수한 피부과 주임 선생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 포진 한번 나타나면서 낫지 않지요. 2차, 3차도 자꾸 범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소보짐이라든지 백전풍 잘 낫지 않는 질병이지요.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습진으로 인해 가지고 가려워서 꼼짝 못하는 이런 분들 포함해서 찾아오시게 되면 이분은 이득이 아주 좋습니다. 찾아가 보신 분들은 아, 내일부터 이 사람 많으니까 천천히 오세요 이렇게 해도 머리 막 들이밀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치료 방법은 단순 뭐 당약으로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좋아서 10년, 30년에 재발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면서 심지어 매독이라든지 림병이라든지 후유증병, 손톱 발톱이 부옇게 되면 부서져 나가는 이런 질병까지 포함해서도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기명 전선생 피부과 주임에 있어서는 우리 연변중년에서 줄곧 피부과 주임으로 계시다가 퇴직하고 여기에 아주 여러 곳에서 당기는 걸 여기에 찾아와서 지금 병 보시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도강중임 온진보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10: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요물아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네,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적인 양이
1: 네,
0: 싶습니다.
1: 맞습니다.
0: 별도의 뭐 운동 기구가 필요 없이 특별한 장소 제약도 없어 아침 저녁으로 공원 길가에서 가볍게 뛰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죠.
1: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가볍게 뛰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며 무작정 조깅을 시작했다가 이 무릎 통증이 생기거나 근육이 자주 뭉치고 심지어 운동 후 피로감만 쌓이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네, 오늘 살롱 톡쇼에서는 일반인이 잘 모르는 조깅 숨은 건강 상식, 올바른 조깅 방법, 초보자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 조깅으로 효과적으로 건강 관리하는 비법까지 모든 내용을 쉽게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0: 그래서 운동 초보자도 오랜 기간 조깅을 해왔지만 제대로 된 방법을 몰랐던 분들도 또 오늘 방송 듣고 건강한 조깅 습관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윤걸 씨도 조깅을 합니까?
3: 저도 가끔 하는 편이죠.
2: 네, 네 이제. 언젠가 저희한테 얘기한 적 있잖아요. 운동을 네네. 한다고. 어떤 네네네. 운동 보통 하세요?
3: 저는 이제 그 헬스라든지 예. 그리고 저도 조깅을 이제 날씨 좋을 때 많이 하는 편입니다.
2: 네,
3: 네 뭐 정신도 좋고 식사 예. 후에 밖에 나가서 한 반시간 정도. 네.
2: 근데 조깅의 하죠. 효과를 알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맹목적으로 아니면 그냥 취미 삼아?
3: 취미도 있고 네. 일단.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2: 어떻게 느꼈습니까?
3: 많은 이제 그 뭐 생각 같은 것을 더 조리 있게
2: 조깅이?
3: 네. 그냥 걸으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네,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체력도 많이 오르고
2: 네.
3: 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2: 귀가 막 설깃해지는데 저는 조깅 그냥 운동이다 생각했었거든요.
3: 네네네.
2: 근데 조깅이 우리 몸에 주는 진짜 건강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얘기해 본다면 우리가 조깅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근데 단순하게 뭐 살 빼는 운동이라 생각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깅의 건강 효과는 훨씬 다양하고 깊습니다. 일단은 심폐 기능 강화라고 하죠.
3: 네.
2: 가벼운 속도로 지속적으로 뛰는 조깅은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네, 꾸준하게 조깅을 하게 되면 심장 박동이 규칙적으로 안정화되고요. 네, 폐의 산소 흡수 능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조금만 걸어도 숨차고 피곤했던 분들이 꾸준하게 조깅하게 되면 기본적인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요. 또 일상 속의 피로감이 크게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3: 네, 그리고 이제 혈액순환 개선 및 혈관 건강 관리에 효과가 있습니다. 조깅을 하면서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혈관 내 로폐물이 배출되면서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 학생들은 하루 종일 혈액순환이 정체되기 쉬운데 하루 20분에서 30분 조깅만으로도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네, 그리고 또 정신 건강 개선 효과도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3: 네. 네,
2: 운동을 하게 되면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이 분비되는데요. 조깅은 리듬감 있게 진행되는 운동이라 스트레스 해소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 우울한 기분, 불안감을 가볍게 털어내고요. 또 숙면 효과도 높여주기 때문에 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3: 네, 그리고 마지막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고 건강한 체중 관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을 넘어 근육량을 유지하고 기초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요요 현상 없이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조깅은 몸의 신체 기능부터 정신 건강까지 전반적으로 관리해주는 최고의 일상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효과는 올바른 방법으로 조깅했을 때 얻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2: 근데 아까 윤걸 씨는 그것보다는 네네. 생각을 조리 있게 할 수 있고 말을 조리 있게 할 수 있다는데
3: 네네네.
2: 조깅하면서도 부단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3: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그 가끔씩 뭔가를 이제 기억하기 좋아하거든요. 뭐 예. 좋은 문장이라든지 뭐 필요해서 외우는데 이제 걸으면서 외우면 특히 잘 외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암기할 부분이 있다 할 때 보통 이렇게 조깅을 하면서 외울 때가 많아요.
2: 조깅이랑 건강 상태 그리고 정신 상태까지는 연결 짓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암기 능력이랑 그리고 생각을 정리랑 그리고 또 조깅이 연결됐다고 하는 건 처음 들어본 말이라서 저도 한번 해.

0: 와야 되나 그런 생각이 지금 잠깐 들었습니다.
1: 네. 아무튼 좋은 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체중 관리도 좋고,
0: 네.
1: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혈액 순환도 잘 되고,
0: 네.
1: 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좋은 이제 운동의 하나라고 볼 수 있죠.
0: 오늘 또 윤결 씨가 제대로 맡았습니다. 이제 네. 조깅을 자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깅이 또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으실래요?

0: 근데 저도 이제 은걸 씨 말을 듣고 나도 조깅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 조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두 다리가 있어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 올바른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저처럼 아무것도 운동에 대해 모르면서 시작하려는 초보자들 위한 그 좋은 정확한 조깅 방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그렇죠.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잘못된 자세와 방법으로 조깅하면서 오히려 몸에 무리를 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올바른 조깅 상식을

0: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조깅 속도와 시간 설정 상식입니다. 조깅은 빠르게 뛰는 달리기가 아니에요. 절대 네. 숨 가쁘게 힘들게 뛸 필요 없고 대화가 가능한 가벼운 속도가 가장 적절한 조깅 페이스입니다.
1: 그래서 아까 제가 윤걸 씨가 막 조깅하면서 암기한다 했을 때 아니 그렇게 힘든데 숨 가쁠 텐데 어떻게 암기를 하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숨 가쁜 정도가 아니라 대화가 가능한 가벼운 조깅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암기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이제 여유 있게 네. 너무 힘들지 않게 네, 호흡도 조절하면서 하면 굉장히 좋죠.
1: 네.
0: 올바른 방법이죠. 그리고 초보자의 경우 처음부터 오랫동안 뛰려 하지 마시고요. 하루 15분에서 20분 주 3회에서 4회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점차 30분에서 40분으로 늘리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1: 그러니까 천천히 적응 단계가 필요하고 윤걸 씨는 얼마씩 하세요? 시간당?
0: 저는 이제 그 평균적으로 이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이제 초보는 아니네요.
0: 네네. 처음 했을 때는 네. 저도 이제 그 근육이 이제 통증을 느끼거나
1: 네.
0: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견제하다 보니까
1: 네.
0: 어느 순간 체력도 오르고
1: 예.
0: 시간도 조금씩 늘려가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네네. 연결신에서 조깅할 수 있는 뭐 좋은 곳 추천할 만한 곳이 있나요?
0: 저는 이제 주로 그 저희 집 부근에서 하는데
1: 예.
0: 그 옌베이루 우리 저희 그
1: 연봉도
0: 네.
1: 네. 연봉도. 직장 우리 방송국에
0: 네. 직장, 네.
1: 직장 아 거기가 정말 좋습니다.
0: 그래서 이제
1: 예.
0: 조깅을 하죠. 근데 굉장히 좋아요. 공기도 좋고
1: 그러니까 이제, 산이니까 네네네. 산 쪽이니까
0: 사람도 너무 많지 않아서 붐비지도 않고
1: 우와, 네. 그러네요.
0: 네.
1: 그럼 그 올바른 좀 조깅 같은 거 자세 같은 거 알려 줄까요?
0: 네. 상체는 먼저 이제 똑바로 펴고 너무
1: 네.
0: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히지 않아야 합니다. 어깨는 힘을 빼고 편안하게 내려놓고 발은 90도 각도로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둘째는 이제 발 디딤 방식이 정말 중요한데요. 발 전체로 바닥을 딛거나 발 뒤꿈치부터 먼저 닿는 방식이 좋습니다.
1: 근데 어떤 분들 가끔 발끝으로 막 뛰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럼 어떻게 되죠?
0: 그러면 이제 그 중심이 이제 앞으로 많이 쏠리기 때문에
1: 네,
0: 조금
1: 근육이 우리가 가지 않을까?
0: 그렇죠. 이제 뭐 종아리 근육이 더 힘들다든가.
1: 그러다 보면 또 부상 당할 수 있고. 그럼 또한 조깅의 최적의 시간도 있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 조깅이 좋다고 하는데요. 네, 체질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혈당이 낮은 분들은 아침 공복 조깅 시 어지러움이나 탄력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소량의 바나나 혹은 물을 섭취한 후에 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시간대를 언제로 하면 좋을까요?
0: 네, 가장 추천하는 시간은 이제 오후 4시에서 저녁 8시, 7시인데
1: 네.
0: 이때 몸의 근육 온도가 높고 관절이 유연해서 부상 위험이 가장 적고 운동 효과도 높습니다.
1: 아. 그러네요.
0: 네네.
1: 지금 보통 조깅이라 그러면 아침 일찍이거나 밤 늦게까지 생각하는데 이게 그거 아니고 오후 시간대가 좋다고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추가로 간단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스트레칭 상식인데 네, 조깅 전 5분 정도는 목, 어깨, 허리, 다리 관절을 풀어주는 준비 운동이 필수라고 합니다. 또 갑자기 막 뛸 수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근데 관절이 경직된 상태라서 부상이 쉽게 생기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조깅 후에도 5분 이상 스트레칭을 해주게 되면 근육 뭉침을 방지하고 다음날 근육통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0: 네, 조깅도 운동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1: 네.
0: 네,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와 건강상 위험을 막기 위한 필수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처럼 이제 초보자거나 아니면 기획하고 있는 분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1: 네, 첫 번째는 이제 무릎 보호가 필수입니다. 아, 조깅 후 가장 많이 아픈 부위가 바로 무릎인데요. 대부분 잘못된 자세와 과도한 운동량이 원인입니다. 평소 비만이 있거나 무릎이 약한 분들은 처음에는 걷기와 조깅을 병행하고 절대 오르막길에서 무리하게 뛰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오래된 운동화 쿠션이 없는 신발로 조깅하는 것도 무릎 관절에 큰 충격을 주니 반드시 전용 조깅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0: 전용이 있어요?
1: 저는 전용 그냥 운동화를 자주 신고 하는 편입니다.
0: 네, 편한 운동화.
1: 네네네.
0: 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이 바로 수분 보충 관리라고 합니다.
1: 네. 네,
0: 조깅할 때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1: 네, 네.
0: 목마르도가 느낄 때 이미 몸이 탈수 상태라고 합니다.
1: 네. 네,
0: 조깅 시작 30분 전에 미리 물을 한 잔 마시고 또 30분 이상 조깅할 경우에 중간에 소량씩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막 덥다 그래가지고 너무 차가운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게 되면 위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물을 천천히 그 상온의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1: 네. 그리고 세 번째 주의사항은 몸 상태에 맞는

0: 운동 조절입니다. 감기, 몸살, 숙취가 있거나 하루 종일 극도로 피곤한 상태일 때는 무리해서 조깅하지 말아야 합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한 것인데 몸이 지친 상태에서 억지로 뛰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부상과 질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심장이 갑자기 두근거리거나 어지럼증, 가슴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1: 그리고 또 주의사항은 날씨와 환경관리라고 하는데 미세먼지가 심한 날, 또 폭염, 한파에는 야외 조깅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공기가 안 좋다는 날 호흡기 질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피하는 것이 좋겠고 네. 너무 더운 날은 열사병, 또 추운 날은 근육경직과 부상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내른 날은 실내에서 걷기 운동으로 대체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합니다.
0: 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실수인 과도한 운동 욕심입니다. 하루 만에 효과를 보려고 처음부터 너무 오래 너무 빠르게 뛰는 분들이 많은데 조깅은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 손상, 만성 피로를 유발하니 자신의 체력에 맞춰 천천히 꾸준히 이어가는 게 최고입니다. 사실 이제 조깅을 이제 하겠다고 결심하거나 이런 분들이 네. 처음에는 이제 이욕에 앞서서 많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1: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도 하면 열심히 꾸준히 하겠다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0: 네네.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이제 네. 꾸준히 오래 하겠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차근차근 늘려가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1: 네. 그리고 네. 막 급한 마음이 하게 되면 어차피 좀 욕심이 늘어나게 되고 네네네. 운동량이 막 늘어날 수 있고 시간도 이제 더 단축해서 네네네. 하기 때문에 이런 건 피해야 된다 그런
0: 얘기죠. 맞아요.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았거든요. 이제 컨디션이 좋을 때는 이제 막 많이 걷고 막 한 시간씩 뭐 할 때도 있고.
1: 그럼 어땠습니까? 집에 가게 되면.
0: 너무 힘들죠.
1: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그렇게 운동하면 안 되잖아요.
0: 네네네. 신체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1: 네. 네. 그래서 막 의욕에 앞서 과하게 가기보다는 적당히 적절하게 운동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0: 네, 좋은 조깅 습관은 일상 건강 관리와 함께 할 때 더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건강 관리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첫째는 이제 조깅 후 식사 관리입니다. 운동 후 갑자기 과식하거나 기름진 음식, 당분 높은 음식을 먹으면 운동 효과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0: 그러네요.
1: 네네. 조깅 후 30분에서 1시간 내에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이 좋고, 공복 조깅 후에는 영양소를 골고루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0: 그리고 둘째는 수면 관리와 연기한 건강 케어입니다. 네, 조깅은 숙면을 돕는 운동이지만 너무 늦은 밤, 그러니까 뭐 10시 이후 한다거나, 네, 또 격한 조깅은 오히려 신경을 흥분시켜서 잠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요, 해지기 전 저녁 초반에 조깅을 마치고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유지하게 되면 면역력과 체력 관리에 좋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셋째는 이제 몸의 변화를 체크하는 습관입니다. 매일 조깅 후 몸의 상태를 간단히 체크해보세요. 무릎, 발목 통증이 지속되는지, 평소보다 피로감이 심한지 등을 확인하고, 이상 증상이 반복되면 운동 강도를 낮추거나 휴식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한 운동은 자신의 몸을 잘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0: 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 유지라고 합니다.
1: 네네.
0: 아무리 매일 조깅을 해도 불규칙한 식사를 한다거나 야식을 한다거나 흡연이나 과음을 반복하게 되면 건강 효과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조깅을 계기로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하게 되면 더욱 튼튼한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윤걸 씨도 이제 조깅을 먼저 해온 사람이라 조깅에 대해서 우리보다 많이 알잖아요.
1: 네네.
0: 근데 오늘 걸 방송 들으면서 또 윤일 씨가 하던 그, 네네, 방송 내용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윤걸 씨는요, 예, 좀 더 튼튼하게, 이제 원래 또 키도 크니까,
1: 네네,
0: 뉴스 앵커로도 좋고 뭐 토크쇼 사회자로도 좋고,
1: 네,
0: 더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주면 몸으로 직접 보여주는 상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깅도 좋고 요즘 이제 유행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데,
0: 뭔데요?
1: 그 이제 중국어로 이제 처만퍼라고,
0: 천천히 요즘, 달리기?
1: 네.
0: 어떻게 달리는 건데요?
1: 이제 집에서 그 템포가 있습니다. 똑딱,
0: 네,
1: 똑딱 요 템포에 맞춰서 선자리, 그냥 선자리에서 그냥 뛰는
0: 그대로.
1: 겁니다. 네.
0: 와.
1: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락프로라든지 영화를 보면서,
0: 네,
1: 한 반 시간 전 정도 그냥 선자리에서 그냥 뜁니다. 그 템포에 맞춰서.
0: 네, 똑딱똑 그 시계 같은 거 있어요.
1: 네네네, 맞습니다.
0: 오.
1: 네, 그 속도에 맞춰서 그냥 뛰다 보면 한 30분 정도 뛰면 이제 몸이 뜨거워 나는 것을 느끼고,
0: 예,
1: 땀, 너무 그렇게 심하게 땀이 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 운동 한 그런 굉장히 상쾌한 느낌,
0: 네,
1: 받을 수 있어요.
0: 그래서, 네, 어떻게 뭐 조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자신의 몸에 맞는 리듬감에 따라서 운동하게 되면 우리가 건강 관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완벽한 식단보다는 하루 덜 짜게 먹기, 또 한 시간 일찍 자기, 계단 한 층 더 걷기 등 작은 변화가 쌓여서 우리의 가장 큰 몸의 변화를 만든다고 합니다.
1: 네, 결국에는 작은 선택의 차이입니다. 내 몸에 귀 기울이고 피곤하면 쉬는 용기, 배고프면 건강한 걸음, 우울하면 누군가에게 말 걸기,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듭니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활기차고 더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하는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 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 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캉타이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80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전화 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싸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싸지 원액과 명서방, 이번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이번 우대 활동의 특점은 본 제품을 많이 실어줍니다.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으니까 싸지 원액 같은 제품이 이제 외에서 우대 할당 설명드렸는데요. 한 가게 124원인데 60각을 싸면 80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초 그 내는 게 60각이니까 너무 많은 것도 아니죠. 이런 다음에 여기에 80각을, 보통 60각에 60각을 주면 잘 주는 건데 이번에 80각을 주게 돼 있으니까 이때 한 가게 가격은 5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싸지 원액 같은 제품은 들어오는 족족 모자라서 못 팔 정도로서 많은 분들이 앞당겨 가져가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는 우수한 제품 자체, 대사연이 인력에게 선물한 우수한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무릇 이 제품을 써보시게 되면 바로 본 제품이구나 이런 감을 느끼게 돼 있을 겁니다.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각을 싸면 이렇게 비싼 제품인데 한 각은 30일 복용하는 겁니다. 10각을 싸면 12각을 줍니다. 보통 10각을 싸면 10각을 100% 물어다 주게 되는데 이번에는 2각을 더 얹어줘서 1,200원 현금권을 더 드리는 셈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각의 가격은 27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눈병 치료에서는 전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우수한 제품 명서방은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제품을 쓰고 눈에 좋은 효과를 거두셨던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싸지원의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양천공 8년 4월에 국제 싸지대회가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미국에서. 여기에서 많은 나라의 건강학자들이 모인 대회에서 싸지는 전 세계적으로 공인하는 대사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다.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았으면서 이 제품 자체는 2억 3천만 전에 이 1억이라도 많은데 1억이 두 배입니다. 늘 말하니까 그저 이점은 기억할 수도 있는데 2억이라면 그리고 거기에 또 3천만 년을 더 합합니다. 2억 3천만 전에 제일 고로한 식물이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가 바로 싸지 원액에 속하게 거기에서 분리 추출한 게 싸지 원액에 속하게 돼 있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싸지 원액 얻으며 한 반년 넘게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야, 우리는 내 우리 가족과 같이 씁니다.
1: 아, 보통 그렇게 합니다. 예, 예.
2: 예, 야, 둘 다 이거 쓰고 나 얼마 좋은지, 예. 이거 구두 오래 쓸까 나의 여러 가지 약들 지금 아예 먹고 뗐습니다.
1: 다. 바로 그럴 겁니다. 이 제품 자체가 420가지 영양활성소 그

0: 인삼 로경이 5에서 8효과니까 다른 약과 뭐 대비가 되지 않을 정도죠.
1: 예, 머리가 옛날엔 항상 어지럽고, 예, 그 다음에 귀에서도 전기 소리 나고, 예, 갖다 이게 눈이라는 게 잘 안 되고 이랬는데, 지금 이거 꾸도 있은 바람에 이런 증서가 눈 어지럽거나 이런 증서가 완전히 이렇고 머리 어지럽고 눈이 아이별은 눈이야
0: 아, 눈이 좋아집니다. 예, 네. 머리 어지러운 증상 혈관성 모병 해결에는 이런 제품이 많지 않습니다.
1: 예, 그리고 이 소화가 예, 특히 또 이 소화 잘 된다.
0: 네. 아, 모두 그럽니다.
1: 예. 예, 이약은 내 그냥 떨구지 않고 먹었는데 지금은 이거 먹은 다음부터 내 이약을 딱 뗐습니다.
0: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1: 소화 잘 되고 내분 거 먹어도 미가 자극이 없고 하는데 아 그런 약을 먹을 필요 없죠 지금. 예.
0: 그렇죠.
1: 되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이 전력선 비달려서에 야 밤 미네 못 자고 저녁에는 밤에 뭐 낮에 이러고 돼서 저녁에 딱 그도 소리 내 조금 조금씩 그도 예 한 6번씩 보았습니다.
0: 야. 아 그러면 하루 저녁에 자는데 기본으로 깊은 잠은 못 자게 돼 있고 예. 그렇죠. 예.
1: 그러니까 밤 미네 못 자고 사람 낮에는 정신 안 나고. 켜켜부레한게 사람 이러던 게 지금은 하루에 한 번씩 딱 소변 보고 그 다음에 소변도 시원히 잘 나가고 예 그리고 냄새 안 나던 것도 완전히 냄새도 없습니다.
0: 그렇죠? 이렇게 좋은 제품이 드물 겁니다. 예.
1: 예. 야, 네 그래 이거 쓰고서 아, 얼마나 좋은지 여러 가지 이 큰 병 해결했습니다. 이
0: 그렇죠.
1: 이나 이게 약을 달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먹을 부터는 약 아예 먹고 하니까 나 경제적도 되고 또 병도 치료되고
0: 그렇죠. 예. 예.
1: 예. 그래서 선생님 이번에 이 기회가 이리 좋을 지가 오늘 60각을 또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전화번호 5017766에 전화하세요. 60각을 싸면 80각을 줍니다. 이때 한 가게 가격은 50원 잡아받게 되지 않으니까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하세요.
1: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나도 좀 싸시원해가 오랫동안 먹었는데 먹은 후부터는 다리 저리고 저녁이면 다리에서 막 쥐가 자꾸 나고 바깥까지 저려서 싸게 바람이 자꾸 나던 조상이 나아졌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3: 그리고 어깨로 목으로 목이도 보고 나고 예. 이유 없이 뭐 근육통이 나타나던지 시달릴 때인데 근육통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0: 아 그렇죠. 순환장애가 풀리고 예, 예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
3: 그리고 심률이 그나마 뭐 빨리 뗐다 늦게 뗐다면 고르지 않던 게 요즘에는 심률이 고른다.
0: 아 그렇죠. 예,
3: 그리고
0: 예.
3: 가슴이 그냥 침침하고 답답하던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 예. 뭐나 맨날 숨쉬기 좀 바빴댔습니다. 근데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0: 삼고의 조성 고혈당 고혈압 고혈질을 예. 해결해 주는 제품이 바로 사지원액입니다.
3: 예, 목대지 뻣뻣하던 것은 나중에 여름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러면
3: 그리고 예, 더 좋아진 거는 두드러기도 나고
0: 피부가 좋아진다 그렇죠.
3: 예. 예. 피부 가려움증이 나타나던 게 그게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0: 그게 큰 그 문제 해결입니다.
3: 예, 면역이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예.
0: 그렇죠. 예.
3: 예, 그 너무 좋습니다. 그래 이 명서받는 약은 또 우리 집에 아저씨 쓰는데 좀 좋다고 합니다.
0: 예.
3: 예, 눈이 그 나서 백내장에서 뿌옇게 벌고 예, 시력이 굵게 막 빨리 떨어져 떼서 붓을 막고 떨어지더라 말인데 근데 이거 먹어서부터 시력이 그대로 더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0: 아 그렇죠. 예예. 예.
3: 그리고 그냥 뭐 눈이 건조해서 깎아라고 예, 그냥 비비고 그래 뗐습니다.
0: 네.
3: 예, 그리고 바람 바깥으로 나갔다면 눈물이 코면 번벌이 됐습니다. 근데 눈물이 많이 나서 눈안눈다서 빠났을 때가 보니까
0: 그렇죠. 눈병치료에서는 명사바입니다.
3: 예. 열만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0: 그렇죠. 예.
3: 벌거벗은 게 눈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눈도 깨끗했을 때 보니까나
0: 예.
3: 너무 좋습니다.
0: 그렇죠.
3: 네. 예, 그리고 저번에 배달 받은 그 대자기가 너무 좋습니다. 대자기가
0: 됐잖아.
3: 예. 그 선물 받은 게 아예 머리도 맑아지지 소화에도 도움을 줬대다.
0: 그 손목에다 딱 끼고 예. 있으셔. 예.
3: 마음이 안정이 잘 되고 예. 뭔가 혈압도 조절 잘 되고 도움이 됐대다. 혈압 올라가는데도.
0: 예. 그렇죠.
3: 예. 예. 마음이 진정이 잘 되고요. 잠이 잘 온다 지금 그것도 끼니까나.
0: 그렇죠.
3: 우리는 우리 아저씨가 둘이서 지금 바깥 끼는 너무 좋습니다. 지금.
0: 그렇죠. 오전에 30분 예. 오후에 30분 끼면 되는데.
3: 예. 예. 그래서 예. 오늘도 두 가지 약을 배달 받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0: 예.
3: 약에서 마구 많이 주니까나.
0: 그렇죠. 예. 예. 건강 기원합니다.
3: 배달 받겠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이, 두 분 선생님이 수고하십니다. 예. 이, 저도 싸지 보내서는 한답니다.
0: 예.
4: 언제나 한 일곱 달이 그 정도 썼습니다.
0: 예.
4: 이거 쓰기 전에는 저 이 혈압이 좀 조절이 달라야 됐습니다.
0: 예.
4: 혈압이 높았다, 낮았다, 때로는 이, 영, 그리고 이, 뭔가 가슴이 계속 이를 부두두 하면서 잠 못 자고 그랬단 말입니다.
0: 예.
4: 저기 혈지도 좀 높긴 높았습니다. 지내는 안 높아도 조금 높은 정도 됐는데,
0: 예.
4: 자관이 그러면서 잠을 잘 못 자단 말입니다.
0: 예.
4: 잠을 이거 먹으니까 이 잠을 잘 그 혈압 조절이 응달됩니다.
0: 그렇죠. 혈압 조절은 기본일 겁니다. 예, 예.
4: 예, 지금 이 혈지도 지금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0: 어, 그렇죠. 예, 예. 한 예. 1년, 2년 견지한다면은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큰 해결이지 않습니까? 예.
4: 그리고 소변도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나가고, 이 좌우간 이게 여러 가지로 이 허리, 다리 다 이 불편하고, 머리가 대단히 어지러웠습니다.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예.
0: 혈관선 두통입니다.
4: 예. 이 증상이 지금 다 지금 해결 보고 있습니다.
0: 그렇죠.
4: 많이 좋아졌습니다.
0: 큰 예. 해결이죠. 예, 예.
4: 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저기 나이니까 여기저기 아프니까 그래도 이 약 먹어봤다, 저 약 먹어봤다, 뭐 약 하루에도 무슨 뭐 한 11가지씩.
0: 아, 그렇죠.
4: 먹었다 예. 말입니다. 예, 진짜 약 먹기도 영 불편하지
0: 그렇죠.
4: 그리고 밭상에다 약 쭉 이렇게 주셔 놨습니다. 이번엔 이거.
0: 아.
4: 3, 4월
0: 예. 이래 둘씩
4: 안 먹었는데 지금 이 그게 없으니까 영 편안한 게 좋습니다.
0: 이 제품 자체가 가지, 예, 종합 공능이 있으니까. 예.
4: 이 한 가지 가지고 여러 가지로 영 좋으니까 이 가슴 계속 더부룩하면서 이 밥도 맛있고 소화도 안 되고 일행 같은 게 이거 먹으니까 이 밥이 맛있습니다. 소화 잘 됩니다 또.
0: 그럼요. 예예.
4: 예예. 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한 가지 가지 여러 가지로 좋으니까 이 활동 좋을 때 계속 먹으려고 배달 받자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0: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세요. 5017766번에 전화하세요.
4: 예, 5017766.
0: 예, 예, 맞습니다.
4: 선생님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싸지 원액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아, 그래요?
5: 원액을, 예, 예 싸지 원액을 쓰고 이런데, 어째서 이거 복용했는가 하면, 나 혈압이 높아서 계속 영, 혈당, 혈압 다 높습니다.
0: 아, 상고가 다 있네요. 예.
5: 예. 예, 그 혈지도 높고, 예. 그래서 이거 복용했는데, 확실히 이전에 이래서 병원에 가서 탄전속 주사도 맞고,
0: 아, 그랬겠죠.
5: 약을 먹었습니다.
0: 예.
5: 그런데 이거 쓴 다음에, 싸지 원액 쓴 다음에, 지금 혈당 조절이, 혈압 조절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5: 예, 혈지는 완전히 좋아졌답니다.
0: 아, 그래요? 그게 큰 해결입니다. 간단한 해결 아니죠?
5: 예, 큰 해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러면인가 하면 전화기 소화도 잘 나야 되고, 소변도 그저 자주 보던 게 우선 소화도 잘 되고, 소변, 버렸도 자수가 처음엔 한 대번 됐습니다. 그런데 한 두어번 지금 가까이 어찌도 좋은지 모르겠어요.
0: 콩팥이 좋아지고, 소화계통이 좋아지고, 심장이 좋아지고, 종합으로 좋아지는 제품이 바로 본 제품 아니겠습니까? 예.
5: 예. 그래, 이 사실 오늘 그 우리 지금.
2: 네.
0: 조금 움직여 말씀하셔. 전화가 끄끄거리네요.
5: 자, 그래합니다.
0: 예. 예,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세요.
5: 예. 지금 이거 더, 6번에. 예, 좋은 약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두 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예, 제가 사실 원약을 저는 1년 넘어 먹었습니다.
0: 예.
6: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0: 예.
6: 혈압을 내 나는 영 고생 많이 했습니다. 혈압이 파동이 심하고 예, 운동 안 되고 이랬나고 나 영 마음이 불안하고 이랬던 게 지금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나 예, 정말 마음이 영 편안한다 지금.
0: 그게 큰 문제 해결이죠. 보통 한마디로 끝나는 것 같지만 해도 그 과정을 놓고 말하면 평생 문제인데 이게 해결받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6: 예. 그러니까 나 지금 어지럼증도 안 나고 경력도 많이 돌아서고 예. 그다음 기관지염으로 기침가래가 심했는데 예. 이게 어느 달에 나섰는지도 모르게 나섰습니다.
0: 허겟당이 좋아지니까요. 예.
6: 그럴까 하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모든 공능이 부족점을 채워주고 불온정한 점을 그걸 평형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제품이 바로 사지원액 아니겠습니까? 예.
6: 예, 그리고 저기 이 작은 자수가 지내 나는 자수에 밤 못 잤겠습니다.
0: 노련이 그게 큰일입니다. 예, 예.
6: 자수 6번 일어나고는 잘 수 없다 말입니다.
0: 콩팥에 문제가 있어서. 예.
6: 게든 게 지금은 작은 자수가 지금 극상해야 한 번 두 번이니까 밤 편하게 잘 수 있단 말입니다.
0: 노경이 콩팥에 권리합니다. 노경이 다섯 배 효과니까 그럴 수밖에요.
6: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예. 소화 안 돼서 고생했는데, 예,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고, 매진하고, 예. 결국, 예, 손발이 영 차가웠습니다.
0: 예.
6: 막 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손발이 영 따뜻하니까 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이게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예. 신경말 예. 첫거지 혈액순환이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6: 그 이하고 먹어보니까 확실히 저기 이 저기 구복약이라든지 흡수도 빠르고 효과도 좋고 이 한 가지 약을 이렇게 여러 가지 병 치료하거나 얼마 간편하고 좋습니까?
0: 이런 좋은 제품이 중앙 텔레비에서만 제가 직접 본 것만도 세 번 봤습니다. 시범 프로에서는 보고 그 건강 프로 거기에서도 직접 보고 아주 좋은 제품 믿어도 됩니다.
6: 예, 그래 하도 약이 효과 좋으니까 여기서 쓰려고. 명소방은 좀 잘납시다.
0: 예.
6: 우리 친구가 예, 지금 백내장 짓고 예, 바람 맞으면 자꾸 눈물이 나고 예, 물체가 자꾸 저기 뚫게 보인단다.
0: 예예.
6: 그리고 가렵기도 하고 예, 이런 데는 좀 명소방 쓰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서 걱정합니다.
0: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큰일 납니다.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서방 쓰게 되면 이게 그게 황반변성이 증사입니다. 그러니까 황반변성의 실명이 중요한 질병으로 되어 있으니까 빨리 이 제품 선택하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호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ang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un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라디오의 목소리와 함께 여행과 음악이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시작할 텐데요.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각자의 여행이 있습니다. 어떤 여행은 푸른 바다를 향해, 어떤 여행은 깊은 산속을 향해, 또 어떤 여행은 익숙하지 않은 도시의 거리를 향해 떠나죠. 그런 모든 여행 속에 하나의 동반자가 항상 존재합니다. 바로 음악입니다.

가방을 꺼내는 순간부터 공기는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무심히 지나치던 작은 물건들, 낡은 여권, 접히는 우산, 칫솔을 하나씩 챙기며 나는 이미 조금씩 이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설렘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낯선 길을 상상할 때의 두근거림, 일기예보를 확인하며 다른 도시의 날씨를 헤아리는 순간, 비행기나 기차 시간표를 보며 시간표 너머의 자유를 그려보는 일. 그런 소소한 준비 자체가 이미 여행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연변 관광지와 함께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연변 관광지에 대한 소개입니다. 도만강 조선족 문화 박람원은 힐림성 도문시 량수진, 량수촌에 자리 잡고 있으며 2026년 5월 19일에 정식 개원한 3A급 농촌 관광지입니다. 이곳은 민속 전시, 문화 체험, 건강 휴양이 한데 어우러진 곳으로 조선족 문화를 이해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꼽히고 있는데요. 온라인은 민속생활관, 서화관, 기석관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근 3만 점에 달하는 전시품이 갖춰져 있습니다. 마치 입체적인 조선족 민소, 백과전서와도 같은 이곳에서는 조선족 전통 의상과 생활도구, 농경 풍경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선족 민속하옹 관광원 통나무 민박 특색 카페가 있어 사진 촬영이나 휴식을 취하기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동시 최초의 약식통원, 즉 약이 되는 음식 건강 메뉴를 선보이며 홍삼 시리즈차, 인삼 달걀, 연변 황소 소고기 죽 등 10가지 특색 약선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무동력 어린이 놀이터, 수상 휴식 공간, 야외 익스트림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 방문객이나 친구 모임에도 알맞다고 합니다.

장지에서는 민속 공연과 예술 전시가 열리는데요. 례를 들어 기석 소화 초대전 같은 전시를 통해서 변경치역 문화와 인문예술이 융합된 감동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위치입니다. 위치는 도문시 량수진 량수촌에 자리했고 도문시내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어서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해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화판담원은 도문 문화관광 신규 코스의 핵심 거점으로 국문초심 홍색관광선, 산식국은 휴양선, 주위 331 변경횡단선이라는 세 가지 테마로선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도문통산구, 일광산삼림공원, 백년부락 등 주요 명소와 거리가 가까워서 둘러보기 좋습니다.

네, 개방 시간 역시 2026년 5월 19일부터 정식 개장을 했고 구체적인 일일 개방 시간대는 공개 정보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주간에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 전 현지 문화관광 플랫폼을 통해 최근 운영 상황을 꼭 확인하시고 가시길 바랄게요.

개원 기간에는 전체 무료 입장과 특색 체험 프로그램 할인 행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정상 운영 이후에 입장료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식 발표를 확인하거나 현장에서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아이들과의 나들이, 친구들과의 인생 사진 남기기, 가족 휴양 여행까지 이것은 연변의 민속과 변경 정취를 만끽하려는 여행객들의 바람을 채워줄 것입니다. 특히 조선족 문화와 건강 휴양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 더없이 잘 어울리는 공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언제나 미세한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잘 다녀올 수 있을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 익숙한 공간을 비우는 것이 괜찮은 걸까? 네, 그 불안은 여행을 더욱 소중하게 만드는 숨은 양념이라고 하겠는데요. 낯선 곳으로 나를 밀어넣는 용기는 안전한 일상을 잠시 떠나는 데서 온다고 합니다. 결국 떠난다는 것은 일상의 버릇 같은 안온함을 기꺼이 밀어버리는 일이 아닐까요? 가방에 지퍼를 잠그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여기 완전히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낯선 도시의 첫 발걸음은 늘 경이롭기만 하죠. 공기 온도, 길가에서 풍기는 낯선 음식 냄새, 내 귀에 익숙하지 않은 말들의 리듬, 모든 감각이 평소보다 예민해지고 나는 마치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세상을 하나하나 맛보게 됩니다. 평범한 골목도 이름 모를 나무도 낯선 마을의 작은 다리마저도 내게는 특별한 장면이 되는데요. 일상에서는 그저 스쳐 지나갔을 사소한 것들에 시선이 오래 머무는 것. 그게 여행 중에 내 모습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네, 연변 관광지에 대한 두 번째 소개입니다. 도문통상군은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도문시 도문강반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통상구와 철도통상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대조선 제2의 육로통상구로서 조선 남양국제통상구와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으며 조선 청진까지의 거리는 177km입니다. 해당 통상구는 1933년 도문세관이 설치되면서 처음 생겨났고 1950년 9월에 정식으로 변경건문소가 설립되었습니다. 길림성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세관이 설치되고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100년 통상구로서 도로통상구는 1941년에 건설이 됐고 철도통상구는 1954년에 국제화물연합운수를 개시하여 조선철도를 경유해 러시아 운수선로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개혁 개방 이전에 이 통상군은 주로 친척 방문 인원, 공무 인원 및 변강 무역 화물 운송을 처리했는데요. 1985년에 도로 통상구 연합 검사청사를 신축한 후 년간 화물 20만 톤, 출입경 인원 10만 명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총 투자액 1억 8,600만 원 규모의 출입 경통로 개선 및 확장 공사를 추진했고 도로 3.34km, 교량 0.39km를 개조하여 완공 후 통상구의 종합 수용 능력이 강화됐다고 합니다. 통상구에는 국문 풍경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86호 경계비, 철도 국문 등 문화 관광 시설을 포함하고 있고 또 연간 관광객 14만 명을 접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행 중에는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게 됩니다. 어제의 걱정도 내일의 계획도 잠시 접어둔 채 발걸음이 향하는 대로 움직이죠.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길게 늘어지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빠르게 흘러가기만 하는데요. 한나절을 걸었는데도 마치 한편의 긴 영화를 본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죠. 그 길에서 나는 새로움을 만나는 동시에 내 안에 오래된 감정들과 마주칩니다. 여행은 마치 나를 낯선 곳으로 데려가 결국 내 마음속 깊은 풍경을 바라보게 하는 일과 같습니다.

여행은 끝나지만 여행이 주는 감동과 위로는 우리와 함께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힘든 시간이 찾아온다면 오늘 들었던 동년의 추억, 바다의 파도소리의 느낌을 기억해 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겁니다.

네, 우리의 여행 가이드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에 쉼터를 마련해주는 것이 돼줄게요. 떠나고 싶은 마음, 깊은 마음,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이 시간 프로기획과 편집의 안홍천,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2: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장수는 가장 큰 복 중 하나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커다란 기쁨과 감사함이지요. 최근 작사 박연춘 작곡의 방승길 가수가 부른 장수 타령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저절로 어깨가 들썩이고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방승길 가수의 신명나는 목소리가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즐겁고 활기차게 만들어드릴 것입니다. 고소한 된장 냄새, 정성 가득한 토장국 한 그릇, 김학성 작사 박강실 작곡의 송경철 가수의 토장국 타령입니다. 신명나는 타령에 맞춰 어깨도 들썩, 입가에도 미소가 지어질 것입니다.

사랑은 노래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세대가 바뀌어도 사랑을 노래하는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최현 작사, 성기화 작곡의 리광일 가수가 부른 사랑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진실한 사랑의 아름다움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리광일 가수의 풍부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담아냈습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 그것은 마치 힘차게 날개짓하는 새와 같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등만 작사, 남주령 작곡의 도명일, 전혜성 가수가 부른 날에 치는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연변이 더 높이 날에 칠 그날을 꿈꿔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당신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의학자 장중경의 건센고는 밀방과 포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신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번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 국약 건신고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곽에는 3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9곽이면 한 반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우리 이 건신고는 약량이가 많습니다. 한 병사리가 300g 되는 겁니다. 병사리가 큽니다. 예, 그래서 농축액이기 때문에 또 하루 잡순량이면 다른 약들을 한 달 동안 잡수

함량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 병사리에 약이 한 마제나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까오방이라는 게 약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오래 다르기 때문에 약이 적게 되면 다 말라서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유효 성분이 다 이렇게 추출해서 나오고 이래가지고 농축액으로 나온 겁니다. 잡숫기 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숟갈씩 이래 부숴서 그 다음에 따가물 불릉불릉 끓는 물이 한 반공기 떠놓고 거기다 이렇게 한 숟갈 넣고서리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쑥 풀어서 마시면 됩니다. 식전에 잡수는 겁니다. 예, 결국 또 우리 이 약은 유일하게 어린 애들도 먹을 수 있다고 딱 거기다 썼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예, 다른 부작용이 없습니다. 예, 10곽 싸게 되면 8곽을 더 드립니다. 이러면 1년 쓸 수 있고 10곽 싸는 분들부터 우리 먹어드리는 감은 웅담분들입니다. 황금색 웅담분이 한 곽에 30병살 들어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웅담 특급 웅담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5곽에는 15곽 더 드리면서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15곽 환자분들도 웅담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웅담분 난 싫다 하는 분들, 난 침도 안 맞겠다 하는 분들, 그 대신 우리 약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침구도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나타나는 거 제가 고루고루 다 나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황제 내경에서는 침 맞는 게 료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침은 한번 맞게 되면 한 4나흘 먼저 휴식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맞고 매일마다 맞는 게 아닙니다. 예, 매일마다 맞게 되면 사람 기 빠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 또 겨울철하고 여름철이 또 틀립니다. 여름철에는 모든 혈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또 땀도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일주일에 한 번 맞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우리 두 번 맞고 그렇습니다. 겨우 침도 우리에서는 환자분들을 제 가족처럼 생각하고 정말 환자분들을 책임지고 치료하자는 이런 각도에서 정말 편리하게 서리 집문 앞에서 차를 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와서 침 맞고 그 다음 다시 집까지 다 모셔다 드립니다. 예, 엄청 좋죠. 편리하고. 예, 그래서 21세기 아주 좋은 말이가 뭐인가, 또우디란 말이 있습니다. 또우디란 게 뭐인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자꾸 구분기를 걷지 말고 저번에도 그 용정이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그분도 살짝 돌아다니며 치료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 아이들 가족들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제가 또우디란 말을 했습니다. 또우디 하기 때문에 예, 채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감히 우리의 침도 놔주는 겁니다. 예, 개체하면 그 이치식 말만 여전 약을 쏙 환자분한테 팔고는 끝이 나는 게죠.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예, 효과 없겠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떠우디라는 게 영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 우리인데 어서는 환자분들이 몇 년 동안 저를 믿고서리 계속 찾아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집에서도 일상생활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거나 어디 좀 불편하거나 이럴 때면 수시로 제한테 전화와 물어봅니다. 예, 그러면 제가 간단한 이런 방법이란 다 알려드리고 예, 이래서 우리 약도 그렇습니다. 쓸 때 우리 이 건신고는 기본적인 처방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방 기초상에서 우리 증상에 따라서 예, 어느 약제는 더 많이 들어가야 효과 좋고 이게 또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 또 약제를 배합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이 효과 잘 보는 겁니다. 침구가 딱 들어감으로써 전신이 막힌 경락을 다 열어주면서 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맨 약을 쓰기보다 효과 더 빠르다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환자분들을 제 가족처럼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감동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를 믿고 계속 이렇게 다니는 게죠.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한 이 경력도 우선 20년 넘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상 연변의 환자분들이 저를 모르는 게 없습니다. 저한테 와서 다 병도 보여봤고 우리 환자

0: 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자기 남편이가 생전에 저한테 와서 치료를 받고 설이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남편이 돌아간 다음에 그래서 그때 기억을 인해 가지고 자기 불편할 때 또 찾아오고 남들을 소개로 찾아오고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저한테 오게 되면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환자분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잘해줍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을 완전히 療養할 수 있게끔. 게다가 환자분들이 이 병은 어떻게 돼서 이런 병이 왔고 어느 방면이 문제를 인해서 어느 장기가 문제 생겼다. 이것을 제가 다 설명해드립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말이 맞다. 이렇게 동의하고 이래가지고 설이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우르르 나와서 그러면 이 전선생한테서 치료를 받겠다.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이 그래서 항상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료해를 하고 약을 사고 안 사고 먼저 떠나서 먼저 저한테 와서 진단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주약의 이 나오지수의 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오지수라는 건 말 그대로 머리에 물이 찼다의 뜻이죠. 제가 항상 그런 말합니다. 우리 병원에서 진단받은 거 가지고서 내 질병을 몽땅 진단 못합니다. 어떤 건 나타나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에 가서 피를 빼서 검사하는 법은 있지 물을 빼서 검사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은 무조건 존재합니다. 나쁜 물이가. 그래서 이 나쁜 물은 제일 중요한 이 물이가 대사에서 나가는 길이가 어디에 있는가. 중의에서 말하는 산자오시통이라는 겁니다. 서의 해부학 각도에서는 림파계통으로 말하죠. 그런데 이 산자오시통이가 언제 공작하는가. 밤에 9시부터 11시 어간에 공작합니다. 이 산자오시통 열기입니다. 그럼 이럴 때 잘 준비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그땐 자지 않고 막 새벽까지 안 자고 계속 이런 날이면 그 산자오시통이 열기지 않아서 인체에 들어온 이런 물들을 대사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럼 물을 하게 되면 잘 알아먹던데 우리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 나오지수 있습니다. 폐에 물이 찰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관절에 물이 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뭐 관절에 물을 빼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간 낭중, 쓴 낭중, 이 다 물이 찬 겁니다. 그리고 간경화 복수도 물이 찬 거죠. 그래서 이런 물들이 잘 나가지 못합니다. 이거 병원에 가서 거기서 대고 물을 빼서 쓸데 없습니다. 그거 빼는 순간 또 그 자리를 무리가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씩 물을 뺄 때면 사람이 원기가 팍 빠집니다. 근데 중의학은 이 중약제 처방이가 전문 어느 곳에 물 이런 것들을 빼는 이런 약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처방이가. 그러면 나오지수에 일단 생기게 되면 중얼옌 같이 생깁니다. 그리고 비옌, 비도옌이 이 코 급작의 염증이랑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게 또 병원에 가서 치료가 좀 잘못된 겁니다. 얼비 호크에 가서 또 이거 염증 치료를 하죠. 노지수의 이거는 또 달러 치료를 하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기실은 대뇌 안에 물이 차서 그 옆팔에 신경 눌러놓거나 이런 독소가 빠지지 못해서 염증이 생기는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저도 예, 선생님 강의에서 듣고서 그 증거로 상 먹기 시작했는데, 네. 그거 먹기 전에는, 아이고, 여러 가지 증상이 어찌 심한지 죽을 뻔했습니다. 갈아분기라,
0: 갈아분기.
2: 예, 그런데 이 그 증거로 먹으면서부터 예, 갈아분기 첫째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그 갈아분기는 그 피부 그 밑에 있지 않까요? 습열이 깨가지고서 그런 겁니다. 건신고가 이게 반샤시신탕이라는 이 처방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습열을 빼주지 않습니까? 그럼 갈아분 증상은 잘 해결됩니다. 예.
2: 습열이 있어 그렇습니까?
0: 네, 습열이 있어 그렇습니다. 예.
2: 그리고 이 변비가 또 있고요. 가만히 있어, 내
0: 돈보다. 변비 해결됩니다. 우리 그 공농수치에 또 변비도 해결된다고 썼고, 예.
1: 네.
0: 여보세요?
2: 예.
0: 예, 예.
2: 그 다음, 그리고 예, 저기, 뭐, 귀에서 소리도 나고, 예.
0: 귀 소리라는 거 해결된다고
2: 썼어요. 소리도 잘 안 되고.
0: 예.
2: 강경화도 더 있고, 예.
0: 네.
2: 입에서 입이 쓰는, 쭉

0: 입맛이 또 씁니다.
1: 예, 예.
0: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나빴는데, 예. 이 견신고를 먹으면서부터 이 증상들은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우리 견신고 본신이가 또 간경화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 경락이 잘 열리게 되면 담낮이 좋아지기 때문에 입이 쓴 증상 해결됩니다. 예.
0: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증상이 다 완화되니까
1: 네.
0: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가라분 기초자 일 없으니까
1: 맞습니다.
0: 예.
1: 그게 좋죠.
0: 예. 소리 나서 자주 못했는데 아, 지금 또 소리가 나지 않을까.
1: 네.
0: 예. 이때 쓰고 밥이라 먹고 싶지 않던 게 지금 밥도 잘 못 쓴다. 알 수 없습니다.
1: 예.
0: 그런 여러 가지 면에도 좋은 점이 많으니까 예. 이 근신거로 내 계속 싸먹을 예사입니다.
1: 좋죠.
0: 가지 먹습니다.
1: 네, 근신과하고 혈배관 네. 같이 쓰죠. 예? 예.
0: 세 가지가 다 겸해.
1: 어, 봉숙빵도 정말 전번에 쌓겠구나. 예, 예.
0: 그렇게 먹어 이롭습니까?
1: 네, 다 좋죠. 예.
0: 예. 그래, 네. 이 약도 주문합니다.
1: 아, 이번에 우대 활동 크게 합니다. 예? 그래서 네. 오늘이 결정에 사는 분들, 10곽 이상 사는 분들부터 또 특급 응답분도 드립니다. 1680원짜리.
0: 어.
1: 예, 지금 빨리 전화 치시오. 2880018번. 예.
0: 네, 2880018.
1: 예. 예,
0: 예.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러면 우리 나오지수이 이 김에 우리 그 황제내경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남파脚종女파头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남성분들은 절대 발이 붓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성분들은 절대 머리가 붓기지 말아야 됩니다. 머리 커진다. 이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1: 네.
3: 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저는 건친구하고 혈배랑 같이 쓰는 사람입니다.
1: 아, 예.
3: 예. 이전에 병원에서 위축성 위염 진단 받았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이 위축성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는 내가 어떻게 아팠는가, 몹시 아프고, 막 불 어떤 때 찢은 것 좀 아니고요.
1: 맞습니다.
3: 조금도, 조금만 먹어도 배가 차가워서 예, 차가우면서 이렇게 배짱 한단 말입니다.
1: 네.
3: 그리고 예, 항상 내 옆단 말을 입에서 떠오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1: 네.
3: 근데 뭐랄까 혈압이 빈혈이 생기더란 말인데
1: 네.
3: 그러니까 가슴에 저기도 올리밀지 소화도 잘 안 되지 영 심장이 그러면서 숨이 차고
1: 맞습니다.
3: 뒷장등이 어깨 이런 게 다 아파나 왜 어떤 때는 막 이빨까지 아파서 온밤 자지 못할 때 있었단 말입니다.
1: 네.
3: 그리고 손발이 항상 차갑고 물을 마실 때도 또 잘 뜯긴다. 어, 무슨 나 먹으니까 별난 증상 다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1: 맞습니다. 예.
3: 그래 한번 좀 선생님께 좀 진단 받아보자 하고 저리 선생님께 갔다가 선생님께서 이 건친구가 이 저기나 이렇게랑 같이 쓰셔. 이러면 많이 낫겠다. 그리고 또 친구도 좀 하고 이래서 정말 치료 시작했는데 벌써 예 친구를 맞을까 예 이런 별난 증상들이 많이 감소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소화 이제 그 식후물이 올라든 게 또 꿈꾸이
1: 예.
3: 가슴도 편안하고 그다음에 손발이 벌써 엉기돌더란 말입니다.
1: 네.
3: 그리고서 지금 땀이 나던 것도 너무 멈추고 혈압이 그렇게 내려가던 게 온전되더란 말입니다.
1: 사실은 우리 그 지금 위축성 위염이라 했지 않습니까?
3: 예.
1: 위축성 위염 하게 되면 병원에 가게 되면 자꾸 그 염증 치료에만 집중합니다.
3: 예.
1: 위축성이란 게 뭐니까 위가 위축이 왔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3: 예.
1: 그럼 위가 어째 위축이 오는가? 위가 잘 움직이지 않고 늘어났다 쫄아들었다 이거 동작이 없게 되면 점점 위축됩니다. 사실은 위가 움직이게 하는 이 작용이 간에서 합니다. 그래서 중에서는 간 경락이가 잘 통하지 않다 할 때 간무 크토랍니다. 그러니까 나무목재가 직접 토지를 크한다. 그래가지고 위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치료할 때 소염제를 쓸수록 이 위축성 위가 위축된 거는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염증을 해결한다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간 경락을 먼저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0: 건신고가 어째서는 가면 간 담낭 이걸 치료하는 처방이 여기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경락이 잘 움직이게 되면 위가 잘 움직입니다. 그럼 위축성 위염이 해결되는 거죠. 위축성 위염이 해결돼야 우리 빈혈도 해결되고 어지럼증 난증상도 해결되고 그래. 그렇습니다. 예.
1: 그렇게 빈혈이라 있고 그래서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할까 예. 그래서 귀에서도 윙윙 소리 나는 것 같은데
0: 네.
1: 영 불편하더라 말인다.
0: 예.
1: 그러던 게 이게 차츰차츰 정말 많이 나사졌단 말인다.
0: 우리가 공론수치에다 명백하게 귀에 소리 나는 거 치료한다고 딱 썼습니다. 예.
1: 거기다 딱 쓰니까 혹시 어떤 건 무슨 어떤 약들은 걔는 100가지 다 써도 무슨 효과 못 보는 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0: 그렇죠.
1: 100가지 먹어보면. 예.
0: 처방이 이렇게, 틀리죠.
1: 네,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 그 선생님인데 가서 한번 이렇게 진단도 받아보고 네. 물어보고 이렇게 약 쓰니까 더 신심이 들어 말이죠.
0: 보통 팔지 않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0: 지금 대부분 병원에 가게 되면 그래서 맨 검사를 가득 하고
1: 예,
0: 마지막에는 별로 진단도 안 나오고 그러면 마지막에 거기서 뭐 환자가 말하는 게 니네들 뭐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하죠.
1: 예예. 지금 병원의 의사들 청년들 정말 그런 말밖에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0: 그래 진단 안 나올 건 그렇지.
1: 예. 예. 이렇게 글쎄 건신고 이리 좋은 약이 있는 거 글쎄 같이 응용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0: 네.
1: 네. 계속 먹으면서
0: 예. 네.
1: 공고히 할 예사입니다.
0: 네. 예. 2880018번 예. 예. 전화 주세요.
1: 예. 예 알겠습니다.
0: 네. 건강하세요. 네.
1: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나도 이 건신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3: 예, 나는 이 건신고를 쓰기 전에는 정말 약이란 약은 많이 써봤습니다. 수술을 몇 번씩 받다 나니까나 이 엄청 쇠약하고 원래 더 해답인데가 되고 그러다 나니까 빈혈 것도 있고 하는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네.
3: 예, 지네, 쇠약해서, 그래서, 먹였고, 어지럽고, 그래서 정신 안 나고, 그 소화 안 되지, 그래서 누군 자리만 자꾸 찾았단 말입니다.
0: 네.
3: 예,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약 써도, 어제 약 써도 점점 더 합디다.
0: 네.
3: 낫지 못합디다.
0: 처방이 틀릴까나, 예.
3: 예, 그래서, 선생님 방송 듣고서, 아무래도 선생님 데가서 진단을 받아보고.
0: 진단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
3: 예. 그래서 선생님께 찾아가서 그래 한 게, 다 따라다니는 게 진단하는 거가 왕창 다릅대다.
0: 네.
3: 예. 그래서 내 도마 선생님께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친구도 하면서리 효과 보기 시작한 게, 도마 이제는 살 것 같습니다.
0: 네.
3: 진에 어지럽고 서리 소화 아이 돼서, 거기서 똥 맥히는 것 같아서, 소화 아이 된다면 어째 그렇게 가슴이요, 뒷값지, 딴돌이요, 그렇게 아픈지,
0: 네.
3: 막 얼리 밀래. 용 바보때다. 그래던 게 선생님이 벌써 진단이 선생님은 간경락이 싹 막힌 게 소화되면 어느 말이 되겠는가
0: 합니다. 맞습니다.
3: 예. 예. 그래서 그날부터 그 친구를 하고 한 게 첫날부터 친구를 하니까나 예. 저리 정신 번쩍 나왔대라.
0: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저한테 찾아오는 게. 지금 사적 예. 돌아다니면 치료받는데 진단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소화해야 된다면 자꾸 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위를 집중적으로 치료하죠. 근데, 저한테 오게 되면, 저기라면 생긴 게 위 문제 아닙니다, 기실은. 위가 잘 움직이지 못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 경락이가 위하고 비장을 잘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간 경락이 일단 막혔다 할 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먹은 음식이 인차인차 내려먹 가고 그러게 되면 거기 한기 꽉 들어차면서 적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침구도 그렇습니다. 침 넣을 때 먼저 간경락을 열어주는 기초상에서 우리 적에다 이렇게 침을 꽂죠. 이래야 치료가 완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건신고가 거기에 대한 이런 딱 처방이 됐지 않습니까? 예.
3: 그래서 나는 이게 피도 많이 도와준다 하니까나
0: 그렇죠.
3: 거기로부터 했단 말인다.
0: 예, 우리 여기 수우탕 고대로부터 유명한 수우탕이라는 것을 피를 보충해준 처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예. 그 수우탕 이거는 보혈 처방 여기 매 숙지하고 당귀 빨설하고 천궁 이 네 가지 약재가 딱 결합됐습니다. 예.
3: 예, 약 처방은 용서수 때다, 효과도 그와 같이 잘 납대다, 그래.
0: 네.
3: 예, 그래, 나는 정말 소화하이 돼서, 내 물을 먹어도 먹지 못했습니다, 소화하이 돼서.
0: 네.
3: 얼리 쌍하다 보니, 그래도

0: 이게 선생님 니가 소리 피모 맞고 이래와이 그 적이란 건 다 불리해서 없었나
1: 불리죠 예.
0: 예.
1: 어선 과실도 마음대로 잡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0: 예. 그랜 다음부터 소화돼서리
1: 네.
0: 그 소화 잘 되지 선생님 친구 같은 게 쭉쭉 소화돼서리
1: 네.
0: 아이 밥을 먹기 시작한 게 아, 그 다음에 정신 챙겨졌습니다
1: 예.
0: 지내 막 어지럽고 하고 하던 게 그 다음부터는 얘 머리 어지러운 게 없어질 때가 치고 맞고 이래고요
1: 네.
0: 그 다음에는 예 머리에서 막 땀이 막 탕탕 떠는지 뭐
1: 네.
0: 그게 또 너무 바쁘대요
1: 바쁘죠
0: 머리에서만 해준 말 말이냐
1: 네.
0: 심장이 나쁘다 합대다
1: 맞습니다
0: 그것도 예, 어서 멎었습니다
1: 네.
0: 영 탈 것 같으지 아 그리고 내가 슬픔이 있어서 그것도 슬픔을 신경 받으라 말인다
1: 네.
0: 예 산모로 탁 풀어놔도 그새나 예 아, 자꾸, 이게, 제대로, 참느라 해도 실수 나간단 말입니다.
1: 네.
0: 꼭에 약서도 잘 아이되던데, 어느 새로 선생님 친구를 맞으면서 생각도 못한 게, 어느 까맣게 거기는 꼴수없다.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리고, 그 짜게 바람이, 그 뒤에 올라오는 거, 야, 내 수술한 다음부터도, 이 너무 허약, 허약할까나. 그네게 맞대면, 그 짜게 바람이 오른다면, 그게 어찌 그리 바보든지.
1: 네.
0: 선생님 친구 한 다음부터 이날 깨고서 한 번도 봤다 가야 한다.
1: 네.
0: 어, 용서했을 때다, 그래서리. 그래서리, 그런 무슨 게니까, 소화 아이되던 것도 되고, 내 혈압 계속 더 혈압이 돼서 그래서 게,
1: 네.
0: 전번에도 선생님한테 가서 혈압 재고 있잖아. 82에 225대다,
1: 용 혈압이 낮다는 거는 그게 다 피 모자라 그렇습니다.
0: 예.
1: 우리 여기 수우탕이가 피를 보충해주기 때문에 혈압이 정상 돌아오는 겁니다. 예.
0: 예, 그래, 용서했을 때도 내 이때 그래서 이런 혈압을 가게 못 봤습니다.
1: 네.
0: 60에 90에서 얼마 못 갔습니다.
1: 나 대단히 엄중한 저 혈압이죠. 예.
0: 예, 그래서 녹음 쌓이고 왔다 합대다 선생님.
1: 내 인생 무조건 옵니다. 예.
0: 예, 왔다 합대다. 그래서 내 선생님 내가서 이렇게 올바른 진단을 바꾸서리 이랜 다음부터 약을 효과 보기 시작한 게 이 옷으로 소화도 잘 되고 선생님도 전번에 또 그 중요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 준비 하는 게 그 다음부터 속이 쭉쭉 내려가도 다 풀립니다.
1: 네, 그 밀바이가 엄청 좋습니다.
0: 예.
1: 몸 안에 모든 물, 그 다음 모든 가래 한 번에 저래 내보냅니다. 예.
0: 그래 그런지 그 다음에는 다시는 이렇게 불편한 게 없습니다.
1: 네.
0: 예, 참 좋습니다. 네, 그래. 우선은 우선은 건신고도 쓰니나 혈당한 거 같이 쓰자마자 그래서 그 건신고도 우선은 떨구지 않고 계속 쓰려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활동 좋을 거나 더 쌓으려고 그랬다.
1: 네. 예, 예. 이번에 활동 좋을 때 빨리 장만해 놓는 게 좋습니다.
0: 예.
1: 예 288-0018번 전화 지시.
0: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어떻게 돼? 이 귀에 귀가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소리 나고, 예.
3: 하고, 예. 그 다음에, 여기 나면 이 저 눈이 있잖아. 어제 항상 예. 이 눈양이어도 그렇고 아이디어 입구석 깔깔하고 뽀얗고 한다면 얘가 삼어째 눈물이 나오고 이 여름에도
1: 네.
3: 그렇게 눈물 나더라 말인다.
1: 예.
3: 예. 겨울에도 하고 그러고는 입이 항상 그렇게 썩다.
1: 네.
3: 썩어서 저래 무슨 뭐나 다 먹기 싫지. 겨울 한다면 그 달달한 길에다 혹시 있으면 또 먹지 말아야 돼. 당뇨 있고 하니까 먹지 말아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 그다음에 입이 쓰니까 그렇게 또 먹고 예.
1: 네.
3: 원래 다 당뇨 그러니까 당뇨도 예. 좀 저소리 참 아이디고 예. 그렇더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계란도 있잖아. 고기라이 먹는데 계란도 예. 못 먹겠다만 자꾸만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예. 그리고 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입에 대지도 못하고 예. 그러니까 뭐 좀 영양도 좀 욕망이 좀 떨어지고 예. 깨우 이 좀 뭔가 소화가 그렇게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소화 아이들이 나고 계속 들림 나고 옛날에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쓰리고 이렇게 소화 아이들과 하니까 나 옛날에 또 먹지도 못하고 이래가 사람이 여유고 이래던 사이에 여러 가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리 옛날에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는 이 전문가 건신고를 이렇게 좀 먹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안개를 건신고를 먹었습니다. 혈배가 같이 먹으면 효과도 좋다 해서 혈배가 네. 같이 이렇게 썼습니다.
1: 같이
3: 네. 네. 그리고 긴다면 또 예, 면비로 또 그렇게 침구도 해주고 하면서 네. 정의가 치료받았습니다.
4: 네.
3: 이게 이전에 약 먹을 때보다 침구로 해서 침구에서도 별로 효과 어제 더 나은 것 같더란 말입니다.
1: 당연히 그렇죠. 예, 침구 결합 예. 효과 바랍니다. 예.
3: 이전에도 이러저러한 약들을 좀 안에 가차놓고 이것저것 먹고 그랬는데 그렇게 시원하지 못하던 게 좀 안결해서 저는 치료받고 이런 다음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이 오해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이렇게 하나둘 없어지면서 지금은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되고 하니까 예, 먹는 것도 잘 먹고 사람이 뭡니까 맥도 나고 예, 그렇더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점도 있고 해서 예,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 지금 가격이 오른단 말 듣고 싸서 그랬다.
1: 예,
3: 조금 더
1: 예, 그 혈배강이가 지금 가격이 오릅니다. 근신고는 원래 가격입니다. 예. 그래서
3: 아,
1: 이 880018번 빨리 전화
3: 예,
1: 주시기
3: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남성분들이라면 발을 안 붓기거나 여성분들은 머리 커진다는 게 뭐니까 머리 안에 노지수이 생긴다 그 뜻입니다. 귀신은 노지수이가 일단 생기게 되면 사람이 귀에서 소리난 증세 막 나타납니다. 어지럼증도 나고 평형 잘 잡지 못하고 그 면풍도 올 수도 있고 그 다음 비도에도 생기고 그러면서 또 노지수이로 인해서 이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이런 현상 이런 방면에서 효과를 잘 볼 수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연변의 맛으로 시작해봅니다.

따스한 바람이 세상 곳곳을 스치고 꽃잎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부드러운 멜로디로 이 시간 프로문을 열어봤는데요. 이어서 서울 보내드립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 각자의 소원을 품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가사와 선율이 여러분의 소원이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따스한정이 퍼지는 세상, 사랑도 두근두근 행복도 가득가득 쌓여가는 일상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 작은 기쁨과 사랑의 온기를 노래한 가요. 최미화 작사, 김창근 작곡의 사랑도 동동 행복도 동동 보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정은 바로 사랑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연인의 사랑, 이웃과 세상에 대한 따뜻한 사랑까지 모두 아름다운 정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만듭니다.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노래하며 살아가길 바라면서 김인덕 작사 김홍일 작곡의 사랑을 노래하리 보내드립니다.

진실한 정과 행복이 깃든 일상은 누구보다 빛나는 값진 인생입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삶을 아끼며 살아가길 바라면서 하나처 작사 허설아 작곡의 보석 인생 보내드립니다. 평범하지만 빛나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시길 바라면서 리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은 봄의 화려함, 여름의 뜨거움을 지나 차분하고 아름다운 황혼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도 세월이 쌓인 성숙함도 모두 인생의 소중한 풍경입니다. 인생의 깊은 여운을 전하는 가요, 한춘근 작사 허순자 작곡의 황혼 인생 보내드립니다. 최려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근 작사 리테오 작곡의 장수타령 보내드립니다. 구수하고 정겨운 멜로디가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길 바라면서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음악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연변 노래가 저와 함께한 음악 여행 어떠했는가요? 내일도 좋은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기름이 울 때 떠나온 고향 부모 찾아 기다리는 고향 정제비 따라 고향으로 가자.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도현에서는 본토의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한일연군 문화를 중소학교 독육 사업과 깊이 융합하면서 기지 역량 강화, 수업 질 제고, 활동 침륜 홍색 견학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 6월 13일은 중국 문화와 자연 유산의 날입니다. 이날 우리 조 각지에서는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무형문화재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심양 대표팀에 0대1로 패했습니다. 근년래 안도현에서는 본토의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한일연군 문화를 중소학교 독육 사업과 깊이 융합하면서 기지 역량 강화, 수업 질 제고, 활동 침륜 홍색 견학 체계를 구축해 홍색 유전자가 일상에 스며들고 변강 청소년들의 성장에 자양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홍색견학교육기지, 교복을 입고 붉은 넥타이를 맨 꼬마 해설원들이 왕덕태를 비롯한 동북항일연군 장병들이 피를 흘려 싸워 나라와 고향을 지킨 혁명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안도현에서 본토 홍색 자원에 의탁해 홍색견학을 일상 도교에 녹여내고 청소년 홍색교양을 꾸준히 추진한 생생한 축소판입니다. 근년래 안도현 왕덕태 홍군소학교에서는 현재 풍반 홍색 저력을 바탕으로 홍색 주제 이동 수업을 상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학생들을 홍색 교양 현장으로 인솔해 홍색 이야기 듣기 등 몰입형 학습을 펼쳐 항일연군 정신과 애국정감이 학생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했습니다. 안도현 왕덕태 홍군소학교 학생 조조함입니다. 왕덕태 홍군소학교의 붉은 넥타이 해설원으로서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 나아가며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는 신시대의 우수한 소년이 되겠습니다. 안도현 안림중학교 학생 왕초효입니다. 앞으로 영웅을 본보기로 삼아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공부하며 나라에 보답하겠습니다. 홍색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겨 신시대의 어엿한 청소년이 되렵니다. 안도현에서는 홍색 자원의 보호 이용과 견학 기지 건설을 함께 추진해 모든 혁명 유적지를 살아있는 독육 담채로 삼았습니다. 학생들은 항일연군의 길을 걸어보면서 항일연군 역사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안도현에서는 이란 몰입형 홍색 실천을 통해 중소학생들이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도록 이끌고 청소년들의 역사적 책임감과 애국정감을 높였습니다. 안도현 안림중학교 교원 손연매입니다. 이번 활동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전시관에 소장된 모든 문물과 사진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교재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주동성을 불러일으키고 몰입형 체험을 제공합니다. 아이들은 비동

0: 쪽으로 듣는 것을 넘어 능동 쪽으로 탐구하고 사고하며 적극적으로 생각을 말하게 됩니다. 안도현 왕덕태 홍군소학교 당지부석이 동정입니다. 홍색견학활동은 우리 학교가 덕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근본 임무를 실시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홍군소학교로서 우리는 홍색자원에 의탁해 학생들을 홍색교양 기지로 인솔하고 역사를 몰입식으로 체험하며 혁명열사를 추모하도록 합니다. 견학을 통해 학생들이 교실을 벗어나 현장에서 홍색교양을 받고 애국정감을 기르며 의지를 단련해 심신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근일내 안도현에는 이도백화진 두산촌, 송화촌 등 다섯 개 사상정치 견학 실천 기지를 조성하고 세 개의 정품 로선과 다섯 개의 정품 수업을 내왔습니다. 당 창건일, 청명 등 중요한 시간대에 학생들을 조직해 고향의 홍색 역사 려야하고 홍색 문화 전승 등 견학 활동을 펼쳤는데 지난해에만 활동 70여 차례 펼쳐 학생 연 5,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두산촌은 성교육청, 성문화 및 관광청 등 13개 부문으로부터 제1진 중소학교 견학실천 교양기지로 선정됐고 연평균 중소학교 견학학생 연 3만 명을 접대합니다. 앞으로 안도현에서는 생태, 민속, 홍색, 빙설 자원에 의탁해 견학기지 합작기제를 완산하고 교양성과 실천성을 두드러지게 하게 됩니다. 견학실천기지와 실천노선을 활용해 홍색 교양 상시화, 생활화, 특색화를 추동해 현역 교육 고품질 발전에 끊임없는 청춘의 힘을 불어넣게 됩니다. 안도현 교육 및 체육국 국장 성홍입니다. 안도현에서는 도교구로 정신을 고취하고 인재 전면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생태, 변경민속, 항일연군 홍색문화, 빙설 등 특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이동식 수업으로 몰입형 실천 육성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사상정치 교양을 견학 전체 과정에 관찰하고 학년별로 정밀 시책해 학생들이 현장 체험 속에서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고 가국 정회를 두텁게 하도록 인솔하렵니다.
1: 6월 13일은 중국 문화와 자연유산의 날입니다. 이날 우리 주 각지에서는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무형 문화재를 리해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결시의 문화와 자연유산의 날 주회장인 중국 조순종 민속원에서 전통 체육경기, 무형문화재 민속공연, 특색미식 시식, 민속 전통 복식 체험이 어우러진 종합무형문화재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관광객들은 몰입식으로 민속 정취를 느끼며 무형문화재를 전승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원 관광객 정금영입니다. 방금 무형문화재 널뛰기 공연을 받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런 공연을 본 지 오래됐는데 직접 체험도 해보니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설레이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널뛰기 무형문화재가 계속 잘 전승되기를 바랍니다. 중국 조선종 민속원 영업총감독 장진명입니다.
2: 我们追求的不仅仅是网红打卡。
1: 단순히 인터넷 인기 방문지가 되는 것을 넘어 사람 사물 생활을 보여주는 무형 문화재 보호 리념을 여러 민족 관광객들이 보고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몰입형 체험으로 전환시켜 민속원을 모두가 연기를 알고 중화 다원 문화를 사랑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만들어 진정으로 보호 성과를 대중이 함께 누리도록 하렵니다.
2: 인민공享.
1: 연변박물관 조선족 자수 무형문화재 전시 현장에서 주급 조선족 자수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인 류성옥이 직접 강의를 펼쳤습니다. 무형문화재 견학 실천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바늘에 실을 꿰는 것부터 시작해 손끝에 무형문화재 매력을 가까이에서 체감했습니다. 주급 조선족 자수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인 류성옥입니다. 무형문화재가 박물관에만 있으면 안 되고 사람들의 손에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배우는 모습을 보니 이 손재간이 끊기지 않을 것 같아 든든합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수노의 기법을 전하는 것이 전승인으로서의 사명입니다. 도너시 육정산 문화관광풍경구에는 오래된 조리기구와 농기구를 소개하는 전시판들이 마련돼 연변 지역 100년간 생산 생활 방식의 변화를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활기찬 육정산 풍물시장에는 도너 본토 무형문화재 문화창의제품, 전통수공예품, 특색음식, 친환경 농산물들이 전시돼

0: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관광객 태사사입니다. 문화전시와 무형문화재 시장을 둘러보면서 수확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한테만 들었던 오래된 조리기구, 농기구를 직접 보니 돈화의 깊은 문화적 저력을 실감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6년 안도현 문화와 자연유산의 날 개를 행사에서 관광객들은 무형문화재 체험구역을 찾아 장백산, 탕시전지, 투호놀이 등을 몰입식으로 즐기며 안도 무형문화재의 독특한 매력을 가까이에서 느꼈습니다. 도문시 행사 현장에는 약 20개의 특색 진열구가 구역별로 마련돼 각종 무형문화재 상품을 전시했습니다. 미식구역에서는 조선족 막걸리, 떡, 순대, 냉면 등 특색 음식 향기가 극했고 기예구역에서는 뿌리조각, 옥조각, 자수 등 무형문화재 수공예품이 집중 전시됐습니다. 장터에는 상호체험구역도 마련돼 주민과 관광객들이 무형문화재의 매력을 직접 체감했습니다.
1: 동북축구연맹전에 참가한 연변 대표팀은 13일 심양철서 경기장에서 펼쳐진 제2라운드 심양 대표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하면서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전반전 홈장 우세에 힘입은 심양 대표팀은 맹공격에 나섰고 연변 대표팀은 수비를 견고히 하며 반격을 노렸습니다. 두 팀은 서로 주고받으며 공격과 수비를 펼쳤지만 득점 없이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후반 들어 46분경 심양 대표팀의 마흥파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날린 슛이 골로 이어지면서 심양 대표팀이 1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48분경 연변 대표팀은 신재훈을 빼고 임건웅을 투입하며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56분경 심양 대표팀의 왕설학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헤딩으로 골을 넣었지만 조심히 오프사이드를 선언했습니다. 87분경 연변 대표팀은 풍호문을 빼고 장문박을 투입했습니다. 이후 연변 대표팀은 여전히 공격 기회를 가졌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최종 0대1로 패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섭신가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게도 경기에서 졌습니다. 돌아간 후 열심히 훈련하렵니다. 감독진도 새로 바뀌었기에 적응 중입니다. 다음 경기에서 더 좋은 활약을 펼치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감독 윤성관입니다.
2: 일단 4만 명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이제 멀리서 와주신 우리 연변 팬분들께 죄송하고 다음 홈 경기에서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연변 대표팀은 6월 20일 저녁 6시 장춘 대표팀과 동북축구연맹전 첫 홈 경기를 치릅니다.
0: 6월 13일 동북축구연맹전 2라운드 경기가 펼쳐진 가운데 심양과 연변 두 지역 모두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심양 경기장에 짙은 연변 정취가 넘친 가운데 연변 제2현장에서는 열정 넘치는 동북축구연맹전, 즐거운 쇼핑 연변행, 연길 만달 백인 시식 품평 및 장터 판매 촉진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기 당일 심양 경기장에는 관중 4만여 명이 모여 각기 응원하는 팀을 향해 통일된 구호로 힘을 실어줬습니다. 가수 김윤길은 신곡을 가지고 현장에 깜짝 등장한 뒤 명곡 아리랑을 정겹게 불러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공연 마지막에는 동북 출신 가수 왕정정과 함께 무대에서 노래 대중국을 불렀는데 진정어린 노래 속에 애국 정서가 가득 담겨 현장은 박수와 환호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연변에서 조직한 응원단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성원들은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연변팀을 힘껏 응원하며 경기장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응원단은 명태를 손에 들고 통일된 동작으로 응원하며 넘치는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연변 응원단 성원 정가희입니다. 연변을 대표해 심양에 와서 심양과 연변 대표팀 경기를 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심양 축구팬 류강봉입니다. 연변 대표팀은 정말 단합이 잘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원단부터 관중까지 모두 한 마음으로 뭉쳐있습니다. 동북은 한 가족입니다. 이날 저녁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제2현장 경기 관람 행사가 연길 만달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행사장은 백인 시식 경기 관람 구역과 주제 장터 구역으로 꾸며졌습니다. 경기 관람 구역에는 고화질 LED 대형 스크린이 마련돼 경기 실황을 볼 수 있었고

0: 전용 경기 관람 좌석 100석은 팀을 응원하러 온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팬들은 함께 함성을 지르며 연변 대표팀을 응원하며 축구와 생활 정취가 어우러진 뜨거운 분위기에 푹 빠졌습니다. 연변 축구팬 당우입니다. 현장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이 경기 순위도 중요하지만 동북지역이 더 화목하고 잘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자 연변. 주제장터 구역에는 주내 우수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변 특산품과 지역 특색이 짙은 문화창의 제품을 전시 판매하고 시식 체험도 마련해 경기 관람 플러스 쇼핑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연길 만달광장 시장 경리 동연위입니다. 연변은 축구의 고장으로 불립니다. 저희 기업이 동북축구연맹전 제2현장 행사를 열어 광범한 주민과 축구 애호가들이 와서 팀을 응원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장터 행사는 입주 상가들의 판매 실적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1: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기 내용입니다. 중앙재정경제 클라이언트는 일전 아름다운 생활 대조사 결을 도시 미니 기록 무형문화재 결혼식을 경험해 보셨나요? 연변으로 함께 떠나요를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시청자들을 연변으로 안내해 중국 조선족 집단 결혼식 등 전통 민속문화를 통해 도시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0: 경제일보 클라이언트는 최근 집이 넓은 만큼 온돌도 넓어 이런 민박 보셨나요? 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보도에서는 연변주 화룡시 광동촌의 조선족 특색 민박이 인기를 끌며 현지 문화 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라 많은 관광객들을 끌면서 향촌 문화 관광 자원을 활성화하고 주변 경제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했습니다.
1: 길림일보는 6월 10일 귀버섯 산업 왕성을 부유하게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서늘한 기후와 좋은 생태 환경 속에서 자란 왕성 귀버섯은 국가 지리 표지 제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에서는 자원 우세를 살려 귀버섯 전 산업서술을 구축해낸 바 균조 육성, 표준화 재배, 전자상거래 판매, 정밀 가공 등 각 고리를 연결해 특색 산업으로 향촌 진흥을 힘껏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일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북올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북올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

무료급여입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 매대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 경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단오 명절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 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현금 200원을 직접 감해드리며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현금 3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현금 500원을 직접 감해드리며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현금 10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이외에도 활동 기간에 매일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청취자 중 선착순위 10분에게는 산품으로 바닷가 오리알 선물세트 혹은 웅담지황 눈약 2곽 중 한 가지를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

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긴급 주문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아래의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그냥 반복해드리지만 우리 동충하초 발행인분 우리 이번에 단오절 맞이 우려 활동이 우리의 또 특징을 한다게 되면 현금을 직접 감해드리는 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되고 있고 우리 이전에는 그냥 우대 활동 시작할 때면 꼭 요수과학부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새우과학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금 그 새롭게 우리 동청하초 발견문을 들어보시고 좀 쌓았으면 좋겠는데 좀 경제가 고려되는 사람들 엄두를 내지 못한 사람들 이번 우대 활동은 새우과학부터 우대 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런 기회도 잘 이용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분들은 예, 지금 우리 또 뭐 연락도 꽉 사게 되면 우리 283-0666번에다 연결한다면 우리 지금 우대 활동이 드리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이런 제품들을 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0: 네.
1: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부는 우리 4,500m 이상이 고온의 악랄한 환경에서 자란 우리 생명력이 강한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고 본초 강목 1,892종 가운데 동충하초만이 유일하게 동식물이 동일체로 되고 있으면서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을 잘해주는 이런 제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라는 건 또 우리 발효하지 않게 되면 좋은 중약이라 할 수 없고 발효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약효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옥이 동충하초를 발효해야만이 다른 약이 없는 300여종이 충초조대, 충초소, 활초다당, 19가지 아미노산이라든가 대류, 알파분해매, 피모포사균, 셀린 등을 축출해낼 수 있어가지고 다른 약에서 안 된다는 이런 병들이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동충하초 발효된 분은 몸에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중암병, 암증이라고 진단받은 분들, 우리 위암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간암으로 진단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화려하거나 황렬하신 분들, 그 면역력이 낮게 되면 이런 치료를 받아내기 아주 곤란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오상육부의 매개 장기 면역력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어느 장기에 우리 암증이 나타났더라도 모두가 이런 치료를 받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는 우리 피모포사균이라는 이런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암에 저항하는 이런 물질이 있어야 해서 우리 그 많은 이런 암이 확산하지 않게 치료를 해준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예.
2: 예, 동충하초 바르긴 파는데 지영이.
1: 예.
2: 저도 이거 먹은 지 좀 1년 반, 요즘 거의 2년 절 잡습니다. 특히 나는 여름 한철은 괜찮은데 날씨가 타기만 하면 어지럽고 미스럽고 타고 이렇게 발달하면서 겨울, 엊그저의 겨울 동안 밤까지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거 동충하초 발효균 먹기 시작해서 지금 그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1: 맞죠.
2: 예. 그래서 겨울을 어떻게 나겠는가 하고 좀 정말 겁나 하면서 그래서 항상 주의하면 이랬는데 자기들도 이게 있어서 겨울이 지나도 발작 아이하고 감기도 아이하고 이렇더란 말입니다.
1: 맞습니다.
2: 아, 그래서 예. 이게 내게 맞는 약이다. 내가 약 정말 얼마 쓰는지 모른다. 약은 그래서 좋다는 건 다 되고 이사들마다 댕기면 그래서 좋다는 이사는 다 댕기고 해도 이거 잘못되면 비는 못하겠습니다.
1: 그렇겠죠. 예.
2: 병원에 먼저 가서 댕기를 맞고 그래서 증상이 이거 좀 그래서 그래도 아야 되고 꼭 그래서 겨울 나기 바쁘고 이랬는데 지금 그 증상이 없어져서
1: 맞습니다.
2: 겨울부터 지금 감기도 아이하고 그다음에 이 증상도 완전히 없어져 있습니다. 어제는 완전히 아이 발작합니다.
1: 맞죠.
2: 왜냐면 야 이게 정말 좋은 기회구나. 좋은 정말 우리의 내게 딱 맞는 기회구나. 내가 단약 쓰고 땡땡 먹고 청약 먹고 별거 다 해도 아이들 게 이게 이렇게 너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거 어떤 나는 다른 약 어떤 다 지우고 이걸로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1: 선택사를 했습니다. 예.
2: 네, 이건 학교에서도 살려고 지금 그려왔어요. 어, 난 정말입니다.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거 그거 못 면한다. 그렇게 되던 게 얘도 지금 이렇게 어 사장님부터 지금 이렇습니다. 지난 겨울도 이렇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지나갔습니다. 길에서는
1: 맞죠, 예.
2: 예. 어찌감 살고 정말 아 이게 내가 지금 이 말을 선택했구나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2: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이 저 정성화초 이 발효 균분에 쓰고 있습니다. 이하고 쓰기 전에 저는 저 요즘 쇠약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띵하고 경계가 없고요. 이제 심장도 두근두근 거리고 숨차고 예.
0: 네.
3: 예, 밤잠 제대로 잘 못 자고. 그리고 또 이 소화도 잘 해야죠, 아이들이고. 그리고 또 뭔가 왜 별로 정비되어 있어가지고 예. 소변도 잘 해놔가지고.
1: 그래도
3: 이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은데 그 이 정성화탄소 근본을 써서 지금 많이 도와줬습니다.
1: 맞지요. 예.
3: 네. 그리고 우리 집 사람도 많이 가는데 위 소화 달아야 되지. 그 위지 우리 관절이 아버지. 그런데 우리 지금 둘이 같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뭔가 증상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우울증 한달 좋을 때에 일 하나 꽉 싸가지고 계속 쓰다 보니까
1: 그러셔서 두 분이 같이 있으니까 예, 또 같이 건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많이 사는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드리는 것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예, 특히 283-0666번에다 연결한다면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좀 중한 병.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심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절한 하신 분들 제가 그냥 얘기 드리는데 우리 주절한 분들 그 어느 국부가 막혔을 때 꼭 막힌 부분을 열어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주절합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심장을 치료하는 이런 원인을 해결해주는 이런 약을 써야만이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를 하지 않고 해결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쓴다게 되면 우리 아홉 강만 보게 되면 주제까지 엄중 정도까지 가지 않게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그 신장이라든가 방광이 그 화합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신속을 신용으로 시작해서 우리 지관이 높거나 노수단이 높아가지고 노독증이라고 진단받은 분들 우리 투석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우리 투석을 하게 되면 병원에 한번 가게 되면 4시간씩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질량이 약해지게 되고 예, 본인이 또 아주 병원에 한 줄에 두 번, 세 번 좀 중한 분들 세 번, 네 번까지 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게 되면 지간이라든가 노수단 수치가 내려가면서 우리 그 투수관은 이런 차수가 점차적으로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수전님 수고하십니다.
0: 네.
4: 동충하초 먹고 내기 허가 본 것도 말아줘야 된다. 또 이 동충하초 정말 좋은 약입니다. 나도. 이때까지 예, 그래도 별난 약 다 썼습니다. 근데 효과 못 보고 예, 어디나 그래도 쓸데없지 그런 쓸데없더 안 받아. 근데 이 동충하초 쓰면서부터 예, 정말 쌍꺼풀이 높아졌지. 다 놓습니다. 혈압도 높고 변비 심하지. 난 수술 여러 번 받고 나니까 어디가 아픈 데 없었단 말이다. 그냥 나 다 포기했죠. 저는 나 내게는 많은 약이 없다 했는데 이 약 먹고서 정말 예. 정말 모든 면에 다 도와줬습니다, 지금.
1: 맞죠.
4: 예. 이 약 먹기.

0: 나도 그것도 어디나 다 아픈데 나는 무슨 약을 먹어도 아무 약 먹어도 저는 포기한 남겨진 게, 안 해도 난, 나도 그렇게 포기라던 게 약을 게 마음에 잡숴버릴까. 잡숨 게 용서 당겨지 뭐. 그래서 맞지. 지금 아버지 지금 약 싸겠다면서 자꾸 말해달래서 그래네 지금 전화 침바입니다.
1: 그러십시오. 우리 또 처음 쓰는 분들의 우리 우대 활동 예전에는 6과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 3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먹어보고 사실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이번 우대 활동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0: 그래.
1: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수고하셔.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중학교 가려정도 쓰고 있습니다. 남의 이학세기 전에는 예, 혈압도 들어가서 안 돼갖고 고참 난 머리 어지럽지 고서 머리 아프지 잠도 잘 안 해서 아침에 정신이라거나 만날 것도 흐린 날씨에 그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 그러니까 아부 위가 나빠갖고 잘 못 먹어 내지 없지 예, 내 집에서 만날 루버시 공기밖에 나야고 그랬습니다.
1: 그랬겠죠.
3: 내 뼈도 아파서 그저 움직이기 바쁘지 이래서 동충아들이 약을 맛있어보다 효과 없을까 이거 속에 썼는데 웃으면서 혈압도 소리 잘 되더란 말입니다. 예.
1: 맞습니다.
3: 혈압도 소리 잘 될까 예. 입에서 말하는 내 몸도 말해서 그런 증상이 다 예. 개선되고 일 없습니다. 그리고 예. 위가 좋아서 갖고 밥을 잘 먹을까 예. 내기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1: 맞습니다.
3: 내기 없어서 어디 예. 동들 죽어 놀라도 못 갔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은 내기 나갔고 예. 놀라도 예. 지금 두분두분 가서 놀다 온다. 뭐다 어때 이렇게 다 도와줬는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동초가서란 약을 쓰고 이렇게 도와줬다고 이렇게 내 말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
3: 우리 아프던 얘 뼈도 안 아프지에 지금 정말 여러 가지 맹선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이 약은 얘 하루에 한 번 먹어도 좋고 우리 활동도 좋고 정말 약은 진짜 약이에 믿음이 가는 이런 약이란 말입니다. 그래 나는 지금 활동이 계속 있으니까 이 활동 있을 때마다 조금씩 또 싸가지고 얘 이렇게 싸면 경제상에도 덜약이고 계속 먹는데도 좀 편리하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3: 오늘 좀 더, 예, 더 배달 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1: 예.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예. 네.
4: 제 전화 왔습니까?
2: 맞습니다.
4: 전화 아껴 같이 마시고 내지.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예. 나도 예, 이 동충하초 쓰는 가족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병이 지내만에 정말 광고 선전이고 그저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봐서 효과 별로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예, 이 동충하초를 선택했는데 예. 예, 그, 정말, 다른, 그, 어느 약에 비해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1: 맞지요?
4: 그래, 어찌니까, 그, 우리는, 어서 영 누르고입니다. 그래, 너, 이제 무슨 바라볼 게 있으니까, 약이나 좋은 거 쓰면, 마음대로 사는 게, 그래서 좀 편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니까, 예, 이 약을 썼는데, 정말, 언영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 맞죠.
4: 그래 이 아픈데 더 말이 없습니다. 어디나 다 아팠어요. 첫째 어딘가가에 손발이 지내 시려서 붙전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할라 갔다 와서는 그 옛날엔 불 떼고 가면 목에다가 바로 나무 반말 누워 있어도 발이 녹지 않았어. 영 고생하고 그래서 떨미 달아댕겼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 어떻게 발이 더분 무슨 약이 좋은지 그렇게 쓰 소모해도 없더란 말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 선생님 강의 듣고 이 약을 쓴 게 손발은 정말 얼마 아이 가니까 이내 뜻도 새나고 얼마나
1: 맞지요. 예.
4: 정말 명약입니다. 그 다음에 위도 나빠서 한이 위인데 위약 어째 떨어야지니까 그렇게 돼. 기나리 때까지 먹을 다 됐는데도 그게 무슨 계속 위약을 먹으면 밥을 먹고 뭐 어쩜.

0: 내가 먹지 못하고 살래 그랬는데 지금이 이하고 먹으면 이 소화 잘 돼서 밥을 정말 맛있게 잘 먹습니다.
1: 맞지요.
0: 지금은 이 숟가락 놓기 아까워 한다. 이렇게 겨우 밥 마시더라. 그러니까 또 힘이 난단 말입니다. 맥이 나서. 그게 다른 약 아이 먹어도 힘이 나더란 말입니다.
1: 맞습니다. 예.
0: 그러니까 이 좋아지니까 전면이 신체도 따라 좋아지더란 말입니다.
1: 맞지요.
0: 그래서 심장이 또 나빠서 주작을 했는데, 오늘 아이 이거 먹었던 주자를 아예 했겠는 그것이. 그래 해요. 그래도 그게 주자된다면 병원은 얼마나 다녔겠습니까?
1: 그랬겠죠.
0: 하룻밤 잘 쉬어먹어서, 오늘 밤 잘 쉬었다고. 또 병원에 갔다 뒤로 오고서 계속 병원에 가서 붙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게 이학순 후부터 지금이 병원 가고 아이 간다.
1: 맞습니다. 예. 얼마나 떴습니까? 맞지요.
0: 정말 애나게 살았는데, 지금 이 녹음하게 와서 지금 이 약 먹고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1: 맞죠. 예.
0: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선택 잘했습니다. 예.
0: 예. 제 지금 그래서 목적이 없습니다. 이 약이나 싸서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다가 어디 가야 되지, 어찌겠어. 이 좋은 약 뭐. 이 좋은 약 있길래 우리 또 용 오래 산다.
1: 맞습니다. 예.
0: 예. 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1: 예.
0: 약을 또 싸서 쓰겠습니다. 지금 할도에 좋죠?
1: 있습니다. 1832-0666번에다 연결하십시오.
0: 예. 죽을 때까지 이 약 먹고 살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2: 네.
3: 저는 동통아트로 오래 먹었습니다. 오래 먹으니까 영이 좋습니다. 이게 좋은 약입니다. 이, 나의, 저, 언니나 항상 그, 맥이 없고, 저, 눈에 맥이라는 게 하나도 없고, 어떻게 되겠나.
2: 네. 소리가 났습니다.
3: 예. 네. 동통아트 먹은 다음부터 맥이 나고요.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3: 그래서, 예, 동통아트로 계속 먹으려고 하면요. 그 다음에 이 동통아트는 옛날에 항제도 먹은 게 아니다 그러는데 영 좋습니다. 먹을 수 없어서 어디나 다 좋아지는데 어찌 좋은지 모르겠어요.
1: 맞죠.
3: 그래서 계속 먹으려 하면 이 동통아트도 계속 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통아트를 그냥 먹은 다음에 심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위도 많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저기 기관지 나빠지 중계도 그런 게 기침도 아이 짓고, 어찌 좋은지 모르겠다. 옛날에 감기를, 그거 학교 막 지나가는 감기는 다 하던 게 있어. 감기를 아예 어찌 좋은지 모르겠다.
1: 맞죠.
3: 그래서 이번 할 때 좋을 때 또 아웃가고 싸다고 전화 드립니다.
1: 1832-0666번에다 지금 인찰 연결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 아끈다고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0: 지점 찬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1: 네, 계속 말씀 주시죠.
2: 예, 그리고 우리 동충아 조합발을 이번엔 그 지금 4시가 계셔가지고 우리 병원에 가게 되면 치료가치가 없다고 진단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랜 병매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약을 써가지고 효과를 보지 못해가지고 치료를 포기하셨던 분들, 오늘도 우리 전화에 참여하신 분, 여러 가지 약을 써서 되지 않으니까, 예, 요즘 나이가 들지 또 약은 쓰지 쓰고 싶지 않지 않으니까 치료를 포기하셨던 분인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쓴다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인삼도경하고 함께 3대 진귀한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고 100가지 약 중에서 권위명주로 불리고 있는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름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우리 생명을 구한다. 아주 중한 병들이 우리 지금 치료가 잘 되지 않았던 이런 병들이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는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특히 우리 그 동충하초를 발효한 이후로는 중약 효과를 30배로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약에서 잘 되지 않았던 분들 특히 내시에 계신 분들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 우대 활동을 하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그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심혈관병 우리 심혈관병이라게 되면 일반적으로 심장병이라든가 고혈압병 그리고 뇌혈관병이라 되면 뇌혈전, 뇌경색, 뇌출혈 근데 우리 중에서 말하게 되면 모두가 중풍이 왔다고 말하는데 이런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신 분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한 가지 약으로 오장육부를 치료하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면서 우리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 이런 것들이 모두가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고 특히 우리 중풍 이후에 편탄으로 고생하신 분들 혈지가 높고 혈성도가 높은 분들 불면하거나 우리 지금 나이가 들게 되면 잠을 못 자는 분들 많게 되는데 우리 가장 중요한 거는 중에서 말하게 되면 심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잠을 잘 잘 수가 없게 되고 오장이 각도에서 본다게 되면 골가병으로 인해서 동통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또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잠을 못 자거나 기침이 많아서 못 자는 분들 소변이 많아서 못 자는 분들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서 내가 잠을 못 자는 분들 동충하초 발효균은 내가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그 원인을 추적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원인에서 잠을 못 자는 시간에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에서는 꼭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선물은 꼭 크고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선물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도 자신에게 작은 응원의 선물을 건네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행복 충전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주는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점차 흐리겠으며 비 혹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24도, 최저 기온은 섭씨 14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먼저 2026 중국 축구 갑급 리그 제11라운드 경기와 관련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여고시 여고올림픽 중심에서 진행된 2026 중국 축구 갑급 리그 제11라운드 경기에서 연된 룡정 커시안팀은 남통지훈팀에 0대2로 패했습니다. 이기형 감독은 이날 5-4-1 전형을 가동했습니다. 시작과 함께 두 팀은 곧바로 경기에 몰입했습니다. 연변팀 선수들의 몸 상태는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남통팀은 연변 특유의 빠른 역습에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한편 남통팀의 공격은 용병 카룰루에게 집중되면서 연변 수비진은 그를 비교적 잘 막아내며 한동안 무실점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전이 그대로 마무리되는 듯했던 45분경 결국 카룰루에게 실점당하고 말았습니다. 전반전은 그렇게 0대1로 끝났습니다. 후반전 들어 기세가 오른 남통팀은 계속해서 연변팀을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53분경 남통팀이 코너킥 상황에서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점수는 순식간에 2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2점 뒤처진 상황에서 이기형 감독은 박세호, 김태현, 최태욱을 불러들이고 김흥도, 허문광, 리성민을 투입했습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이 5분 주어진 가운데 연변팀은 공격 한번 만들어내지 못한 채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는 6월 27일 연변팀은 불산 남사팀과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아래 동북 슈퍼리그 제2라운드 경기에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심양 철서 체육장에서 원정 경기를 치른 연변 대표팀이 심양팀에 0대1로 아쉽게 패하며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전 심양팀의 공체를 연변팀이 탄탄한 수비로 막아내며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양팀은 득점 없이 0대0으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후반전 승부는 46분에 갈렸습니다. 심양팀의 마흥파 선수가 페널틱 지역 안에서 강력한 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48분경 연변팀은 신재훈 선수 대신 임건웅 선수를 투입하며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56분경 심양팀의 왕스락 선수의 헤딩골이 있었지만 주심의 옵사이드 판정으로 무효가 됐습니다. 연변팀은 87분경 풍호문을 빼고 장문박을 투입하며 마지막까지 동점을 노렸지만 여러 차례 공격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0대1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연변팀은 오는 6월 20일 시즌 첫 홈 경기에서 장춘팀을 상대합니다. 축구팬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3일 동북슈퍼리그 심양팀 대 연변팀의 경기가 심양에서 열린 가운데 경기장 안의 열기는 경기장 밖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경기가 시작되기 전 장백산 아래에서 찾아온 문화관광 주동전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우리주에 뜨겁게 달아오른 동북. 눈부시게 빛나는 연변을 주제로 한 여름철 주제선전 활동이 심양시 인민광장 철서체육장 안팎에서 펼쳐져 동북지역의 경제협력 발전과 소비 진작에 활기찬 연변의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이외 독특한 분위기의 문화공연도 함께 펼쳐졌는데요. 바로 연변 가무단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연변 가무단은 이번 경기에 대비해 경기 상황과 관중들의 취향 그리고 현장 분위기에 맞춰 경기 휴식 시간에 다채로운 가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공연은 경쾌하고 우아한 장고춤, 웅장한 상모춤에 아름다운 민족 음악이 어우러져 중국 조선족 가무와 민족 예술의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축구의 열정과 문화의 감동이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이어 연변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에 대한 뜨거운 소식입니다. 13일 연변축구협회가 조직한 연변축구팬 100인단이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심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바로 연변팀의 12번 선수입니다.
2026 동북 슈퍼리그 제2라운드 경기에 나선 연변 대표팀을 현장에서 힘차게 응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대의 함성과 열정이 신명 원정길에서 연변팀의 큰 힘이 됐습니다.

매주 지구촌의 다양한 기네스 기록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재활용에 관한 기네스 기록을 준비했는데요. 우리는 보통 재활용이라고 하면

분리수거함에 병과 캔을 넣는 장면부터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버려진 물건을 단순히 다시 쓰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상상력과 끈기, 공동체의 힘을 더해 세계 기록으로 남을 만한 거대한 작품과 프로젝트를 만들어냈는데요. 그중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플라스틱 병으로 만든 세계 최대 규모의 구조물 이야기입니다. 이 기록은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진행된 환경 캠페인 프로젝트에서 탄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도시 곳곳에서 버려진 플라스틱 병을 수거했고 이를 벽돌처럼 활용해 거대한 전시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사용된 플라스틱 병의 수는 무려 수십만 개에 달했습니다. 병 하나하나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건축 재료가 됐고 내부에는 모래를 채워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병 벽돌은 일반 벽돌 못지않은 안전성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구조물이 단순한 전시용 작품이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프로젝트 팀이 재활용은 어렵고 귀찮은 일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눈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 결과 거대한 병 구조물이 완성된 것이죠. 건축 과정은 거의 축제에 가까웠습니다. 학생, 예술가, 환경단체 활동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병을 싣고 분류하며 구조물을 쌓았습니다. 낮에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병들이 독특한 풍경을 만들었고 밤에는 내부 조명이 커져 거대한 유리 공전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플라스틱 병 건축은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 대안주택 기술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병 내부의 공기층 덕분에 단열 효과가 좋고 버려지는 재료들 활용하니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건축에 적용할 수 있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지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꽤 현실적인 아이디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침입된 타이어는 크기와 상태에 따라서 분류됐고 철심을 제거하고 세척하는 책임까지 거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타이어들은 거대한 조형물의 재료가 됐습니다. 완성된 작품은 높이 수십 메터에 달하는 거대한 동물 형상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금속 조각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수천 개의 타이어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타이어의 곡선과 질감을 그대로 살려 만든 표면은 독특한 입체감을 만들어냈고 햇빛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제작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타이어는 무겁고 탄성이 강해 자르거나 고정하기 어렵습니다. 팀은 특수 절단 도구와 금속 프레임을 사용해 구조를 설계했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들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예술과 공학이 함께 움직인 프로젝트였던 셈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전자폐기물, 이른바 전자폐기물로 만든 세계 최대 모자이크 기록입니다. 스마트폰, 키보드, 마우스, 회로기판, 케이블 같은 버려진 전자제품들이 거대한 한 장의 그림으로 다시 태어난 프로젝트였죠. 이 기록은 유럽의 한 기술 환경박람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몇 달 동안 가정과 기업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을 기증받았고 이를 색상과 재질별로 분류했습니다. 초록색 회로기판, 검은 키보드킥, 은색 금속 부품, 형형색색의 전선들이 거대한 팔레트가 된 셈입니다. 완성된 모자이크는 도시의 미래를 상징하는 이미지였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낡은 휴대전화와 케이블 조각들이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하나의 정교한 그림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회로기판의 초록색 패턴은 예상보다 아름다운 질감을 만들어냈고 관람객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의미 있는 이유는 전자 폐기물이 가진 이중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전자제품은 현대 생활의 필수작이지만 폐기 과정에서는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부 부품에는 중금속이 포함돼서 적절한 처리 없이 버려지면 토양과 수질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 기록은 조금 더 역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재활용품만으로 만든 세계 최대 이동식 조형물, 일종의 초대형 대렬 구조물에 관한 기록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브라질의 한 환경축제에서 시작됐습니다. 축제의 주최 측은 움직이는 재활용 도시를 만들고 싶다는 아이디어를 냈고, 예술가, 기술자,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합쳐 거대한 이동식 조형물을 제작했습니다. 조형물은 길이 수십 메터, 높이 수층 건물에 해당하는 규모였으며, 내부에는 바퀴와 동력 장치가 설치돼 실제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된 재료는 알루미늄 캔,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된 목재, 버려진 자전거 부품, 철 등 거의 전부가 재활용품이었습니다. 겉모습은 미래 도시와 정글 생명체를 섞어놓은 듯한 형태였다고 하는데요. 캔으로 만든 반짝이는 외벽, 플라스틱 조각으로 만든 비닐 같은 장식, 폐기된 자전거 체인을 활용한 움직이는 장치까지 관객들은 마치 거대한 생명체가 거리를 걸어가는 것 같다는

이 기록의 핵심은 단순한 크기가 아니라 100% 재활용 재료만 사용한 가장 큰 이동식 조형물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페레이드 구조물은 새 자재를 많이 사용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재료의 출처를 철저히 검증했다고 합니다. 어떤 캔이 어느 행사장에서 나왔는지, 어떤 목재가 폐기 건축물에서 나온 것까지인지 기록해 두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후 다른 도시들의 환경 축제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재활용품 페레이드가 새로운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고, 학교와 지역 단체들이 소형 이동식 조형물을 만드는 프로그램도 생겨났습니다. 오늘 기상천의 이색 기네스 코너에서는 재활용에 관한 수많은 기네스 기록들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에는 재활용에 관한 기네스 기록들을 알아봤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실하게 살아낸 자신에게서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기쁨을 위해서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누가 되어 도도는 호생에게 전화를 걸었고 호생은 크게 놀라며 침착하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라고 안정시켰다. 그날 밤 도도는 소금의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방 열쇠를 건네준 뒤 다시 목욕탕에서 밤을 보냈다. 이튿날 아침 집으로 돌아오니 집주인과 1층 이웃이 보상 금액을 협상하고 있었고 물업관리 직원은 난간 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소금의 가족들은 육품을 정리하고 귀중품을 챙겼다. 도도는 작별 인사를 하고 매장 관련 절차를 모두 처리한 뒤 정신적으로 붕괴될 지경이 되어 다시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은 소금의 사고를 사고사로 인정해 사건을 폐기한다는 서류를 보여주었고 이어 소금의 노트를 도도 앞으로 밀어주었다. 도도는 사적인 노트라 보기 부적절하다고 답했지만 경찰은 표정을 엄숙하게 하며 꼭 가지고 가서 읽어보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지시에 따라 도도는 노트를 들고 방으로 돌아왔다. 도도는 소금의 가족들이 기차를 타고 마음을 달래고 돌아오겠다는 쪽지를 발견하고 바로 기차역으로 향했다. 도도는 택시에서 비로소 소금의 노트를 펼쳤고 아내는 소금의 촌스러운 사진과 사업거래 내용, 일상적인 생각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령자와의 재정거래 내용과 리익만 추구하는 령자를 비난하는 글, 고향 이야기를 지어내서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는 비밀, 도도의 성격을 알고도 참고 견디며 결혼을 원하는 마음 등이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48페이지에는 도도가 결혼을 제안할 때까지 감정을 누르고 꾸준히 견디겠지만 이미 견딜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마성원 선생님과 출판사와도 약속을 잡았지만 답변이 늦어 조급했다고 이야기했다. 모두가 침묵한 가운데 호생은 충격적인 결론을 말했다. 해당 유물들은 수집 가치는 있지만 진품이 아니며 16점은 청조 말기 모조품이고 나머지는 최근 모조품이라고 발표했다.

이 말을 들은 정사장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고 몸이 휘청거리며 쓰러질 뻔했고, 주변 사람들은 급히 그를 붙잡고 의식을 되찾게 하려 애썼다. 정사장은 기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숨을 내쉬었고, 일꾼이 약을 가져다 주어 조금 안정을 취했다. 허생은 수집 가치가 있으니 낙관적으로 생각하라고 위로했고, 방법은 항상 있다고 말했다. 소총재는 정사장에게 의견을 물었고, 정사장은 머리가 복잡하니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허생은 몸이 가장 중요하니 급해하지 말라고 걱정했고, 정사장은 자리를 떠나 쉬겠다고 말했다. 두 명의 일꾼이 정사장을 부축하여 나갔고, 모두가 일어나 배웅했다. 이때 녹음기 소리가 멈추고 지붕 위에서는 참새들이 짹짹 울고 있었으며, 아버는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다. 바로 그때 소환이 나무 뒤에서 나타났고, 모두가 깜짝 놀라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소환은 분홍색 바탕에 고급 치마를 입고 분홍색 자수 단면 구두를 신었으며, 붉은색의 목걸이와 고급 재료로 만든 팔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녀의 우아하고 화려한 모습은 순식간에 주변의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놓았고, 호생과 아보, 소총재 세 사람은 모두 소안의 아름다운 모습에 시선을 고정할 수밖에 없었다.

바보와 호생은 위가 심하게 아파 병원에 입원한 소모를 찾아갈 때마다 늘 침대 옆에 여러 여성 손님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아주머니를 비롯해 조제, 국분, 미용실에서 일하는 체자매 등 늘 소모를 찾아오는 이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소모의 병문안을 빼놓지 않고 찾아오는 모습이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병동 복도로 나오자 멀리서 두 여성이 등을 돌린 채 눈물을 닦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보와 호생이 재빨리 다가가 자세히 보니 놀랍게도 그들은 란랑과 설지였다. 오랜만에 만난 두 여성은 아보와 호생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란란은 눈썹 문신을 하고 진귀한 보석으로 화려하게 몸단장을 했고 설지는 예전과 달리 몸이 뚱뚱해졌으며 얼굴에 윤기가 돌았다. 옛날의 청아하고 가녀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멋진 스타일은 고소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머리를 새로 하고 진한 향수를 뿌렸으며 명품 악어가죽 가방을 들고 악어가죽 소재의 신발을 신고 있었다. 설지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할 뿐이었고 아보를 꼼꼼히 쳐다보는 눈빛에는 그리움과 아쉬움, 복잡한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호생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설지는 정말 우연이라고 짧게 답했다. 란다는 애교 섞인 목소리

또 아보와 호생은 여전히 둘이 짝을 이루 밖에서 다니냐고 물었다. 아보는 웃으며 모두 옛 모습 그대로라고 답했다. 랜다는 손목시계를 보며 급한 일이 생겼으니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라고 말했다. 란단이 설지를 끌고 재빨리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자 호생은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병실 안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소모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신문을 내려놓고 두 여성이 방금 전에 나갔다고 말했다. 소모는 얼마나 오랜만이냐고 물으며 이번에 퇴원하면 자신이 주최해서 이 두 여동생을 초대할 테니 간단하게 저녁을 함께 먹자고 제안했다. 허생은 웃으며 나중에 얘기하자며 먼저 몸을 잘 챙겨라고 답했다. 그리고는 소모에게 약을 먹이기 시작했다. 소모는 란단이 자신의 퇴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외국 온천에 같이 가기로 했다고 얘기했다. 허생은 대매매는 어떤 소식이 있냐고 물었고 소모는 대매매가 지금은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았다고 답했다. 몇 년 전 상해로 돌아온 대매매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고 소모의 집 아래에 네모난 탁자 하나와 긴 걸상 두 개를 놓고 만두를 팔고 있다고 했다. 그냥 앞치마만 두르고 큰 바지 밑단을 꿰맨 채 손에는 주름살이 가득했으며 마른 나무 가지처럼 변했다고 안타까워했다. 허생은 란랑과 설지만은 여전히 예전과 같다고 말했고 소모는 지금 자신은 경비일과 소액 주식 투자를 하며 만족하고 살고 있다고 답했다. 소모는 한 번은 란단이 전화통화로 여권을 만들어 달라 했고 다섯 명의 부인이 태국에 가서 휴식하려고 하며 란단과 솔지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얘기했다. 란단은 소모를 동행객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 란다는 여자친구들끼리 함께 가서 휴식하려고 하며 그냥 편하고 자유롭게 지내고 싶을 뿐인데 옆에 믿을 만한 남자가 함께 동행하면 더 즐겁다고 설득했다. 란다는 한참 생각하다가 소모밖에 없다고 말하며 다른 남자는 믿을 수 없다고 했고 옆에 있던 설지는 모든 비용은 자신의 남편이 전부 지불해 준다고 덧붙였다. 소모는 이 두 사람이 한참 동안 자신을 설복시켜 결국 동의했고 휴가를 내고 동행객으로 태국에 가게 됐다고 했다. 처음 비행기를 타봐서 정말 무서웠지만 남자로서 내내 여성들의 안전을 챙기고 짐을 들어주며 농담도 많이 했고 정말 많은 웃음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며 다섯 명의 부인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하며 웃었다.

가는 날 호생이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매서였다. 매서는 호생에게 지금 바쁘냐고 물었고 호생은 매서에게 존댓말로 인사했다. 매서는 이미 아는 사이인데 왜 존댓말로 부르냐고 웃으며 예전처럼 불러라고 말했다. 매서는 개인적인 문제를 좀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매서는 바로 이혼 후에 자녀 문제라고 말했고 호생은 집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냐며 그렇다면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겠다고 답했다. 매서는 미소를 지으며 잠시 생각한 뒤 꼭 밖에서 만나야 하냐고 물으며 자신이 정말 바쁘다고 말했고 잠시 망설인 뒤 3시에 만나자고 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홍구 천악 호텔에서 만났다.

났다. 매서는 명품 옷을 입고 세련된 모습이었지만 눈가는 칙칙하고 기분이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 매서는 이 장소를 선택한 건 예전 집을 보러 온 거라며 전 남편이 앞쪽 부사철로에 살고 있다고 답했다. 매서는 결혼했을 때 북사철로에 살았는데 시댁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신잠로로 돌아왔다고 얘기했다. 호생은 알고 있었다며 답했고 매서는 그 후에 신잠로의 집을 팔고 연안로의 집을 사고 아이는 전 남편에게 맡겼다고 말했다. 그녀는 최근 생각해보니 자신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이혼하는 것과 같아서 정말 마음이 편치 않다고 토로놓았고 호생은 전 남편은 평범한 직원일 뿐 사업가도 아닌데 집 빼고 또 무슨 재산이 있겠냐고 물었다. 매서는 그의 집을 분할받고 싶다고 말했고 호생은 시기가 맞지 않고 근거도 부족하다고 답했다. 매서는 호생에게 방법을 찾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했고 호생은 웃으며 매서의 현재 재산 상태로 보면 이럴 필요가 있냐고 물었다. 매서는 그냥 속상해서 그랬다고 답했고 호생은 지난번 큰 연애 때 강청재가 매서가 집을 사고 인테리어 하는 상황에 대해 꽤 잘 알고 있다고 했었다고 얘기했다. 매서는 강청재가 뭐라고 했냐고 급히 물었고 호생은 그 사람의 얘기는 하기 싫다고 답했다. 호생은 지난번 큰 연애는 정말 엉망이었다고 말하며 매서가 술에서 깨고 나서 강청재와 한번 크게 싸웠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매서는 손을 흔들며 그건 그만 얘기하자고 말했고 호생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말했다. 당시 식당 선택하고 테이블 정하는 건 강청재가 맡아서 꽤 잘 처리했고 손님도 많고 조금 혼란스러웠을 뿐 전체적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얘기했다. 매서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단호히 말했다.

장편소설 무성한 꽃 4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마음을 여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어느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고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 고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련입니다. 노래 따라 행복 따라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 가무단 렴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들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렴수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오늘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노래 따라 부르기에 나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벚꽃 타령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요즘 벚꽃 타령 1절과 2절 다 배워내셨네요. 뭐 오늘은 복습하면 되겠죠.
1: 네. 네.
0: 굉장히 배우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1: 예, 옛날보다 빨라졌어요.
0: 옛날보다.
1: 예, 그러니까 제 뜻이 곡을 찾기가 좀 힘드네요.
0: 네, 어떤 곡을 배웠는지.
1: 예. 네. 아, 잠깐 이자를 바꿔볼까요?
0: 네.
1: 낮은 거.
0: 아, 그렇죠. 네, 벚꽃 타령을 배우고 있습니다. 벚꽃 타령은 주룡 선생님 작사를 하셨고, 그리고 량성호 선생님의 작곡으로 되었습니다. 1절과 2절, 뭐 1절 사설은 뭐 두 번만 딱 두 구절 암송하면 되겠죠. 어떠세요?
1: 잊어먹었잖아요.
0: 예, 기억하기가 좀 쉽죠.
1: 기억했으니까.
0: 예.
1: 한번 가봅시다.
0: 자, 가볼게요.
1: 반주 선생님.
0: 네.
1: 정 선생님, 좀 음량을 좀 더 주세요. 정서가 지금 아니 금방 음량을 더 주세요.
2: 조금 더.
1: 네, 풀 주세요. 그러세요.

0: 네.
1: 그래, 우리의 소망도 어떤 분들이 내려옵니다. 우리의 소망도 한음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함께 비어에 여기만 잘하면 되겠는데 최고다 지금 이제 약간 음이 들리는데 자 랑만의 계절벽 꽃이 필 때면 우리의 소망도 함께 비어에 편안하게 우리의 소망도 함께 비 한음입니다. 망도 아이고에 아하리랑 스흐리라 시작
2: 아하리랑 스흐리라
1: 다시 한번 또 어떤 분도 시작
2: 아하리랑

아닙니다. 예. 아하리랑 스리랑 벽고 타령이 절로 나지 아하리라 다시 한 번만 시작.

0: 아니라고. 네, 뗐습니다. 한번 다시 가봅시다. 좀 웃으면서. 네.
1: 7월에 꽃무지개, 오늘 비 와서 또 무지개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 농성 가봤는지 말라. 농성이. 60리평강 버립니까?
2: 60리평강
1: 버를 가든지 물 여러분들 화전 다녀봤지. 서성에서부터 토산에부터 그다음 서성 동강에 토산에 서성 들어오기 전에 있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쫙 지금 우리 영종 그 밑에 거지. 60리라면 60리평강 버라면 그 평강 버를 생각하면서 자 한번 다시 7월에 꽃무지개

0: 되겠는데. 그래 그렇게 장난 타야 되나. 충우. 충우.
1: 음이 틀릴까 봐 걱정하시다가.
0: 네, 음이 좀 아예 틀린다.
1: 그러니까.
0: 그래서 대담하게 이제 서로 한번 주고

이런 거 안 먹는데? 예, 예. 한번 이렇게 해보지. 그냥 뒤에 소절은 다 이제 쳐주고 흥겨운 멜로디 따따 이런 거 안 걸래? 시작!

0: 일단 노래도 재밌습니다. 예. 재밌습니다. 이제 보세요. 그 우리 둘이 가서 춤 춰는데 흥겨운 멜로디 디 하잖아. 디 할 때 장고가 통 딱 장고 소리 명확하게 듣기잖아. 그래 그중에 뭐 이런 장갑을.
1: 선생님 춤 잘 추면
0: 되네. 네, 뭐 춤다. 아, 요 반음 높입시다. 이거도 좀 소감 정신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0: 피요.
1: 예, 이런 거. 그거 춤춰야지. 2절, 2절에. 이란, 이란 흥이 나고 재밌습니다. 자, 반가우시. 자.

0: 여기 우리 무용교실한테 안 들었어요. 이제
1: 안 다니시죠?
0: 이분도 다닌 분이 있으세요. 네. 다닌 분이 있는데, 이제처럼 다녔을 때도 내가 이렇게 장단이 지금 올려주고, 반주 올려주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준데도 아예 흔들면 무용하고 다니지 마세요. 아무 헤어받았어요. 사람이 젠데서 이 동작, 그래서 이대리대 손 따라 움직이는. 제 옆에 분 어느 분인가? 이분 혼자서 이 집 정서를 그지 못한 다 다른 분은 차 어깨가 있었어 한데 한번 더 가보고 1, 2절 저리 가보고 가본 다음에 제가 그 우리 어느 분 신심 있는 분들 손 두고 두 분 이렇게 가면 시간 될 것 같은데
1: 시간이 아주 많아요.
0: 내 손 보세요. 따라 따라따 근데 옆으로 한테 앞에서 따라 소리를 앞에다 따 이렇게

0: 잘하셨어요.
1: 네, 이렇게 장단 타면 노래가 달라진다. 여러분들도 흥이 나고 들은 사람도 흥이 나고. 네, 노래는 이렇게 장단 타면 불러야 된다. 네, 이 노래 또 배우고 나면 우리 선생님이 위에서 단골 어미라 선생님이 더운데 두드려주겠을까? 장고를 장단을 타는 걸 우선 반년 했으면 이 장단어 장단 소리를 들으라는데
2: 반년 노래... 아니죠 이제는
1: 예
2: 1년이 거의 돼요
3: 이제 7월 달이면 1년인데
2: 혹시 방송한 날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3: 7월 21일
2: 그럼요
1: 그때 우리 오 선생님 저한테 전화 왔을 때 아 노래 배워주는 그 절목을 하자니까 제가 뭐 노래 한 곡만 배웠으면 되겠다 그래 그냥 그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하자고 했는데 아니 그냥 시일로 이렇게 계속 하자니까 그렇게 오전 거의
3: 1일이니까
1: 7월 달에 했으니까
2: 7월 21일이거든요
1: 그렇죠. 7월 달까지 우리 어머니 선생님이 장고를 치워주고 우리 장 선생님이 건반을 장단을 우리 건반에서도 계속 장단 치워준다 저도 같이 춤 쳐주고 하는데 아직도 이 장단 탈 줄 모르면 우리 다 실패한 거.
2: 아유, 그러면 안 되죠. 네. 1년 다니셨으면은 네. 장단을 아셔야 돼요.
1: 잘하고 있는데 조금씩 네. 그 장단 네. 타는 습관이 돼. 그래서 네. 노래를 부를 때 노래 도치 돼 가지고 건반 소리 귀에 아예 들리고 장고 소리 아예 들리면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건반 소리를 한 짝을 들으면서 장고 소리를 들으면 이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노래 불러야만 이 소리보다 소리가

더 크면 안 된다 말입니다. 네? 한 번 더? 한 1절만 해봅시다. 그리고 네. 음악해라 합시다. 저 반주 소리부터 들으면서 그거 소리를 생각하며 장구 소리 들으면서 우리 흥을 생각하자 말입니다.

난 알 것 같은데. 행복하랭이 절로 나오. 네. 행복하랭이 절로 나오. 네. 우리 앞에 세 분은 한번 해봅시다. 예? 네? 잘할 것 같은데. 다른 거 그냥 그 흙만 생각하세요. 네. 자, 7월의 꽃무지개 평강벌을 물들이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지 어떤 분은 소리 안 했다. 혼자 저 이자 보면서 이절 두세 분. 숨 저 제일 옆에 앉으신 학생분 숨 계속 이렇게 흐르게. 근데 너무 뜨지 마세요. 그래서 그 노래할 때는 7월의 꽃무지개 우리 밑에다 호흡 가라앉혀서 7월의 꽃무지개 경남고를 물들이는 이절 두세 분.

0: 여기까지 장단이 있습니다. 어디 모를 때 쓴가? 모를 때 써보지. 그게 시에 가사를 늙다 보느라고 내 앞에서 이거 하는데 전 날 보지 않아.
1: 이슬은 더구나 가사를.
0: 공부를 잘 아예 하는 학생들이라면 인핀까지 보내주고 악보를 진지어 저는 네 번째인데 아직도 가사를 들다 보면 공부를 잘 아예 했다면 숙제를 완성 잘 아예 하는.
2: 가사가 좀 외워 안 지죠.
0: 안 지지. 네. 이 가사를 여기 제일 꼽습니다. 네. 아하 하리라
2: 그건
0: 이,
2: 안 많았죠.
0: 이기면서 가사를 봐야 되죠.
2: 그쪽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0: 안 봐도 되지 않을까? 다 같이 1절만 다시 해봅시다. 요 우리 그 잔소리 따고 지 지금 막 인승 7월이지 그러니까 7월에 꽃무지개 꽃무지개 물로 꽃무지개 이렇게 피자가 7월에 꽃무지개 평강보를 물들이는 저 앞에다 가사 쓰라면

0: 음이형 이렇게 고민 많지 않고 계속 제가 죽으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선을 아예 그 서준 날에는 제가 노래가 흥이 난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서 지르르 내 개성으로 제가 가사를 앞에다 네, 지르지 말고 지 그 가사를 앞에서 보셔. 예. 그게 떡창 어느 분이 신심 있어요? 떡창으로
1: 한 분씩 다 하세요. 시간이 넉넉합니다.
0: 이 노래가 짧아가지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2: 둘씩 해보기시요.
0: 예, 여러분들이 빨리 배워가지고
2: 여러 개들이
0: 원래는 한 구절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도 짧지 않으니까 시간이
2: 천천히 반장 잘해.
0: 두 분씩 합시다.
1: 반장이 반장님이 워낙 그러잖아요. 반에서도 학생들이 반장 먼저 하시잖아요. 설선수범으로 하세요. 그럼요. 박수.
0: 얘처럼 화살 티히러리 했는데 지물지마 티히러리 꽃무지개 훈님 발표하면 시작.

네. 그 장단의 그 첫 이 북편에 들어가는 그 길 딱딱 제자리 들어가야 된다. 저기 늘어지게 들어간다. 늘어지게 들어간다. 제자리 못 들어간다. 한다. 7월에 꽃무지게 평강바람이 물들이는 앞에만 채워주고 두어놓고 있잖아. 두어놓고 두에 가서는 그냥

0: 이런 가면 딱딱딱딱 부편에는 딱딱 쳐줘야 된다 마음대로 이 서정적으로 아하리랑스 이름 늦었습니다. 아하리랑스리랑 부끄다라라다 이렇게 장난 8번 10위는 톡톡톡 또 치고 나가요. 자 어느 분 또 아 선생님 님 2절 2절 할만해?
1: 아무 아무 사실
0: 아인 없지? 나빠요.
1: 예, 여기 아인 없습니다.
0: 여 여쪽 아인 여기 있잖아. 여쪽 아인
2: 또 높여.
0: 아이 여쪽 아인 없답니다. 딱 쪼탄다.
3: 딱 쪼.

0: 없습니다.
1: 네. 한 반응이 왔는데 잘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해봐야 그다음 신심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아무 말하고 관계없이 잘했습니다. 처음 들어봤네.
2: 네. 그러니까. 자 다음은요?
1: 다음은요? 처음 듣죠.
2: 다음에는요? 그 마이크를 좀 뒤에 예, 당겨주시고요.
1: 야, 노래하라 하면 벌써 얼굴부터 긴장해. 노래하라 하면 이렇게 읽고 있어. 아, 내가 재미구나. 해보지 뭐 이렇게 돼.
2: 네.
1: 자, 2절.

0: 난 좋아야 되지. 행복 타령이 절로 나오매겠다 그만하던 노래네. 끝까지 좀 그리 가야겠네. 행복 타령이 절로 나오 계속 꺼내주라 말한다. 딱 치고 있으니까 나 호흡이 모자라다. 앞에 분
1: 1절
0: 1절 하죠. 그 신시민 그 소설 하죠.

0: 형 잘했는데 마지막으로 또 박수 못
1: 쳤네.
0: 웃음 빛이는 행복하는 이슬로 나오. 어제 빛이 안 잠고. 아, 이기선 이거 아껴서 시간인데 가사를 운 이빨에 맞춰줘야 가사가 행복하는 이슬로 나오. 입안에 다 먹어버려. 나오. 맞춰야 호흡이 계속 전략되지요. 네. 알았다. 두 분.
2: 그 시간이 안 돼서 두 분이 같이 하실 것 같아요.
0: 두 분이 같이 하시.
2: 네. 같이 한 잔만 하면 되겠습니다.
0: 거의 됩니까?
2: 네.
0: 일절
2: 합시다. 빨리 하세요.
0: 닭기 둥자 닭기 둥. 반가워 시작. 반가워.
3: 무지개 평강골을 물들이는.

0: 아유, 그 시간이 꽤 많이 있다고 했는데 두 분이 인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 네, 잘했어요. 네,
0: 만족되죠.
2: 다음 시간에 오면서 제 노래 들을까요?
0: 그래요. 다음 시간에는 반 선생님이 안 계셔서
3: 갈비 있어요.
0: 아, 다음 시간이. 아, 제가 지금 시간 이렇게.
2: 28일.
0: 다음 시간에. 29일. 맞아요. 예.
4: 요즘
0: 다음 시간에는 악보를 안 보고 노래를 부르시기 위해서 부르시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염수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그리고 피아노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5: 네,
0: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노래 따라 행복 따라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 이신 연변 가무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벽꽃 타령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연이었습니다.

서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5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은 3곽을 사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9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및 준해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음은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은 청심환은 치명을 위주로한 8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청심 치명 발매 아니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의 공능 주치로 놓고 말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보통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기본으로서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을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중에서의 일종 증상에 관한 깊은 학설에 속합니다. 림상 주요한 표현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짓고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특히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는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열이 심한 증상으로서 상술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엉뚱한 치료에만 매달리게 되면 기시 심장병 치료는 늦추게 되는 셈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은 청심환은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확실하게 개선해주는 우수한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이 지나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굉장히 수고하십니다.
1: 예.
2: 예, 이 초음은 청심환 어둠에 거진 어둠 한 1년 있습니다. 네, 이거.
1: 아, 예.
2: 예, 이거 지금 쓰고 나가.
1: 아, 잘 쓰셨네요. 1년 걸리셨으면, 예.
2: 예, 이 좋은, 확실히 써보니까 좋으니까, 네, 지금 그날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2: 약은, 예, 확실히 써보니까, 나, 효과가 참 빠르고, 또 효과 좋고, 예. 지금, 내 이 심장, 어쩌면, 나도 이 심장병을 내서, 어쩌면, 예, 여러 해야 됩니다.
1: 그렇겠죠.
2: 예, 고생 많이 해야 된다. 이, 특히, 예, 이내에 뭐, 움직이지 나가 조금 활동도 미내 못했어. 활동을 조금만 하게 되면, 예, 숨이 다 올라오지 않아가
1: 아, 그래. 예. 그게 기본이죠.
2: 예, 답답한데 숨이 올라오지 않고, 어디 숨이 제대로 안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식은땀 바짝바짝 나오고 이러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밤에 잠 제대로 못 잤어. 아, 밤에 뭐, 너무 자다 보면, 예,

0: 1년 거의 쓰셨다니까 효과성은 확실할 겁니다.
1: 예, 그래서 약은 예, 쓰므스스로 예, 이거 다른 부작용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약이.
0: 그렇죠.
1: 이 어떤 약이든 오래 쓰기든 부작용인데
0: 이거 간에 위에 콤파체 부담이 가지만 이건 부담 가는 일이 부작용이 없죠.
1: 예, 그러니까 얼마나 먹어도 약 먹어도 뭐 편안하고 그다음에 이 심장이 지금 요즘에 심장이 완전히 요즘은 뭐 다른 심장약 하나도 안 먹고 딱 이 한 가지 먹어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0: 그럼요. 바로 그럴 겁니다.
1: 예, 여러 가지를 많이 먹었습니다. 심장약.
0: 그랬겠죠. 심장이 좋다는 건 다 뭐 골라서 갖다 드셔봤는데 이 제품은 확실한 그 빠르고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는 이런 특점을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 예, 그래 선생님 이거 이약 아주 내가 그냥 꾸준히 오래 쓰려고 해. 이번에 또 아홉 가지 더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두 분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심장이 나빠가지고 전통 심하는 어제는 저는 6달을 먹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3: 예, 그, 정신나무, 이 올리숨이 잘 올라와요, 그, 예. 정신나무 기침이 계속 나고, 예. 그랬습니다.
0: 예.
3: 예. 그래서 뭐 피도 검사를 했는데, 피는 이렇다, 되나?
0: 예, 예, 예.
3: 그래서 그 다음에 정신나무, 이, 강의를 듣고,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이 전통 심하는 먹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정신나무, 피, 기침이 짙던 게, 피해도 이 좋아졌습니다.
0: 아, 예, 예.
3: 예, 그리고 저는, 뭐, 위도, 좋아져서, 소화도 잘 된다. 그리고, 신장이 또 좋아지니까, 나 이, 저는 가면 밤에, 밤잠도 못 자던 게 지금 다 좋아합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3: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0: 예, 심장병이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니까요. 예.
3: 예, 그래, 혈압약 계속 먹었는데, 어제는 차차차차, 앞으로 뭐, 지금 쟁겨받은 일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0: 아, 예, 예. 그게 큰 예, 해결이죠. 말은 간단하지만 예. 해도, 예.
3: 앞으로 뛸 작정입니다. 그런 예. 약 계속 먹은. 그래서 오늘부터 뭐 활동이 좋을 수 있게 아홉 가구 주문하겠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셔.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수고하세요. 두 분 선생님.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예, 자원정신환 쓰는 한단다. 자원정신환 정말 좋습니다.
0: 아, 그래요?
4: 그 어떤 약, 무슨 약이나 예, 당도 못합니다.
0: 아, 대비가 되지 않을 정도로.
4: 예. 예, 안 되죠. 그런데 자원정신환 예. 먹고는 처음부터 그래 먹은 게 예, 하나하나 소실되고 있습니다.
0: 예.
4: 기침 차고 기침 나고 가래 상하고 이빨이 아프고 이발 쓰겁고 그저 냄새가 그렇게 나던 게 하나 하나 다 소실되고 그리고 이 예, 위가 좋아질까나 예, 자극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0: 예.
4: 자극 없고 식사를 잘하고 예,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그리고 얘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할 계속 누벅구부렸습니다.
0: 아~
4: 아파서 진조 못하고 어디고 하는데 예. 그런 게 알게된 게 이거 먹을 수로부터 어저께 세계로 처먹었습니다. 그런데
0: 예.
4: 얼마 좋겠습니까?
0: 아, 그래
4: 알아본 사람 같습니다.
0: 그렇죠. 그 정도 쓰겠다면 예. 확실할 겁니다. 예.
4: 두 번씩 먹던 게 어제는 한 번 그저 아침에 한 번 어떨 때는 저녁에 한 번 먹고 이래고 하는 게 지금 아무 모병도 없습니다. 얼마나
0: 그래요?
4: 모르겠습니다.
0: 예, 예. 예.
4: 그래 계속 이래 좋아질 지기는 떨구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이래 그래 나도 예.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이 상황 같으면 다시 두 번 돌아왔다 그래도 됩니다. 예.
4: 예. 예. 그래서 아홉 각 배달 받아서 장기적으로 쓰자 그래.
0: 예, 그렇게 하셔. 잘 배달 받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5: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예.
5: 네, 우리 집에 아저씨께는 이 심장병이 있는지 얼한 없었네. 한 10년 거의 되겠다. 그래서 그냥 숨이 턱 뜬다는 게 숨이 차하고 가슴

0: 답답해하고 기침쓰게 합니다.
1: 예.
0: 우리 기관지 나쁩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지가 그런 게 기관지에 한냐 안 맞아 사도 쓸데없는 게 후에 검사해볼까는 심장을 그렇다는 것만.
1: 예.
0: 네, 기침쓰 기침하고 가래쓰게 나던 게 그래서 방송을 들어볼까는 이 전속시 말이 이 여러 가지 심장병이 우리 아빠의 심장병이 되었습니다. 어제 심장이 나쁜데 그냥 손발이 이렇게 붓는단 말이에요. 땅땅.
1: 예.
0: 그래, 그
1: 심장병으로 인해서 부주의 생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콩팥 공력이 부족을 나타내고 그렇죠. 예, 예.
0: 그래서 뭐 붕수성 심장병을 그렇답니다.
1: 예, 그렇죠. 예, 예.
0: 그래 부숴서 무슨 약 먹어도 붓는데 내리는 약도 안 먹고 먹을 때는 그래서 약간 내리는 거 들어서 다시 반복. 그러면서 항상 그 마음이 편안해하고 저러겠네. 반드시 몇 번 먹었습니다. 가슴이 다 따가워 숨이 돼서 그냥 앉아 쉬다시피 하고 밤이라는 거는 그때 전문 한 서너 시간이나 쉬는지 거기다가 또 혈압 원래 혈압 고혈압 한 거는 혈압 소설에 앉아서 항상 혈압약은 달고 있고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이 전속 심화를 잡았는데 벌써 한 달 잡았으니까 혈압 조절이 잘 된다니까.
1: 아, 예, 예. 아, 그게 네, 대단하죠.
0: 잘 되고
1: 예.
0: 그래, 가슴이 답답하던 그 증상이 지금 그냥 심률이 어쩌지 그냥 이 빽빽 120 이렇게 해서 심률 올라갈 때는 숨이 탔어요. 또 그러면 걸지 못한다.
1: 심률이 그 정도게 되면 위험 심률입니다.
0: 예, 예, 예. 심률이 비교적 성사구 100 아래 90에 80에 85 그 정도로 돼. 그러니까 그렇게 숨이 잘 안 합니다.
1: 예.
0: 그리고 어째서 심장 나쁜지 위도 어째 나쁜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심장으로 인해서 심의 통증한 동치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예, 이 심장 공능이 좋아지니까 위 공능이 좋아지고 이게 바로 심위 동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0: 아, 그렇군. 그리고 우리 심장병인데 어찌 위 나쁜가 자꾸 위병이하고
1: 아, 그렇죠. 단순 그만해서 안 되죠.
0: 위 좋아서인지 밥을 영달 잡습니다.
1: 그렇죠.
0: 먹약이지다
1: 먹약입니다. 예, 예.
0: 시여 따여서는 쓴다면 진짜 다양하게 다 약이 보통에 갖다 붙습니다.
1: 믿음성이 강하죠. 예, 예.
0: 믿을만한 약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아바이들이 진짜 다양한 약은 거의 믿을만한 약이고 영어 효과가 확실히 어느 약보다 효과가 더 비싸. 지금 우리 아바이는 자꾸 잡시겠다 두 잡시겠답니다.
1: 그런데
0: 석당 석 한 번 세 통 싸고 후에 아홉 통 싼데 어른이 또 아홉 통 싸서 아홉 통 싸면 세 통도 주든가.
1: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넉 달 복용할 수 있습니다.
0: 예. 어떤 다른 약 알 수 없어. 이 약만 잡수겠다.
1: 이 정도 아홉 가게 세 가구 무료로 받는 차원이라기 때문에 한 가게 가격 1백 한 4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많은 약들에 대비하게 되면 접수하기 좀 쉬운 가격이죠. 예.
0: 예, 이렇게 오늘 아홉 가게 다 받겠어요.
1: 예,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거나 직접 신약 대학방에 가셔도 됩니다. 예.
0: 예, 대학방.
1: 예. 예, 예. 335-9번 예. 연락하세요.
0: 예, 감사합니다. 예.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네, 지금 이거 더운 통신만을 먹고 있으니까 옛날 저는 뭐 있으면 온나시요. 그리고 비 오고 이런 날에 나는 계속 누워있더라면 숲진에 가서 댄데기 해결을 맞아요.
1: 심각할 정도네요. 예, 예.
3: 어리시면 모신다. 만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대북김에서 소화단도 이랬습니다.
1: 네.
3: 근데 지금 그 증상도 없어지고, 지금 나 뒷잔들을 계속 해와서 그랬습니다.
1: 예.
3: 이게 지금 그 정체도 없어졌습니다.
1: 네.
3: 이 약을 내보면 뭔가 고여준수 허지.
1: 어찌 시공약입니다. 몸약이고. 예.
3: 예. 이게 왜, 뭐니까 약값도 그리 안 비싸지 않고, 내 지금 우련이도 자꾸 아프다 드라마인다 싶다. 예. 한국에 있습니다.
1: 예.
3: 그래, 어째 우련이도 어찌 가면, 연락해서 자꾸 놀란다.
1: 예.
3: 언니, 이 약 살고도 사다 딱 놀라고 이러고,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이젠가, 심률이 이젠가, 어떤 130, 140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1: 예. 위험한 심률입니다. 예.
3: 예. 그래서 계속 이게 자꾸 가슴에 이렇게 심장 두드린다. 쿵쿵 소리 안 나고 숨이 차다고. 근데 왜 이게 얼리만을 먹고 싶대요, 언니.
1: 예. 숨 차니까.
3: 예. 한국에서 요새 돌아와서 한 달 된다. 언니, 내가 이거 좀 잡숴가라서 이게 요즘 저 허지 갑시다. 아이 비싸라. 그래. 잡숴가 지금 한 달 잡숴가. 어제 내게 소미한테 이렇게 좀 신한.

0: 중심대는 오늘 1층부터 2층까지 단순히 올라왔다 이러면서
1: 예.
0: 예, 그래 지금 한국 대비 돌아가는데 한 1년 치를 전에 살려고 그런다.
1: 그렇게 하셔. 그렇게 갖고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까지는 해관 지날 때한 사람도 뭐 문제가 생긴 분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싸가고 가라 하셔. 예.
0: 예, 그래서 그냥 보면 한 언니 거는 1년 지난 거다 한 먼저 그러니까 한 9가구 먼저 나한테 살라고 하고
1: 예.
0: 나도 부탁드립니다.
1: 그렇게 하셔. 예. 배달 전화번호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양이 크니까 배달 받으셔. 예.
0: 예, 감사합니다.
1: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좋은 정신만 쓰고 효과 상당히 좋아서 나는 어떤 승리도 시간이가 적지한다. 그래서 하나의 선생님께 물어볼 거는 여기 노인이 한 분이 안 노인인데 그분은 면세에 지나서 이 방송을 좀 이야기하기 바빠. 내가 내 권고를 했다만
1: 예.
3: 증사라는 게 지금 이 노인이 증사가 지금 가슴이 어떤 면세 가슴이 막힌다면 손이 올리 시기 바쁘고 그다음에 자꾸 중국이 가슴 친다만
1: 예.
3: 답답해서
1: 심장병 환자들을 기본으로서 예. 내 가슴 자꾸 두드리지 통하라고
3: 통화에 탁탁 두드리면 그러면 가볼까요? 그러면서 자꾸 그 가라지 시작하더라면 내 가라지 시작한다면 그래서 내 이런 데는 이 약이 어떻게 하는가
1: 그런 데서는 약입니다. 이 약 빨리 시작을 하셔. 이 약 시작하게 되면 기본으로 아무튼 그만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본 제품을 시작하는 게 기본입니다. 시작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게 되면 확실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아주 기본으로서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3: 네, 그냥 그렇게 알려드렸지.
1: 네, 그렇게 하세요. 야,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심장병이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심장병을 해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보통 뭐 심장이라 하게 되면 단순히 왼쪽 앞가슴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오른쪽 앞가슴 뒤 잔등이 그리고 어깨까지 아파나거나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인해서 백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 점차 심장병 치료인데 고혈압이 해결받으셨다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열심히 치료하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밑준해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도현에서는 본토의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항일연군 문화를 중소학교 독육 사업과 깊이 융합하면서 기지 역량 강화, 수업 질 제고, 활동 침륜 홍색 견학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 6월 13일은 중국 문화와 자연 유산의 날입니다. 이날 우리 조 각지에서는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무형문화재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심양 대표팀에 0대1로 패했습니다. 근년래 안도현에서는 본토의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항일연군 문화를 중소

0: 학교 덕육 사업과 깊이 융합하면서 기지 역량 강화, 수업질 제고, 활동 침륜, 홍색 견학 체계를 구축해 홍색 유전자가 일상에 스며들고 변강 청소년들의 성장에 자양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홍색 견학 교육기지, 교복을 입고 붉은 넥타이를 맨 꼬마 해설원들이 왕덕태를 비롯한 동북항일연군 장병들이 피를 흘려 싸워 나라와 고향을 지킨 혁명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안도현에서 본토 홍색 자원에 의탁해 홍색 견학을 일상 덕육에 녹여내고 청소년 홍색 교양을 꾸준히 추진한 생생한 축소판입니다. 근년래 안도현 왕덕태 홍군수학교에서는 현재 풍반 홍색 저력을 바탕으로 홍색 주제 이동 수업을 상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학생들을 홍색 교양 현장으로 인솔해 홍색 이야기 듣기 등 몰입형 학습을 펼쳐 항일연군 정신과 애국정감이 학생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했습니다. 안도현 왕덕태 홍군소학교 학생 조조함입니다. 왕덕태 홍군소학교의 붉은 넥타이 해설원으로서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 나아가며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는 신시대의 우수한 소년이 되겠습니다. 안도현 안림중학교 학생 왕초효입니다. 앞으로 영웅을 본보기로 삼아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공부하며 나라에 보답하겠습니다. 홍색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겨 신시대의 어엿한 청소년이 되렵니다. 안도현에서는 홍색 자원의 보호 이용과 견학 기지 건설을 함께 추진해 모든 혁명 유적지를 살아있는 덕육 담채로 삼았습니다. 학생들은 항일연군의 길을 걸어보면서 항일연군 역사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안도현에서는 이란 몰입형 홍색 실천을 통해 중소학생들이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도록 이끌고 청소년들의 역사적 책임감과 애국정감을 높였습니다. 안도현 안림중학교 교원 손연매입니다. 이번 활동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전시관에 소장된 모든 문물과 사진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교재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주동성을 불러일으키고 몰입형 체험을 제공합니다. 아이들은 비동적으로 듣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탐구하고 사고하며 적극적으로 생각을 말하게 됩니다. 안도현 왕덕태 홍군소학교 당지부석이 동정입니다. 홍색 견학 활동은 우리 학교가 덕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근본 임무를 실시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홍군소학교로서 우리는 홍색 자원에 의탁해 학생들을 홍색 교양 기지로 인솔하고 역사를 몰입식으로 체험하며 혁명 열사를 추모하도록 합니다. 견학을 통해 학생들이 교실을 벗어나 현장에서 홍색 교양을 받고 애국정감을 기르며 의지를 단련해 심신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근년래 안도현에는 이도백화진 두산촌, 송화촌 등 다섯 개 사상정치 견학 실천 기지를 조성하고 세 개의 정품 로선과 다섯 개의 정품 수업을 내왔습니다. 당 창건일, 청명 등 중요한 시간대에 학생들을 조직해 고향의 홍색 역사 려야하고 홍색 문화 전승 등 견학 활동을 펼쳤는데 지난해에만 활동 70여 차례 펼쳐 학생 연 5,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두산촌은 성교육청, 성문화 및 관광청 등 13개 부문으로부터 제1진 중소학교 견학실천 교양기지로 선정됐고 연평균 중소학교 견학학생 연 3만 명을 접대합니다. 앞으로 안도현에서는 생태, 민속, 홍색, 빙설 자원에 의탁해 견학기지 합작기제를 완산하고 교양성과 실천성을 두드러지게 하게 됩니다. 견학실천기지와 실천로선을 활용해 홍색 교양 상시화, 생활화, 특색화를 추동해 현역 교육 고품질 발전에 끊임없는 청춘의 힘을 불어넣게 됩니다. 안도현 교육 및 체육부 국장 성홍입니다. 안도현에서는 덕육으로 정신을 고취하고 인재 전면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생태, 변경민속, 항일연군 홍색문화, 빙설 등 특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이동식 수업으로 몰입형 실천 육성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사상정치 교양을 견학 전체 과정에 관찰하고 학년별로 정밀 시책해 학생들이 현장 체험 속에서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고 가곡 정회를 두텁게 하도록 인솔하렵니다.
1: 6월 13일은 중국 문화와 자연유산의 날입니다. 이날 우리 주 각지에서는 다채로운 행사를

0: 봉해 무형 문화재를 리해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결시의 문화와 자연유산의 날 주회장인 중국 조순종 민속원에서 전통 체육경기, 무형문화재 민속공연, 특색미식 시식, 민속 전통 복식 체험이 어우러진 종합무형문화재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관광객들은 몰입식으로 민속 정취를 느끼며 무형문화재를 전승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원 관광객 정금영입니다. 방금 무형문화재 널뛰기 공연을 받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런 공연을 본 지 오래됐는데 직접 체험도 해보니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설레이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널뛰기 무형문화재가 계속 잘 전승되기를 바랍니다. 중국 조선종 민속원 영업총감독 장진명입니다.
1: 我们追求的不仅仅是网红打卡。
0: 단순히 인터넷 인기 방문지가 되는 것을 넘어 사람 사물 생활을 보여주는 무형 문화재 보호 리념을 여러 민족 관광객들이 보고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몰입형 체험으로 전환시켜 민속원을 모두가 연기를 알고 중화 다원 문화를 사랑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만들어 진정으로 보호 성과를 대중이 함께 누리도록 하렵니다.
1: 인민공享.
0: 연변박물관 조선족 자수 무형문화재 전시 현장에서 주급 조선족 자수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인 류성옥이 직접 강의를 펼쳤습니다. 무형문화재 견학실천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바늘에 실을 꿰는 것부터 시작해 손끝에 무형문화재 매력을 가까이에서 체감했습니다. 주급 조선족 자수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인 류성옥입니다. 무형문화재가 박물관에만 있으면 안 되고 사람들의 손에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배우는 모습을 보니 이 손재간이 끊기지 않을 것 같아 든든합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순호의 기법을 전하는 것이 전승인으로서의 사명입니다. 도나시 육정산 문화관광풍경구에는 오래된 조리기구와 농기구를 소개하는 전시판들이 마련돼 연변 지역 100년간 생산 생활 방식의 변화를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활기찬 육정산 풍물시장에는 도나 본토 무형문화재 문화창의 제품, 전통 수공예품, 특색 음식, 친환경 농산물들이 전시돼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관광객 태사사입니다. 문화전시와 무형문화재 시장을 둘러보면서 수확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한테만 들었던 오래된 조리기구, 농기구를 직접 보니 도나의 깊은 문화적 저력을 실감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6년 안도현 문화와 자연유산의 날 개를 행사에서 관광객들은 무형문화재 체험구역을 찾아 장백산 탕시전지, 투호놀이 등을 몰입식으로 즐기며 안도 무형문화재의 독특한 매력을 가까이에서 느꼈습니다. 도문시 행사 현장에는 약 20개의 특색 진열구가 구역별로 마련돼 각종 무형문화재 상품을 전시했습니다. 미식구역에서는 조선족 막걸리, 떡, 순대, 냉면 등 특색 음식 향기가 극했고 기획구역에서는 뿌리조각, 옥조각, 자수 등 무형문화재 수공예품이 집중 전시됐습니다. 장터에는 상호체험구역도 마련돼 주민과 관광객들이 무형문화재의 매력을 직접 체감했습니다.
2: 동북축구연맹전에 참가한 연변대표팀은 13일 심양철서 경기장에서 펼쳐진 제2라운드 심양대표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하면서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전반전 홈장 우세에 힘입은 심양대표팀은 맹공격에 나섰고 연변대표팀은 수비를 견고히 하며 반격을 노렸습니다. 두 팀은 서로 주고받으며 공격과 수비를 펼쳤지만 득점 없이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후반 들어 46분경 심양대표팀의 마흥파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날린 슛이 골로 이어지면서 심양대표팀이 1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48분경 연변대표팀은 신재훈을 빼고 임건웅을 투입하며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56분경 심양대표팀의 왕설학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헤딩으로 골을 넣었지만 주심이 옵사이드를 선언했습니다. 87분경 연변대표팀은 풍호문을 빼고 장문박을 투입했습니다. 이후 연변대표팀은 여전히 공격 기회를 가졌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최종 0대1로 패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대표팀 선수 섭신가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게도 경기에서 졌습니다. 돌아간 후 열심히 훈련하렵니다. 감독진도 새로 바뀌었기에 적응 중입니다.

0: 다음 경기에서 더 좋은 활약을 펼치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대표팀 감독 윤성관입니다.
1: 일단 4만 명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이제 멀리서 와주신 우리 연변 팬분들께 죄송하고 다음 홈 경기에서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연변 대표팀은 6월 20일 저녁 6시 장춘 대표팀과 동북축구연맹전 첫 홈 경기를 치릅니다.
2: 6월 13일 동북축구연맹전 2라운드 경기가 펼쳐진 가운데 심양과 연변 두 지역 모두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심양 경기장에 짙은 연변 정취가 넘친 가운데 연변 제2현장에서는 열정 넘치는 동북축구연맹전, 즐거운 쇼핑 연변행, 연길 만달 백인 시식 품평 및 장터 판매 촉진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기 당일 심양 경기장에는 관중 4만여 명이 모여 각기 응원하는 팀을 향해 통일된 구호로 힘을 실어줬습니다. 가수 김윤길은 신곡을 가지고 현장에 깜짝 등장한 뒤 명곡 아리랑을 정겹게 불러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공연 마지막에는 동북 출신 가수 왕정정과 함께 무대에서 노래 대중국을 불렀는데 진정어린 노래 속에 애국 정서가 가득 담겨 현장은 박수와 환호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연변에서 조직한 응원단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성원들은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연변팀을 힘껏 응원하며 경기장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응원단은 명태를 손에 들고 통일된 동작으로 응원하며 넘치는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연변 응원단 성원 정가희입니다. 연변을 대표해 심양에 와서 심양과 연변 대표팀 경기를 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심양 축구팬 류강봉입니다. 연변 대표팀은 정말 단합이 잘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원단부터 관중까지 모두 한 마음으로 뭉쳐있습니다. 동북은 한 가족입니다. 이날 저녁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제2현장 경기 관람 행사가 연길 만달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행사장은 백인 시식 경기 관람 구역과 주제 장터 구역으로 꾸며졌습니다. 경기 관람 구역에는 고화질 LED 대형 스크린이 마련돼 경기 실황을 볼 수 있었고 전용 경기 관람 좌석 100석은 팀을 응원하러 온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팬들은 함께 함성을 지르며 연변 대표팀을 응원하며 축구와 생활 정취가 어우러진 뜨거운 분위기에 푹 빠졌습니다. 연변 축구팬 당우입니다. 현장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이 경기 순위도 중요하지만 동북지역이 더 화목하고 잘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자 연변. 주제장터 구역에는 주내 우수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변 특산품과 지역 특색이 짙은 문화창의 제품을 전시 판매하고 시식체험도 마련해 경기 관람 플러스 쇼핑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연길 만달광장 시장 경리 동연위입니다. 연변은 축구의 고장으로 불립니다. 저희 기업이 동북축구연맹전 제2현장 행사를 열어 광범한 주민과 축구 애호가들이 와서 팀을 응원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장터 행사는 입주 상가들의 판매 실적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0: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중앙재정경제 클라이언트는 일전 아름다운 생활 대조사 결을 도시 미니 기록 무형문화재 결혼식을 경험해 보셨나요? 연변으로 함께 떠나요를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시청자들을 연변으로 안내해 중국 조선족 집단 결혼식 등 전통 민속문화를 통해 도시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2: 경제일보 클라이언트는 최근 집이 넓은 만큼 온돌도 넓어 이런 민박 보셨나요? 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보도에서는 연변주 화룡시 광동촌의 조선족 특색 민박이 인기를 끌며 현지 문화 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라 많은 관광객들을 끌면서 향촌 문화 관광 자원을 활성화하고 주변 경제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했습니다.
0: 길림일보는 6월 10일 귀버섯 산업 왕청을 부유하게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서늘한 기후와 좋은 생태 환경 속에서 자란 왕청 귀버섯은 국가 지리 표지 제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에서는 자원 우세를 살려 귀버섯 전 산업 서술을 구축해낸 바 균조 육성, 표준화 재배, 전자상 거래 판매, 정밀 가공 등 각 고리를 연결해 특색 산업으로 향촌 진흥을 힘껏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일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 이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단오 명절을 맞아 노래 단오 정추를 준비했습니다. 단오는 중국의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로서 예로부터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며 그네를 타고 창모풀에 머리 감으며 더위를 쫓던 날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 향기를 따라 행복한 단오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연변 우기대 앞방 2층 회원 중심이고요. 문의 전화는 501-7444번, 501-7444번입니다.
1: 두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 대약방. 연변 신약 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발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허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약 심리방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허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장약 심리방 지금 어버이절하고 단오명절을 맞이하면서 정금액에서 현금을 이중으로 빼드리는 우리 활동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은 아웃각을 사시는 분들도 우리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아웃각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을 드립니다. 예, 아웃각 사자면 원래 2,970원입니다. 예, 그런데 500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단오명절 우대 활동 기간에만 총금액에서 2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700원을 빼드리죠. 예, 그러니까 아홉각을 2,27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17각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17각 사자면 원래 5,610원입니다. 예, 그런데 4,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1,610원을 절약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번 어버이절하고 단오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현금 3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1,910원을 빼드리죠. 예, 그러니까 17곽을 3,7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36곽 사자면 원래 11,880원입니다. 예, 그런데 4,752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단오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총금액에서 5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5,252원을 빼드리죠. 예, 그러니까 36곽을 6,628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 환자분들이 9곽, 17곽, 그리고 36곽 중에서 본인이 수요에 따라 생방송에 참가해서 문의하신다거나 혹은 241-7979번에 전화해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9곽을 사시면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궁궐첩이 이걸 3곽을 증송해드리고 17곽을 사시면 백초궁궐첩 8곽을 더 증송해드리고 36곽을 사신다 할 때 가치가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려온 겁니다. 이런 야생해삼 리물시트를 또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혹은 병원에 가실 분들 병원에 가셔서 2층 따팅으로 올라오시면 동쪽으로 10m 직진에 가게 되면은 왼쪽이 중인외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입니다. 예, 중인외과 3이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우리 지금 중이는 노인성 치매를 노년이 들어서면서 멍청해지는 병이라고 합니다. 예, 이 정상적인 사람이 이 대뇌 세포라 할 때 140억 개가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뇌 세포는 죽으면 다시 재생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뇌세포를 어떻게 하면 재생시키겠는가. 연구 결과 상어의 머리가 뇌세포를 재생시켜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모든 동물의 머리는

0: 일단 손상을 받았다 하면은 아 다시 말해 머리가 떨어져 나갔다면 다시 재생이 안 됩니다. 이 유독 상어 머리만이 머리가 떨어져 나가도 다시 재생돼 가지고 머리가 자라납니다. 이 그 자리에서 이 이전에 머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았을 때처럼 원상 복구돼서 그대로 그 머리가 그 자리에서 자라납니다. 이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예방침 먹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2: 네, 저는 이게 혈압이 온정되지 않아서 예, 정말 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예, 예, 도저히 안 돼서 예, 맨발에서 정말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장약식 예방을 예, 먹기 시작하는데 몇 달 먹어보니 벌써 혈압이 온정되는 게 알립니다.
0: 알깁니다, 원래.
2: 네, 예, 그래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 약을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예, 점차적으로 감량하면서 예,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 그대로 같이 먹고 지금 예, 각 장약 식예방만 먹어도 혈압 조절이 영 잘 되고 있습니다.
0: 잘 되죠, 원래. 예.
2: 예. 그리고 나는 이게 예, 이전엔 뇌경색이 세 번 오면서 그래 머리 얼빠남이 어지럼증 나고 아이 사람이 예, 정말 저기 뭡니까 머리도 귀에서도 소리 나고 머리에도 소리 나고 사람 정말 정신이 영어 없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예, 이게 지금 예, 해결돼서 지금 어지럼증이 없으니까 머리가 맑아지면 사람이 사는 게 정말 야 정말
0: 질이 높아지 삶이 질이 높아집니다. 그래요.
2: 예, 맞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또 이게 뭐 관절이 좀 아파서 예, 정말 약간 가까운 거리도 걸기 영이 힘들었는데 지금 관절이 좋아져서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지금 아픈 줄 모릅니다. 지금. 예. 예. 그리고 또 위가 아프고 소화 안 돼서 그래서 밥을 얼마 못 먹으니 체중도 더 쫄고 그랬는데 지금 위가 아프지 않으니까 예, 소화 잘 되니 밥을 잘 먹으니 체중도 늘고 야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예.
0: 예.
2: 아, 예 여름에는 나는 이렇게 효과를 봤습니다 지금. 예. 그래 예, 지금 예, 내가 이래 효과 본 거 보고 우리 지금 마동서가 한국에서 지금 가서 이렇게 김은과 그 자식들이 이렇게 손구들 보고 있는데 우리 동서들이 다발성 뇌경색도 오고 심장도 안 좋고 해서 이렇게 고생하니까 내가 이거 먹고 좋은 거 보고서 자기도 이 약 먹겠다며 지금 오늘 지금 혈액 연습과를 그 배달받아 부채달라 해서 지금 배달받아 그런다.
0: 아 예. 그 증상에도 아주 좋습니다. 예, 그분이 네, 배달 네. 에, 받으시려면은 아, 그 손님이 지금 2417979번에 전화해가지고 아 그리고 부채 좀 됩니다. 예, 예 그래서
2: 네, 알겠습니다.
0: 예 네, 전화를 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0: 예.
3: 당약 먹기 전에는 예 소약인 고혈압약에 22년을 더 먹고 살았습니다.
0: 예.
3: 2년 전 당약식 예방 먹고 있는데 약을 빠져 이 약 먹으니까 얘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는 게 알리니까
0: 예.
3: 그래서 얘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얘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얘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5일, 7일, 7일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서 얘 혈압하고 감량하고 얘 선생님이 알려주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얘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니까
0: 잘 됩니다. 원래 그거 네. 사용함 같이.
3: 지금은 예, 이 장량에 예방만 먹고 있습니다. 네. 신경성으로 조금이나 예, 이제 연간 고생하고 예, 고생했는데 예, 반년 먹고 예, 완전히 소진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0: 예.
3: 그리고 여기서 내가 검사한 것이 다발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0: 예.
3: 그래서 그런지 예, 머리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안개낀 것 같고 예, 가만히 누워있어도 얘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정신이 아예 납니다.
0: 예.
3: 그런데, 그런데 이 약 먹으면서 얘 어지럼증이 인차이 됩니다.
0: 예.
3: 아침 일어나면 얘 정신난 약간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3: 예, 저는 이 약 먹으면서 얘 이 약에 대한 칭찬을 아시고
0: 싶습니다. 다 그렇게 예.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3: 예, 우리 집에 사람은 얘 이 약 먹으면서 얘
0: 예.
3: 온몸이 떨고 예. 예. 떨고 창문에도 떨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0: 뭐 그렇게 나쁘다 한다.
1: 아.
0: 그래서 내 이왕 먹어보라고 공부했단 말입니다.
1: 예.
0: 이제 오랫동안 들으면서 이야기 그렇게 좋더라고 해서 그래 우리도 직접 써보니까 그렇게 좋더라고 주사약이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도 요바주머니 해야 한단 말입니다.
1: 아 그부 아주머니 쓰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분이 네. 지금 그 온몸 떨고 그리고 머리도 떨고 뭐 사실 이렇게 자꾸 손이랑 떤다 제품이니까 네. 이게 신경세포의 문제가 생기면서 있으면서 생기는 이런 질병인데 파키슨병입니다. 기실에 서인은 중추신경계통이 변성질병이라고 보고 중리는 중풍이 한계 류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파키슨병이라는 거는 대뇌 중간에 중로라는 게 있는데 거기 흙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도파민을 분비하죠. 예. 도파민이 분비 못 되면은 파키슨병이라는 게 오게 됩니다. 예. 이 도파민은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가 신경세포 전달물질입니다. 예. 그런데 이 신경세포 전달물질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머리를 떤다거나 손을 떤다거나 온몸을 떨게 되죠. 예.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장약심리방 보면은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이거 추출했는데 여기에 지금 뇌신경 이 개변은 제일 바쁩니다. 뇌신경을 좋아지게 하는 게 이 세포를 수복시키는 게가 이 뇌신경 세포 수복 시간은 정상적인 사람이 이 뇌신경 이 세포를 수복시키자면은 120날이 수요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장약심리방 볼 때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했는데 이 효소 안에 선징수안이 아주 풍부하다는 것이 지금 입증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뇌신경세포를 수복해 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풍이 왔거나 그 다음에 또 이 신경세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파키슨 증상이라든가 또 신경에 문제 있으면서 잠을 너무 많이 잔다거나 그 다음 또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서 그러는 분들이랑 이 신경계통에서 나타나는 이런 질병이 특별히 효과가 좋습니다. 예.
0: 네.
1: 예. 그래서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줘가지고 신경을 따라서 신호 전달을 제대로 해주기 때문에 손을 떠는 이런 증상, 잿머리 떨고 온몸을 떠는 이런 증상이랑 행동이 느리는 이런 모든 증상이 회복을 가져올 수 있죠. 예. 예. 그분한테 추천드립니다. 예.
0: 네,
1: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을 치료하는 이런 면에서는 우리 이 아기가 관심병, 심교통, 용형 협심증이라든가 혈액형 협심증, 이 혈액형 협심증은 이 소장 이사는 이 아주 중한 이런 심장병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심장병을 치료하는 면에서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그분이 쓰는 게 아주 맞습니다. 그래서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0: 네,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혈압이 높아서 30여 년 동안 혈압이 하고 뭐 그러니까 간하고 콩팥이 손상받고 하여튼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생사는 강의를 듣고 아주 저도 심리방 먹고 있는데 몇 달 먹고부터 정말 선생님 지도 받으면서 이틀, 사흘 한 번, 일주일 한 번 이렇게 올라가면서 선생님 지도 받으면서 약 먹고 있는데 거기다 또 선생님 또 알려준 방법들 하는데 좀 혈압이 완전 저도 어느 정도는 감사합니다.
1: 예.
3: 근데 먹기는 저 1년 거의 먹었는데 야도 다 먹고 하니 혈압 조절이 확실히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1: 그렇죠.
3: 예. 예. 그리고 저는 또 경도마에 방콜이 있어서 항상 구심했는데 넉 달만 먹고 검사하니 경도마에 방콜이 이게 싹 사라졌을 때다.
1: 예.
3: 예. 그리고도 심장 아주 항상 집어들어 숨을 차고 아예 폴로 지동으로 감나고 특히 겨울이나 뭔 저래야 숨이 나오지 정말 역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네. 네. 그래 심리방 후부터 이 증상이 싹 없어지고 그다 또 만에 전례시험에 소변에 쳤는데 한 번 소변이 조금씩 나가다 나가 자, 학교 나게 4, 5번째 일어납니다.

0: 네.
1: 그러나 이야기를 먹은 후부터 지금 소변이 많아지면서 소변 수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이 나라
0: 예, 그게
1: 예.
0: 콩팥이 허증을 치료해 주니까나 그만한 증상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1: 예, 그런 다음에 효과도 이번에

0: 어떤 몇 달 먹었는데 효과 확실히 알긴다면서 영 기뻐합니다 보니.
1: 아, 예. 몇 달 잡으면 알립니다.
0: 예, 그래, 이번 또 현금 그만둔 활도 이 사람도 듣고서 이번 활도 참가해서 다달 받겠단다, 또.
1: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아, 예,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상약 신내방을 못 한다는데,
1: 예.
3: 나는 진단병이 좀 심합니다.
1: 아, 예.
3: 그리고 내게 색도 두 번 나왔어요. 1년에 몇 번씩, 어제, 하는 게 실려가지고 입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 이거, 입원할 때는, 입원 아야 맞은단 말인데, 어지러운 생기증이 나고, 왜, 심장이 막 통쇠라고, 뒷장벽이 아파 나오고, 이거, 입원이 바짝할 때 땀은 떴지, 그러나는지. 그래서 쉬운 땀 잘 나서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해야만 이 관을 놓고 했습니다. 피디 선생님 강의를 듣고 소리 이 약을 먹었는데 지금은 예, 병이 많이 나서서 지금 예, 이 약을 먹고 소리 입원 아야고 오늘날 좋은지 모르겠어. 병 편안하게 있습니다.
1: 예.
3: 입원 아야, 그리고 입원 아야니까 돈도 많이 쓰려고 했습니다, 지금.
1: 그렇지.
3: 아, 그래서 예, 그리고 또 나는 또 고혈압 환자다 나서 소약을 예, 30년간 먹었습니다. 혈압약, 복도 소약이란 말입니다.
1: 예.
3: 그런데, 당연히 신내방을 먹고서도, 선생님 지도하에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닷새 한 번, 그리고 선생님 또 한 가지 방법을 아껴주더라면, 감량하면서도 먹었는데, 혈압조절이, 감량하면서 먹는 혈압조절이 용산되지 않을까, 선생님 지도에 지도
1: 잘 됩니다, 원래.
3: 아, 예. 그래서, 아홉 달 만에, 장약만 먹는데도, 예. 혈압 조절이 그리 잘 된다. 너무너무 잘 된다. 야,
1: 그렇죠.
3: 나는 정말 이 약 먹으면서 정말 긍정이 갑니다. 정말 이 약만 한 약이 없다고 정말 이 혈압 조절하고,
1: 심리혈관 질병이 지금.
3: 심리혈관병에는 영 좋은 약이라는 그 긍정이 갑니다.
1: 예.
3: 그래서 나는 그 뭐에, 이 약만 먹으면, 우리 둘이 이 약만 먹으면 건강을 잘 들렸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셨어요.
3: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예.
3: 배달 계속 먹다 보니. 그리고 내 소개로 우리, 활동실에 생기는, 우리, 후마다 그 화토탄이 있단 말인데, 그게 아주머니 한 분인데, 그 집 남편이 그, 네 생이 두 번 나왔지. 그 다음에 또 그치, 아주머니 심장이 나쁘지. 항상 숨이 차하고, 예. 그래서, 영 고생하고, 그래서, 이 약을 성공을 해 먹었는데, 영 효과 좋다, 제가.
1: 예.
3: 좋지. 예. 이 병원 입원하고, 예. 그리고 영 좋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활동이 그래서 하는데, 이중으로 돈을 가내야지, 얼마나 좋은 감이. 이럴 때 자기도 좀, 계속 싸게서 이분도 저리고 있으니 저런 녀석가 싸면 어떤 두 번을 가면 주지 또 주는 물건이 얼마나 많을까요?
1: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3: 예, 그래서 오늘 배달 받겠답니다.
1: 예, 배달이 받으시려면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예, 우리
3: 예.
1: 그래서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3: 241-7979번 예.
1: 맞습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4: 예, 이 신내방울에 우리 신이 오란다. 그래, 이 중풍 환자가, 예, 정말 많은 약 썼지만, 정말 낫지 않고 이래서, 예, 하루를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소방약이고, 또, 어쨌든 이 신내방 지병에는 어쨌든 이 천연적인 약제를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 그 다음 다른 한 가지는, 또, 중풍이, 동맥경화, 이런 거 지랄할 수 있다고 주치공이 썼고,
1: 예.
4: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낸 한국으로 된 약이 네 가지가 들어갔다 했지만
1: 맞습니다. 예.
4: 예, 그러니까 예, 이 조건상에 이게 다 예, 어쨌든 아주 우수하더라 말인데 예. 또 과학가들이 국내외 전문가들이 10번은 연구를 했고 이 백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1: 맞습니다.
4: 이런 예. 약이 써야 되고 또 전해지구 약제 고산지구 약제 또 5,400m 이상의 홍경초에 들어갔지 아주 그 약은 정말 훌륭한 약이고 매니저고 엄청나게 높이는 약이. 그러니까 신내관 지병에는 정말 이만한 약이었습니다. 이 약을 쓰니까 나 재풀이 오지 않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10달 만에 혈압약을 그것도 세 번씩 딱 달고 뒤를 받으니까 혈압이 금방 올라갔대요.
1: 맞습니다. 예.
4: 예. 예. 선생님 지도하면서 딱딱딱 그랬으니까 무슨 정말 큰 문제 없고 든든한 감도 나고 예.
1: 예.
4: 또 강의도 너무 잘하시지 않습니까? 예. 목소리도 기졌고 나이도 어려 배우고. 그러니까 나 이런 방면에 딱 그 선생님과 그렇게 약도 좋고 다시는 같이 합치니까 제품도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약이 좋아서 그렇지.

0: 그렇죠. 예.
1: 그래서 이 약속을 했고 그 변비 약속을 30년.
0: 아유.
1: 30년 된 변비 다 해결됐습니다.
0: 얼마나 그게 변비가 얼마 바쁘다고 그럽니까?
1: 예, 그게 잘 해결해야 됩니다.
0: 예.
1: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뭔가 골가병이 또 명심했습니다. 무릎 피고 발목이 손목이 삐뿌려나 그건 생각지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치료되니까 너무 보면서 기뻐서 어서 죽을 때까지 나 이 약밖에 없어. 아무래도 그래서 이 약 먹다가 그래서 마지막에 죽어야 되겠어. 이랬대다.
0: 어떤 분들은
1: 그래서 끝이 가서 생명이 다 할 때까지 그 이 약을 계속 그래서 잡수면서 그렇게 어서 살겠단다, 선생님.
0: 예, 어떤 분들은 예, 이렇습니다. 예, 예, 심혈관 질병 치료하느라고 이 약을 선택은 하셨는데, 그 생각지에 그 다리 관절이랑, 그 다음에 무릎 관절, 예, 이게 허리랑 아프던 게 아프지 않아가지고, 선생님 내 관절이 좋아지는 게 어째 제일 먼저 알깁니다. 이 약을 먹으면서 이런 사람 다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고가병이 확실히 이건 좋아진다고 말이죠.
0: 그렇죠. 예.
1: 예. 삶으로 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명이지만 예. 생명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0: 예.
1: 우리 도전에 쌓길 앞으로 길에서 이야기 먹으면 살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0: 그렇게 하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당뇨신 예방 먹고 정말 기적같이 병에서 해탈되고 나까나 너무나도 그래서 이야기 돼서 정말 선생님하고 이야기 돼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0: 예.
3: 저는 노시산이 두 번 와가지고 반신질 짓고 거기다 누이 오른쪽에 누이다 하도 피고 얼굴 마비 오는 상해에 약이랑 모른 먹자면 태그도 울고 때로는 그 약이랑 밥이랑 먹자면 둘둘 내려와가지고 삼키지 못해서 어떻게든 재벌도 씻고 해를 씻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0: 예.
3: 그래다 많은 병원에 그래서 그런 뭔가 또 다른 약을 다 써봤지만 얼마쯤 치료되고 치료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다 선생님 강의 듣고 여기 닦고서 옛날부터 소장약은 좋다는 소리 들었지만 써본 못 봤댔단 말입니다. 그래다 선생님 강의
0: 듣고 소장약은 원래 알아주는 예. 이야기입니다.
3: 예. 예.
0: 고산지대 이야기
3: 해놨어요. 예. 천연약 되고 활성산소를 많이 가지려고 그 학과들 15년 예. 연구라고 공농조치가 딱 그래서 중풍후유증 치료한다고 아예 관상동맥경화에 뇌동맥경화에 모든 관심병 다 치료한다니까 요 약을 쓰면 그것도 딱 병원에서 일어날 것 같으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네. 자식들은 어선 어머니 그만하시오. 그래 미술이 아이 되는 거 자꾸 그래서 그래 허망도는 판다고 아무래 그래야겠지. 근데 나는 딱 그래서 일어날 것 같으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고 썼는데 아닌게로 이 약이가 얼마나 이렇게 야생약 제일 한계고 아이 그런 뭔가 거기 연한금이 네 가지 한 가지 달고 네 가지 들어가 놓으니까 이렇게 약효가 강한 거
0: 예, 약효가 원래 강한 약입니다. 약이
3: 예, 그리고 예. 선생님이 그 뭔가 펜토리도 그렇고 선생님 강의도 좀 이거는 뚫어주고
0: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3: 예. 예, 그리고 세계상에서 제일 좋은 이런 아이 활성효소요 신경대생제요 수복제요 이런 거 들어가니까 우리 환자들이 정말 이 병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대.
0: 그렇죠. 예.
3: 야, 난 지금 정말 내 가고 싶은 데를 다 가고 모든 게 거기에 다 정상이 되고 심장도 두절하라든지 옛날에는 앞도 가슴 딱 더해놔서 정말 빨래질지 앞도 그려놔서 꼼짝달싹 말 한마디도 못하고 앉아서 정말 그런 공포심이 그저 쌓여서 요래다 그저님 말 한마디도 못하고 죽겠다 했는데 이 약덕에 지금은 그런 거 모르고 이 여름이 돼도 분신 걱정 없습니다. 5년 동안 병원 모르고 사고 모든 것 다 수치 정상이 되고 열보적으로
0: 예.
3: 이랬던 게 지금 혈압도 정상이 되고 모든 것이 도와졌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내가 좋아지는 거고 이 주변에서도 많이 쓰고 우리 친척 친우들도 많이 쓰고 있는데 내 소개를 우리 친구 언니가 이 심장을 해가지고 발이 진짜 똥똥 붓겨가지고 예, 발목까지 그리고 이 약 썼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번 활동에 내 그런 뭔가 좋다 하니까 나 이번 활동에 이중을 감해준다 하니까 요거 어떻게 36각 배달을 해달랍니다.
0: 예, 36각 배달 받으시려면 예, 지금 이중으로 감해주고 있습니다. 현금을 예, 예, 예. 이럴 때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241-7979번으로 전화해라 하십시오. 예.
3: 예, 그 이 집에서도 써보고 이만한큼 좋은 약이 자기네도 병원 약도 써보고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예, 그래서 지금 과학가들이 상어의 머리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다른 성분들은 다 다른 동물들과 똑같은데 유독 한 가지 성분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상어의 선징수 아닙니다. 예, 신경산이 예, 이 상어의 머리에는 신경산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해양보호법이 나오면서 상어를 잡지 못하게 됐죠. 예, 그럼 어찌겠는가? 지구의 땅덩어리에서 자라는 식물 안에는 선징산이 기름 매우 적습니다. 예, 심지어는 신경산이 근본상 포함되지 않은 식물도 아주 많죠. 예, 그런데 요 장약 심리방에 여기 보면은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네. 그런 예,
2: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 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7979

0: 만나는 곳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생은 불 꺼진 적 없는 아궁이 그리고 우리가 그 우위에 걸린 못에 섰다면 그 솥 안에는 지금 무엇이 끓고 있을까? 우연히 이런 식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윽한 밥 향기가 퍼지고 오래 끓인 국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지듯이 때가 되면 우리 안에서 잘 끓이고 잘 뜸들인 것들의 향기가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불을 조절하는 건 누구일까요? 뚜껑을 열어주는 건 또 누구일지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비 혹은 소나기가 내리던 대로부터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4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2도입니다. 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될 만큼 이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세상 속 불가사의를 찾아 떠나봅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자, 오늘은 노르웨이 깊은 산골짜기에 숨겨진 과학계를 40년 넘게 골치 아프게 만든 기적 같은 자연 현상입니다. 바로 헤스달렌의 불빛이라는 곳입니다. 네, 북유럽 신화의 배경 같은 이 계곡에는 매일 밤 정체를 알 수 없는 빛들이 나타나 최첨단 장비로도 그 비밀을 완전히 풀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 이야기는 1981년 12월 노르웨이 중부 외륵 지방의 작은 계곡에서 시작됩니다. 평화롭던 어느 날 밤 하늘에 이상한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가끔씩 보이다가 이듬해인 1982년에는 그 횟수가 무려 주 20회

까지 늘어났습니다. 어떤 때는 하룻밤 사이에 17번이나 목격되기도 했답니다. 현지 주민들이 묘사하는 이 빛의 모습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주먹만한 것부터 자동차만한 것까지 크기가 다양했고 색깔도 흰색, 노란색, 붉은색 등으로 무지개같이 변했습니다. 어떤 빛은 마치 숨쉬듯 커졌다가 작아졌다 반복했고 어떤 것은 반짝이다가 갑자기 두 개로 갈라지거나 합쳐지기도 했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움직임이었습니다. 때로는 느릿느릿 떠다니다가 순식간적으로 시속 3만 킬로미터의 엄청난 속도로 사라지기도 했고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직각회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조용해서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네, 과학자들은 처음에 이 현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농부들의 착각, 자동차 헤드라이트, 비행기의 불빛, 아니면 오로라 정도로 생각했죠. 네, 그러나 빛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1983년 노르웨이 국방연구원과 오슬로 대학은 공동조사팀을 꾸리고 헤스달렌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인 1984년 1월과 2월 무려 40명의 과학자들이 이 좁은 계곡으로 몰려들었답니다. 네, 그들은 고성능 레이더와 분광기, 자기장 측정기 등 최신 장비를 총동원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네, 과학자들은 단 한 달 만에 53차례의 정체불명 빛을 포착했습니다. 그중 13번의 레이더에까지 동시에 잡혔는데 이는 이 빛들이 단순한 착시가 아니라 물리적인 실체를 가진 형상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순간이랍니다.

분광 분석 결과 이 빛들 속에서는 규소, 철, 칼슘 같은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고 일부는 플라즈마의 특성을 보였습니다. 또 이 빛이 지나간 눈밭에서는 세균이 거의 완전히 사라져서 강력한 자외선이 방출됐음을 암시했습니다. 이 발견 이후 과학자들은 이 빛의 정체를 규명하기 위해 여러 가설을 내놓았죠. 가장 유력한 설은 자연 플라즈마 이론입니다. 헤스달린 계곡은 지질 단층 때 우에 위치했는데 땅속 깊은 곳에서 우라늄 같은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면서 라돈과 헬륨가스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 가스가 특정 조건에서 이온화돼 플라즈마 상태 빛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설은 압증 효과입니다. 이 계곡에는 석영암이 풍부한데 지각 변동으로 암석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강한 전기장이 발생해 주변 공기를 이온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설은 늪지대에서 발생한 메테인이 공기 중에서 타오르는 현상이라는 주장이었지만 빛의 초고속 이동과 레이더 반응을 설명하지 못해 설득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가설이 현상의 일부만을 설명할 뿐 완벽하게 풀어내지는 못한다는 점이죠. 가장 큰 난제는요, 빛이 특정 패턴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 빛들의 72%는 겨울철에 집중됐고 그 중에서도 특히 2월 15일 전후에 가장 많이 관측되었습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무려 90%가 나타났으며 자정 무렵이 절정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미스터리는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1984년 연구진이 레이저로 빛을 비추자 갑자기 밝기가 변하며 방향을 바꾸는 듯한 반응을 보였고 주민들은 손전등으로 신호를 보내며 깜빡이며 응답했다고 증언했습니다. 1998년 헤스달린 계곡에는 자동 관측소가 세워져 지금까지도 하늘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일주일에 20번이 나타나던 빛은 이제 연간 20번 정도 줄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이 관측소 주변의 토양 방사능 수치가 평소보다 높아지기도 하고 빛 아래 식물들은 비정상적인 성장을 보이기도 하며 가끔은 주변 전자기기에 방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2026년인 지금도 헤스달린의 빛은 여전히 과학으로 온전히 설명되지 않은 지구가 품은 마지막 신비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아마 그 해답은 기존 물리학의 연장선상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못한 새로운 자연의 법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만 그 본질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좀 드문 주제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격은 지난 시간이 지나도 비교적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여겨지는 여러 가지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특징을 말합니다. 네,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들 특징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전통적으로 성격은 심리학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신경과학자들까지 나서서 성격 특질과 뇌의 구조 및 기능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격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이 각자 독특한 성향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사람마다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과거 심리학자들은 성격을 규명하기보다는 주로 기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양한 검사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성격 특질을 그 지수를 측정했죠. 하지만 모든 심리 과정이 결국 뇌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격 역시 뇌의 구조와 기능을 통해 설명돼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정확한 방법을 모두 알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일부 연구자들이 본격적으로 성격의 생물학적 근거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난 수십 년간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특질을 바탕으로 성격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렇게 시도했는데요. 20세기 중엽 심리학자 한스 아이젠크는 성격이 외향성과 신경증이라는 두 가지 주요 차원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론을 발표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날에는 많은 심리학자들이 성격을 설명하는 다섯 가지 주요 특징, 이른바 5대 성격 요소의 대체로 동의합니다. 첫 번째는 외향성입니다. 이는 대체로 자신의 내면보다는 외부 세계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로부터 만족과 에너지를 얻는 성향을 말합니다. 외향성은 반대 개념인 내향성과 하나의 연소 선상에 존재하는데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교 자리에서 활기를 얻고 즐거움을 느끼는 반면 이 내향적인 사람은 조용하고 과묵하며 독서처럼 혼자 있는 활동을 더 선호합니다. 두 번째는 신경증인데요. 이는 불안, 감정기복, 초조함 등을 나타내는 특질입니다. 신경증 성향이 높은 사람은 보통 수줍음이 많고 자의식이 강합니다. 이들은 부정적인 감정에 매우 민감해서 다른 사람들은 별 문제로 느끼지 않은 상황에서도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울증에 걸릴 위험도 높은 편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는 성실성입니다. 의지력과도 비슷한 이 특질은 유능함, 정리정돈을 잘함, 신중함, 책임감 등으로 나타납니다. 성실한 사람은 믿음직스럽고 근면한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 더 느긋하고 목적의식이 약한 편입니다. 네 번째는 친화성입니다. 네, 친절하고 사려 깊으며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협동을 잘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특질이 강한 사람은 이타적이고 겸손하며 믿음직한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친화성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안녕에 관심이 적고 공감 능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다섯 번째는 개방성입니다. 창의성, 상상력, 지적 호기심, 미적 감수성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개방성이 낮은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다소 회피하고 전통적인 방식을 더 선호하는 편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성격 특질들은 과연 뇌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신경과학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성격의 생물학적 근거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특정 성격 특질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를 찾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파민 활동을 조절하는 효소의 유전자가 개방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의 유전자가 친화성 및 성실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다고 하네요.
네, 최근에는요, 더 발전된 뇌영상 기법을 사용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신경증 성향은 감정처리와 관련된 뇌영역들 사이에 연결성 증가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외향성은 보상과 동기에 관여하는 뇌영역들 사이에 연결 증가와 관련이 있었고, 개방성은 백일몽, 상상에 관여하는 영역들 사이에 연결 강화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친화성은 사회적 감정적 관심에 관여하는 영역들 사이의 연결 증가와 성실성은 기억과 미래 계획에 관여하는 뇌 영역 내 연결 증가와 각각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실험 참가자 수가 적고 발견된 상관관계도 비교적 약한 편입니다. 또한 뇌 촬영 결과에서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고 해서 모든 개인의 성격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 연구들은 성격의 생물학적 근거를 찾기 위한 첫걸음을 뗀 매우 의미있는 시도들로 평가받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성격과 뇌의 구조 및 기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수수께끼가 점차 풀릴 것으로 과학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격이라는 개념에 대해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시선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희를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희를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으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영결시 현대병원은 어떤 병들을 치료하는 병원인가, 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 현대병원은 전국 각지 3급 종합병원, 3급 병원 하면 제일 예, 급이 높은 병원입니다. 장기적으로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난치성 만성질환 치료에 예, 전문적으로 중점을 두고 자체의 특색인 예, 현대병원의 독특한 치료 무엇인가, 면역각성요법과 부강주사료법을 병행해서 30가지 난치 만성질환을 치료합니다.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치료 효과를 책임지는 것이 영길시 현대병원의 일관적인 주장입니다. 예, 어떤 병들인가? 예, 흔히 발생하면서도 잘 낫지 않는 난치병. 여기에는 대상포진 후유증의 통증, 3차 신경통, 원인불명 난치성 어지럼증 두통 등등 모든 통증에, 그리고 전신에 고성되지 않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통증, 말초신경염, 또 정형외과 수술 후에도 그냥 통증이 있는 분들, 그리고 자율신경실조증, 요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좌골신경통, 늑간신경통, 예, 그리고 류마티스 질환으로서 여기에 이게 자가면역성 질환인데 우리 몸이 면역이 내 몸의 조직을 공격하는 예, 이 질환을 자가면역성 질환이라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예, 류마티스 관절염, 예, 한우를 직역하면 류풍습 관절염을 가리킵니다. 이미 변형이 돼서 고생하는 분들, 오랫동안 치료했지만 잘 낫지 않는 분들, 그리고 강직성 척추염, 예, 고관절 보존 치료, 그래서 그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대퇴골 무혈괴사, 그리고 통풍, 예, 특히 난치성 통풍, 또 쇼그렌 증후군, 예, 이것을 건조 종합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섬유 근육 통증, 난치성 골다공증, 근막염, 예, 또 베체트병, 예, 백색병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피부 소화, 비뇨, 예, 내장 질환으로서 여기에 많습니다. 예, 피부의 난치성, 근선, 예, 뉴피센을 가리킵니다. 소보짐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신경 피부염, 예, 격소 치료에 이전해서 그냥 낫지 않고 점점 더해지는 루푸스, 이게 홍반낭창입니다. 그리고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난치성 위식도 역류병, 만성 재발성 췌장염, 예, 또 난치성 만성 두드러기, 예, 하시모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예, 예, 이게 다 어떤 병은 들어도 못 본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 아르면서도 해결을 못 본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난치성 골반 통증, 예, 그리고 또 난치성 관상 동맥 질환. 그 외에도 예, 또 스테로이드 이전으로

0: 서에 그냥 유지하고 있는 천시 특발성 진전에 떠는 거에 그리고 안과의 농내장 합병으로 또 황반 변성이 있을 경우 신경성 이명 귀에서 소리 나는 증상 예, 다발성 경화증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예, 예 담즙의 역류성 위염 예, 그리고 경증폐동맥 고혈압 예, 원인불명의 난치성 피부 가려움증 예, 이런 분들이 사실 예, 전국 각지 돌아다니면서 여러 병원을 예, 거쳐 치료했지만 효과가 없는 예, 만성질환 환자는 예, 영길시 현대병원에 독특한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 하루빨리 265-2120에 265-2120에 연락하시면 예약해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 이미 얘기했던 질병 말고 피부의 질환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 피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피부는 우리 인체의 제1 방어 장벽입니다. 방어에 내 몸을 지켜주는 예, 방어벽입니다. 그래서 이거 소홀히할 병이 아니고 여기에 아무리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건선 예, 예 건선이라 하면 그 뉴피센 예, 예 이거는 피부 각질 비듬처럼 벗겨지고 심한 가려움증을 발생하는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고 재발성이 아주 높고 예 환자에 따라서 한두 개월 사이에 전신으로 퍼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고 환자는 약을 바르고 하다가 또 혹시 약을 끊기만 하면 또 재발하고 또 점점 온몸이 더 퍼지게 됩니다. 예, 이런 건선이 발병 원인을 놓고 말하면 이거는 자가 면역 반응 체질을 가진 사람. 자가 면역이 무엇인가? 우리 몸의 면역이 작용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 바이러스, 진균과 같은 예, 이런 적을 물리치는 작용. 또 내 몸에서 생기는 이상세포를 감별해서 없애버리는 작용하는데 아, 안타깝게 내 몸이 면역이가 내 몸이 조직을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해서 병을 일으키는 이것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선이 예, 개선하려면 평소에 모두 보습제로서 피부 건조하지 않게 해주는 것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2: 예, 제 사촌 농촌에 있습니다. 그런 게 한 3년 후에 허리가 이 다리 아파서 일을 못했습니다.
0: 네.
2: 이 쌍심병이 짓고도 밖에도 잘 못 나갈 처지됐는데 세 번 치료했습니다. 근데 전 일을 합니다.
0: 저 현대병원에 가서 세 번 치료받았습니까?
2: 예, 예. 예. 그래, 이렇게 날이 흐리 날이면 더 아파서, 예, 그래서 누가 자지도 못했다는데, 비와도 용서할 줄 안답니다, 이제는.
0: 아, 예. 치료됐으니까, 예. 그렇죠. 예.
2: 예, 걔는 일을 3년 동안 못한 게도 일을 하거나, 예, 지나도 와서, 예, 한 번 더 치료하면 잃어볼 것 같다면 내일 치료하자고 그럽니다.
0: 세 번, 예, 의사가 어떻게 얘기했으면, 네 번 치료 수여된다 했으면, 그에 따르는 게 좋겠습니다.
2: 예, 선생님 한 번 더 오라더랍니다.
0: 예. 현대병원에서는 어쨌든 낫을 때까지 책임지고 치료해 드립니다.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하세요.
3: 예, 우리 신우이가 예, 현대병원에 댕기면서 약속한 탈출에다 협착까지 와가지고 소리.
0: 네.
3: 따로 걷지 못하고 예, 허리 통증이 심하고 그리고 저기 앞으로 자꾸 꼬꾸는다는지 앞으로 꼬꾸라들면
0: 걷지. 허리 구부러들죠. 예.
3: 겨우 얼마 못 걷고.
0: 그렇죠. 예.
3: 예, 이래서 사투리 댕기며 치료도 많이 했지만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다가 소리 현대병원에 댕기면서 두 번 치료를 받았습니다.
0: 어, 예.

0: 예, 그런 게 지금 많이 났답니다. 지금 얘 통증이 이전 보고 많이 났으니까, 예, 밤에 달아놓기도 하라고, 예, 걷기도 저기 통증이 많이 완화되거나, 글을 좀 펼 수 있단 말이죠.
1: 글을 좀 펼 수 있고, 또 좀 더 이전보다 걸을 수 있고,
0: 예. 예. 예. 조금 거리도 좀 먼 거리 걸을 수 있고,
1: 예.
0: 그래서 영 지금 좋아한다.
1: 예.
0: 그래서 저기, 계속 치료를 받자고 해서 나실 때 한번 꾸준히 치료를 해야 되죠.
1: 네, 모두 몇 번 치료했습니까?
0: 두 번 받았습니다.
1: 아, 두 번으로 잘 안 됩니다.
0: 예, 예,
1: 보통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 번 치료는 해야 되고 좀 엄중하면 이제 앞에 분처럼 네 번 치료도 수여될 수 있습니다.
0: 예, 나실 때까지 해야 되죠.
1: 네.
0: 예. 그래서 무슨 일하셔도 바쁘고 이러던 게 지금 많이 허락합니다.
1: 예.
0: 그래, 걷는 게 또 많이 허락하니까, 나 영, 지금. 그래서
1: 기분도 좋고, 몸도 가볍고, 예. 하고 싶은 것도 예. 하고, 예.
0: 예, 어디 댕기자도 예, 걷지 못해 댕기기 바빴단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0: 그래서 댕기자도 지금 예, 시장도 댕길 수 있고, 예, 이 친구 집에도 놀러갈 수 있고, 이렇게.
1: 예.
0: 많이 났다, 그러니까.
1: 맞습니다.
0: 그래서 저기 너무 좋아하니까, 예. 저기
1: 멜로
0: 좀 더 치료받자고
1: 소리 예 저 예약 전화는 265-2120입니다
0: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3: 집에 아저씨도 주면 가면 태양소 무릎 관절이 있으면서 영 안사 때려날 때도 불편하고 영 힘들어하고 무서워 짓지 않으면 일어나기 힘들고 그러면 화장실에 갈 때도 이 무릎이 아파서 겨우 갔습니다.
1: 네.
3: 그리고 그날은 계속 통신해서 이렇게 쏙쏙 찌른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날씨 변화에 좀 민감했습니다. 예. 예.
3: 그리고 아침에 다음에 조금의 창문 같은 거 공기 닦고 열어놓기에 무릎이 시리단도 막 그렇게.
1: 맞습니다. 예. 예.
3: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지금 현대병원에 부강수사료법 지금 2번 받았습니다.
1: 아, 이미 2번 치료받았습니까?
3: 예. 그래, 받은 예. 효과 좋답니다. 요즘에 쑥쑥 쏴나는 게 싸지 않답니다.
1: 예.
3: 그래도
1: 예,
3: 일어나는 것도 계속 지내 이렇게 바쁘게 일어나, 막, 어떤데 일어날 때는 바쁘게 일어나는데 괜찮습니다. 보니까 나.
1: 예.
3: 나아졌다 이랬대다.
1: 그것도, 적어도 한 3번 치료는 받아야 됩니다.
3: 예.
1: 예, 물론.
3: 예. 2번 예.
1: 그 사람마다 무릎이 상황이 같지는 않겠지만
3: 예.
1: 연골이 닿은 상황이라든지 예. 또 염증 문제라든지
3: 예.
1: 그거는 사람마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보통 예. 세 번 치료가 소요됩니다.
3: 예, 아니 한 번 더 오라더라도 세 번 왔다 가면 거의 기원상 낫겠다 이랬다가 예. 그랬어 지금 갈 때 지금 한 번 더 가게는 요즘 열 하루 됐습니다. 그 가려고 하는데. 갈 때 우리 형부선 데리고 가자 그랬다.
1: 예, 그분은 또 무슨 문제 있습니까?
3: 우리 형부는 어제 이 모가지 척추가 막 자꾸 고정 꼬꼬다 모가지 됐습니다 이렇게.
1: 아, 예, 일자목이라고 예, 예. 거북이 모양이라고도 하는데.
3: 그런데 예. 1년에 몇 번씩 그래서 그냥 보통 보면 나도 무슨 그런 내지 조금 거짓 뜨니까는 이렇게 다소 못 가는데 갈 때마다.

0: 심하니까 나에 다른 예. 사람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랬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번 했는데 허리 그렇게 도와줄 수 없습니다 선생님.
1: 네.
0: 예. 예. 예.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도와는지 지내 야 살 것 같다 어느는 80 무슨 70가 무슨 어디 90세까지는 안 깼다고 자기도 얼리도 그랬습니다.

0: 거기 좀 싫어한다, 자는 사람 아니요, 많이.
1: 예.
0: 그러니까 또, 이, 몸이 무겁고, 그래서, 뭐, 청금한 게 된다도, 그래서, 아. 약이라, 그래서 고약 붙이고,
1: 예.
0: 그냥 어디가 주사 맞고, 이런 것은 역시들 했지. 걔네, 그때 부지 쓸데 없더라면, 걔네, 이건 어서는, 아이, 네버 마스크, 어서는, 이게 뭐, 자승, 어서 답자가 같이 다 명도탕 나신다,
1: 그래. 예.
0: 굉장히 고맙다, 인사드립니다.
1: 네. 안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에 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말씀하세요.
3: 네, 우리 큰형님이 이 무릎이 거듭거듭 소리 나고 걸을 때마다 소리 나고 로티를 올라갈 지금 더 소리 난답니다. 그리고 아프고 되지도
1: 예.
3: 못하겠답니다. 그래서 예, 앉아서 이래 뭉개다가 어떤 동이들이 치료받았답니다. 현대병원에서.
1: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예, 친구들이 있어서.
3: 예, 예. 무릎관절염이 돼서.
1: 예.
3: 그래 모두 어떤 권해지면 어제 75시까지 많이 나지. 그래서 치료를 받을까라 영 좋다면서 그랬는데 그러면 좀 전화 드려달랍니다. 그래서 내 전화 드린 겁니다. 영 아파서 고통스러워 합니다.
1: 네.
3: 바로 걷지도 못하고 삐꾸삐꾸 걸음이 지정대
1: 네.
3: 걸음걸음에 어진간하면 그래도 70 넘었으면 걔도 보통을 걷겠는데 지네 관절이 아파서 꼼짝 못한다.
1: 그거는 사람마다 예, 같을 수 없습니다. 예, 무릎 연골이 예. 다스려 빠진 그 상황은 그 과거에 좀 많이 썼거나 예, 격렬한 운동했거나 노동일을 했거나 한 사람 아무래도 나이와 관계없이 예, 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예,
3: 예,
1: 아무튼
3: 그래.
1: 예, 아무리 심해도 현대병원에서는 수술하지 않고 예, 낫게 해드리는 부강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지금 값이 그 전에 비해서
3: 예, 저렴하지 절반
1: 예,
3: 받았죠.
1: 예, 680이라죠. 예, 맞습니다.
3: 예, 그래서 내일에 전화 드려가지고 아침에 갈 때 전화 드리고 저리 가서 좀 주사도 맞고 검사 마치겠다면서 그랬죠.
1: 예,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3: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3: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4: 예, 저도 예, 현대병원에 가서 이제 척추협착증을 해가지고서 내가 지금 먼저 3번 받았습니다.
1: 아, 예.
4: 예, 3번까지 받을까나 지금 완전히 났습니다.
1: 예.
4: 예, 이게 원래 이게 어떻게 없다 이제 지금 영 바쁘고 참 아프고 어디 쭉쭉 펴고 해도 일 없습니다.
1: 예, 허리 마음대로 펼 수 있습니까? 예.
4: 예, 지금 완전 나가 아침에 운동에 한 조금씩 해도 제스 많이 났습니다.
1: 예.
4: 예, 진통도 완전히 없고 옛날에 지금 한번 조금 움직이고 아프고 하던 게 이런 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1: 완전히 없어지고 걷는 거리는 어떻게 그 전에 비해서 좀 많이 걸을 수 있습니까?
4: 예, 그 전에는 뭐 조금 나가 걸어도 좀 바쁘고 땀 막 식은 땀도 아프고 이런 게 지금은 한 2, 30분씩 걸습니다. 다.
1: 예.
4: 예, 완전히 이렇고 그런데 네, 지금 우리 그 친척이 한 분인데 그분이 통풍을 내서 지금
1: 통풍, 예.
4: 아, 그 무슨 보니까 날 막 아프다 하시게 보기는 발가락
1: 발가락에 예, 엄지 발가락에 염증이 생겨 그랬습니다.
4: 막 생겨서 뭐 걸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막 발목까지 올리 붓기고
1: 예.
4: 그다음 무슨 뭐 약인지 무슨 뭐 약방에서 그걸 갖다 먹으면 예, 뭐 안 세 먹게 되게 조금 낫다가 또 후에 그렇게 말로 음식이 안 무슨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1: 그분이 술 좀 많이 마시고 고기, 생선 이런 거 좀 많이 드십니까?
4: 생선 이렇게 뭔가기라 뭐 생거 많이 먹습니다. 생거
1: 생회 같은 거 예.
4: 예. 그리고 술은 그냥 많이 먹습니다.
1: 술 예.
4: 예.
1: 그 생활 습관은 고쳐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해도. 그 음식들이가 요산 수치를 높이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것 끊지 못하면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것도 주의하면서 근데 통풍 이게 대단히 이것도 극심한 통증에 벌겋게 붓고 열나고 아프고 이 체내 요산 결절이가 예, 유리 파편 같은 게 관절에 쌓여서 그렇게 염증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생활 습관도 꼭 고치고 예, 예 그러면서 그 발가락에 염증이 생기고 현대병원에 가면 치료해 드립니다. 나실 때까지 예.
4: 예 지금 내일로 가겠습니다.
1: 예 1652120에 전화해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2: 우리 지금 동생, 남동생이 현대병원에가 치질을 수술했는데 지금 한번한게 일없단다. 그래서 그 친구가 또 치질이 있어서 내일 좀 친구로 두번 데리고 가겠다며 그랬디다. 두 번이나.
1: 예. 치질 정맥곡장, 예, 영길시 현대병원의 부강주사는 아주 빠른 시간에 보통 한번 치료에 낫게 합니다.
2: 너무 좋다, 제가.
1: 예, 그렇죠.
2: 수술하라는 건 수술하지 않고 지금 하는 게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두번 데리고 가겠답니다. 내일 한 번, 내 동생은 또한번더 하겠답니다. 완전히 이렇게.
1: 예.
2: 그래,
1: 그래서 삼중하면 두번 치료하고, 일반적으로 그거는 한 번에 낫게 합니다.
2: 예.
1: 예.
2: 완전히 하길래 한번더 하겠답니다.
1: 예.
2: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3: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분 수고하십니다.
1: 말씀하세요.
4: 예, 내가 현대병원에 가서 이 무릎 피향성 관절 이거 내
1: 무릎이
4: 좀
1: 아파서, 예.
4: 예, 그래서 효과 상당히 좋아서 그래서 우리 누이가 무슨 허리 이게 병원에 가서 그 사진 찍었는데 그 뼈 척추에 그
1: 척추. 뼈가시가
4: 가시
1: 생겨서, 예,
4: 예,
1: 골질
4: 가시가
1: 증식입니다, 그게, 예.
4: 그래서 그거 좀 수술하다가 본인 실에서 그래서 그거 내내 악해도 아마 이 현대병원에 이 지금 이 연대대 전문 리관대 선생님 같은 이거 착수해 하는데 효과 모두 다 좋다는데 그가 한번 가보라. 그래서 이런 동안에 어떻게 하는가 내 선생님과 담아놔.
1: 네. 이 허리 질환 하면 이 부강수사료법으로서 모두 효과 잘 보고 있는 거 지금 전화 통해서도 많이 알고 있겠는데,
4: 예.
1: 이 허리에 거기에 뼈 노화입니다. 뼈가 노화되면 뼈 가시 같은 게 생겨서 척추신경관 쪽으로 돌출이 되면서 협착증을 일으킵니다. 다만 그게 한 가지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위에도 뭐 인대 두꺼워지거나 예, 주간판이 밀려나오거나 원인은 많습니다. 근데 뼈 노화, 예, 이게 예, 주요 원인입니다. 네, 그래서 부강주사, 예, 지금도 값도 그전에 비해서 절반
4: 예,
1: 감소돼서,
4: 그걸 많이
1: 예,
4: 내다가
1: 한번 치료 680원입니다. 예.
4: 그럼 치료하는 걸 예약할 수 있나요?
1: 네, 예약 전화는 2652120입니다.
4: 예, 잘 알았습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3: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5: 우리 사촌 언니도 요 주말 투수에 협착증이 와서 허리 조금 꼬불라 했습니다.
1: 예.
5: 그래서 두번 거기서 치료를 받은 게
1: 현대병원에
5: 효과가
1: 가서 두번 치료했습니까? 예.
5: 예, 그런 게영 많이 낫단다. 예. 다리 내리저린 것도 이 통증도 없어지고, 예. 돌아눕기도 힘든 게이 지금 마음대로 돌아눕을 수도 있고, 예.
1: 예.
5: 예. 그 걸음걸이도 이전보고 많이 낫단다.
1: 네.
5: 그래서 뭡니까 내리 세번 하자. 원래 저 이발년 선생님이 세번 내지 네번 해야 된다.
1: 좀 엄중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5: 그래서 내리 가는 날 돼서 예약하자고 그랬나.
1: 예. 저 예약 전화 2652120입니다. 2652120에 전화하는 데는 4시, 저녁 4시 전까지 전화해야 됩니다.
5: 예, 저는 시간이 너무 까
1: 네,
5: 내일
1: 내일
5: 아침에
1: 아침에
5: 아빠에.
1: 전화해서 예약한 다음에 찾으시면 됩니다.
5: 예, 선생님 저 소개라서
1: 예,
5: 감사합니다.
1: 치료 잘하시기 바랍니다.
5: 예.
3: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현대병원의 치료는 예, 기존 그 이야기 틀에서 벗어나 예, 또 어느 병원에서나 다 하는 그런 치료인 것이 아니라 예, 면역각성요법하고 부강주사 예, 결합해서 치료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잘 낫지 않은 난치병 예, 이 난치병에는 그저 면역만 억제하고 증상만 다스리는 전통적 치료 방식은 과감히 버리고 병원 전체 만성 질환 관리에 또 적용이 될수 있도록 합니다. 예, 그래서 이

0: 저 방법은 그 이 주야하게 증상공제가 아닌 우리 체내에 과량으로 생기는 자유라디칼이 이게 유리기란 뜻인데 이런 것을 중화시키고 축적된 대사 노폐물은 체외에 배출해주는 것으로 치료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의 예약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국 공산당 장군 105주년 계를 보도,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부흥의 로송에서 분발하자 오늘은 100년 종강의 시대 답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0: 전국정협 왕혼영 주석이 량안융합발전시범구 건설 전문추진회에 참석했습니다.
1: 신조 23호 승무조가 궤도비행 3주 동안 여러 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했습니다.
0: 미국과 이란이 평화협의를 달성했습니다.
1: 보도여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국 혁명의 요람으로 불리는 정강산에서 중국 최초의 농촌혁명 근거지가 탄생했습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정강산 시기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자산이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정강산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시대적 조건에 결부해 드팀없이 리상을 추구하고 사실과 진리에 입각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간고분투하여 난관을 공략하며 대중의 의지해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굳건히 견지함으로써 정강산 정신이 새로운 시대적 빛을 발하게 해야 합니다. 청소기의 당부를 명심하고 정강산 인민들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정강산 정신을 지침으로 빈곤 해탈 공략에서 향촌 진흥에 이르는 격변을 실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장군 105주년 경축 계를 보도,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부흥의 로송에서 분발하자 오늘은 100년 종강의 시대 답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종강산 투쟁 시기의 모평지인 신산촌은 원근의 이름난 홍색촌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거의 집집마다 다양한 형식으로 혁명의 투신해 이 붉은 땅에 불멸의 불씨를 뿌려 두었습니다. 2016년 2월 습금형 청소기는 찬 바람을 맞받아 눈길을 걸어 신산촌을 찾았습니다. 당시 강서성의 성급 빈곤촌이었던 신산촌에서 54가구 중 등록된 빈곤 가구가 21가구였습니다. 청소기는 정강산을 찾은 것은 우리의 혁명 성지를 장배하고 우리의 소베트구 인민을 위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강산 인민, 로혁명 근거지 인민들의 삶이 갈수록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2월 신산촌은 공식적으로 가난의 모자를 벗어던졌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참신한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마을 주민 팽하용 씨는 현재 빈곤 해탈과 치부를 선도한 사람입니다. 2016년 팽하용 씨는 마을 최초로 농가 체험 민박을 1도 세웠고 현재 신산촌의 농가 체험 민박은 16곳으로 늘었습니다. 팽하용 씨는 이웃을 동원해 함께 민박을 경영할 것이라며 모두가 부자여야 진짜 부유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나무 가공업에 종사하는 좌향훈 씨는 마을의 최연소 창업사입니다. 2016년 좌향훈 씨의 신산 죽주가 표준화 생산을 실현하면서 모죽 하나의 생산액이 12억원에서 3,400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현재 좌향훈 씨는 많은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창업자일 뿐만 아니라 신산촌 농민강연단 성원, 강서간부학원 외부 초빙 교원이기도 합니다. 좌향훈 씨는 예전에 대나무통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마이크를 잡고 있으며 가정 수입을 위해 대나무통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신산촌의 이야기를 더 잘 전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10년에 걸친 신산촌의 거대한 변화는 수출통에

0: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16년 전까지 신산촌의 상주 인구는 30명 미만이었으나 지금은 거의 200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1인당 가처분 소득은 3천 원 미만에서 지난해 3만 6천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신산촌 당지부 속이 팽전향은 농촌 면모뿐만 아니라 산업발전과 경제 수입의 변화도 있다며 그중 정신 면모의 변화가 가장 뿌듯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을 주민들의 주머니도 두둑해지고 자신감도 크게 향상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자신감은 홍색 땅의 자양분에서 온 것입니다. 정강산에서 혁명 유전자는 박물관과 수업을 통해 대대로 조언해지고 있습니다. 자평진 홍군나무로 위치한 정강산 혁명박물관은 처진의 전국 100개 애국주의 교육 시범 기지입니다. 관내 무물 주제 수업은 참관자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멸대 하나를 통해 참관자들은 전사들과 동고동락한 조덕동지의 훌륭한 작품을 느끼고 소금 한 병을 통해 당시 국민들이 서로를 아끼고 돕는 깊은 정을 느꼈습니다. 올해는 박물관 해설부주인 황준봉이 해설사업에 종사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황준봉 주임이 지금까지 상대한 참관자 수는 연인수로 100만 명에 달합니다. 황준봉 주임은 또 해설은 200명을 양성해내기도 했습니다. 황준봉 주임은 혁명 이야기를 잘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초심이라고 하면서 해설 업무에 능하려면 세 가지 문제를 잘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관객들이 즐겨 듣고 기억하며 리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강산에서 이런 전승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51년에 창립한 정강산 수학교의 전신은 모태동 수학교입니다. 이곳에서 붉은 넥타이 강연단이 양성한 오린이 해설원은 로계로 680여 명에 달합니다. 오린이 해설원들은 여리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정강산의 혁명 이야기를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홍색 오린이 극장에서 아이들이 한창 대합창 정강산 아래의 호박심자를 공연하고 있습니다. 정강산 수학교 당 총지석이 장총우는 학교는 정강의 락인 조국의 인재 육성 목표를 견제하며 일곱 가지가 가능한 혁명 덕육 체계를 구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바로 학생들이 혁명 가요를 부를 줄 알고 혁명 이야기를 할 줄 알며 혁명 시사를 외울 수 있고 혁명 요리를 할 줄 알며 혁명 명서를 소개할 줄 알고 혁명 극목을 공연할 수 있으며 혁명 실천에 참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장총문 소개에 따르면 당시 혁명 선인의 후손들이 대부분 이곳에서 소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장총문 소개는 소학교에서 덕육을 강조하는 것은 손해적인 것이며 자신의 인생 바탕색은 바로 홍색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은 정강산 혁명 근거지 창설 100주년입니다. 100년 세월을 돌아보면 정강산 정신은 결코 모로지지 않았습니다. 이 홍색 땅에서 정강산 정신은 대대손손 전해질 것입니다.
1: 량안융합발전시범구 건설전문추진회의가 13일 복건성 하문시설을 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주석인 왕혼영이 회 참석 연설했습니다. 왕혼영 정협주석은 당 20기 4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대만 사업에 대한 습금평 총석의 관련 중요 론술과 신시대 대만 문제를 해결할 때에 대한 당의 총적 방침과 책략을 관철 실시해 량안 융합 발전 시범구를 고품질적으로 건설하고 15차 5기는 전망 계획 기간 량안 융합 발전이 더 큰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왕혼영 정협주석은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의 요구에 따라 량안 융합 발전 시범구 건설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고품질 발전을 시범구 건설 전 과정에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량안융합발전시범구 건설의 중점 과업에 착안해 정책과 제도 혁신을 강화하고 시범구의 선행 시범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량안교류협력 촉진 정책과 조치를 완비화하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며 산업협력을 확대해 대만 동포, 대만 기업의 수혜 범위와 획득감을 높여서야 합니다. 중화문화의 유대 역할을 강화하고 대만 청년의 대륙 진출 발전 통로를 활성화하며 교류, 대왕, 융합 과정에서 진인의 정과 복지를 증진하고 합심을 촉진해야 합니다. 중앙대만사무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복근성 책임자들이 량안융합발전시범구 건설 진척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재정부, 교통운수부, 상무부, 문화관광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시장감독관리총국 책임자들이 발언했습니다. 14일 오전 왕혼영 정협주석은 또 함은에서 량한융합발전 사업과 대만 동포를 위한 지능화편리화 서비스형을 조사하고 량한청년 교류협력 상황 등을 요해했습니다.
0: 신조 23호 우주비행사 조양조, 장지원, 료가용이 현재 궤도에서 3주째 체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우주과학 실험과 시험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궤도에서 전 시스템 압력 응급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우주 생명과학 인체 연구 분야에서 지난주 승우조는 세포학 연구 프로젝트의 샘플 관찰과 회수, 보존 등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송호조는 또 지상 인원의 지지와 협력하에 공간 방사 생물학 로출 실험 장치 네 번째 손의 종착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번에 5조 응용 시스템은 5개월간 궤도상 로출 실험을 진행하게 되며 이른의 실험은 우주 복사가 생물 샘플에 미치는 심층 영향을 체계적으로 규명할 것입니다. 신조 23호 승무조가 우주 정거장에 입주한 이래 첫 전 시스템 압력 비상 대응 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훈련은 우주 정거장이 내부 압력 손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긴급 처리를 진행하는 전반 과정을 모의해 우주 비행사 승무조의 비상 대처 능력과 지상 우주 간 협업 대응 능력을 한층 더 다지고 제고시켰습니다. 우주 정거장 복합체 플랫폼 관리 면에서 승무조는 우주선 상해 물자 정리, 응급 물자 순회 점검, 손실 환경 청소 등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정기적 의료 검진과 적당한 신체 단련은 우주 비행사들이 궤도에서 량만 신체 상태를 유지하는 데 요조합니다. 지난주 우주 비행사들은 계획에 따라 심장 혈관 초음파 검사, 심장 기능 검사 등 여러 가지 의학 검사를 진행하고 전용 기기로 골량 료실 현상을 억제했으며 우주 러닝 머신 등 설비로 건강 단련을 진행했습니다.
1: 교통 일체화는 북경 천진 하북 협동 발전의 골격 시스템이자 선행 병력입니다. 궤도 우의 북경 천진 하북 통근권 편리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승격하는 가운데 북경 웅안 급행 열차를 포함한 일련의 중점 로선이 올해 안으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궤도 우의 북경 천진 하북 중요한 교통 중추인 북경 통수역이 지난 12월 30일 운행을 시작하면서 북경 천진 하북 교통 일체화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중국철도 북경국 북경통주역 당지부서기 장금은 통주역을 이용하는 군체중 도시간 통근을 하는 승객이 주류라고 표했습니다. 당산까지 가장 빠르게 55분, 영교까지 11분, 천진보적까지 26분이 수요됩니다. 2025년 웅안대흥공항 급행열차 R1선 건설 협력이 빨라지면서 북경동육환 고속도로에 지하화 개조 공사가 드디어 완공되어 개통되었습니다. 하북선 교통운수청 종합기획처 협동발전처 류광군 차장은 북경천진 하북간 버스 운행 노선이 43개이고 일평균 여객 운수량이 연인수로 21만 명이 달한다고 비유했습니다. 북경 주변의 통근 군체를 위해서 맞춤형 급행버스 운행 노선은 12개 주요 노선과 58개 간선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지난 1년 내 북경 당산 도시간 철도 전 구간을 관통하고 승덕 평고 고속도로, 북경 평고 고속도로를 개축하고 증축하며 석소로 등 공사를 완공하고 개통하면서 지역 간 운수 봉사지를 제고하고 효익 증대를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천진과 석가장 사이 국가 종합 화물 운송 중추의 체인 건설 임무를 전면 끊으면서 천진과 석가장이 함께 완성하고 추진한 프로젝트는 루계로 56개, 총 투자 규모는 3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천진시 교통운수위원회 종합기획처 리혜빈 처장은 웅안 신구를 위해서 봉사는 편의 통로를 활성화하면서 항구연계산업과 항구림근경제, 해양경제 발전을 이끌고 북경천진 하북의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표현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기간 북경천진 하북은 계속해 통근권의 교통 편리화를 추진하고 철도 교통을 핵심으로 하며 고속도로, 간선도로를 지지대로 삼은 빠른 통근 통로를 구축할 것입니다. 북경시 교통위원회 협동발전처 신한홍 차장은 인프라 면에서 천진과 하북과 함께 북경할빈 고속도로, 북경향항오문 고속도로의 기초 디지털화 승격을 진행하고

0: 했고 스마트 휴게소, 도로망 운행 관측, 조기 경보 등 건설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2호선 홍묘 평곡 구간, 교외철도 도시 부중심선 서부 연선 등 궤도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해 올해 사용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1: 목적지까지 직행, 집약화 조례, 다양한 운영 모시, 해남성 해구에서는 신용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 대중교통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기존 시내 버스가 닿지 못하는 운영 공백 지역을 메우고 도시 지상 교통의 모세 혈관 역할을 하며 시민들의 마지막 1km 이동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개혁 현장에서는 부르면 오는 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구시는 동서로 길게 뻗어 있고 밀안, 국제공항, 소해안, 관란호 등 외곽 지역에는 수많은 마을과 신축 주거지가 널려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인구 밀도가 낮아 기존 노선버스 운행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몇 킬로미터를 걸어서 정류장에 가거나 비싼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등 출근길 불편이 컸습니다. 올해 5월부터 이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바로 해구지능형 마이크로버스입니다. 승객이 미리 프로그램을 통해 호출하면 차량은 알고리즘 경로에 따라 승객을 목적지까지 실어다 줍니다. 시민 루시는 사용하기 편리하고 부르면 바로 와서 일반 버스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버스는 해구 3단계 로선망 대중교통체계의 연장과 보완 대책입니다. 마이크로버스 기술 운영을 맡은 과학기술업체 운영총괄 최감림 씨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일상 이동 패턴을 분석하고 간선버스와 시외 철도 역과의 연계성을 평가해 로선별 맞춤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년 시범 운행 당시 3개 구 8개 로선에서 시작해 지금은 7개 구 8개 로선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해구 시민들은 평균 300m 이내에서 승차점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동시간은 기존 버스 대비 약 20분에서 25분 단축돼 효율성이 37%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최감림 총괄과 그 이끄는 실무진은 지역 간 배차라는 난제를 공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감림 총괄은 현재 강화학습 기술 수단을 도입해 시스템이 과거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 맞는 배차 책략을 점진적으로 자동 최적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단오설을 앞두고 령남 각지에서 용선 경기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광동 불산 삼수에는 대대손손 용선 제작 기술을 계승해온 조선 가문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우승 용선의 이야기 오늘의 문화중국행에서 전해드립니다. 불산 삼수구의 한 용선 공장에 들어서면 3대가 함께 용선을 만드는 훈훈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1995년생 리금표 씨는 가문의 용선 제작 기술을 이은 3대째 장인입니다. 리금표 씨는 현재 용의 턱 부분인 용미를 작업하고 있다며 이는 남해의 첩교 드리프트 용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최근 불산 남해 드리프트 용선은 독특한 기회로 국내 용선 경기의 대표적인 기술 바로 돌렸습니다. 넓은 강물 우를 달리는 일반 경기와 달리 남해 첩교 하에 수로는 좁고 구비가 많습니다. 20m가 넘는 용선이 넓이 6m도 안 되는 수로에서 민첩하기 훼손하기에 제작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장인들은 양지에서 자라난 질 좋은 원목을 골라 전통적인 장부 맞춤 기법을 고수합니다. 소재와 공법 외에도 선수들의 체형에 맞춰 선체의 공률, 비률, 무게 중심을 정밀하게 조정합니다. 이제 3대 장인이 된 리금표 씨는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고대 기술의 디지털 기반을 다하고 있습니다. 리금표 씨는 데이터를 업로드해 AI로 3D 설계안을 만들면 과거보다 훨씬 직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를 이어내려오는 장인 정신은 용선 문화의 맥과 함께 긴긴 세월 속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금표 씨는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기술을 잘 지켜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에게도 우리 용선 문화와 기술 속에 담긴 단결, 분투, 패배를 모르는 정신을 꼭 전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하북송 장현 흥제진에서 평균 나이가 84세 이르는 말로인들이 8년 동안 주변 마을의 6천여 명 아이들에게 무료로 서예를 가르치면서 전통문화가 농촌에 정착한

0: 하도록 하고 붓과목으로 아이들의 요년 시설을 따뜻하게 적셔주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장현 흥재진 남재촌의 공익서예 교실이 아침 햇살이 가득 찬 가운데 수십 명 아이들이 나무로 만든 긴 책상 앞에 단정하게 앉아 붓을 잡고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로인들은 아이들 속을 오가며 수시로 아이들의 자세를 바로 잡아주고 소예 기법을 인내심 있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올해 84세인 남재촌 고보요 로인은 이미 이곳에서 8년째 소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018년 고보요 로인을 비롯한 몇몇 소예 애호가들의 적극적인 추진하에 남재촌 위원회는 두 교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마을의 애심 기업에서 붓과 목, 종이, 벼루 등 소예 학습용품 세트를 후원하면서 공익소예 교실을 정식 개강했습니다. 고보요 로인에 따르면 제1기 수업에 60여 명 어린이가 신청했습니다. 공익서의 교실 설립 초기 96세인 주문준 로인은 모두가 공인하는 강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주문준 로인에 따르면 공익서의 교실은 매주 일요일마다 하루 종일 수업을 진행하며 오전과 오후에 2시간씩 수업을 하고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은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수업을 진행합니다. 최초 수업을 맡았던 로인 7명이 건강 원인으로 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신 멤버들이 부단히 보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익서예 교실은 이미 루계로 600여 명 농촌 어린이들에게 강의를 해주고 일부 어린이의 서예 작품은 일부 서예 대회에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주문준 로인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서예 교실에 나와 어린이들을 가르치면서 목향을 지키고 있습니다.
1: 파키스탄 샤바즈 총리가 15일 밀집한 협상을 거쳐 미국과 이란이 평화협의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쌍방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영원히 중단하기로 선언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미국은 이란과의 협의를 끝냈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무료 개방을 승인하고 미국 해군의 관련 봉쇄 조치를 즉시 해제한다고 표했습니다. 이란 매체에 따르면 이란 외교부 차관이 15일 이란과 미국 양해각서 문안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19일 이슬람아바드 양해각서 공식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레바논은 14일 이스라엘 군이 이날 레바논 수도 바이루트 남부 교회를 공습해 최소 3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 매체는 미국과 이스라엘 관원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 군이 바이루트를 타격하기 전에 미국 중앙사령부에 이미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14일 바이루트 남부 외교 주거지를 상대로 진행한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번 공격이 레바논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침해했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4월 8일에 체결한 미국과 이란 사이 临시 휴전 협의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표했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레바논과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관련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서 미국이 직접 책임을 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란은 자국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 14일 바이루트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공격은 휴전 기간에 발생했고 또 미국과 이란의 협의 달성 가능성이 높고 평화적 충돌 해결에 길을 열어주는 시점에 벌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바이루트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은 미국과 이란의 협정 체결을 방해하는 것이며 이 특별한 날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김장기였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재군사화 또 하나의 위험신호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자민당이 최근 총무회를 열고 정부에 제출할 안보 3문서 개정 재원소 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2022년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략을 전환한 데 이어 또다시 공격적인 수위를 높였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은 국토 소홀하는 명분 뒤에 군비와 예산, 전력 배치 등 전반에 걸친 교제 완화를 숨겨두고 있습니다. 당면

0: 군비 확장과 전쟁의 준비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으며 전후 일본이 유지해온 전수방위원칙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이제 신용 군국주의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지역과 세계의 현실적인 위협으로 떠올랐습니다. 현행 안보 3문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은 2022년 말 통과되면서 일본 안보전략이 전수방위에서 반격 능력 보유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자민당 총무회에서 새로 통과된 제원서 조안은 장기 전쟁 준비와 능동적 개입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는 군사 확장을 국가제도, 경제산업, 사회 여론 깊숙이 심어 군사 확장과 전쟁 준비를 장기적이고 제도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래하면 방위 예산 면에서 제원서는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5년 내 방위력 혁신을 위한 충분한 자금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과 오스트랄리아 등의 국방비 비중 사례를 들며 방위비를 GDP의 3에서 3.5%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벌써 2025 회계년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방위비 비중 2%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2026 회계연도 방위예산은 9조 엔을 돌파했고 2023-2027 회계연도 방위비 총지출 목표는 43조 엔에 달합니다. 상시화된 군비 확대는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격형 전력 구축 면에서 재원설은 본토 방위 의지를 명분으로 년 단위의 지속 작전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잠수함 도입,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 배치, 그리고 전자전, 사이버전 동시 발전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소위 국토 방위 의지를 내세워 전면적 전쟁 준비를 완성하려는 포석입니다. 다음, 지역 군사 배치면에서 일본은 군사 촉각을 꾸준히 밖으로 뻗어가며 방위 범위를 대외로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을 근거없이 비난하며 주변의 긴장 정세를 의도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국민과 국제사회를 속여 재군사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명분 쌓길 뿐입니다. 핵 정책의 변화 조짐이 보입니다. 재원서는 비핵 3원칙 소속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핵 억지력 확보를 재차 명기했습니다. 이는 향후 핵 분야 개입을 위한 불씨를 남겨둔 것으로 투기적이고 모험적인 태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상의 조치들은 일본 안보 전략의 근본적 변질을 보여줍니다. 안보 개념은 수동적 방어에서 능동적 공격으로, 군사력은 근해 본토 방어에서 장거리 작전으로 이동했습니다. 나아가 주변 안보 중심에서 국제적 갭 확대로 전략적 역할이 교체되고 있으며 일시적 증강을 넘어 군사 확대의 장기화, 제도화가 뚜렷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후 평화 국가 로선과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합니다. 현재 일본은 전후 침략 역사와 도쿄 재판 결과 부정, 살상무기 수출 규제 완화 등 암울한 행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위협을 부풀리고 생존 위기를 조장해 방위 의지라는 이름으로 군비 확장을 추진하는 수법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 경로와 매우 흡사합니다. 국제사회는 반드시 이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입으로 평화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재군사화로 치닫는 행보는 가히라 선언, 포츠담 선언, 일본 투항서 등 국제법 문서를 위반하고 전후 국제질서에 심각한 타격을 주며 주변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일본 자신을 다시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일본 자민당 총무회의 이번 초안 통과는 재군사화의 소막이자 또 하나의 위험 신호입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재군사화 또 하나의 위험 신호,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설이었습니다.
1: 밥 먹을 줄 아시나요?
2: 밥 먹을 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1: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2: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1: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도려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0: 밥에 들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재해준다고 합니다.
1: 재밌는데요?
0: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1: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0: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1: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0: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1: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0: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 승진 꼭 기억해 주세요.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의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은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대하는 중국 경제의 지구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월드컵이 직면한 날씨의 시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오늘은 자기 혁명은 우리 당이 역사의 주기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답이라는 데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글은 스근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제2차 전체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기 혁명을 견지해 당의 본질과 본성과 품격이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나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그 어떤 리익 집단이나 권세 집단, 특권 계층의 리익도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의에서는 이를 재천명했습니다. 이는 다른 속셈을 품고 우리 당과 인민을 갈라놓고 대립시키려고 시도하는 자들을 반격하고 누구를 위해 집권하고 누구를 위해 권력을 행사하며 누구를 위해 리익을 도모할 것인가 하는 이 근본적 문제에서 각별히 명숙한 두뇌와 확고한 입장을 가질 것을 전당 동지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당은 역사가 요구하고 규모가 크고 집권기간이 오래된 당입니다. 어떻게 해야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역사의 주기율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모태동 동지는 연안의 토굴집에서 인민이 정부를 감독해야만 정부가 감히 나태해지지 못한다는 첫 번째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의 분투, 특히 18차 당대회 후의 새로운 실천을 거쳐 우리 당은 두 번째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혁명입니다. 과감하게 자기 혁명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 당이 다른 정당과 구별되는 뚜렷한 표징입니다. 모택동 동지는 참다운 자기 비판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도 역시 우리 당이 다른 정당과 구별되는 뚜렷한 표징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특유의 정치적 품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은 100년 동안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었고 오유를 제때에 바로잡으며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막스주의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 정당이 산전수전을 겪고도 초심을 유지하며 풍상고초를 겪고도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권자가 사심을 품지 않으면 천하도 자연히 공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당은 그 어떤 특익도 꾀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당이 크나큰 용기와 저력으로 과감히 자기 혁명을 진행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 원인입니다. 사심이 없기 때문에 절저한 유물론적 정신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잘못을 반성할 수 있었고 온갖 리 집단과 권세 집단, 특권 계층의 포섭에 말려들지 않고 이런 집단과 단체, 계층에 말려든 당내 사람들에게 칼을 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당의 위대함은 오유를 범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종대로 오유를 숨기거나 시정을 기피하지 않으며 과감히 문제를 정시하면서 자기 혁명을 진행해 온 데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당은 대혁명이 실패한 후 진독수의 우경기회주의 오유를 시정했고 토지혁명전쟁 시기에는 조학영 망동오유와 조학영 모험오유를 시정했으며 연안 시기에는 왕명의 조학영 교조주의 오유를 철저히 시정했고 당중앙 제11기 제3차 전원회의 후에는 문화대혁명을 철저히 부정한 것과 같이 지도사상 면에서 진리를 견지하고 오유를 지정해왔습니다. 또한 연안정풍운동, 건국 초기의 정풍과 당정돈운동과 삼반운동, 개혁개방 후에 전면적인 당정돈과 일련의 집중교양활동 등을 통해 사상적으로 순결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순결하지 못하며 조직적으로 순결하지 못하고 기풍이 순결하지 못한 당내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과감히 해결해왔습니다.

0: 이쯤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대하는 중국 경제의 지구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올 들어 글로벌 상품 무역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 충돌과 수요 양극화, 보호주의 대두 등 요인이 글로벌 경제를 끊임없이 교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올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우리나라 수출업이 동기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와 전문가들은 중국의 뛰어난 대외 무역 실적이 글로벌 공급망 내 중국 제조업의 지구력과 경쟁력을 보여주고 중국 경제 고품질 발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한층 더 높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세관 총서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에 모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상품 무역 수출입 총액은 동기 대비 15.3% 증가한 20조 6,800억 원에 달해 증가폭이 1월부터 4월까지 기간보다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5월까지 우리나라 월간 수출입 규모는 연 3개월 동안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수요와 투자 흐름에 따른 산업 배치가 중국 대외 무역 실적의 얘기를 뛰어넘게 한 핵심 요인으로 꼽힙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인공지능 컴퓨팅 인프라 건설 붐이 중국 첨단 기술 제품 무역 성장을 견인하고 칩과 컴퓨터 설비가 수출입 증가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올 5월 중국 반도체 수출의 동기 대비 증가폭이 201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컴퓨터와 부속품 수출 증가폭이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싱가포르 대화은행 경제학자는 인공지능 산업사슬이 첨단 기술 제품의 양방향 무역 활성화를 이끌면서 반도체와 컴퓨터 설비의 수출입 성장을 동시에 주동했다며 은행은 중국의 연간 대외 무역 성장 얘기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스타즈 일보는 중국의 수출 성과가 얘기보다 뛰어나다며 중국 경제와 산업의 회복력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전반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수입도 크게 늘면서 중국 국내 제조업과 항만, 다국 산업 사슬과 공급망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신에너지 산업 분야에서도 중국의 수출 우세가 확고합니다. 리튬 전지, 태양광 발전 설비, 풍력 발전 설비 등 제품은 1월부터 5월까지 고속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옥스퍼드 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지역 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면서 친환경과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완비화한 산업사슬과 대규모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으면서 녹색 에너지 장비와 인공지능 하드웨어 등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시장 다원화 전략도 중국 대외 무역의 회복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중국의 수출입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한 1조 1,400억 원에 달해 역대 같은 기간 최초로 1조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같은 기간 아세안과 유럽 동맹, 라틴 아메리카 등 지역에 대한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도 모두 두 자릿수를 넘었습니다. 네덜란드 인터내셔널 그룹 보고서는 무역 상대국 다원화가 단일 시장의 변동 위험 부담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신흥시장의 지속적 확장이 중국 대외 무역의 총격 저항력을 크게 높여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케냐 경제학자 제임스

히크와티는 중국 대외무역의 강력한 성장세는 다원화한 무역 파트너를 통해 글로벌 무역 회복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아시안 지역을 위해 안정한 시장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경제무역 협력을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수교국 53개 대 무관세 조치를 전면 시행하는 등 조치를 통해 중국은 글로벌 무역 회복에서 강력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단순한 세계 공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한 8조 7,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5월의 수입 성장폭은 21.5%를 기록하면서 연 3개월 동안 20%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오세아니아 리뷰 웹사이트는 글로벌 통화 긴축과 지정학적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도 중국 수입이 20%의 높은 증가률을 기록한 것은 국내 산업 수요의 강력함과 소비 기반의 안정성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동남아 사회과학연구센터 총재 겸 말레이시아 일대일로 위원회 비서장인 량지환은 아시안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양호한 흐름세는 지역 내 무역과 투자 그리고 산업 협력의 활성화를 직접 견인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보여준 안정성과 지구력은 정밀하고 효과적인 거시적 조절 통제 정책, 완비화한 산업 체계, 초대 규모 시장, 지속적인 고수준 대외 개방이 만들어낸 종합적 우세를 입증하기도 합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며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월드컵이 직면한 날씨의 시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교훈을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2026년 미국 캐나다 메이코 월드컵이 막을 올린 가운데 날씨가 화제로 등장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메이코 세 나라가 주최한 이번 월드컵에 48개 팀이 참가했으며 16개 도시에서 경기를 104차 치릅니다. 방대한 경기판도와 한여름 경기 일정에서 주역이 축구지만 여름철 북아메리카의 변화무쌍한 날씨도 자주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뉴욕의 공항과 시내의 월드컵 요소는 밀집한 편이 아니었고 경기의 열기는 시각적으로 아직 완전히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체감상 열기는 공항 로비를 나서는 순간부터 밀려왔습니다. 폭염주의보에 따르면 이날 최고 기온이 섭씨 34도였습니다. 맨해튼 섬의 공기는 습기가 커 거리의 행인마다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가끔 다양한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야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심한 무더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론 증명서를 수령하는 짧은 거리였지만 취재팀은 원영 땀범벅이었습니다. 뉴욕을 제외한 인근 도시도 결코 서늘한 편이 아닙니다.

0: 버스턴 인근의 웰섬 기지에서 우승 후보인 프랑스가 이날 미국 도착 후 첫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프랑스 팀은 16일 오후 3시에 뉴욕에서 첫 조별리그를 치르며 상대는 세네갈 팀입니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적응성 훈련에서 프랑스 팀은 무더운 날씨에 대비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훈련 당시 프랑스 선수들이 경기장 그늘에 모였지만 체감 온도는 여전히 섭씨 32도를 넘었습니다. 북아메리카의 폭염 날씨에 적응하기 위해서 잉글랜드 팀도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일전에 발표한 사진 자료에서 잉글랜드 미드필더 라이스 선수는 이미 맨손 햇빛에 걸렸습니다. 라이스 선수가 자외선 차단 조치를 잘하지 못한 데 대해 그의 어머니는 불평이 컸습니다. 한 축구팀에서 환경 적응은 이미 기술과 전술 이외에 또 다른 필수 과목이기도 합니다. 훈련 시간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훈련 강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수분 보충 절차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리고 선수들의 회복 리듬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심지어 부동한 온도와 습도 조건 하에서 잔디 상태의 변화 모두가 경기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기 월드컵이 치르는 104차 경기 중 상당수는 섭씨 32도를 넘는 환경에서 치러질 것입니다. 유럽과 기타 서늘한 지역에서 온 많은 선수들은 고온에서 축구 경기를 펼쳐야 합니다. 이에 앞서 국제축구연맹은 월드컵 기간 매 경기마다 상반전과 후반전에 각기 수분 보충 시간을 3분 설치해 폭염에 대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극단적 고온과 습도가 경기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면 번개 날씨는 조직적 차원에서 도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개막전인 멕시코 팀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팀 사이의 경기를 앞두고 멕시코 성은 한때 번개 위험 부담이 나타났습니다. 비록 경기가 정상적으로 치러졌지만 이런 날씨 조기 경보 자체가 조직 측의 신경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강우 날씨가 축구 경기를 멈추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번개 날씨는 오히려 경기의 진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개막전이 한창일 때 카나다의 토론토 월드컵 팬 축제는 천둥과 번개 날씨로 인해 중도에 취소했습니다. 주최 측은 현장 팬들이 안전을 고려해 临시 대피하고 이날 밤에 행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많은 팬들이 대형 스크린 앞에서 멕시코 팀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팀 사이의 경기를 실시간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갑자기 중단된 후 일부 팬들은 소셜미디어에서 토론토의 주최 능력에 대해 입문을 제기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경기 생방송과 료식과 오락 활동을 포괄한 팬축제는 7월 19일까지 지속됩니다. 미국의 경기장 뇌우 날씨 교정에 따르면 경기장 주변 8마일 범위 내에서 번개가 감지되면 경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개가 지나서 30분 후에야 경기를 회복할 수 있으며 번개 날씨가 재차 발생하면 카운트다운을 재차 가동합니다. 관련 규칙은 결코 가설이 아닙니다. 지난해 여름 첼시팀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벤피카 팀과 클럽 월드컵 경기를 펼칠 때 번개 날씨 때문에 2시간 가까이 중단했었습니다. 관련 경기는 결국 시작부터 종료까지 4시간 38분이 걸렸습니다. 선수와 감독, 중계진, 현장 관중에서 이런 중단을 단순히 대기라는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막일에 세 나라에서 동시에 고온 또는 뇌우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한여름 속에서 월드컵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축구가 여전히 주역이지만 날씨라는 배경판이 여전히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북아메리카의 여름철 고온과 고습도, 뇌우 날씨는 임의의 시간대에 경기 리듬을 개변하고 축구 팬들의 체험에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경기 조직의 결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카나다, 멕시코가 공동 주최하고 규모가 전례 없는 번기 월드컵에서 이번 날씨 시련은 이제 막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소독 시간을 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해 함강은이었습니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현대인은 다양한 생활 습관과 환경 변화 속에서 건강 관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네, 평소 궁금해하셨던 점이나 증상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6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 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먼저 장의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의학이라 할 때에는 전통의학하고 대체의학이 한 종류이고 3대 동양의학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히말리아 산맥이 고산 지역에서 자라는 예, 아주 다양한 자연 약초들을 배합해서 제조한 이런 약품들입니다. 그리고 장의학은 정신과 마음을 강조하는 점하고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기본 개념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

0: 우리 장약으로 치료한다 할 때는 몸과 마음이 병이 같이 개선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장군은 오래전부터 독자적인 이런 서장 문화도 형성하고 있으면서 또 서장 고원이 히말라야 산맥에 둘러싸여 있고 장의학은 아주 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의학하고 서장의 본초 이학을 결합해서 독자적인 이학 체계를 세우고 발전시켜가고 있는 것이가 바로 장의학입니다. 예, 그리고 현대 중의학은 장의학을 받아들이고 흡수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의학은 독자적인 지위하고 합법적인 의료제약학술, 우리 학술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하고 또 활발한 연구 림상의가 진행이 되면서 많은 림상 치료에서 특히 만성병하고 이난병 치료에서는 장의학의가 현대의학하고 중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장의 라사의학대학교에서는 장의학 연구하고 교육도 하고 있으면서 전 근대 서장 이서들을 수업 교재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0: 예.
2: 오늘 손이나 봐서 그럴 때도 허리 아프고 저녁에 돌아눕을 때도 영 허리 아파서 많이 고생하고 그리고 이 소변이 영 자주 봤습니다.
0: 네.
2: 소변이 조금 보면서 시원한 감이 하나도 없고 항상 그래서 이 아랫배 계속 무지감에 이래고 영시 들어서 그랬는데 이 약을 이내 한 50일 먹고 영 많이 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걱정하고 하루 전에 소변을 서너 번 씹었던 게 한두 번 씹어고 나니까 일어나면 정신 나고 영 좋았습니다. 그래서 얘네 이 서장의학에 대해서 런지망제하고 허들리뇨와는 이해하고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촌 언니 북대에 있는 언니가 이렇게 네, 그런 이런 증상이 있어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래네. 내 돈 나선가에 그 언니가 그랬지. 언니 이하고 써봐라고 이하고 쓴게 나는 영 효과 좋은데 언니 써보면 효과 있겠는 또 써봐라 해서 우리 사촌은 이제 낳은지 한 달에 아이 됩니다. 그런데 내 어제 전에 물어봤습니다. 언니 이하고 낳은게 어떻는가고 나는 영 좋은데 언니는 맞는지 그러니까 우리 사촌언니 말한 게 약이 영 좋다고 우리 사촌언니 이거 잡수기 전에는 이거에 그 뭔가 손도 붓기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 얼굴도 막 붓기고 항상 어디 갈 때는 이 소변이 다 좀 그래 말아봐서 계속 여기 밑에다 와서 이 선생님이 생대를 계속 끼고 다녔습니다. 굉장히 영 좋다 생각 저는 이제 한두 번씩 보고 나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나고 이런다고 내 이 약을 먹고 더 쓰겠다며 영 좋아합니다. 선생님 나도 이 약을 먹고 정신 나서 영 좋아 이 약이 확실히 진대 욕맞고 이런데 이 약은 나도 더 쓰겠습니다.
0: 예. 이 두 가지 약이 허즐리려완하고 이런 지금 망제 등의 여성분들이 만성 방광염하고 지금 이제 환자분처럼 조금 여실금이 있는 환자분들 그리고 항상 아랫배가 차거나 허리가 좀 시리거나 이런 분들이 쓰면은 효과를 빨리 본다. 근데 이 증상이 대부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세에 있는 분들은 이 증상을 좀 피면해 가기 바쁩니다. 근데 많은 약을 써도 잘 안 되거나, 그리고 요즘처럼 이 날씨 더운 같음에도 바람도 불고, 지금 비도 자주 또 오고 이래죠. 이럴 때에는 습열이 몸에 스며들면서 소변이 잘 통하지 않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 삼복 어간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미루 지금 이 두 가지 약을 쓰면은 이런 소변 문제라든가에 몸의 독소라든가 이런 염증이 있거나 이런 거 다 제거합니다.
2: 역시 홍조선다 이야기 그래서 우리 사촌님이 그 약이 좀 좋긴 좋다. 다른 약을 그렇게 먹어도 효과 없던 게 이 약이 한 달도 채 안 먹었는데 이렇다며 이거 먹고서 자기는 더 쓰겠다며 오래 쓰겠다며 이래 되니까
0: 그리고 중간에

0: 그래서 같은 약을 쓰지 말고 어떻길 장약방 예.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라 하십시오.
1: 예. 예.
0: 그래서 예. 환자 정황에 따라서 조절해 써야 됩니다. 이 예. 방광염이 있으면은 그렇게 지금 소변이 불편하면은 또 콤파치 도와주는 약도 써야 되고 예. 그리고 이 콤파치가 문제 있으면 심장에 또 문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약을 조절함에 전면적으로 치료하십시오.
1: 예, 알았어. 예. 예, 그렇게 이렇게
0: 와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1: 예,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3: 저는 이게 녹음세포도 있고, 편두통도 있고, 그래는 귀에서도 소리 나고, 손발이 차고, 장다리 자꾸 쥐 나옵니다. 예. 잠도 잘 오지 않고, 그래서 지금 예, 치수에서 누워 안 하고, 화신 그 후에, 이 두 가지 약이 한 일주일 뭔가 벌써 효과 나기 시작하는데, 어제는 한 달 거의 먹고 있는데, 지금 예, 혈압이 오정됐습니다, 이 약 먹고. 그래 놓으니까 예, 머리 아프지, 아프지 않고, 귀에서 소리 나던 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손발이 그냥 작아봐서 예, 전화기 양말 신고 다니는데, 요즘 손발이 영 따뜻하고 하니까 예, 몸도 따뜻하고 하니까 삶이 영 잘 옵니다. 그래 하니까 머리 맑아지고 정신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이 약은 값도 저렴하지만도 900에 대해서 예, 먹기 좋고 흡수 빠르고 효과가 다른 약에 비해서 영 빠른 때다 먹어보니까.
0: 맞습니다. 예.
3: 그래, 예, 효과하실 때 지금 배달받아 계속 쓰다 그럽니다.
0: 예. 이 화신 코 후에는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혹은 혈진 없거나 그다음 불면증이 있거나 기억력 장애가 있거나 두통이 있거나 그리고 뇌경색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쓰시면은 이 치수의 전주와 같이 쓰신다 할 때는 뇌순환 장애가 개선되면서 효과를 확실하게 봅니다. 예, 지금이 예, 우리 치수의 전조환하고 화신코 후에를 이 저 같이 병용해서 림상 치료에서 효과를 본 예, 이런 림상 실례들도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 화신코 후에는 두 달에 한 개 료정입니다. 이게 쓰는 과정에서 예, 그 또 적길 장약방 수시로 찾아가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예,
0: 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그 위축성 위염도 있고, 그리고 또 만성 위염이 있어서, 뭐 음식 좀 먹으면 소화 안 되고, 속이 자꾸 더불어가고, 예, 식후물도 올라오고, 예, 밥맛도 없어지고, 예, 특히 새바닥에 혈대 많이 낍니다.
0: 예.
4: 예. 저도 밴드에, 아유, 누군 밴 보지. 하여튼 이래 고생하다 지금 잔약에, 조조다시, 따탕화, 렁칭, 창세 세 가지 약에, 두 달 먹은 게 조금 효과가 좀 많이 알깁니다. 예. 예. 밥맛이 돌아오고, 예. 음식 먹어도 소화 잘 되고, 예. 그리고 위에 자꾸 쨍 아파는데, 이 증상 지금 없어집니다.
0: 예.
4: 예, 변도에 이왕보다 많이 정상 변도고, 밥 잘 먹으니 지금 맥이 나지. 이 약 좀 더 쓰자고 어떻습니까? 이거 좀, 예. 오래 써도 이렇지 않을까?
0: 예, 이 세 가지 약으로는 예, 오래 써도 이롭습니다. 그리고 예,
4: 아.
0: 예, 지금 이 따탕화로는 만성 위장염에도 오래 있으면 효과 좋습니다. 예, 지금 만성 질환으로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몸이 허약하거나 식욕이가 예, 떨어지고 소화 흡수가 안 되고, 예. 지금 우리 따탕화로 보면은 장염하고 위궤양, 예, 출혈성이 허약 증상이라든가 위장도 암증이라든가 간경화, 간복수, 소화불량 여기 닿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또 창조가 같이 쓰고 이래면은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래.
4: 네, 그래, 이제 두 달 쓰기 효과가 이제 다달 바뀌었습니다.
0: 예, 네. 석 달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장대편대 찾아가십시오. 예.
4: 예, 알겠습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5: 저는 위축성이고 편두성 위염이 또 소화 안 되고 속이 굳어져서 때때로 밥 먹을 생각이 전혀 없고 위식이 아픕니다.
0: 예.
5: 그래서 저도 따시와 따탕화를 썼습니다.
0: 예.
5: 음후 밥을 잘 먹고 있고 위도 아프지 않습니다.
0: 예.
5: 선생님, 저는 어디 아프면 약방에 찾아가 장대패를 벌고
0: 예.
2: 여보세요?
5: 예.
0: 예, 예.
5: 예. 예. 태워 주는 것 갖다 먹으면 효과 좋고 또 선생님과 물어보고 약을 먹으면 영 효과 좋습니다.
0: 예.
5: 그러니까 선생님께 또 물어보겠습니다.
0: 예.
5: 눈이 백내장에서 눈이 부옇게 보이고 예. 눈이 깔깔하면서 아프고 바람 맞으면 눈물이 식이 납니다.
0: 예.
5: 이런 병은 어떤 약을 쓰면 좋습니까?
0: 예. 지금 예, 새로운 눈약이 왔습니다. 새로운 눈약이 왔는데 예, 명모슬리오요한 예. 그 다음에 홍화진간환 이 두 가지를 같이 배합했으면은 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특히 로화로 인해서 눈의 질병이 발생하는 이런 증상에서 효과를 확실하게 본다. 예.
5: 명모신 홍화
0: 홍화진간환하고의 명모슬리오요한
5: 예. 예. 내일 배달받아 쓰겠습니다.
0: 예. 그 약방에 1차 연계하십시오. 지금 활동도 좋습니다.
5: 예. 지금 연락해야 됩니까?
0: 예, 지금 연락하세요. 그 508-9929 번호는 그냥 저 열려 있습니다.
5: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의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7: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리고 지금 덕길 장약방에 이 눈약이 좋은 눈약이 또 새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오래 기다리던 분들이 먼저 피온 약은 다 환자분들이 다 가져가고 없고 지금 새로 또 들어왔습니다. 예, 우리 명모슬리오요한은 한 개 정이가 아, 석 달입니다. 예, 석 달분 사시면은 한 달분은 또 더 드립니다. 그 외에도 홍화 진강화는 또 10과그 더 드려서 지금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한 달 가격이가 예, 이 두 가지 약에서 520원밖에 안 됩니다. 예, 때문에 항상 눈이 불편하고 눈이 열이 나거나 혹은 예, 눈이 예, 좀 염증이 자주 생기거나 예, 특별히 지금 간 열이가 센 것 같으면서 눈이 불편한 이런 증상에서 예, 모두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 이 눈약이 필요한 분들은 예, 508-9929번에 인차 연계하시면 됩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저도 장약을 쓰고 있습니다. 주간 전항하고 망제 씁니다.
0: 네. 예.
8: 강영화 있어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방송 듣고 선생님이 장약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 듣고서는 이 약을 쓰기 시작한 지 벌써 여러 달 썼습니다.
0: 네.
8: 예. 예, 이 약 쓰기 전에는 항상 속이 터지가고 배 붓고 당뇨염이 있어서 입이 쓰고 했습니다. 어떨 때는 밤에 입이 쓰고서 사탕을 물고 잤습니다.
0: 네.
8: 망제를 쓰니까 밥 먹은 후에는 인중 소화되고 배 인중 꺼집니다.
0: 맞습니다. 네.
8: 그리고 변비 있었는데 이것만 먹어서 변비고서 아침에 졸이 잘 나갑니다.
0: 수관전환도 변비 잘 풀깁니다.
8: 예. 예, 예. 두 가지 다 해서 좋습니다.
0: 네. 맞습니다.
8: 지금 장남이 아프지 않을까 하니 달걀을 못 먹었는데 달걀도 다 먹고 소화도 다 잘 됩니다.

0: 약이 효과 좋아서 계속 쓰게 했습니다.
1: 예, 그것도 아직 그랬으면 이 소화되면서 입맛이 당기고 밥이 막 당기는 게 알깁니다. 예. 예.
0: 밥 적게 먹더니 요즘 밥은 영 잘 먹습니다.
1: 예, 변도 잘 통하고 예. 배도 예. 우빼 그냥 항상 뜨지가면서 옆구리도 결리는 것 같고 좀 부디 사던 이런 증상이 인차이 없어집니다.
0: 예. 예. 지금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1: 활동이 지금 예. 너무 활동이 많아서 또 강의할 내용도 많고 해서 예. 예. 508-9929번에 연계해서 다 자세한 거 물어보셔. 예,
0: 예. 알았습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1: 아, 그리고 우리 지금 장의학이라 할 때에는 심리학하고 양리학, 정신의학에 관한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 현대인들이, 아, 누구나 지금 육체적 질병이 있다 할 때에는 심리적 질병이 자연적으로 같이 따라옵니다. 예, 그래서 같이 우리 장약으로서 장의학 이론으로서 약을 잘 배합해 쓴다 할 때에는 몸과 마음이 다 치료가 되면서 건강을 회복합니다. 예, 우리 뇌를 든다 할 때에는 질병의 핵심을 예, 우리 장의학에서는 욕망, 예, 너무 욕심이 많거나 혹은 예, 좀 화가 많거나
3: 이게 나면 어지럽지 여기 나면 왜 이 전문가 어떤 때는 반점이 좀 잘 산다 어떤 때는 반점 못 산다 할 때는 우주류이고 이미네 못 사이다고 그래가지고 밤에도 조금 그림 머리 아프더라만다 그러고 신장도 또 예, 아이소 와가지고 쓰리네 예, 전문가 주심한도 계속 먹고 예,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어떤 때는 또 두 번씩 먹고 이렇고 예, 그냥 그러니까 사람 계속 가슴이 답답하고 그 다음에 한숨이 나가고 예, 왜냐면 이래서 참 많은 이런 소리도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예. 예, 이러니까 이게 어떤 뭐 있는가 이 뭐니까 공시보수도 없고 공시보수도 또 있어가지고 그러니 그래 하여튼 이런 면에서 그래서 머리도 아프지 이 가슴도 그렇지 난 이래가 사람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예. 항상 그래 예, 눈을 감고 이 그래서 가만히 그래서 있어야 그래서 예 그래서 편안하지 그러자면 그래서 생각만 하면 어떤 때는 야, 또 언제 또 이래겠는가 싶으면 또 막 가슴이 떨리기도 하고 예. 가슴이 떨린다 하면 그래서 후두두 한 게 그래서 예. 그래 뭐니까 후두두 하면서 이랬으니까 예. 어떤 때는 막 예, 손꼽이 막 같이 이래 막 흔들 뭐니까 예, 떨 때도 있단 말입니다.
1: 네.
3: 이 선생님 이 강의를 이래 듣고 그다음에는 뭐니까 그 약방에 가서 예. 뭔가 약을 쌌습니다. 뭐 먹었는가 매 치수에 전조하고 전조환하고 정상환하고 바구에 전상환 이렇게 먹었는데 오전에 한 거의 50일 이렇게 먹었는가 그러니 이제 그러니까 그런 효사자가 조금 없어지는 게 지금은 그런 정사에 진짜에 거의 그래서 다 없어지다시피 그래서 이렇게 좋아졌단 말입니다. 이 약은 좀 안개라에 그래서 병 성대문호 거기다가서 약을 좀 제대로 써야 되지 그래서 이전에도 그래서 이것저것 약 많이 썼습니다. 근데도 그렇게 그래서 좋았다 나빠다 한데 지금 이 약 먹으면서 지금 다시 반복이 아이고 이렇게 사람이 그래서 가슴도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 태나 하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안개 살 것 같고 그래서 이 약도 좀 안개라 제대로 그래서 골랐다 하고 그러면서 소개를 예, 잘 해줬으니 이렇게 좋은 결과를 봤습니다.
1: 네, 그 세 가지 약은 제일 먼저 네. 해결되는 게 심장이 불편한 증상이 해결됩니다. 예, 이제 좀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마음이 긴장하거나, 밤이면 좀 더, 좀 불안하거나, 자율신경 몰라 같이 온다. 예, 그러면서 좀 이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거나, 이런 분들이 증상이가 빨리 개선됩니다. 예, 그래서 이 그 세 가지 약이 이제 전주환하고, 장샹환 썼은가? 천샹환. 예, 장샹환, 천샹환, 이렇게 같이 결합하면은, 이,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신경성 질환, 이, 신경물란, 이게 다 같이 조절됩니다. 예. 그래서 이 3개월에 한 번씩 또 찾아가셔서 또 자문도 받으며 약을 또 조절해야 됩니다.
3: 예. 아, 그렇습니까?
1: 예, 그러면 예, 예. 불필요한 약도 쓰지 않고.

0: 증상을 하나하나 다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약이 또 많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 한 3개월 쓰면 또 몸에서 변화 생깁니다. 그래서 같은 약 그냥 쓸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네, 한 가지씩 또 다른 약을 쓰든지 혹은 예, 또 필요 없으면은 또 하나씩 또 줄이든지 이렇게 하면서 쓰시면 됩니다.
1: 예, 예. 3개월 한 번씩.
0: 예, 3개월 한 번씩 찾아가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아, 그리고 지금 우리 장기학이라 할 때에는 인체 생리적 혹은 병리적 현상을 분류하면서 또 개념화하는 이런 요소들이 발달되어 있고 장기학이 또 진단법은 청진하고 맥진, 설진하고 눈과 귀 정맥을 살피는 방법이가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냄새라든가 맛을 이용해서 또 진단하는 특수한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덕길 장약방 자주 찾아가시오 하는 이것도 환자분들과 직접 접촉해 보고 또 얘기하는 정서 상태라든가 혹은 예, 얼굴 피부라든가 예, 잘 관찰해 보면은 예, 환자분이 어느 정도 이 좀 증상이가 나사졌는가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변화가 생기고 개선이 됐다 할 때에는 같은 약을 오래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또 조절해서 또 우리 병이 생겼다 할 때에는 딱 한 면에만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면으로 우리 유기체이기 때문에 상호 영향 줍니다. 그래서 조절하기 위해서 자주 찾아가셔라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장애학에서의 예, 가장 경전 서적이라 할 땐 4부 이전을 말하죠. 이 4부 이전에는 기초 이론부터 인체 해부 구조라든가 약물의 효능, 예, 그리고 병의 구체적인 치료법 등 이런 장애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중요한 이학 서적입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중의학에서는 황제내경과 같고 또 이 동의보감과 같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이학 서적입니다. 예, 말 그대로 또 내부로 된 예, 사부로 된 이런 이학 경전으로서 모든 이 질병의 변화 과정을 다 예, 담고 있는 이런 서적이기 때문에 이런 서적을 기초로 해서 장애학이 발전하고 또 약을 제조하면서 지금 현대인들이 만성질환하고 이난병 치료에서는 장애학하고 장애학이가 가장 유일한 선택이고 또 림상 치료에서 확실하게 효과를 보는 것이 인정이 됐습니다.
2: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염여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주와 그의 친구들이 지식으로 걸어 다니지 않는 공원에 입장하는 신기한 모습을 보았지요. 오늘 새 친구는 공원에서 특별한 친구를 만나 정말 유용한 지식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맞아요. 보기는 흉해 보이지만 정의로운 두꺼비 아저씨의 비밀. 네, 그리고 돌을 먹는 악어 아가씨의 이야기. 모두 정말 신기할 거예요. 또 이 공원에는 위험한 대형 얼룩뱀이 숨어있는데 새 친구는 무사히 모험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주주의 여행 모험 이어서 함께

0: 여행모험 제2장 두꺼비 아저씨의 연입술에 꼬마 주주 친구랑 여행 떠나요. 새 친구가 아직 질문도 할 겨를이 없었는데 누군가 큰 연입술을 끌고 느릿느릿하게 다가왔어요. 그 연입술에는 정말 독특했어요. 사체에는 하얗고 큰 연잎이 박혀있었고 위에는 커다란 연잎 한 장이 덮여있어 달콤한 향기가 풍겨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예쁜 연잎술을 끄는 건 보기 흉한 두꺼비 아저씨였어요.
1: 두꺼비 아저씨는 레이를 갖춰 말했어요. 여러분 어서 타세요. 쟁쟁이는 앞에 있는 두꺼비를 요심히 쳐다보았어요. 주주는 못생기고 통통하며 몸에 여드름이 가득 난 두꺼비를 보고 조금 불편해했어요. 하지만 전에 꼬마 주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는 목소리를 낮추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두꺼비 아저씨, 이 차는 어디로 가나요?
2: 이것은 이 공원에 마련된 관광차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태우고 이곳을 구경시켜 드릴 겁니다.
0: 두꺼비 아저씨는 아주 친절하게 말했어요.
1: 다른 차는 없나요? 총곤이 다시 묻자 두꺼비 아저씨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다른 차를 타려면 내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0: 네? 왜 내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주주가 계속 묻자 두꺼비는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2: 오늘 이 공원의 당직은 두 명뿐입니다. 제가 관광차를 운전하고 다른 한 명은 다른 일을 맡고 있어요. 여러분은 제가 운전하는 차만 탈 수 있습니다.
1: 그 다른 당직자는 누구예요? 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2: 그분은 악어 아가씨예요.
1: 네? 악어요? 쟁쟁이는 깜짝 놀라 소스라치며 뒤로 물러서다가 그만 옆에 있는 유리벽에 부딪혔어요. 그는 뒤통수에 빨갛고 큰 혹이 부어올랐어요.
3: 얘들아, 우리 그냥 가자. 여기 정말 이상해. 악어도 있다잖아. 악어한테 잡아먹히면 어떡해?
1: 쟁쟁이는 소리치며 말했어요.
0: 그때 두꺼비 아저씨는 배낭에서 알약 하나를 꺼내 쟁쟁이에게 건네줬어요. 그 약은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약이었어요.

0: 그리고는 또 약병 하나를 꺼내 젠쟁이에게 주면서 뒤통수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건 붓기를 빼는 약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했어요. 쟁쟁이가 두꺼비 아저씨 약을 먹자마자 머리의 혹은 금방 사라졌어요.
1: 쟁쟁이는 조금 전까지도 두꺼비 아저씨의 외모 때문에 불편해했는데 이제 두꺼비 아저씨 도움을 받고 나니 조금 부끄러웠어요.
0: 고마워요, 두꺼비 아저씨.
2: 천만에요.
0: 그런데 아저씨는 약이 있는데 왜 드시지 않나요? 내가 다친 게 아닌데 왜 약을 먹어야 하죠?
1: 두꺼비 아저씨가 의아해서 묻자 쟁쟁이가 말했어요.
3: 아저씨 몸에 난 구겨두름은 괜찮은 거예요?
0: 두꺼비 아저씨는 쟁쟁이 말을 듣고 웃었어요.
2: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저를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건 알지만 제 몸에 난 이 여드름들은 정말 쓸모가 많아요.
0: 여드름이 무슨 쓸모가 있나요? 총건도 궁금해졌어요. 두꺼비 아저씨는 수레를 내려놓고 길가 흙 속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2: 이걸로 위장할 수 있거든요. 봐요. 날 찾을 수 있겠어요?
1: 두꺼비의 모험은 흙과 잘 어울려 다른 사람들이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새 친구는 정말 두꺼비 아저씨를 찾지 못했어요. 두꺼비 아저씨는 다시 기어 나와 계속 말했어요.
2: 내 몸에 난 여드름들은 흙과 비슷해서 위험을 피할 때도 도움이 되고 위기 상황에서도 생명을 지켜줄 수 있어요.
1: 총건과 쟁쟁이는 두꺼비 아저씨의 뛰어난 위장술을 보고 그의 외모에 대한 생각이 크게 바뀌었어요. 이제 두꺼비 아저씨가 그렇게 못생겨 보이지 않았어요. 두꺼비 아저씨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2: 나는 약을 먹을 필요도 없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줄 수도 있어요. 내 몸에서 특별한 물질을 분비할 수 있거든요.
1: 그러면서 그는 몸에서 투명한 작은 병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유백색 액체가 들어있었어요.
0: 아저씨, 이게 뭐예요? 먹을 수 있나요? 쟁쟁이가 물었어요. 그는 하루 종일 활공기를 조종하다 보니 정말 배가 고파났어요.
2: 먹으면 안 돼요. 이건 제 몸에서 나온 물질인데 아직 정제되지 않아서 독성이 있어요.
3: 하지만 아저씨가 이걸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1: 주주가 말했어요.
2: 그건 그렇지만 이 정제 과정을 거쳐야만 진짜 약으로 쓸 수 있어요. 이 유백색 액체를 성소로 정제해내면 그 성소를 약으로 사용해서 통증을 먹게 하고 독을 풀어주며 정신을 맑게 해줄 수도 있어요.
3: 이 성소에 이렇게 많은 효능이 있었군요.
1: 주주가 놀란 듯이 말했어요.
2: 맞아요. 방금 내가 다람쥐한테 준 약에도 이 성소가 들어있어요.
0: 총건이도 기쁘게 꼬리를 흔들며 말했어요. 또 새로운 지식을 하나 배웠어요.

0: 모험기 제3장 보디가드 악어 아가씨. 세 친구는 두꺼비 아저씨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모두 두꺼비 아저씨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은 안심하고 두꺼비 아저씨의 관광차에 올라탔어요. 이제 드디어 동물원을 구경할 준비가 모두 끝났어요.
1: 그런데 갑자기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이 돌 크기가 딱 좋아. 이어서 악어 한 마리가 옆나무 숲에서 머리를 내밀고 주주 일행에게로 기어왔어요.

0: 사고를 본 새 친구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1: 두꺼비 아저씨가 말했어요. 다들 겁내지 마세요. 악어 아가씨는 여러분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서 살고 있는 동물들은 서로 해치지 않고 자연 속처럼 그렇게 양육강식을 하지 않을 겁니다.
0: 여러분, 죄송해요. 많이 놀라셨죠? 두꺼비 아저씨의 말이 맞아요. 여러분은 손님이니깐 우리는 예의를 다해 모실 거예요. 다들 그제서야 모두 안심했어요.
1: 악어 아가씨는 예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아주 멋지게 꾸몄어요. 목에는 사랑스러운 리본을 두르고 이마에는 선글라스를 꽂았는데 자신감이 넘치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0: 안녕하세요. 저는 주주예요. 이번에도 역시 주주가 먼저 다가가 새 친구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위대한 로봇 강아지 총건이에요. 총건이 말했어요.
1: 저는 더 위대한... 쟁쟁이는 더 위대한 날다람쥐라고 말하려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두꺼비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잠깐만요. 방금 공원에 입장할 때 큰 얼룩뱀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건 무슨 뜻인가요?
0: 쟁쟁이의 물음에 두꺼비 아저씨와 악어 아가씨는 조금 망설였어요. 두꺼비 아저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큰 얼룩뱀은 예외예요. 규칙도 지키지 않고 약한 동물을 괴롭히죠. 전부 우리 관리가 소홀한 탓이에요. 알고 보니 이 동물원에는 큰 얼룩뱀이라는 략탈자가 있었어요. 그는 위험하고 교활했어요.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과 이곳에 찾아온 손님들 대부분이 그의 폭력과 위협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1: 주주와 쟁쟁이는 서로 눈을 마주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총권이 조급해하며 말했어요. 그것 봐, 내가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했잖아. 좋다고 제일 흥분한 것도 너였어. 쟁쟁이는 총권을 놀리며 말했어요.
0: 이때 악어 아가씨가 우아하게 웃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내가 있으니 아무 일 없을 거예요. 두꺼비 아저씨도 덧붙였어요. 큰 얼룩뱀이 나타날까봐 걱정해서 악어 아가씨가 특별히 모시러 온 거예요.
1: 정말 괜찮을까요? 악어 아가씨? 주주가 묻자 악어 아가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0: 그렇게 두꺼비 아저씨는 수레를 끌고 주주와 쟁쟁이, 총구는 그 위에 타고 악어 아가씨는 몇잎 수레 옆을 따라 걸었어요. 모두 함께 동굴은 깊은 곳으로 향했어요.
1: 아가씨는 평소에 늦는 분이 아닌데 오늘은 10분이나 늦으셨어요. 두꺼비 아저씨가 말했어요.
0: 오는 길에 돌 하나를 주었는데 위치를 잘 조절하느라 한참 걸렸어요. 악어 아가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1: 그런 거였군요. 두꺼비 아저씨가 말했어요.
0: 그렇게 크기가 딱 좋은 돌을 먹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악어 아가씨가 감탄하며 말하자 주주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어요.
2: 네? 아가씨, 돌을 두시나요?
0: 그러자 악어 아가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나는 꼭 돌을 먹어야만 해요.
1: 아가씨, 오늘 아침에는 가장 좋아하는 청소달팽이를 드셨나 봐요. 두꺼비 아저씨가 물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악어 아가씨가 대답했어요. 주주 일행은 점점 더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두꺼비 아저씨가 설명했어요. 악어의 위는 아주 부드러워요. 돌이 도와주지 않으면 달팽이 껍데기처럼 얇고 깨지기 쉬운 것도 소화할 수 없거든요.
0: 악어 아가씨가 음식 소화를 돕기 위해 돌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주조이랑은 또 하나 새로운 지식을 배웠어요.
1: 아, 그 아가씨, 우리 지금 어디로 가나요? 주주가 기대하며 물었어요.
0: 아구 아가씨가 말했어요. 요즘 동물원에서 시합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 시합이 열리는 날이어서 구경 갈 수 있어요.
1: 다들 무슨 시합인지 물어보려는 순간 떠들썩한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길가 시냇가에서는 어린 악어 몇 마리가 잠수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연습하면서 웃고 떠들고 아주 즐거워 보였어요.
0: 모두 제 동생들이에요. 악어 아가씨가 말했어요. 그리고 한 마리는 놀다 지쳐 강가에서 돌을 베개 삼아 편안하게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자연은 정말 신기했어요. 돌은 악어의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베개도 되어주는 거였어요.

0: 친구들, 오늘 주조와 친구들은 두꺼비 아저씨의 비밀을 알게 되고 돌을 먹는 아구 아가씨를 만나 정말 많은 지식을 배웠죠. 외모로 상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부터 동물들마다 가진 특별한 생활습관까지 정말 신기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1: 네, 그리고 공원에 위험한 큰 얼룩뱀이 숨어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욱 신기한 모험을 함께 만나볼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길림성 오동인삼 대건강제품 연구과학자 자급실이 길림오동연변약업 주식위원회에서 설립된 이래 산학연 협동혁신을 통영으로 장백산의 진귀한 약재인 인삼의 전례없는 과학기술력과 시장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3: 연안 기역 사진 따라 연안 방문 특별 류동천시가 연변박물관에서 펼쳐졌습니다.
2: 연결시 인민검찰원에서는 섭외검찰 연구비 7천기재를 설립해 연변지역 다국 사법수요에 정밀하게 연결함으로써 섭외검찰 삽질과 효율을 높이고 높은 수준 대배 개방에 봉사하는 데 견실한 사법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석금병 종석이는 기업의 혁신 주체 지위를 강화하고 상하류 긴밀협력의 혁신 공동체를 구축을 해 산학연 융합혁신을 촉진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실질적 생산력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조 인삼산업은 눈부신 성적표를 내놓았는데 전조 인삼산업 총생산액은 약 1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5% 장성을 했습니다. 이 수치 뒤에는 연변 인삼산업 분야에서의 혁신적 탐구와 전략적 구도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도나시에서는 전통 중의학과 현대 과학기술 심층 융합을 통한 산업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길림성 오동인삼 대건강제품 연구과학자 작업실이 길림오동연변약업주식위원회에서 설립되는데 산학연 협동혁신을 동력으로 장백산의 진귀한 약재인 인삼의 전례없는 과학기술력과 시장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길림오동연변약업주식위원회사 지능화 생산 흐름선의 효율적인 운행과 과학연구청사의 기술연구가 조화를 이룹니다. 합평기사입니다. 대형 스크린을 보면은 오른쪽에는 추출, 농축, 건조 공정이 이루어지는 작업장 탱크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는 모든 탱크의 수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길림오동 집단 지능화 생산 흐름선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국내 같은 업종에서 선도 위치에 있습니다. 도나경제개발구 도나공업원 과학연구청사 4층에 위치한 과학자 작업실은 길림오동연변약업주식위원회사를 기반으로 장춘중의학대학 조대경 교수를 수석 과학자로 초빙을 하고 쌍방의 골건 과학연구 일꾼들로 구성이 되는데 인삼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연구를 전개하고 과학연구설비와 데이터 자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장춘중의학대학 교수 조대경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 인삼중점실험실의 각 팀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삼에 대한 기초연구는 원래 따라가던 수준에서 이제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에 와 있고 특정 분야에서는 앞서가는 선도적 위치에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조대경 교수팀은 1년의 관건 공통기술 난제들을 돌파했습니다. 에너지 대사 관점에서 인삼의 원기 보충 전통 효능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물질 기반 및 기재 측면에서 인삼의 조성 영향을 밝혀내 인삼 섭취의 안전성 평가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팀은 선으로 13가지 인삼 국가 표준 제정에 참여하고 인삼 기반 신약 8종을 개발해냈으며 인삼 식품과 보건식품 22여종, 화장품 100여종을 개발해냈습니다. 또한 발명 특허 5건을 획득했고 SCI 논문 100여 편을 발표했으며 창조한 경제 총생산액은 약 1억 2,700만 원에 달합니다. 과학자 작업실이 설립된 지 반년도 채 안 되어 실험실에서 생산 흐름선으로 이어지는 효율적인 전환 통로가 이미 마련됐습니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조대경 교수팀과

0: 기업 연구개발 일꾼으로 인삼의 효능성분 추출, 공예 최적화, 품질 기준 향상 등 관건 부분에서 협력적인 기술 돌파를 진행해낸다. 귀기삼 구보객 등 핵심 제품 림상 가치와 시장 가치가 동시에 향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플랫폼은 인삼 효소, 장미 음료 등 계열 건강 음료에 대해 공예 개선과 처방에 과학적 조정을 하고 있으며 리마산 보건식품 전문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가공 기술을 탐색하여 인삼 자원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길림오동 염전약업주식위원회사 부총경리 리안명입니다. 과학자 작업실 플랫폼은 과학기술성과 전환에 매우 좋은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 실험실 성과를 신속하게 생산 기업으로 전환시켜 제품 품질 향상과 효율 증대를 촉진할 수가 있지요. 이는 오동의 인삼 신질 생산력 발전에 매우 좋은 추진 역할을 합니다. 길림성 과학자 작업실 관리 방법 시행에 따르면 기업 또는 과학기술 단지를 의탁으로 대학 과학 연구 역량을 지탱으로 길림의 중대 전략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협동 혁신을 전개합니다. 이번에 비준돼 건설된 길림성 오동 인삼 대건강제품 관건기술 과학자 작업실은 바로 이 기재의 전형적인 실천 사례입니다.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과학자 작업실의 기원이라는 혁신적 표현하는 길림 인삼 산업이 자원 우위에서 산업 우위, 경제 우위로 전면 도약하는 생생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리안녕입니다. 미래의 오동은 인삼과 녹용에 초점을 두고 인삼 녹용 계열 제품에 대한 과학연구 가치를 탐구하고 더 많은 첨단 과학기술 함량, 확실한 치료 효과 그리고 더 안전한 신제품을 대중들에게 제공하기 힘쓰겠습니다.
1: 2026년 제2회 전국 전민건강체육대회 동북구 화북구 기배구 경기가 14일까지 이틀간 연변대학에서 열렸습니다. 동북 화북 8개 성 자치구 직하시에서 온 39개 팀의 450여 명이 연변에 모여 대중체육 경기를 유대로 지역 전민건강체육사업의 협동발전과 심층융합을 추동했습니다. 길림성체육국에서 주최하고 연변주체육국, 연변대학체육학원에서 주관한 이번 경기는 동북 화북 지역을 아우르는 중요한 대중성 브랜드 체육행사입니다. 경기는 남자조, 여자조, 혼성조 3개 조별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호흡을 맞춰 실력을 보여주며 진취적이고 건강한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연변팀 선수 류춘강입니다. 연변에서 이렇게 열정적인 경기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경기를 통해 실력을 다졌고 팀의 단합력도 높아졌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온 많은 분들이 연변의 미식을 맛보고 배구 운동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하북팀 선수 부염령입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배구 동호인끼리 서로 교류하고 배웠습니다. 우리 팀의 장점을 살려 좋은 성적을 내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싶습니다. 연변 동북 지역 동호인들도 화북 하북에 와서 우리가 조직한 경기에 참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길림 우금팀, 북경팀, 천진팀이 각기 여자조, 남자조, 혼합조 1등을 했습니다. 부주장 소경량이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연안혁명기념지관리국 주문화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연안로예문화중심, 연안문예기념관, 연변박물관에서 주관한 연안기억, 사진 따라 연안방문 특별 유동전시가 일전 연변박물관에서 펼쳐졌습니다. 현장에 전시된 근 200장의 옛 사진은 부대 장병, 사회구역 당원, 주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전시는 홍색 촬영가 정묵 선생이 촬영한 연안 시기 옛 사진을 핵심 전시품으로 했는데 옹군 애민, 주민 라급, 전민 병사, 연안 보위, 위문 공연 4기 고무, 선북에서의 전투 광명이 눈앞에 등 4개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작품들은 연안 시기 군민의 생산 생활, 보가 위국, 분발 정진의 생생한 역사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면서 중국 공산당이 시종 인민과 함께하면서 고난을 이겨낸 초심 본색을 전시했습니다. 관람객들은 해설원의 설명을 들으며 연안 시기 활기차고 진취적인 혁명 정신을 깊이 느꼈습니다. 연결시 북산가도 단연사회구역 당위석이 왕건입니다. 당창건 105주년을 맞아 관할 구역 내로 당원들을 조직해 연안 기역 특별전을 관람했습니다. 이는 깊이 있는

0: 는 당사 학습이자 정신적 세례라고 생각합니다. 한 장 한 장의 옛 사진들은 격동의 세월을 재현하며 자립 자강하고 오직 인민을 위하는 연한 정신을 실감하게 해줍니다. 기층 사회구역 사업일꾼으로서 홍색 혈맥을 이어받고 초심을 대중봉사 사회구역 7위 실무에 녹여내겠습니다. 연한 문예 기념관 해설은 류박입니다. 80여 년 전의 이 영상 사료들은 시각이 소박하고 내용이 진실해 대중들이 연안의 평범한 군민들의 생활 모습을 더 직관적으로 요해하게 해주는 매우 가치 높은 홍색 문화유산입니다. 다지역 순회 전시 형식을 통해 소중한 연안 정신이 신시대에 끊임없는 활력을 뿜어내게 함과 동시에 연안과 연변의 홍색 문화 상호 교류를 통해 홍색 자원 공유, 홍색 정신 공동 전승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 류동 전시는 7월 초까지 이어집니다.
1: 연결 씨는 우리나라 동북아 개방의 중요 창구로 동북아 경제무역 교류의 교두보일 뿐만 아니라 섭외 사법 능력을 검증하는 천연 일선입니다. 지난해 5월 연결시 인민검찰원에서는 전성 최초로 섭외 검찰 연구 및 실천 기지를 설립해 연변 지역 다국 사법 수요에 정밀하게 연결함으로써 섭외 검찰 삽치일과 효율을 높이고 높은 수준 대외 개방에 봉사하는 데 견실한 사법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연결시 인민검찰원에서는 2013년부터 연변주 섭외 형사사건 집중 관할 직능을 맡은 이래 사건 처리를 중심으로 기재 혁신과 능력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복지 보급 가능한 일련의 실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연결시 인민검찰원 제2검찰부 주임 장설성입니다. 지난해 5월 우리는 전성 첫 섭외검찰 연구 및 실천기지를 설립했고 길림대학 등 여러 대학과 협력하여 두 가지 초빙제, 두 가지 언어구사 검찰관 양성기지를 공동 구축을 했지요. 한국어 법률 문서 작성 지침, 로 번역인원 명록을 주도적으로 편찬하고 섭외 가상화폐 유동 방향, 사법회계 감정 절차 등 다수의 표준을 혁신적으로 제정을 해 다국 사건 처리에 표준화 된 지탱을 제공했습니다. 실천 탐색을 사건 처리 경험으로 전환하기 위해 연결시 인민검찰원에서는 기재 의탁을 해 이론과 실무 자본을 통합하고 다국 증거 수집, 전자데이터 인정, 자금 유동 방향 감정 등 면의 난제에 초점을 맞추어 다국 전신 인터넷 사기, 자금 세탁 등 사건 처리에서 증거 기준과 심사 규칙을 재본하여 의료사 사건 처리의 질과 효율을 높였습니다. 25명의 전문 번역 인재를 통합해 4개 어종 번역 인재고를 구축을 했으며 로우 한국어에 능통하고 국제법에 정통한 검찰관을 집중 양성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강의 플러스 리론, 연구 토론 플러스 실전 모의 전사슬 양성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전국 섭외 검찰 인재고 성원 최혜영입니다. 이전에 뭐 국적인원 여러 명과 관계된 전신 사기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혐의자들은 언어 소통 장애와 절차 불공정에 대한 우려로 강한 거부감을 보였지요. 저는 혐의자의 모국어로 신문하고 권리 의무 고지서 내용을 한 구절씩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에 혐의자의 경계심이 풀려 최종 부명 사실을 진술을 했습니다. 섭외검찰 업무의 최종 목표는 높은 수준 대외 개방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연결시 인민검찰원에서는 사건 처리와 법치 봉사를 병행을 하여 법률 봉사를 기업 현장까지 확장을 하면서 변경 경제무역 발전을 정밀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인민검찰원 제2검찰부 주임 장설성입니다. 연결시 검찰기관에서는 다국 전신사기, 밀수, 자금세탁 등 다발성 다국 범죄를 엄하게 타격하여 강력한 진압효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변경 발전에 주동적으로 봉사하면서 여러 부문과 연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체계를 구축을 하고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해 형사 위험 경계 지침을 제정을 했죠. 이로써 법치 보장을 사후 구조에서 선제적 수호로 전환했습니다. 다음 단계 연결시 인민검찰원에서는 기지를 핵심으로 소수 어종 인재 우세와 활발한 변경 무역 특점에 입각하여 다국어 소송, 다국 증거 단계별 심사 등 성숙한 실천 경험을 전성비

0: 변경 연선 기청검찰원에 보급하여 사법공정을 수호할 계획입니다. 연결시 이민검찰원 당조석이고 검찰장의 종금석입니다. 우리는 섭외검찰 연구 및 실천기지를 엔진으로 인재, 표준, 협력 3대 난제를 해결하고 전문화된 섭외검찰 대우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최고이민검찰원, 성이민검찰원의 요구에 대조하고 연변대학, 길림대학 등 둔해진 자원에 의탁을 하여 모든 섭외 사건을 검증을 이겨낼 수 있는 사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진달래 섭외검찰 브랜드를 더 빛내 길림성 섭외 법치 건설에 연길의 지혜와 방안을 제공하겠습니다.
1: 러시아 비내 변강구에서 온 소형 자동차 9대와 러시아 관광객 21명으로 모아진 다국 자각 운전 관광차대가 일전 혼춘 통상구를 거쳐 통관 입경해 다국 자가 운전 관광 여정을 시작하면서 2026년 중로 국제 자동차 다국 자가 운전 관광 활동이 정식 가동됐음을 알렸습니다. 이날 오전 9시경 러시아적 자가 운전 차대가 질서 있게 혼춘 통상구 통관 구역에 들어섰습니다. 변방 검사, 공안 교통 경찰, 세관 등 여러 부문은 협력해 전용 통관 통로를 개설하고 인원 증명서 확인, 짐 안전 검사, 차 번호와 발동기 번호 확인, 안전 성능 검측 등 사업을 고효율적으로 완수한 후 러시아 측 인원들에게 临시 입경 자동차 번호판과 운행증, 운전 허가를 신속히 처리해 줬습니다. 러시아 자가 운전 관광단 단장 따냐입니다. 러시아의 자가운전 애호가들을 조직해 함께 차를 몰고 중국에 왔는데 매우 설렙니다. 중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둘러보고 색다른 풍토 인정도 느끼고 싶습니다. 우리는 혼춘 현지 영웅 기념비를 찾아 우리의 경의와 꽃을 드리고 이곳 역사 이야기도 더 많이 료해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올 들어 중로 쌍방향 다국 자가 운전 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혼춘시에서는 길림성의 유일한 대러시아 도로 통상구 우세에 의탁하고 중로 상호 사측 면제 정책 기회를 다잡아 통관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다국 관광 봉사를 완성해 중로 다국 자가 운전 관광의 상시화, 다원화 발전을 추진하고 변경 지역 문화 관광 산업의 질 제고와 승격, 쌍방 민간 우호 왕래가 1층 추진되도록 조력하게 됩니다.
0: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심양대표팀 대 연변대표팀 경기의 열기를 빌어 두 지역의 상업관광, 문화, 체육 교류가 활발히 펼쳐졌습니다. 일전 심양에서 개최된 연변주 심양 여름철 주제 보급 활동에서 두 지역 문화관광 부문에서는 문예공연, 무형문화재 체험, 문화관광 추천 소개, 상업무역 전시 판매를 일체화한 문화관광 축제를 선보였습니다. 활동에서 우리주는 전역 문화관광 자원을 추천 소개하고 문화관광 체육 상업 융합 소비 촉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연결 모아선 공룡 문화관광구 부총경리 곽정입니다. 연변의 미식과 좋은 관광 상품을 심양에 가져왔습니다. 심양 벗들에게 연변의 좋은 상품과 명소를 알려 더 많은 심양 벗들이 연길에 연변에 놀러 오도록 초청하랍니다. 연변 심양 두 지역 청소년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일전 동북축구연맹전 학교축구연맹 심양 연변 우정 경기가 심양시 망화거리 제1소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연결시 만천성 교정축구정예팀 선수 15명이 심양을 찾아 심양시 망화거리 제1소학교 북두정예 축구팀과 멋진 시합을 펼쳐 실력도 키우고 소중한 우정도 얻었습니다.
1: 6월 14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각급 리그 제11라운드 남통 지훈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연변 룡정 커시안팀은 두 골을 내주면서 0대2로 패했습니다. 6월 27일 저녁 7시 30분 연변 룡정팀은 원정에서 불산 남사팀과 제12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나였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행복한 세상.
1: 정다운 목소리.
0: 삶의 향연.
1: 삶의 향연.

안녕하십니까, 서태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들을 우리는 애심 인사 혹은 천사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삶의 향연에서는 길가에 쓰러진 난모를 사람에게 돌려준 나으린 소년과 주변 이들의 마음 따뜻한 관심, 뜰하게 꽃을 심어 이웃들의 삶에 활력을 토해주는 한 여성의 이야기, 낡은 의자로부터 삶에 대한 견해를 적은 글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0: 희망이 꽃피는 세상, 따뜻한 마음, 푸근한 인정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어갑니다. 희노애락,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1: 먼저 정순금의 꽃보다 아름다운 소원회를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소년 정순금. 오늘따라 아침을 일찍 지어놓고 창밖을 바라보니 같이 한 마리가 창택에 앉아 까작까작 아침 인사를 한다. 내가 반가워 얼떨결에 창문을 탁 치니 홀 날아가서 뜰의 목련나무에 앉았다. 공중에서 구구구 노래를 하며 비행 고개를 펼치는 옆집 비둘기를 바라보며 까작까작 아침 인사를 나눈다. 그림같이 아름다운 한 폭의 풍경을 바라보노라니 마음이 설레인다. 심한 무릎 통증으로 집안에만 들어박혀 바르고 붙이며 약으로 일상을, 그것도 한 달 남짓 보내니 답답한 마음은 이로 형언할 수가 없다. 까치를 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조깅하러 나간 남편이 돌아올 시간 아직 남아있어서 이 기회에 바깥 구경하고자 문을 나섰다. 이게 얼마만이냐, 눈이 번쩍 뜨인다. 시야에 안겨오는 풍경은 너무 아름다워 입이 딱 벌어진다. 감탄이 절로 나온다. 세상에, 꽃세계네. 광장 주위에 심어놓은 복숭아 꽃나무는 거의 꽃이 만개하여 그 아름다움을 형언할 수가 없다. 나는 다 피지 않은 한 그루 복숭아 나무를 찾아갔다. 가지마다 금방 터질 듯한 꽃망울이 바야흐로 톡톡 터지며 아름다운 모습을 내비칠 것만 같았다. 아파트 출구로 나가니 변두리에 심어놓은 명자꽃이 한눈에 안겨온다. 붉은 꽃잎이 초록 잎사귀 아래 가리워서 숨은 듯 보이는 듯 하다가 가까이 다가가면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 나의 마음을 간지린다. 꽃이 너무 정겨워 보고 또 보고 코를 대고 향기를 맡으니 가슴 속에 묘한 흔들림이 일어남을 느꼈다. 즉흥시를 쓰기 좋아하는 나는 명작꽃 메시지를 더듬고 있는데 갑자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다. 길 건너편을 바라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인도 한쪽에 만들어 놓은 화단을 둘러싸고 있었다. 웬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나? 푸른 등이 켜지자 나는 다급히 인도로 뛰어가 모인 사람들 속을 헤치고 앞으로 나가보니 12-13살 돼 보이는 소년이 화단 입구에 쓰러진 한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려고 두 어깨를 꽉 붙잡고 앞으로 당기래라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소년은 자기 힘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도움을 청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나는 듣자마자 소년 곁으로 뛰어가서 넘어지려는 할머니 등을 밀어 똑바로 땅에 앉혔다. 소년은 할머니가 또 넘어질까봐 그 옆에 앉아 할머니를 꼭 끼워안았다. 얘야, 네 할머니시냐? 나는 소년에게 물었다. 아니요, 모르는 할머니예요. 학교 가는 길에서 발견하고 뛰어왔죠. 모르는 사람이라고 수습한 거라면 안 되지요. 사람을 살려야죠. 소년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오돌차게 말을 했다. 소년의 어른스러운 말을 듣고 난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한마디씩 했다. 지금 애들은 거의가 가정에서 왕자 노릇을 하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존경할 줄 모르지. 저 애는 보기 드물게 정말 훌륭한 애야. 여기저기서 지금 애들을 평가하다가 이 소년을 높이 칭찬했다. 20대 청년이 다가와서 구급차를 불러주겠다고 했다. 차를 기다리는 동안에 30대 젊은이가 다가와서 할머니를 안아 화단 곁 변치에 눕히었다. 반드시 놓은 60대 할머니를 찬찬히 쳐다보던 나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아니, 이 사람이 장동면이야? 장동면은 내가 사는 아파트 청소부다. 아파트 광장에서 걷기 운동을 할 때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이다. 구급차를 부른다는 청년이 다가와서 소식을 전했다. 병원 구급차는 모두 환자의 부름을 받고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기다리라고 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인사불성이 된 할머니의 생명이 위급한데. 우리 모두 조급하여 발만 동동 굴렀다. 이때였다. 화단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길가 불고기 식당 주인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자기 차로 병원으로 호소하겠다고 했다.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가. 차가 화단 곁에 정차를 했다. 차 뒷문이 열리자 소년이 먼저 차 안으로 들어가 앉았다. 나는 소년을 보고 따라가지 말고 학교에 빨리 가라고 재촉을 했다. 저희 아버지가 병원 의사예요. 제가 가야 할머니 병을 빨리 잘 볼 수가 있죠. 소년은 두 팔을 벌리고 어깨를 으쓱거렸다. 우리는 총명한 소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30대 젊은이는 할머니를 안아 뒷좌석에 앉히고 그 옆에 앉았다. 나는 앞좌석에 앉았다. 차는 병원을 향해 달려왔다. 차 안에는 난 모르는 다섯 사람이 앉아있다. 네 사람은 신조와 추구가 같아서인지 아니면 소년의 아름다운 행동에 감동이 됐던지 환자를 위해서 한마음이 되었다. 소년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다. 감동은 소년과 같은 마음이게 했고 뜨거운 사랑이 넘치나게 가슴 벅차게 했다. 차는 20여 분 달려 병원 응급실 앞에 정차를 했다. 식당 주인이 차 뒷문을 열고 할머니를 안아 응급실로 향했다. 소년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버지 진료실을 향해 뛰어갔다. 이미 아들의 전화를 받을 왕의사는 진료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왕의사는 환자를 침대에 눕히고 진찰기로 자세히 검사를 진행한 뒤 관련 의사를 찾아가 피검사와 CT 촬영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당부했다. 보고서가 나왔다. 환자는 심각한 영양불량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다. 왕의사는 약 처방을 약국으로 보냈다. 아들을 시켜 약을 찾아오게 하였다. 왕의사는 간호사를 찾아 환자를 주사실로 안내를 하고 점적주사를 맞도록 했다. 점적주사를 맞은 지 10여 분도 안 되어 할머니는 깨어났다. 여기가 어디요? 내가 왜 여기 왔어요? 나는 사건의 자초지종을 간략히 이야기를 해주었다. 할머니는 감동이 되어 눈물을 줄줄 흘렸다. 병원에서 쓴 금액은 얼마며 누가 결산했느냐고 물었다. 소년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묻지 말라고 했다. 의료보험으로 계산해서 몇 푼 안 들었다고 했다. 치료비는 실상 소년의 아버지가 다 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환자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의사인 아버지가 당연히 내야 한다고 소년이 권했다고 한다.

점적 주사를 거의 다 맞을 무렵에 학교에서 교표를 잡고 있는 딸이 어머니 전화를 받고 달려왔다. 어머니에게서 감동의 이야기를 들은 딸은 손에 돈 300원을 쥐어주며 고맙다고 학용품 사는데 보태라고 했다. 손에는 깜짝 놀라며 이 돈은 받을 수가 없어요.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라며 사양을 하고 손에 쥔 돈을 할머니 호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식당 주인과 30대 젊은이는 일이 바빠서 곧 돌아가야 한다며 치료비에 보태쓰라고 몇 장의 돈을 할머니 손에 쥐어주었다. 낯도 모르고 사는 남남끼리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심없이 발벗고 나서다니 인심이 각박해지는 지금 이 세상에 그래도 좋은 사람이 많다고 느껴졌다. 나는 동네 할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소년이 등교가 늦어질까봐 환자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소년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다. 나는 소년을 빨리 학교에 보내기 위해 길가에 선 택시를 불렀다. 눈치 빠른 소년은 학교가 멀지 않으니 걸어가도 된다며 도망가듯 가버렸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깊은 사색에 빠지었다. 어른도 아닌 저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앉아 어른스럽고 기특한 행동을 하게 할까? 소년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마음속에 강물이 흘러가듯 물결이 요요히 잔잔하게 흐르다가 세차게 흘러가는 듯하였다. 속이 깊고 어른스러운 소년의 마음속에는 정녕 아라리 반짝이는 고운 진주알보다 더 예쁘고 꽃보다 더 아름다운 씨앗들이 움트고 방향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겠죠. 네, 길가에 쓰러진 난무를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으린 소년을 비롯한 주변이들이 이 마음을 합쳐 도와준 사인을 적은 정순금의 수필 꽃보다 아름다운 소년을 함께 감상을 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봉착을 했을 때 자기일처럼 발벗고 도와 나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도 인정이 넘쳐나고 살맛나는 세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네, 이 듣는 이들에게 훈훈한 감동과 깊은 여운을 남겨주는 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정순의 수필 사람 사는 동네를 함께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 사는 동네 서정순. 이 동네 참 사람 사는 동네 같나요? 집을 임대하러 왔던 어떤 조선족 아낙네가 우리 집 앞뜰에 있는 텃밭을 보며 했단 말이다. 그 텃밭이 내 것도 아니건만 나는 괜히 기분이 좋아져 어깨가 으쓱해났다. 별스레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아늑하고 정감이 넘치는 동네 같아 보였다. 다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같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아늑하고 정감이 같다. 내가 우리 동네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데는 우리말을 마음껏 구사할 수 있는 환경 외에도 뜰의 텃밭도 한몫하지 않았나 싶다. 나는 참 그 텃밭을 좋아한다. 생각을 해보니 이 동네에 정착해 산 지도 벌써 20년이 되어온다. 흘러가는 세월만큼 건물도 낡아가고 마음의 설레임도 사라져간다. 그러나 가을밤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무디어진 감성에 노긋노긋 녹아내리는 것은 단연코 이 텃밭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이 텃밭은 나에게 무한한 상상의 공간을 안겨주었다. 밤이슬 내린 새벽이나 달 뜨는 밤 이 텃밭을 보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어떤 말 못할 달콤한 정서까지 느껴지는 듯하다. 어느 한 여름밤에는 달빛 비친 텃밭에 반해서 시 한 수까지 지은 적도 있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어 드는데 미동도 없이 고요하게 서 있는 텃밭에 고추들과 접시꽃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아련하고 신비로운 미의 세계를 펼쳐주었던 것이다. 텃밭은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치유의 무대였고 자신과 교감을 하는 소통의 공간이었으며 나에게 아름다움을 펼쳐주는 황홀한 마당이었다. 오늘 아침도 밖을 나서다 텃밭 가장자리에 피어있는 국화꽃을 보며 텃밭 주인에게 꽃을 심어주어서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진다. 그동안 불모지 같았던 이 공간을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만든 것은 모두 3층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 덕분이다. 기나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소리가 들려오면 나는 3층 아주머니가 이 텃밭에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지 궁금해진다. 해마다 조금씩 변화가 생기니 말이다. 지난해에는 오리오리 실실이 피어난 노란 국화꽃을 길 가장자리에 심어 오가는 길손들을 경이롭게 하더니 올봄에는 피를 토하듯 진붉은 양귀비꽃을 심어 마음을 설레게 하였다. 텃밭의 이랑들도 가리마 마냥 한 점 흐트러짐 없이 반듯하게 골이 나있고 남새잎들도 유난히 반들반들 윤기가 돈다. 그 텃밭을 보고 있으면 마치 한 폭의 세련된 예술품을 보는 듯하다. 모든 예술품들이 장인의 상상과 실천으로 이루어졌듯이 이 텃밭 역시 아주머니의 땀과 정성의 결과다. 100% 유기농 채소를 가꾸느라 아주머니는 지극정성이다. 비가 오면 스르륵스르륵 빗물을 쓸어 담는 소리가 들려오고

벌레를 예방하느라 마늘즙을 만들어 새벽이면 분무기로 뿌린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기분 좋으라고 다니는 길목에 꽃들을 심는다. 조그만 텃밭이지만은 봄, 여름, 가을 꽃들이 피어 있을 새가 없다. 올봄 꽃을 심어줘서 고맙다고 말을 하는 내게 아주머니는 여기는 다니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내가 꽃을 더 심어. 꽃을 보면은 사람들의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 이제 저 양귀비 꽃이 지면은 노란 원추리 꽃이 필 거야. 그리고 텃밭 이야기만 나오면은 온 얼굴이 웃음꽃으로 차넘치는 아주머니는 조그만 텃밭이 마치 하나의 사업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의 구상을 이야기했다. 아주머니의 구상대로 텃밭에는 양귀비 꽃이 지자 여딘 상추, 쑥갓과 더불어 노란 원추리 꽃이 피어났고 원추리 꽃이 시들어가자 텃밭의 주황에 울긋불긋 앙증맞아 채송화들이 피어나 뜨거운 여름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덩달아 자줏빛 도라지꽃도 질스라 모습을 드러냈다. 시원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지금 텃밭에는 국화꽃이 만개했고 봄 한철 피었던 홍매나무와 무궁화나무에는 줄을 타고 올라간 잔잔한 빨간 꽃들이 피어있다. 내 눈에 이 텃밭은 그냥 하나의 박물관이고 예술품이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그 박물관을 주관하는 관장이고 예술품을 만드는 장인이다. 모든 장인의 기쁨이 바로 자기의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름다운 미의 세계를 감상을 하고 마음의 힐링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던가. 그 누가 텃밭을 구경하거나 칭찬이라도 하면 누구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주머니가 그래 정녕 장인이 아니란 말인가. 살아가다 보면 크게 보였던 것들이 작아 보이고 작아 보였던 것들이 커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월과 더불어 생각도 달라지고 가치관에도 변화가 오기 때문이다. 크든 작든 굵직하든 사소하든 장인의 마음가짐으로 일을 대할 때 일은 고상해지고 신성해지며 즐거워진다. 모든 일이 장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 사회는 안정이 되고 생활은 아름답고 즐거워지지 않을까. 아주머니 텃밭과 같은 공간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아주머니 같았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사람 사는 맛이 나지 않을까. 아주머니 텃밭이 있어서 오늘도 나는 즐겁고 행복하다.

네, 서정순의 소필 사람 사는 동네를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가족이나 지인, 이웃들과의 사이에서 엮어진 희노애락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겠죠. 마치 내가 사는 동네 한 모퉁이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담아낸 느낌을 주는 글이었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이영애 씨의 소피를 버려진 의자를 마련했습니다. 버려진 의자, 리영애. 아침에 출근하여 물 걸레질할 때마다 사무실 한켠에 방치된 의자가 거치장스럽고 안쓰럽다. 마음 같아서는 밖에 쓰레기 무지에 당근 버리고 싶었지만 회사의 고정 재산이어서 처분을 못한다. 덕분에 비좁은 사무실에서 임자 없는 의자는 추방당하지 않았다. 조금은 낡긴 해도 검은 가죽 시트와 등받이가 폭신해 보였다. 아직도 얼마든지 주인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의자였다. 문득 버려진 의자 주인들의 얼굴이 떠오르며 지난번 자그마한 가구점에서 본 의자들의 생각이 났다. 횡등그레한 공간에 크고 작고 둥글고 넓적하고 높고 낮은 여러가지 의자들이 질서 없이 쌓여져 있었다. 저마다 애타게 주인을 기다리는 신사였다. 의자들의 운명이 은근히 신경이 쓰였다. 그 가운데서 강아지 인형, 토끼 인형이 댕그랗게 앉아있는 의자는 허상의 자리를 빼앗긴 인간의 모습을 그려보게 했다. 의자는 옷담으로 인체와 가장 밀착된 물건이다. 우리의 일상은 거의 의자와 함께한다. 집에서는 식탁 의자와 소파, 학교에서는 나무 의자, 사무실에서는 등 의자, 비행기, 기차, 자동차, 공공버스와 음식점, 도서관, 영화관 등이 어느 곳에나 다 의자가 있다. 우리의 일상이 온통 의자로 이루어져 있다. 의자는 인간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만큼 상징성이 매우 크다. 역사를 보면 의자는 신분과 권력을 표시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갤런 크런치의 의자를 보면은 미국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앉아서 하는 노동이 증가한 데서 원인을 찾는다. 사무실의 노동자들은 의자에 앉아 작업 환경에 맞게 몸을 길들이며 일을 한다. 표준화된 사무실의 풍경들은 민주성보다는 생산성을 위해서 고안된 장치였다. 직급의 차이는 의자의 크기와 안락한 등받이의 여부로 구별이 됐다. 의자의 일반화가 산업혁명과 함께했던 탓에 의자는 근대화의 상징으로 됐다. 의자는 계급, 명예, 아름다움, 작업 능률, 규칙, 휴식 등의 얽매인 운명의 상징인 것이다. 어떤 의자에 앉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관계는 달라진다. 의자를 볼 때마다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인간의 자리다. 푹신푹신한 고급 가죽 소파에 위험스레 앉아있는 부장님, 높직한 회전 의자에 배포유하게 앉아있는 사장님, 앙증맞은 의자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는 공무원, 딱딱한

나는 정확히 일치했다. 보리전의 의자도 한때는 윤기 흐르던 시절이 있었다. 의자는 세월이 뼛마디를 관통을 하며 지나가도 이를 악물고 억척스레 살아왔고 가끔 비거기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와도 용케 참아왔다. 헌데 지금은 주인 없이 버림을 받았다. 의자의 주인들은 이런저런 일로 떠나버리고 아직 의자 신분에 맞는 주인이 없어서인지 쓸쓸하게 처박혀있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웬일인지 누구나 온 욕실을 피하듯이 의자를 멀리한다. 습기에 발을 담그고 좌우로 이렇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점이 떨어져도 아무런 불평도 반항도 없이 묵묵히 침묵하고 있다. 사명을 다하면 버려져야 할 의자이지만 아직 버리긴 너무 이르고 아까운 의자가 애처롭다. 고흐의 그림 의자와 파이프에는 의자에 사람 대신에 파이프가 조심스레 누워있다. 쓸쓸하고 외로운 정서가 진하게 배어나온다. 파이프는 인간의 흔적을 암시하며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인간의 삶과 꿈과 허탈 등 말이다. 파이프에서는 담배 연기가 몰몰 피어오를 듯하고 곧 돌아올 주위를 애타게 기다린 것처럼 보인다. 고흐의 의자는 자기 부정의 분위기를 강하게 풍긴다. 자기 부정은 자연스레 세상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갈수록 부조리를 조장한다. 가족의 해체와 인간 소외, 황금만년주의, 리기주의 등 여러 사회 현상들은 인간의 존재가 왜곡이 되고 부정되는 공황적 경험을 자주 하게 된다. 고흐의 고독은 그만이 고독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소외를 대변하는 것이다. 만약 고흐가 현대인이라면 의자에 인장을 위험스레 올려놓지 않았을까? 인장은 권력과 지위, 청렴과 부패, 부유와 빈곤, 사랑과 증오 등 사회의 이모저모를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 의자에 앉아도 일상과 사회에서 효율만 높으면 되는데 인간은 공연에 지체 높은 의자만 갈망을 하고 탐내면서 살아온 것 같다. 인간은 한생에서 자기를 위하여 또 타인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 하기에 한 인간의 생명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속하는 것이다. 생명의 참뜻은 지체 높은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생과 함께 부여된 책임과 보다 넓은 사회적 관계에 있다. 가령 누군가 다른 사람과 사회를 위하여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더 높은 의자에 앉기를 지나치게 소망을 하다가 되려 너무 일찍 사회의 버림을 받게 되면 그것은 가정이나 사회에 너무 미안한 일이다. 어려움, 고통, 불행, 억울함, 권력과 지위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거나 타락을 하여 삶의 의욕을 잃으면 안 된다. 삶은 어디까지나 아름다우며 생명은 그 어떤 정황에서도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더 많은 것을 사랑함이 있고 더 많은 것을 책임짐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자기의 수명과 의무를 다하면 버려지기 마련이다. 세상에 무엇이든 결국 버려지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나 풍파 많은 세월의 역경 속에서 너무 이르게 자기의 수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망가지고 쓰러져가는 삶은 애달프다. 내 삶이 고급 가죽 소파나 높직한 회전 의자가 아니라 딱딱한 나무 의자라도 다리가 든든한 의자, 끄떡 없는 의자가 됐으면 좋겠다. 버려진 의자처럼 새 삶을 찾지 못한 딱지 붙은 인생은 살지 말아야겠다. 이영애의 수필, 버려진 의자였습니다.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언젠가는 낡았다는 이유로 버려지게 되는 의자의 운명을 사람에 연결시켜 쓴 글이었는데요. 우리가 늘 말하는 가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네, 이 시간 삶의 향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홍희, 제작의 송기옥이었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라고. 물론 가장 힘들 때 들으면 이보다 더 끔찍한 위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처가 좀 아물고 나면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때의 기억을 자연스레 마주하곤 하는데요. 글쎄요, 정말 시간이 약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만큼 우리가 아픔에 익숙해져서 그런 걸까요? 어쨌든 참 다행인 건 이 세상 그 무엇도 늘 같은 모습으로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불꽃 같은 사랑도 애끓는 슬픔도 시간의 풍파를 거치고 마음의 고요를 지나고 나면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겠죠. 그리워하기 참 좋은 계절.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네, 가족의 건강을 책임진 주부님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 가족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 밥상 코너입니다. 음식의 효능 및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율무입니다. 벽과에 속하는 율무는 예로부터 약재와 식재료로 널리 쓰인 대표적인 곡물입니다. 현대의학적 연구에서도 율무의 독특한 아미노산 성분과 유기화합물들이 면역, 항염, 대사 기능에 매우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고 입증되고 있어요. 율무는 일반 곡류에 비해 단백질과 지질, 섬유질의 함량이 매우 높으며 특유의 생리, 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신체 전반에 걸쳐 강력한 효능을 발휘한다고 해요. 율무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신체 내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 이뇨작용입니다. 율무는 신장 기능을 돕고 체내 수분 대사를 원활하게 해 몸이 자주 붓는 부종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민간요법에서 율무는 피부의 묘약으로 통하는데요. 율무에 포함된 필수 아미노산들은 피부 세포의 재생 주기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이는 멜라닌 색소의 침착을 막아 기미 죽은 깨 잡티를 완화하고 피부톤을 맑게 가꿔줍니다. 또한 율무의 소염, 항균 작용은 피부 속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하다고 합니다. 보습 또한 뛰어나 거칠어진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고 거친 각질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율무는 혈액순환을 돕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한다고 해요. 율무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과 올레산은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애고 피를 맑게 해줍니다. 또한 알리신 유사 성분이 혈전 생성을 방지하고 혈관을 확장해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율무는 곡물임에도 불구하고 혈당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인데요. 율무 추출물은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해 인슐린 분비를 원활하게 하고 세포 내 포도당 흡수률을 높여 급격한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율무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내에서 당질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므로 당뇨 환자가 밥을 지을 때 쌀과 율무를 섞어 먹으면 혈당 안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율무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율무는 포만감을 유도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율무를 섭취하면 과도한 식욕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율무는 현미보다 단백질 함량이 약 2배 이상 높고 섬유질이 많아 장 운동을 활발하게 조절하며 변비를 예방하고 체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하네요. 대체적으로 이롭지만 성질이 뚜렷한 약대 곡물이기 때문에 체질과 상황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산부에게 율무는 가장 주의해야 할 금기 식품 중 하나입니다. 율무의 특정 성분이 자궁을 자극하고 수축을 유도할 수 있어 임신 초기나 중기에 과다 섭취할 경우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하네요.

율무는 차가운 성질을 지닌 식품입니다. 평소 몸이 차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 아랫배가 자주 냉해, 장염에 잘 걸리는 사람이 율무를 다량 섭취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답니다. 이런 체질은 율무를 살짝 볶아서 성질을 다소 완화한 뒤 차로 마시거나 따뜻한 성질을 가진 찹쌀, 대추 등과 함께 조리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율무의 강력한 이뇨 작용은 몸의 붓기를 빼주는 데 좋지만 또 평소 몸에 수분이 부족한 마른 체형의 사람이나 만성 변비를 가진 환자가 과하게 먹으면 체내 수분이 지나치게 빠져나가 피부가 건조해지고 변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율무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아 일반 쌀보다 산패가 훨씬 빠르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퍼백이나 플라스틱 밀폐용기, 유리병에 담아 공기를 차단해 보관해야 합니다. 실온에 두면 벌레가 생기길 매우 쉽고 소량은 냉장실 신선칸에 세 달 이상 장기 보관할 알곡은 냉동실에 넣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맛 변형이 없습니다. 또 직사광산은 산패를 가속화하므로 불투명한 용기에 담거나 어두운 곳에 둡니다.

네, 율무를 볶거나 가루를 내면 표면적이 넓어져 습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강해집니다. 하여 가루 형태로 빻은 율무는 꼭 냉동 보관을 권장합니다. 율무는 알곡 기준 하루 2~30g 정도가 적당하며 차로 마실 때는 두세 잔 이내가 좋다고 합니다. 현미나 쌀과 함께 밥을 지을 때는 율무를 미리 8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야

네, 이어서 톡톡 터지는 매력적인 식감의 율무. 우리 가족의 건강식단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코너로 율무를 활용한 음식과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레시피로 율무버섯 영양밥입니다. 율무 80g, 쌀 160g, 찹쌀 40g, 그리고 버섯, 대추, 진간장, 국간장, 다진파, 다진 마늘, 고춧가루, 매실청, 참기름과 통깨를 준비해 주세요. 율무는 깨끗이 씻어 찬물에 최소 8시간 충분히 불린 다음 체에 받쳐 물기를 뺍니다. 버섯은 0.5cm 두께로 썰고 대추는 돌려 깎아 씨를 제거한 뒤 3등분으로 썰어줍니다. 솥이나 전기 압력 밥솥에 불린 율무, 쌀, 찹쌀을 고루 섞어 안치고 버섯, 대추를 위에 가지런히 올립니다. 물 330ml 붓고 일반 잡곡밥 코스로 밥을 짓습니다. 밥이 지어지는 동안 진간장 4숟가락, 국간장 반숟가락, 다진파 2숟가락, 다진 마늘 반숟가락, 고춧가루 1숟가락, 매실청 1숟가락, 참기름 1숟가락과 통깨 반숟가락을 골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완성된 밥을 살살 섞어 그릇에 담고 양념장을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이어서 율무죽입니다. 율무 60g,

맵쌀 40g, 우유 400ml, 물, 소금, 꿀과 대추를 준비합니다. 물이 충분히 불린 율무를 마른 팬에 올려 중약불에서 수분을 날리며 고소한 향이 올라올 때까지 약 5분간 볶아줍니다. 맵쌀은 물에 1시간 동안 불립니다. 믹서기에 불린 맵쌀과 볶은 율무를 넣고 물 150ml를 부어 입자가 곱게 갈릴 때까지 갈아줍니다. 두꺼운 냄비에 갈아둔 율무와 쌀 그리고 물 150ml를 붓고 중불에 올립니다. 눌러붙지 않도록 나무 주걱으로 바닥을 계속 쳐가며 끓입니다. 죽이 끓어오르고 걸쭉해지기 시작하면 불을 약불로 줄입니다. 투명하게 익으면 우유 400ml를 조금씩 나눠 부어 섞어줍니다. 우유와 죽이 겉돌지 않고 잘 어우러지면 소금 반 티스푼으로 은은하게 간을 맞추고 그릇에 담아 취향에 따라 꿀을 살짝 두르고 대추칩을 고명으로 올려 따뜻할 때 드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율무 샐러드 만드는 방법입니다. 율무 80g, 오이, 파프리카, 옥수수알, 방울토마토, 올리브유, 레몬즙, 꿀, 다진 양파, 소금과 후춧가루를 준비해 주세요. 율무는 물에 충분히 불린 후 냄비에 넉넉한 물을 붓고 소금 한 티스푼을 넣어 25분간 삶아줍니다. 채로 건져 찬물에 가볍게 헹군 뒤 물기를 완전히 빼줍니다. 오이, 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는 비슷한 크기로 썰어서 준비해 둡니다. 올리브유 3숟가락, 레몬즙 2숟가락, 꿀 1숟가락, 다진 양파 1숟가락, 소금 반 티스푼, 그리고 후춧가루 약간을 넣고 소금이 완전 녹을 때까지 잘 섞어 새콤한 샐러드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큰 그릇에 율무와 야채, 옥수수 알을 담고 준비된 소스를 뿌려 살살 버무려주면 율무 샐러드 완성입니다.

몸에 좋은 식단으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건강식단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인생길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중 어떤 만남은 깊은 인연이 되어 우리 삶에 빛을 비추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귀한

2012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선책입니다. 먼저 김동진의 소개입니다. 귀한 인연이 선사해주는 축복. 요즘 읽은 한 편의 이야기가 가슴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며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한다. 그 이야기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무더운 여름날 런던에서 시골에 놀러온 한 소년이 호수에서 물장난을 하다가 그만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되었다. 헤엄칠 줄 모르는 소년이 호수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릴 때 마침 지나가던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호수에 뛰어들어 그 소년을 구해주었다. 그 후 10년의 세월이 흘러 헌칠한 청년으로 성장한 런던 소년이 일부러 그 시골 소년을 만나려고 찾아갔다. 시골 소년 또한 름름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지만 이목구비가 번듯하게 변한 신사차림의 런던 청년을 알아보지 못했다. 런던 청년이 10년 전의 일을 이야기하자 그제야 그때 소년임을 알고 서로를 와락 끌어안았다. 런던 청년은 시골 청년의 살아가는 형편을 알아보고 나서 장래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그때 시골 청년은 의학 공부를

일하여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의사로 되고 싶었지만 집이 가난하여 학교에 갈 수 없는 형편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시골 청년이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은 런던 청년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부자인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부자 아버지는 이들의 인연을 귀히 여기며 시골 청년이 런던 의과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그렇게 시골 청년은 런던 청년의 도움으로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 그가 바로 훗날 페니실린을 발명하여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알렉산더 후레밍 박사이다. 그리고 그를 도운 당시의 런던 청년이 바로 강인한 의지와 뛰어난 리더십으로 유명한 영국의 위스턴 처칠 수상이다. 시골의 호수에서 맺어진 두 사람의 인연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폐염에 걸려 사경을 헤매던 처칠을 구한 약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오랜 시골 친구 후레밍 박사가 연구해 발명한 페니실린이었다. 어찌 보면 이는 아름다운 인연이 빚어낸 사랑의 기적이라 할 만하다. 소년 시절에 물에 빠진 처칠을 구한 인연으로 의학 공부를 한 후레밍 박사는 자신이 발명한 약으로 죽을 고비에 찬 친구의 생명을 다시 한번 구해주었다. 이처럼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은 서로의 삶을 소중히 지켜주는 선순환을 이루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나는 인연이 피워낸 아름다운 꽃이 생각났다. 알렉산더 후레밍 박사와 위스턴 처칠 수상의 인연이 엮어낸 이 동화 같은 이야기는 누군가의 말처럼 주는 것이 곧 얻는 것임을 깨닫게 한다. 인생길에서 만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연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 싶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귀한 인연이 되고 싶다. 또한 그런 아름다운 인연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사람이 되고 싶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얼음이 차박히 깔리면서 나는 소리가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이었다. 아침 잠이 많았던 나는 그날도 늦게 기상하는 바람에 부랴부랴 출근 준비를 마치고 황급히 집문을 나섰다. 시계를 보니 더 꿈을 대다가는 영락없이 지각할 것 같아 급히 지나가는 택시를 불러세웠다. 지각할까봐 불안해하는 나의 모습이 내심 신경이 쓰였던지 택시 운전수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의 첫 고객인 만큼 잘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온통 손목시계만 집중되어 있던 나는 조금 귀찮아져서 네 하고 짤막하게 대답했을 뿐이었다. 목적지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 택시 비용을 지불하려고 가방에 손을 넣고 지갑이 있나 더듬었다. 아뿔싸 집에서 급히 나오느라 그만 지갑과 핸드폰을 챙기지 않았을 줄이야. 이걸 어쩌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두고 온 지갑과 핸드폰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운전수대로 출발지로 되돌아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운전수는 마치 내 속을 훤히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지갑을 두고 왔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나는 민망한 나머지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아침 첫 고객부터 진상이라는 듯 얼굴을 찡그리면서 핸들을 확 돌릴 법도 했겠지만 운전수는 바쁜 아침 출근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미안해하지 말고 내려도 된다고 하는 것이었다. 예상치 못한 친절한 반응에 나는 잠깐 어리둥절해놨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뒤 나는 제껏 사무실로 뛰어가서 현금을 빌려올 테니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운전수에게 부탁했다. 그러자 운전수는 그럴 필요까지 없으니 얼른 출근하라고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손사래를 치는 것이었다. 생각지도 못한 운전수의 따뜻한 배려에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갈마들었다. 하지만 여기서 시간을 더 지체하다간 운전수의 업무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저 감사하다고 한마디 인사만 건네고 얼른 택시에서 내렸다. 점점 멀어져가는 택시를 물끄러미 바라보느라니 마음이 따뜻해났다. 조금 전까지 차가웠던 아침 공기는 작은 도시의 청신함을 한데 모은 듯 갑자기 한결 맑아진 것 같았고 내 마음도 덩달아 상쾌해났다.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예전보다 살기가 훨씬 좋아졌지만 사람 사이의 마음의 거리는 오히려 멀어져가는 요즘 좀 전에 운전수가 보내준 미소는 우중충한 구름층을 꿰뚫고 내리비추는 한 줄기 따스한 햇살마냥 내 마음을 덮여주었다. 학교에서 글 공부를 가르치는 교원으로서 나 또한 택시 운전수를 따라 배워 매일매일 아이들 마음속에 따스한 한 줄기 햇살이 되어 아이들에게 따스함을 선물해주겠다고 저도 몰래 다짐했다. 멀어져가는 택시를 바라보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크게 외쳤다. 좋은 아침입니다. 한 소년을 구한 용감한 행동이 수십 년 후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으로 돌아온 이야기. 그리고 아침 출근길 민망한 순간에 마주친 작은 배려가 주는 감동. 두 이야기는 결이 다르지만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지켜주며 마음에 따뜻한 빛을 남긴다는 것을요. 우리가 무심코 건네는 말 한마디,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에겐 잊지 못할 귀한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시간 편집의 김옥경,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인연이 꽃피우길 바라며 라디오문화산책 여기서 마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 기능, 심장 기능, 채색 초음파,

요모라성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노강 총리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도강중연이라면 위치적으로서 아주 시내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찾기도 편리합니다. 일백화여옷에서 금방 북쪽을 바라보게 되면 도강중연이라는 큰 간판이 붙었을 겁니다. 신화서점 끝장으로 오신다면 신화서점에서 서쪽으로서 좀만 바라보게 되면 도강중연이라는 간판이 보이게 되어 있겠습니다. 시내 중앙에 위치해 있으면서 여기에는 최근에 우수한 과실이 많이 들어섰는가 하면 우수한 이사선생님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많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병은 노인성 질병, 완고성 질병, 난치성 질병, 잘 해결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계시던 분들 가운데서 도강중연을 찾아보신다면은 와, 그 효과성에 대해서 모두 감동을 금할 수 없을 정도고, 그리고 여기에서 병 보시고 진단을 하시고 처방을 하신 다음에 약을 가지고 나갈 때게 되면 와, 효과가 이렇게 좋은데 값은 저렴하고 여긴 또 의료보험 지정 병원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치료를 받고 적은 요금을 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득이 우수해놔서 이사 선생님들과 교류하는 사이에 병문 절반을 거의 나선 셈이 되더라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계시고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연에는 여기 흠가구강이라고 들었었습니다. 이미 흠가구강은 꽤나 긴 그 구강 경험을 갖고 있는 이사 선생님들을 위주로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강 내의 일체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강 내의 일체 문제 가운데서는 단순 치과뿐만 아니라 여기 치주염이 있다든지 혹은 또 야인이 생긴다든지 치아에 결석이 생긴다든지 입에서 냄새가 진하게 많이 치아 때문에 많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치주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물론 뭐 아주 원만한 해결을 가져오는가 하면 주약에는 지금 치과병원에서 여러분들이 치아를 원만하게 해결해 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치아를 고정하거나 들리를 하시거나 혹은 임플란트 하거나 그 외에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먼저 들어가서 문의할 수 있어, 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패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강검사까지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치아를 또 씻어주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치과를 하고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아, 돌아다니다 이처럼 와서 편리하게 치아를 맞춘 적은 거의 적거나 없었다고 이렇게 치아하시면서 심지어 틀니를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 곳에 돌아다니며 진리를 해서 입금이 아파서 내리 누를 수 없었는데 여기서 한날부터 찰떡을 먹을 수 있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꽤나 계시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 임플란트도 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뭔가 뭐 좀 한 달 전부터 지금 감기 와서 기침 내나고 간에 자꾸 올라서 열도 자꾸 나고 가방용 증상이 많았을 때다 그래서 머리 세게 아프고 이랬댔습니다. 그런 게 뭔가 저녁에 잠도 못

0: 하겠습니다.
1: 예.
0: 그래서 지금 약방에서 약을 싸다 먹기는 먹었는데 이 기침이 하고 가래 올라온 거 조금 많이 나는지 열이 나면서 막 혈압이 올라가서 이게 지금 낫지 않아서 지금 도감성위원회 가서 지금 이제 선생님을 저녁 한번 보였습니다.
1: 예.
0: 일주일 먹었는데 지금 요즘에 많이 낫습니다.
1: 아 그래요. 리맹글 예. 선생 많은 환자분들이 널리 이분을 예. 취하고 계십니다. 예.
0: 열이 벌써 좀 내릴까라 예. 혈압이 어느 인사됐대다. 막 혈압이 올라가서 죽는가 뭐 풀어오는가 냈습니다.
1: 아 그럼요.
0: 예. 경기까지 혈압이 온전히 되고 아주 온전히 잘 되니까 지금 내 한 번 더 가려고 오늘 또 가려고 그랬다.
1: 그렇게 하셔. 예, 리명결 선생 이미 많은 환자들한테 적극적인 이런 치료를 하셨기 예. 때문에 환자들한테 높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치료 효과가 예. 좋고 확실하게 되어 있어서 예. 찾아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0: 예.
1: 예, 그렇게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0: 선생님이 조선분이 돼서 얘기하기 내가 어디 아프다는 말을 다 가장 좋았을 때다.
1: 그렇죠. 마음 다 털어놓을 수 그 병을 예. 다 털어놓을 수 있죠.
0: 그래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가겠는데 갈 때 우리 딸이 전번에 그 치과에 갔다 왔습니다. 벌거지 먹은 충치 있어서.
1: 예.
0: 그래 이제 치료 한번 받았는데 오늘 또 같이 가 치료 받으러 같이 가려고 두 분 예약해 주시오.
1: 예 그렇게 하셔. 예. 예. 예 치과하고 리맹길 선생 예. 이야기입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뇌경색이가 있었습니다. 예, 항상 예, 머리가 어지럽고 앉았다 일어나면은 막 이 뭐 악별도 뜨는 것 같고 예, 이러면 이 그때는 이 말 하는 것도 언어 장애도 있고 또 이 걸음 걸어도 이 걸음도 잘 안 되는 이런 증상도 있고 이랬습니다.
1: 예,
3: 예 이래 가지고 예, 그 도방중위원회 같이 도인만 선생님이 약을 썼습니다.
1: 예,
3: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내 지금 두 번까지 치료 받았습니다.
1: 예.
3: 그게 지금 영 효과가 좋습니다.
1: 조일만 선생 길림성 저맹란 신노쇠갈 전문가라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순서를 잘 잡기 바랍니다.
3: 예.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그렇게 힘들고 그러던게 뭐 정말 약을 내 또 병원에서도 약을 또 제대로 좀 썼댔습니다. 그러니까 그 쓸 때뿐이고 그냥 반복적으로 그러던데 이번에는 이렇게 저희만 선생님 약을 쓰고 예, 효과 나는 게 아니고 이 반복이라는 게 없이 그냥 용 이렇게 좋습니다. 예, 뭐 거뿐하고 머리도 어지럽고 하던 것도 이렇고 이 다리 걸른 것도 지금 걸음 걸어도 예, 용 이렇게 순통한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예 언어도 그렇고 예. 그리고 또 그냥 위장이 좋지 않아가지고 위도 그냥 음식 먹으면 소화 안 되면 트림하고 폐기하고 이랬는데 이 증상도 지금 향만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예예. 예. 예. 중 일어놓고 어, 말하면 단순 뭐 떡 심내혈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맥을 통해갖고 확실하게 병진단이 나오는 대로 처방이 따라가게 되어있으니까 조일만 선생 40년간이 중이경력을 쌓고 있으니까 오지간의 질병에 대해서는 진단이 확실하게 되어있으니까 처방이 따라가죠.
3: 예, 그래 오늘 지금 가려고 예약하자고 전화드렸습니다.
1: 예, 오늘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기 조일만 선생께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와 병 보시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 오전에 찾아오시면 확실하게 순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예.
3: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예.
4: 저번에 그럼 우리 오빠는 내 소개했는데 조일마 선생님 보이는 이 사람 맞습니다. 조일마 선생님께서 나는 위병도 치료를 하고 이 뇌경색으로 그냥 어디로 죽나던 게 치료받고 너무 좋았어요. 우리 오빠, 우리 오빠 여러 가지 병입니다. 그냥 어째 우리 오빠는 혈압 조절했지 아이들입니다. 혈압 조절이 안 아이들 쓰고서 그냥 그저 혈압약은 몇 가지 놓고 잡수고 잡수고.
1: 동맥경화가 심각합니다. 예예.
4: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야 병원에 어때는 밤중에 들어가 혈관 누르고 놓고 그런 게 그래서 내가 이 젊은 선생님 이 혈압 이 로교수지 이
1: 심내혈관에서는 알아서는 전문가입니다. 예.
4: 예, 그래, 전문가라면 사람을 찾아온 사람들 맞고, 내, 원래 그, 이 생활을 치료받기 위해서 다 갔다 올 거라는 게, 야, 안개하라, 용 효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 가서 이제 약속하는데, 지금 예, 뒷골이 그리 아프던 게, 너무 아이, 이렇게 아이 아프고, 그러니까, 검사해볼까나, 그, 혈압, 매일 재지면, 혈압, 기본 사계수 정사람도 지금. 이전에는 막, 120,

0: 있으면 저혈압 일정이 있으면 고혈압 먼저 양방 2시까지 만 올라가.
1: 그게 어느 순간에 큰일 납니다. 그 혈압이.
0: 큰일 나지. 예. 냉쳐진지. 예. 그러게 없으면 혈압 조절이 잘 돼서 그소에 고혈압이 가고 1:40, 1:45 정도 되고 예. 저혈압은 그래서 90 아래랍니다.
1: 너무 정상에 가깝게끔 예. 됐습니다.
0: 그래서 허리 아프지 너무 좋아서 이런데 야 이렇게 속은 거 언영 시작하는 게 이랬다. 그리고 우리 오빠도 예. 그 전혈성 비대도 있었어요. 고생한다. 예. 새부터 사진 볼 때는 형사를 따지 아프다는 사서 조변장이 자겠어요. 영탁 따배하고 저녁에 몇 번씩 와서 몇 번씩 해서 일하실 번씩 어떤 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루 종일 세 번, 제일 많아 세 번, 한 번, 두 번밖에 안 나갑니다.
1: 그게 예, 보통 치료가 아닙니다. 예, 보통 중이 치료가 있어서 우수한 중이니까 그 정도 치료를 받지. 그럼 만성질병에 그렇게 빨리 효과를 본다는 게 드뭅니다.
0: 그래서 요즘에 효과가 너무 좋아서 가겠다는 기록도 우리 오빠 주문에 가서 지혜도 들리를 했습니다.
1: 예, 치과병원에. 예,
0: 이만 뺀지 예. 오라라 하면 가능성이 해주도록 했지. 법원 들고 한게 양육 그날로 벌써 무슨 땅땅한 거 뭐 미랬다 찾으라며 뭐 잡수는데 살도 닦아드리고 땅땅한 거 무슨 억실을 다 깨먹었다.
1: 모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예, 치과에 대해서 너무 덮여 있었습니다.
0: 예. 그래 아직까지 신호시관리에서 더 공고향 효과 발때 더 공고향이래 오늘 한두 세 번 되고 더 오라 하더랍니다.
1: 예, 그렇죠.
0: 오늘 또 가서 또 점량 좋아서
1: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됩니다. 예, 예 신 넣고 찾아오세요.
0: 예,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감사합니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허리 다리 쪽이 아파서 이 태양성 관절이고 여차만 탈출 있습니다.
1: 예.
3: 예, 누워서 돌아눕기도 바쁘고 앉았다 일어나기도 바쁜데 유민길 선생님 약을 쓰고 예, 지문 맞고 했는데 이거 만달 돌아놓고 앉았다 갔다 이러놓고 다리를 만달 폈다고 폈다 합니다. 그때 저리 꾸덕꾸덕 나네 다리 폈다고 폈다 하지 못했습니다.
1: 예.
3: 이러고 또 예, 위 아파서 고속용 위 아파서 예, 먹어도 아프고 알먹어도 아프고 이랬습니다. 근데 저 위 아파서 밥을 용 잘 먹습니다.
1: 예.
3: 또 빈가리 있었어요. 안에 나팠는데 어제가 검사한 게 땀에 정사이 됐습니다.
1: 이 리명결 선생 소화계통 간, 담낭, 위장, 비장, 장도를 포함해서는 많은 분들이 엄지를 펴는 우수한 이방면의 치료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3: 맞습니다. 당낭염이 아파서 다들 한 개도 못 먹었습니다.
1: 예.
3: 이걸 만달 먹습니다.
1: 그럼요. 예, 예.
3: 지금네 예, 거기 치과에 가서 이 들리를 해였댔습니다.
1: 예.
3: 딴 데서 하면 자꾸 입금이 아파서 내 건방한 것도 대줄까 했는데 입금이 아파가 오늘 우리 아재 가졌답니다. 우리 둘이 오늘 예약하자고.
1: 치과병원 두 분이 예약입니다. 예, 찾아오세요. 예. 2층에, 2층에.
3: 안 내구나, 리맹길.
1: 그래요. 예. 한 분은 리맹길 선생, 한 분은 치과. 예, 예. 알았습니다. 예. 건강기원합니다.
2: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옆집에 있는 한족부입니다. 한족부에서 이거
1: 조선말방송 잘못 듣죠. 예.
4: 예. 근데 이건데, 예. 나는 이 심장뼈가 내가 예전에 같이 여기 뭐 어른은 몇 년 있었을까나 이분이 바라는데 심장을 해서 해마다 봄이나 가스레기 되면 또 이때 나오잖아요.
1: 그렇죠. 예. 한계절 때면 모든 질병 가운데서 혈관성 질병에 먼저 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4: 예. 예.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영 바빠하고 자꾸만 이제 전번에부터 숨이 너무 차서 쨈까 조금이라도 숨이 차고 그 다음에는 이 뭐니까 이 저기 신혈관 잠깐 이게 맥박이 끼는 게가 완전히 막 이때 한 40개씩 낍니다. 보니까
1: 내가 이거 어느 날에 큰일 나는데 쓰러지면 이러면 남다 그 정도의 여담입니다. 네.
4: 혈압기를 그거 이거 동글동글하게 재고 이래 보니까 그래서 나도 내가 야 이사 여기 저니 방송 보니까 내 이 조선말 우리 방송에 이사 잘하는 이사 그랑 나오는 저 방송에 나오는데 니 거기를 한번 가봐라고 해. 내가 그래 알려줘서 전번에 갔댔습니다.
1: 예.
4: 예, 그래 가서 그 뭔가 그 조일만 선생님 쨈까 예 보고 하니까 그래 가서 그 맥박 저도 먼저 마음도 안 했답니다. 내 심장
1: 맥박 보고 예
4: 저도 심장을 내 왔다고
1: 예
4: 검사 맥박 딱 짚어보고 하는 게 지금 말하는 게 관심병에다가 그 엄중하다 이 분석 엄중합니다.
1: 그 정도 얘기하면 어느 순간에

0: 쓰러지면 이러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1: 신동까지 딱 오셨죠?
0: 예. 140까지 올라가면, 예, 심혈이.
1: 이게 잘못했다고 빨리 치료해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위험, 심장병이 모든 날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않겠어요?
0: 아, 전날 저녁에 뭐 이야기 했는데 이튿날 아침에 이러면 남분이 많이 있는데요. 예.
1: 예. 그래서 병 거기서 다 보고 약까지 지어다가 이제 요지간에 좀 한 며칠 먹었습니다.
0: 예.
1: 그때 무덤을 어떤가 하거나. 이제 한 3일부터 볼까, 영 지금 잘, 편안하고 잠도, 그날 잠도 잘 못 잤다.
0: 예, 예, 예. 그렇죠. 심장병 때문에 잠은 편안하게 자기 힘들죠.
1: 그러니까 요지간에 이제 한 3일 지나갔는데 지금 효과가 안 된답니다.
0: 예.
1: 예, 편안하고 지금 잠부터 잘 자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 조금 나가 근데 보니까 걸어댄 게 이래도 그 당시 그렇게 전번처럼 걷지 않지도 많이 났을 때다.
0: 예.
1: 나도 뭐 이 선생님이 그 소개를 하는 바람에 가서 이 병 이렇게 딱 보고 진짜 안 돼가지고 이 약 많이 썼답니다.
0: 그랬겠죠. 예.
1: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사님 맨발 이렇게 만났다고 해서 이래서 저기 나서 다시 예약 한번 해달라고 그랬다. 또 가겠다고 가서 저 약에서, 약에서 거짓 먹었는 했더라, 요즘에.
0: 예.
1: 예. 그래, 예약 좀 합시다. 그래.
0: 예, 그렇게 하셔. 예. 한쪽 분 한 분이 이야기도 됐습니다. 예.
1: 예, 그래, 감사합니다.
0: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을 나가시면 됩니다.
1: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형부가 좀 부호이증을 이래서 걸음도 바로 걸지 못하고 숨을 깨지지 흘리고 밥도 위에 손을 떨면서 먹지 못한답니다. 그래, 이 외지 있는데 오늘은 못 그러고 예, 내일로 예약하고 조일만선세를 예약하자고 그럽니다. 좀 부호이증 조일만선세 최고제입니까?
0: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 우리 언니도 그래, 치료하고 많이 나서니까, 우리 행부도 좋단데, 원 다 된 게인데, 치료를 못 받고서, 그난 구멍이랍니다. 돈은 많이 받았는데.
0: 예.
3: 예, 그래, 오늘은 늦고, 내일 아침에 일찍 가시자고.
0: 어, 그렇게 하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이 되니까, 내일 오세요. 예, 됩니다. 완전히. 예,
3: 알겠습니다.
0: 예. 어, 내일, 감사합니다. 거기, 떠서리 가서 전화번호를 대기다 많은 사람들 예, 예, 가운데 앞순서에 배치합니다. 예.
3: 예. 예. 예. 알겠습니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4: 예, 네, 선생님, 우리 그 동생 남편이 당뇨 합병증을 해가지고 이 말초리 신경이 와가지고 엄청 고생하다가 돌만 선생님 치료받고 어제는 많이 도와줬답니다.
0: 예.
4: 그래서 오늘이 또 가서 어쨌든 일 없으니까 또 한국 갈 소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그 천명 지나서 한국 갈 소리 하더라 말입니다. 그 가기 전에 부지런히 치료하겠다고 오늘도 예약해달랍니다.
0: 예, 조일만 선생 그러죠.
4: 예, 조일만 선생님.
0: 예, 예, 이름 예약된 겁니다. 거기 떠서리 예, 가서 그 이거 말합니다.
4: 예, 예, 그 우리 동생님 맞은편이 그 할머니 내일 가겠답니다. 그 할머니.
0: 아, 내일 됩니다. 월요일부터 예. 금요일 오전까지 되니까 내일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예.
4: 예. 알았습니다. 그래 예. 이야기해 주세요.
0: 예, 두 분의 이야기. 한 분은 오늘 오전에, 다른 한 분은 예. 내일 오전에. 예,
4: 예, 예.
0: 예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예, 이명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이 있으니까 예, 음식을 먹게 볼 생각이 없고, 예. 아, 먹게 볼 생각이 또 없어서 지네 아이 먹으면 아이 되고 해서. 예. 밥 먹으면 예, 소화제를 예, 한두 가지를 어, 어떤 이거 먹었다 저거 먹었다 하고 예, 아, 기름 찍어 먹으면 입춤 더 썰더라고 예, 가루 찍어 먹으면 식구물이 올라고 예, 아, 거기서 과일이나 순 우유나 이런 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게 지금은 예, 정신침하고 예, 약을 같이 쓰니까 예, 지금 많이 나서서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0: 아, 예.
5: 예, 음식을 먹으니까 예, 또 몸도 예, 조금 부드럽지 것 같더랍니다.
0: 예.
5: 그리고 예, 또 거기다가 또 결장염이 있어서 예, 바로 식전에 봤어, 아침 전에 봤어, 예, 두 번 화장실 갑니다.
0: 아.
5: 예, 예. 한 날에도 예, 화장실을 몇 번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0: 예.
5: 그래서 이제 이 증상도 지금 예, 많이 다수가 줄어들어서
0: 예, 예.
5: 어떤 거의 정상으로 됩니다.
0: 예.
5: 예, 어디서 들으려니까나 결장염이 오래 있으면 설사를 오래 하면 암에 걸린다는 소리.
0: 아, 그럼요, 예, 예.
5: 그래서 부지런히 치료를 했습니다.
0: 예.
5: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낫습니다.
0: 예.
5: 이 선생님은 예, 치료도 잘하지만 예, 아, 또 예, 태도가 예, 영 온순하고 영 친절하고.

0: 이득이 좋죠.
1: 예. 거기 또 약값이 또 저렴해서, 예, 모두 칭찬을, 제 친척들, 친척 아줌마에서 가는데, 영 저렴, 약값이 저렴하다고 영 칭찬합니다.
0: 아, 그렇죠.
1: 그래서, 예, 우리 친척 아줌마하고 제 친척 아줌마에서, 예, 거기 치료를 받는 한가합니다. 그래서, 예. 예, 내일이 가려고 합니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예.
1: 예.
0: 네, 명결. 리맹결 선생, 토요일 제하고는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다 나옵니다. 예.
1: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요원입니다.
2: 치료를 잘하십시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도강 중에 되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아주 많이 집중돼서 여러 환자분들한테는 우수한 기회를 마련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여기 도강 중인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책임형 그 이로적으로는 주임 선생이고 행정적으로는 거기 최기명 원장이라는 이런 간판이 붙었을 겁니다. 이 층에 올라가게 되면 최기명 주임 최기명 원장 선생께서는 장춘 중약은 졸업하고 줄곧 연변 중리병원에서 피부과 주임으로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거기서 퇴직하시고 저는 여러 해 됐는데 여기 도강 중의원에 핀칭돼가지고 여기서 지금 피부과 그 주임이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찰을 하고 처방을 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내서 많은 분들이 이분이 피부과 치료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서 다각도로서 여러 가지 오랜 피부병 가운데서 백전풍 여러분들 아시죠? 면사요 그 허옇게 변하면서 얼룩덜룩해지는 거 그리고 소보짐 대상포진 그리고 부스럼 버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장미 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후유지자병 손톱 발톱이 그 완전히 부옇게 되면 부서져 나가는 매도 림병 여러 가지 그 피부 질병에 대해서는 아주 어려운 질병이라 할지라도 특히 대상포진 같은 것은 오늘은 나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차, 3차로 범하는 경향이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최기명 준 선생 찾아보시게 되면 전 나라적으로 인정을 하는 피부과 주임 선생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진찰하는 시간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 목, 토, 오전에만 보십니다. 화목토 오전에 보시게 돼 있으니까 일찍부터 오셔서 순서를 기다리면 영락없이 잘 볼 수 있습니다. 화목토 오전에 옵니다. 특히 그 피부과에 있어서는 보통 한번 치료해서 또 어느 정도에 가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2차 3차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 최기명 주임 선생 치료 방법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뭐 약을 바르거나 기타 치료 방법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탕약으로 합니다. 탕약이라는 건 중약을 그 전에 다려서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다 자려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약으로서 그 탕약 방법으로서 치료하는데 지금 이미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가운데 10년에 한 번도 발병하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10년 발병하지 않으면 기본상 발병하지 않는 겁니다. 30년까지 발병하지 않았다고 치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분 찾아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외지에서 저 남방에서 광주 상해 심지어 산동 북경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피부과에서는 소문난 그 의사 선생님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화, 목, 토 오전에 찾아오시게 되면 영락없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강 중인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운동이학과라고 있습니다. 또전을 통해서 직접 3층에 올라가셔도 되는데요. 여기 운동이학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뭐 골격통을 해결하는데 병적인 골격통 가운데서 보통 우리 노화 과정에서 오는 단순 그런 골격통이 그걸 포함하겠지만 해도 그뿐이 아닙니다. 근육, 골격, 만성염증이 있는 분들, 척추망곡증이 있는 분들, 척추가 훈 분들, 그리고 X다리 교정, O형 다리 교정, 그런데 골절 후 회복기에 계시는 분들, 여기에 운동요법으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치환 수술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무릎 관절을 바꿨다면 무릎 관절을 바꾼 다음에 지금 재활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하기보다 못합니다. 무릎관절 그 그거 바꿨습니다, 연고를. 그런데 그거 바꿔가지고 재활 훈련하지 않으면 다리가 떡 버든 대로 굽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분들은 재활 훈련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그 응급 조치

0: 정상적인 이런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3층에 올라가면 루이상 운동 강후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서생 운동 강후 중심이라고 했는데 여기 올라가게 되면 운동 이학과라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층에 올라가게 되면 아주 원만한 그 운동요법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한 그런 방면에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가게 되면 도강 중요는 과실이 구전하고 그 여기에서 치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모두 상당한 실력파 선생님들인데요. 2층에 올라가게 되면 리광호 중의 안마사 선생님 계십니다. 리광호 중의 안마사 선생님께서는 일본에서 22년간 중의 안마를 하다가 고향에 돌아와서 도강 중인 2층에서 중의 안마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에서 안마를 할 때 3대가 이분한테서 안마를 받으면서 손목 꼭 잡고 반년만 더 있으면 안 되겠는가 그렇게 애절하게 그분을 남기려고 했는데 이분은 국구 고향에 돌아와서 여기 2층에서 중의 안마를 하고 되어 있는데요. 견주염 어깨가 아픈 분들, 경추에 문제가 있는 분들, 왕출절 손목 발목이 아픈 분들, 근만성 허리 동통, 요추간반 탈출, 자골신경통, 무릎관절 동통, 어느 관절이든지 동통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모두 일단 리광호 선생님 중의 안마를 받아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원만한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서 치료에 일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도강중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고요. 예약 전화는 501-735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오후가 되어 도도는 호생에게 전화를 걸었고 호생은 크게 놀라며 침착하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라고 안정시켰다. 그날 밤 도도는 소금의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방 열쇠를 건네준 뒤 다시 목욕탕에서 밤을 보냈다. 이튿날 아침 집으로 돌아오니 집주인과 1층 이웃이 보상 금액을 협상하고 있었고 물업관리 직원은 난간 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소금의 가족들은 육품을 정리하고 귀중품을 챙겼다. 도도는 작별 인사를 하고 매장 관련 절차를 모두 처리한 뒤 정신적으로 붕괴될 지경이 되어 다시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은 소금의 사고를 사고사로 인정해 사건을 폐기한다는 서류를 보여주었고 이어 소금의 노트를 도도 앞으로 밀어주었다. 도도는 사적인 노트라 보기 부적절하다고 답했지만 경찰은 표정을 엄숙하게 하며 꼭 가지고 가서 읽어보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지시에 따라 도도는 노트를 들고 방으로 돌아왔다. 도도는 소금의 가족들이 기차를 타고 마음을 달래고 돌아오겠다는 쪽지를 발견하고 바로 기차역으로 향했다. 도도는 택시에서 비로소 소금의 노트를 펼쳤고 아내는 소금의 촌스러운 사진과 사업거래 내용, 일상적인 생각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령자와의 재정거래 내용과 리익만 추구하는 령자를 비난하는 글, 고향 이야기를 지어내서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는 비밀, 도도의 성격을 알고도 참고 견디며 결혼을 원하는 마음 등이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48페이지에는 도도가 결혼을 제안할 때까지 감정을 누르고 꾸준히 견디겠지만 이미 견딜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54페이지에는 자신이 익명 전화를 했으며 박매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비밀, 도도에게는 언제나 미소만 지키겠다고 다짐한 글이 담겨 있었다. 또한 도도가 집세를 내지 않아 인색하다고 생각하는 마음과 이혼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 자신을 다독이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도도가 이 부분까지 읽었을 때 택시는 기차역에 도착했고 주변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도도는 망연자실한 채 그 자리에 서서 지금이 몇 시인지 이 세상이 과연 어떤 곳인지 생각했고 홀로 호숫가에 가서 물속에 뛰어들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

상숙, 소총재의 별장. 소총재가 아보와 호생 그리고 청동기 소장품을 가득 가지고 있는 정사장을 초대해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호생은 정원이 있는 별장에서 매우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오래된 녹음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며 공회전하고 있었고 창밖에는 봄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아버는 이번에 중요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고 호생은 정 사장이 부탁했던 청동기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호생은 정 사장에게 청동기 사진이 매우 전문적이며 친구를 통해 감정을 의뢰하고 마성원 선생님과 출판사와도 약속을 잡았지만 답변이 늦어 조급했다고 이야기했다. 모두가 침묵한 가운데 호생은 충격적인 결론을 말했다. 해당 유물들은 수집 가치는 있지만 진품이 아니며 16점은 청조 말기 모조품이고 나머지는 최근 모조품이라고 발표했다.

이 말을 들은 정사장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고 몸이 휘청거리며 쓰러질 뻔했고, 주변 사람들은 급히 그를 붙잡고 의식을 되찾게 하려 애썼다. 정사장은 기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숨을 내쉬었고, 일꾼이 약

약을 가져다 주어 조금 안정을 취했다. 허생은 수집 가치가 있으니 낙관적으로 생각하라고 위로했고 방법은 항상 있다고 말했다. 소총재는 정 사장에게 의견을 물었고 정 사장은 머리가 복잡하니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허생은 몸이 가장 중요하니 급해하지 말라고 걱정했고 정 사장은 자리를 떠나 쉬겠다고 말했다. 두 명의 일꾼이 정 사장을 부축하여 나갔고 모두가 일어나 배웅했다. 이때 녹음기 소리가 멈추고 지붕 위에서는 참새들이 짹짹 울고 있었으며 아버는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다. 바로 그때 소환이 나무 뒤에서 나타났고 모두가 깜짝 놀라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소환은 분홍색 바탕에 고급 치마를 입고 분홍색 자수 단면 구두를 신었으며 붉은색의 목걸이와 고급 재료로 만든 팔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녀의 우아하고 화려한 모습은 순식간에 주변의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놓았고 호생과 아보, 소총재 세 사람은 모두 소안의 아름다운 모습에 시선을 고정할 수밖에 없었다.

바보와 호생은 위가 심하게 아파 병원에 입원한 소모를 찾아갈 때마다 늘 침대 옆에 여러 여성 손님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아주머니를 비롯해 조제, 국분, 미용실에서 일하는 최자매 등 늘 소모를 찾아오는 이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소모의 병문 안을 빼놓지 않고 찾아오는 모습이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병동 복도로 나오자 멀리서 두 여성이 등을 돌린 채 눈물을 닦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보와 호생이 재빨리 다가가 자세히 보니 놀랍게도 그들은 란랑과 설지였다. 오랜만에 만난 두 여성은 아보와 호생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란란은 눈썹 문신을 하고 진귀한 보석으로 화려하게 몸단장을 했고 설지는 예전과 달리 몸이 뚱뚱해졌으며 얼굴에 윤기가 돌았다. 옛날의 청아하고 가녀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멋진 스타일은 고소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머리를 새로 하고 진한 향수를 뿌렸으며 명품 악어가죽 가방을 들고 악어가죽 소재의 신발을 신고 있었다. 설지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할 뿐이었고 아보를 꼼꼼히 쳐다보는 눈빛에는 그리움과 아쉬움, 복잡한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호생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설지는 정말 우연이라고 짧게 답했다. 란란은 애교 섞인 목소리로 아보와 호생은 여전히 둘이 짝을 이뤄 밖에서 다니냐고 물었다. 아보는 웃으며 모두 옛 모습 그대로라고 답했다. 란란은 손목시계를 보며 급한 일이 생겼으니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라고 말했다. 란란이 설지를 끌고 재빨리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자 호생은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병실 안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소모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신문을 내려놓고 두 여성이 방금 전에 나갔다고 말했다. 소모는 얼마나 오랜만이냐고 물으며 이번에 퇴원하면 자신이 주최해서 이 두 여동생을 초대할 테니 간단하게 저녁을 함께 먹자고 제안했다. 허생은 웃으며 나중에 얘기하자며 먼저 몸을 잘 챙겨라고 답했다. 그리고

는 소모에게 약을 먹이기 시작했다. 소모는 란란히 자신의 퇴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외국 온천에 같이 가기로 했다고 얘기했다. 호쟁은 대매매는 어떤 소식이 있냐고 물었고 소모는 대매매가 지금은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았다고 답했다. 몇 년 전 상해로 돌아온 대매매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고 소모의 집 아래에 네모난 탁자 하나와 긴 걸상 두 개를 넣고 만두를 팔고 있다고 했다. 그냥 앞치마만 두르고 큰 바지 밑단을 꿰맨 채 손에는 주름살이 가득했으며 마른 나무 가지처럼 변했다고 안타까워했다. 호쟁은 란란과 설지만은 여전히 예전과 같다고 말했고 소모는 지금 자신은 경비일과 소액 주식 투자를 하며 만족하고 살고 있다고 답했다. 소모는 한 번은 란란이 전화통화로 여권을 만들어 달라 했고 다섯 명의 부인이 태국에 가서 휴식하려고 하며 란란과 솔지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얘기했다. 란란은 소모를 동행객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 란란은 여자친구들끼리 함께 가서 휴식하려고 하며 그냥 편하고 자유롭게 지내고 싶을 뿐인데 옆에 믿을 만한 남자가 함께 동행하면 더 즐겁다고 설득했다. 란란은 한참 생각하다가 소모밖에 없다고 말하며 다른 남자는 믿을 수 없다고 했고 옆에 있던 설지는 모든 비용은 자신의 남편이 전부 지불해 준다고 덧붙였다. 소모는 이 두 사람이 한참 동안 자신을 설복시켜 결국 동의했고 휴가를 내고 동행객으로 태국에 가게 됐다고 했다. 처음 비행기를 타봐서 정말 무서웠지만 남자로서 내내 여성들의 안전을 챙기고 짐을 들어주며 농담도 많이 했고 정말 많은 웃음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며 다섯 명의 부인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하며 웃었다.

어느 날 호생이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매서였다. 매서는 호생에게 지금 바쁘냐고 물었고 호생은 매서에게 존댓말로 인사했다. 매서는 이미 아는 사이인데 왜 존댓말로 부르냐고 웃으며 예전처럼 불러라고 말했다. 매서는 개인적인 문제를 좀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매서는 바로 이혼 후의 자녀 문제라고 말했고 호생은 집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냐며 그렇다면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겠다고 답했다. 매서는 미소를 지으며 잠시 생각한 뒤 꼭 밖에서 만나야 하냐고 물으며 자신이 정말 바쁘다고 말했고 잠시 망설인 뒤 3시에 만나자고 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홍구 천악 호텔에서 만났다. 매서는 명품 옷을 입고 세련된 모습이었지만 눈가는 칙칙하고 기분이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 매서는 이 장소를 선택한 건 예전 집을 보러 온 거라며 전 남편이 앞쪽 부사철로에 살고 있다고 답했다. 매서는 결혼했을 때 북사철로에 살았는데 시댁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신잠로로 돌아왔다고 얘기했다. 호생은 알고 있었다며 답했고 매서는 그 후에 신잠로의 집을 팔고 연안로의 집을 사고 아이는 전 남편에게 맡겼다고 말했다. 그녀는 최근 생각해보니 자신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이혼하는 것과 같아서 정말 마음이 편치 않다고 토로놓았고 호생은 전 남편은 평범한 직원일 뿐

사업가도 아닌데 집 빼고 또 무슨 재산이 있겠냐고 물었다. 매서는 그의 집을 분할받고 싶다고 말했고 허생은 시기가 맞지 않고 근거도 부족하다고 답했다. 매서는 허생에게 방법을 찾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했고 허생은 웃으며 매서의 현재 재산 상태로 보면 이럴 필요가 있냐고 물었다. 매서는 그냥 속상해서 그랬다고 답했고 허생은 지난번 큰 연애 때 강청재가 매서가 집을 사고 인테리어 하는 상황에 대해 꽤 잘 알고 있다고 했었다고 얘기했다. 매서는 강청재가 뭐라고 했냐고 급히 물었고 호생은 그 사람의 얘기는 하기 싫다고 답했다. 호생은 지난번 큰 연애는 정말 엉망이었다고 말하며 매서가 술에서 깨고 나서 강청재와 한번 크게 싸웠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매서는 손을 흔들며 그건 그만 얘기하자고 말했고 호생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말했다. 당시 식당 선택하고 테이블 정하는 건 강청재가 맡아서 꽤 잘 처리했고 손님도 많고 조금 혼란스러웠을 뿐 전체적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얘기했다. 매서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단호히 말했다.

장편소설 무성한 꽃 4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구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태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5기 대학방 회원분들이라면 누구나 무료 긴동맥 초음파 검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중관천에 위치한 연변 5기 대학방 2층 회원 중심이고요. 문의 전화는

0: 확인 및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일은 280원에 해드립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사회를 맡은 리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찍 흥룡강성 벌리현에서 교원 사업을 하시다 지금은 수필 창작에 전념하시는 천숙 수필가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천숙 수필가는 지금까지 다수의 수필, 수기 작품을 발표했는데 그의 작품은 송화강 잡지 계림문화상 은상 등 묵직한 상을 수상하기도 했답니다. 그럼 아래에 천숙 씨의 수필, 찔리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를 감상하겠습니다.

찔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천숙. 비천덕 시인의 5월에 대한 묘사처럼 5월은 금방 찬물에 세수한 21살 청신한 얼굴 같아.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모란, 찔레, 장미, 라일락, 수많은 꽃들의 달이다. 실록 사이로 5월에 산

하늘바람이 부은다. 길섭에선 풀림마다 싱그러움이 가득하고 한껏 생명의 기운을 모금고 피어나는 들꽃들이 신비롭고 대견하다. 야생화들은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서로 잘 어울리고 질투하지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는다. 중화를 이룩한 대자연은 이렇게 자신의 본분을 지키면서 천명을 기다리며 살아간다. 5월의 어느 날 우연히 어느 한 단독주택 옆을 지나다가 담장에 살고 있는 찔레꽃을 보게 되었다. 옛날에는 산기슭이나 볕이 잘 드는 냇가와 골짜기에서만 볼 수 있는 식물이지만 요즘은 도심 속에서도 가끔 그들을 볼 수 있다. 그 옆에는 동굴 창미가 한창 절정기를 맞아 아름다움을 자랑하듯이 요염하게 피어 있었다. 하지만 찔레는 하나도 부러워하는 기색이 없이 아주 굳건한 모습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소박한 모습 그대로 비타민과 미량원소를 듬뿍 아는 채 은은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도심 속 찔레꽃을 보노라니 저 찔레의 고향은 어디일까? 주인 따라온 것일까? 아니면 나처럼 다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발길은 점점 담장 가까이로 옮겨졌다. 달콤달콤한 내음이 그리움을 불러오며 고향의 싱그러운 향기를 안고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그러고 보니 어느덧 40년이란 시간이 흘러갔다. 찔레꽃처럼 티없이 맑고 순수했던 내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을까? 찔레꽃 송이마다 찔레꽃 향기처럼 청신한 마음을 간직했던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불러낸다. 개혁 개방을 갓 시작했을 때인지라 변변한 교육 설비도 별로 없는 시골 학교에서 제일 유리한 환경이란 자연 교실이었다. 그때 나는 애들을 데리고 자연 교실로 자주 나들이를 가곤 했다. 사기지 않다. 그래서인지 소박함과 고향의 정을 담은 듯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찔레꽃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이제는 중고등학생의 부모가 되어 어딘가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나의 제자들처럼 그 많은 꽃 중에서 나는 또한 나를 찾아보게 됐다. 15년이란 교직 생활을 접고 개혁개방의 물결을 따라 대도시로 외국으로 진출하여 내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됐다. 15년이란 교직 생활에서 나는 성취감도 있었고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사회 생활은 교직 생활과 또 다른 체험이었다. 교직 생활처럼 틀에 맞추다가는 융통성이 없다고 하고 그 틀에서 벗어나자니 몸에 익숙된 그 역할이 잘 놓아지질 않았다. 결국 사회에 진출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았지만 나는 모두 이루어내지 못했다. 내 스스로가 생각해도 나는 무슨 일을 하나 모든 열정을 다하는 편인데 성취감도 없고 성과도 이루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하며 진정 그 일을 원해서가 아니라 현재에서 벗어나려고만 애를 쓰면서 달려왔기 때문이리라. 그러다 보니 찔레가 장미의 흉내를 내는 식으로밖에 되지 않았다. 찔레는 찔레의 삶이 있고 장미는 장미의 삶이 있는 것인데 말이다. 각자 개성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의 순리인데 본질을 벗어나 자신의 현재 모습을 부정하며 자신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부러워하며 살아온 내가 참으로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늦게라도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2500년 전에 공자 선생님을 만난 것이다. 공자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 삼락과 삶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중경을 실행할 것인가를 고민해보게 됐다. 모든 일에는 귀천이 없다는 것도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하루하루를 다져가니 매일이 새롭게 느껴진다. 한참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찔레꽃을 바라보았다. 찔레꽃은 낮은 자리에서 다른 식물들과 잘 어울리면서 장미를 질투하지도 부러워하지도 않는 기색으로 자신의 본분을 지키면서 산들바람에 자신만의 낙을 즐기고 있었다. 본질을 벗어나는 삶은 자신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듯했다. 그래,
찔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남들이 인

걱정하든 말든 그리 중요하지 않다. 보아주는 이 없어도 스스로 최선을 다하며 온전한 낙을 즐긴다면 참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공자의 말씀이 떠오른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니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으니 어찌 군자가 아니랴. 머리로 사는 인간은 가슴으로 사는 인간보다 못하고 가슴으로 사는 인간은 온몸으로 낙을 즐기며 사는 것보다 못하다. 자기만의 낙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자기의 문양을 가진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작자는 도심 속에서 장미꽃과 나란히 피어있는 찔레꽃을 보며 찔레꽃은 낮은 자리에서 다른 식물들과 잘 어울리면서도 장미를 질투하지도 부러워하지도 않는 기색으로 자신의 본분을 지키면서 산들바람에 자신만의 낙을 즐기고 있는 모습에 탄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찔레꽃을 본받아 남들이 인정하든 말든 보아주는 이유 없어도 스스로 최선을 다하며 참된 인생을 살아가리라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 수필 역지사지의 자세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역지사지의 자세 천속. 우리 집에서 그리 머지않은 곳에 자그마한 병원이 하나 있다. 내가 그 병원에 처음 가게 된 것은 몇 년 전에 발목을 심하게 삐었을 때였다. 나는 한쪽 발을 잘 딛지도 못하고 쩔룩거리며 그 병원을 찾아갔다. 병원에 들어서니 입구에 역지사지라는 고사성어가 첫눈에 확 띄었다. 의사가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춘다는 것은 환자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이다. 이로 인해 환자와의 신뢰를 쌓고 더 나은 치료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다. 나는 의사의 태도와 자세를 주의 깊게 살펴보기로 했다. 내가 갔을 때는 침대 자리가 없을 정도로 환자들이 많았다. 원장님은 간호사들로 나를 원장실에 안내하게 하고 거기서 치료를 받게 했다. 당황해하는 나의 말을 경청하고 우려와 질문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태도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진찰을 해보더니 뼈가 다친 건 아니니까 침을 맞고 부황을 뜨면 곧 걸을 수 있을 거라며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다. 근 30여 분의 치료를 받고 나니 진짜로 바로 걸을 수 있었다. 그 원장님의 단순한 기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따뜻함과 배려가 나의 마음마저 치료해주는 느낌이 들었다. 그 병원의 또 다른 독특한 면이라면 주중은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아침 7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진료를 해서 나처럼 주중에 일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치료하기가 참 편리했다. 아침 일찍 가서 치료를 받고 나도 다른 일에 지장을 주지 않아서 좋았다. 입구에 놓여진 역지사지라는 고사성어가 손색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로 나는 허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면 바로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곤 했다. 일체 유심조라고 신뢰감을 가지니 뚜렷한 치료 효과를 보곤 했다. 그러면서 거의 잊고 지냈던 20년 전의 일이 문득 떠올랐다. 언젠가 한 비구니 스님을 모시고 오녀봉을 오른 적이 있었다. 오녀봉으로 가는 길에는 큰 바위들이 많았다. 한 바위 옆을 지나는데 그 바위 위에는 관광객들이 놓고 간 돈들이 자그마한 돌 밑에 놓여 있었다. 아마도 바람이 불 걱정을 해서 작은 돌들을 올려놓았을 것이다. 그중 한 장이 빠져나와 바람에 날려가기 직전이었다. 나는 주위에서 돌 하나를 주워다가 그 돈을 바로 놓고 돌을 올려놓았다. 그런데 앞서 가던 비구니 스님이 뒤를 돌아보더니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런 곳에 돈은 가지면 안 돼요. 나는 너무도 어이가 없고 어안이 벙벙해서 아닌데요? 라는 한마디만 뱉었을 뿐 다른 말은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의 처지에 처했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후 비구니 스님과 일 때문에 몇 번 메일을 주고받았지만 비구니 스님도 나도 그 바위 위에 돈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다. 나는 나대로 그런 생각을 했었다. 내가 떳떳하다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서러워하지 않으리. 세월이 흘러가면서 비구니 스님에 대한 원망보다는 나 자신에 대해 반성을 해보게 됐다. 나는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을 했는가?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는가? 아니면 내 생각만을 강요했는가? 내가 한 언행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아니면 오히려 부담을 주었는가? 수많은 질문

분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개선하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노력을 더 많이 해야겠다고 속으로 다짐을 하게 되었다. 작은 일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꾸준함과 끈기가 안받침돼야 한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반성해 본다는 것은 자기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작자는 그래서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본다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 역지사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모든 일에서 자기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자기 성장과 더 나은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 수필 쌍화의 삶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쌍화

예 3. 천수. 쌍화의 삶이란 무엇일까? 세상 만물은 쌍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 쌍이 화를 이루어야 천지는 제자리를 찾으며 만물이 길러진다. 필자와 독자, 남편과 아내, 사장과 직원, 단체장과 회원들, 여행지와 관광지, 이 모든 것들은 쌍으로 이루어지며 화하면 화해롭고 발전하며 화하지 못하면 결핍이 생기게 되며 때론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계곡물은 길을 내지 않아도 스스로 높은 곳에서 이리저리 길을 내면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린다. 만약 계곡물이 높낮음이 없이 평평한 상태라면 그 물은 썩고 말 것이다.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기에 계곡물은 맑게 흐른다. 그러니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 높은 곳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낮은 곳만 강조해서도 안 된다. 일상생활에서도 일출과 일몰, 낮과 밤, 한여름 폭염과 한겨울의 혹독한 추위, 하늘과 땅, 그리고 남자와 여자 등으로 대립되는 두 기운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이 세상 만물은 양과 음처럼 서로 대립되면서도 공존의 관계를 갖고 있다. 어느 날 지인의 사무실에 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쌍화차 박물관을 운영하는 대표님을 만나게 됐다. 쌍화차에 관한 그 대표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우리가 예전에 마셨던 쌍화차의 의미는 너무도 단순했던 것이다. 우리는 보통 감기에 걸렸을 때나 피로할 때, 전통 찻집에 갔을 때 쌍화차를 마신다. 물론 기와 혀를 보호한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대표님이 설명하는 쌍화차는 연대마다 다 다른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모두 둘 쌍을 조화롭게 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삶을 더욱 건강하고 빛나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쌍화차에는 천하에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그러면서 우리네 삶과 이어서 생각하게 되었다. 쌍화를 이루지 못해 결핍된 삶의 현실들이 너무도 마음이 아프다. 부부 사이, 친구 사이,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 직장 상사와 일반 직원 사이 등 관계에서 한 면만을 보고자 하는 불완전한 시각이 만연하다 보니 어느 편애로의 치우침으로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화를 이루지 못해 공존하지 못하고 대립의 관계로 나아가는 현실들이 우리들의 삶의 질을 점점 떨어뜨리고 있다. 왜 쌍화를 이루지 못할까?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욕심과 도심. 욕심이 앞서다 보니 도심은 유미해지기도 마련이다. 자신의 견해만 옳다고 주장하면 흐름을 읽을 수 없고 자신만 옳다는 고집에 빠져 있다가 위험한 상황으로 이끌고 가는 맥락이 될 수도 있다. 비록 자신의 견해가 옳더라도 쌍이 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을 조류라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욕심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도심의 공공성을 존중하기 위해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지 자신의 상태를 수시로 성찰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은 뻔한데 가슴으로 느끼면서도 행동에 옮기기까지는 쉽지 않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행동에 옮기다 보면 나중엔 반드시 크게 변할 것이다. 하늘이 명한 나의 본성과 내 행동이 합해질 때만이 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중용에서도 중이라는 천하의 근본과 화라는 천하의 도가 이룩되어야 천지가 제자리를 찾으며 만물이 길러질 수 있다고 했다.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같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운을 가진 쌍이 화를 이룰 수 있어야 우리네 삶은 더욱 빛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작자는 그래서 서로 다른 기운을 가진 개체가 조화롭게 어울려야만 일이 성사될 수 있다면서 모든 일에서 자신의 견해만 옳다고 주장하면 흐름을 읽을 수 없고
자신만 옳다는 고집에 빠져 있다가 위험한 상황으로 이끌고 가는 맥락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자신의 견해가 옳더라도 쌍이 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을 조율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네, 이어 시 감상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수억 김청호. 고요한 샘무루에 둥근 달이 조용히 선다. 두 줄기 그리움이 깊이 뿌리 내린 가운데 뿔 달린 사슴 하나 생동한 꿈이 되어 떠있다. 성숙한 꿈 속에 아득한 그의 모양이 몽롱히 비칠 때 낙엽면 잎이 소리 없이 지친 생각 위에 떨어진다.

수평선 저 멀리 문창남 아득한 바다 수평선 저 멀리 갈매기 난다 갈매기 운다 만경창파 이랑이랑 근위 숨결 보습되어 갈아놓았나 하얀 목화 송이송이 떨기떨기 근위 순정 씨앗되어 꽃펴 웃느냐 따스한 그 햇솜 도리깨질하던 갈매기 갈매기 이리 날며 한폭 저리 날며 한폭 실북처럼 배를 짠다 그리움을 짠다 그예요 수평선 저 멀리 마주선 그대요 흰 배천 한끝을 몸에 감아라 나도 여기서 칭칭 감는다 자나깨나 빙글빙글 감노라면 우리 두 몸 조용히 섬으로 일어서리

한경남. 불길에서는 여린잎들이 서로 파란뺨 부비며 연신 까르르 웃음을 흘리고, 황금빛 햇살의 휘파람에 나뭇잎들이 짙푸른 아우성을 토해내고 있었다. 무더기 무더기 쏟아진 꽃들이 바람 스칠 적마다 목매이는 향기를 사방 후후 풍기고, 담 밑에서는 봉소나가 수줍음을 기껏 들쓰고 있었다. 풀과 꽃과 나무를 두고

바닷가에서 김창희. 즐거움이 모인 곳에 바람꽃 출렁이들, 물에서 굴러온 여인의 웃음소리, 자지러진 갈망 속에 서늘한 땀으로 고인들, 진실이 넘실대는 곳, 사나이 억센 등허리가 바스라지고 토정으로 현상되는 모든 아픔이

설레임으로 약속한다. 헤아릴 수 없는 웃음의 끝, 긴 머리 풀어내린 여인의 교태가 노른 마당 쓸어간다. 하얀 포말로 젖어드는 사나이 하품소리, 파란 치마폭에 얼룩진다.

통사리 리상각 춤추듯 흐르는 맑은 냇물에 은빛 화살 작은 화살들이 박차고 나가다 되돌아온다 1보 전진 2보 후퇴 실실이 흐느적이는 실보들 가지 끝 밀고 당기며 그네를 뛴다 떴다 가라앉았다 꼬리 한들 동동 떠가는 버들잎 건드려보고 끝없이 반복되는 전진과 후퇴 신나게 오르내린다 번뜩인다 바이올린 악사들의 활이 되어 그칠 줄 모르는 노래를 연주한다.

마음의 운물 박금춘. 내 마음에는 정갈한 운물 하나, 왜 그리도 맑은 걸까, 동년의 운물만. 내 마음에는 시원한 운물 하나, 왜 그리도 달디 달까, 변함없는 운물만. 고향 떠날 때 정이 챙겨온 내 마음의 운물 하나, 타양에서의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언제나 갈증을 잊게 해주는 내 삶의 오아시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2: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장수는 가장 큰 복 중 하나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커다란 기쁨과 감사함이지요. 최근 작사 박연춘 작곡의 방승길 가수가 부른 장수 타령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저절로 어깨가 들썩이고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방승길 가수의 신명나는 목소리가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즐겁고 활기차게 만들어드릴 것입니다. 고소한 된장 냄새, 정성 가득한 토장국 한 그릇, 김학성 작사 박강실 작곡의 송경철 가수의 토장국 타령입니다. 신명나는 타령에 맞춰 어깨도 들썩, 입가에도 미소가 지어질 것입니다.

사랑은 노래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세대가 바뀌어도 사랑을 노래하는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최현 작사, 성기화 작곡의 리광일 가수가 부른 사랑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진실한 사랑의 아름다움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리광일 가수의 풍부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담아냈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나가고 있습니다. 김등만 작사, 남재령 작곡의 도명일 전혜성 가수가 부른 날에 치는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연변이 더 높이 날에 칠 그날을 꿈꿔보시길 바랍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미 됩니다. 방송에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꿀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4곽을 사시면 16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약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그리고 시신이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이제 우에서 우대 활동 설명드렸는데요. 한각은 보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498원인데요. 이번 우대 활동의 특점은 본 제품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14각을 사시는 분들한테 16각을 줍니다. 보통 14각에 가면 아주 100% 물어주는 셈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2각을 더 얹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00원 현금권을 드리는 이런 차원과 비슷합니다. 한각의 평균 가격은 이때 가격은 200원 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신리로 이 제품 자체는 한각의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각의 가격이 698원입니다. 지금 10각에 12각을 물어러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뭐 2각을 물어러 든다는 게 그러니까 현금권 1,300원에치를 물어러 드는 셈이 1,400원에치를 물어러 더 주는 셈이 되죠. 평소에 비해서 1,400원을 현금권을 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한각의 평균 가격은 300원 좌우가 되어 있는데요. 한각은 35일간 복용합니다.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은 우리 시장에서 알아주는 눈병 치료 제품이죠. OTC 공약에 속하게 되는데 598원입니다. 한각 30일 동안 복용하는데 10각을 사면 12각을 물어다 줍니다. 그러니까 한각에 거의 600원에 해당하는 걸 2각을 평소보다 더 많이 주게 되었으니까 1,200원 현금권을 주는 것과 비슷한 이런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어서 한각의 평균 가격은 270원 좌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세신이로 명서방 이 제품들 자체는 모두 국가 비준화가 있는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사용하시게 되면 어려운 질병들을 해결한 데 있어서는 만성 질병을 해결하고 노인성 질병을 해결한 데서는 기본으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저희들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거의 연세가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본 제품을 드시게 됐는데요. 벌써 40대 중후반부터 세계에서 남성들은 7, 8일 56세 좌우, 여성들은 7, 7, 49세 좌우로 인해서 갱년기 계단에 여성, 남성 호르몬 분비가 문란이 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계단에 면역계통이 오늘 있다고 내일 있다고 팍팍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단을 제대로 잘 이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을 내 한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을 안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여기 천희 박사라는 이 제품 자체는 중국 가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주약의 이 제품 자체는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40여 가지 질병의 근원을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300집이 산자병원에 우리 연변병원보다 규모의 연변병원은 산자병원에 속하게 되는데 연변에서는 한 병원밖에 없습니다. 이런 산자병원에 10년 동안 림상 경험을 총화해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북경협파, 해방군살링여 등 이런 병원에 실험을 거쳐 처음에는 주사용을 하다 지금은 구복용을 하는데 한 대를 드시게 되면 한 대를 딱 풀어 드시게 되면 우리가 만보를 걸는 힘을 얻는다 하지 않습니까?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저도 지금 전이 박사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나는 항상 혈압이 높다 말까니 머리가 항상 어지럽다만 이날 좀 흥하는 예매 그리고 또 기억력이라는 게 미네 없단 말입니다. 이 예전 중에 방송을 통해서 이거 듣고서 내가 썼는데 확실히 얼마 안 썼는데 벌써 한 달 쓰기 전에 벌써 혈압이 정상적으로 되니까니 머리가 힝하던 그런 게 없더라마.
1: 천희 박사 씨의 MP를 한 달 전 복용하니까 효과가 많이 벌써 시작되고 있더라. 예. 그렇죠.
2: 그래까지 한 달 넘었으니 또 그 다음에 또 두 달 된 그가 기업이 나가는 게 아게 남았는데.
1: 그렇죠.
2: 그래, 그 물건을 어디가 무슨 반 시간 후이든지 한 시간 후이든지 기억력이는 그 살아난다면 안 돼. 아기 남았다. 이렇게 이래까 한 달 쓰고 두 달 쓰고 하니까 차츰차츰 좋아지는 게 완전히 아기 들어갑니다. 이래서 내가 이건 어디 내 몸에 딱 맞으니까 이 약이가 이런 약이 드무니까 이거 꾸준히 쓰면서 하나 보충할 거는 최신 이론은 집사람 귀에서 자꾸 손나고 그 다음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소변이가 빈번하다만 합니다.
1: 콤파치 허한 예. 구체적인 증상이 다 나타나게 되어있네요.
2: 예. 그래서 이거 최신이를 나도 써보고 좋더라만 이거 쓰라 이거 썼으면 그대로 대가가 된다고 그래 안그래 이거 쓴게 정말 얼마 안 써서 한달 편하니까 벌써 예. 귀에서 소리도 안 나고 허리 다리 다 아프고 소변이가 벌써 또 남았다.
1: 그렇죠.
2: 이렇게 몸에 이 세신을 맞으니까 이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가 지금 많이 나서진다 그래서 시간 상관이 이렇게 간다 말인데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두 양도가 이거 똑같이 약에 우주원이 계속 쓸려서 했다.
1: 노년에는 예 기본입니다. 예.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은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주요한 건강요법이 세 가지에 속합니다.
2: 예 선생님 말씀 정말 딱 맞습니다.
1: 예.
2: 그래서 우리 꾸준히 실리에서 이번 활동에 참가하겠다.
1: 예. 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 이용하세요.
2: 네. 잘 알았습니다.
1: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세심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위가 아프고 소화한대고 밥 먹으면 자꾸 목에 딱 걸린 것 같으면 내려가지 않고 아이 이래서 예 고생해 하다가 지금 세심이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약 먹는 다음 지금 소화 잘 됩니다 지금.
1: 아 그렇죠.
3: 그러니까 밥 마시고 예 밥을 잘 먹으니 맥이 나는 게 알리고 그리고 또 이게 방광염이면 여시금에서 예 소변이 자꾸 또 급할 때는 예 좀 어떨 때는 화장실 가기 전에도
1: 실수하고 말죠. 그렇죠.
3: 예. 이게 좋아져서 예, 이게 해결돼서 지금 예, 시름 넣고 외출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이런 거 해결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중해져서 뇌덕증 위험에 그 직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
3: 예, 그래 이게 해결돼서 정말 좋습니다 지금. 그래 우리 천이 박사는 우리나 이제 예, 그런 것은 머리 자꾸 어지럽다지 심장도 좋지 않고 그래서 지금 천이 박사할 수 있는데 이 약 먹은 다음부터 이게 혈압 조절이 잘 된답니다.
1: 기발 겁니다. 예예. 예. 심장과 뇌혈관에 특수합니다. 예.
3: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지럼지 나던 게 어지럼지 안 나고 가슴도 답답하고 하던 것도 이거 답답하지 않고 하니까 잠도 잘 자고 하니까 예. 이튿날 아침에 기분이 영 상당히 좋다며 우린 둘 다 이 약 쓰기 효과 봐서 지금 오늘 저 활동 돌 때 지금 두 가지 약 다 배달받아 계속 꾸준히 쓰다 그럽니다.
1: 아,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천희 박사는 모든 우리 노년계의 대사 활동이 문란이 오는 걸 조절해주는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조절해주는 功能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청춘미마의 발견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수기로 되고 있고 결국 세신이로 컴파치 든든해야 심장, 오장이 든든해지니까 선택이 너무 우수하게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선생님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천일방사 쓰고 있습니다.
1: 예.
4: 한 반년 썼습니다.
1: 예.
4: 예, 전 전신 비대가서 항상 소변 시원하게 못 봤는데 지금 소변 시원하게 보고 그래 근데 밤새 자다서 이런 한 대여섯 번 봤는데 지금 그 한 번 혹시 그렇게 보고 그리고 또 혈압 파동 있으면 항상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데 지금 머리 아프지 않아 좋습니다.
1: 아 그렇죠. 예예. 예.
4: 이래도 심장이 좋습니다.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했는데 지금 숨도 차고 침침하지도 않고 이래도 소화가 잘 됐대다.
1: 그렇습니다.
4: 소화 안 돼. 밥 얼마 못 먹었는데 지금 소화도 잘 돼요. 이래도 면역력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거 쓰니까.
1: 어, 그렇죠. 예.
4: 이래 쇠감 감기 왔는데 지금 이거 쓴다면 감기 안 걸리지 않습니까?
1: 그렇죠.
4: 예. 이래도 혈질 높았는데 혈질 정상이 되고
1: 예.
4: 이래도 지방간이 있었는데 지방간이 없어지고 이 좀 확실히 하고 많이 봤습니다.
1: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4: 이번에 예. 활동하니까 열려가 싸고 하나 물어볼 거니 세신이로 저희 친구 한국에서 왔는데 허리가 아프고 정신 비대하지 그 맥도 그 이렇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1: 아, 친구가 한국에서 왔다면 이 약을 빨리 시작하라 하셔. 이 약을 드시게 된 그런 문제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용해서 내일부터 완전히 해결받는 건 그럴 수는 없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해도 보통 한 3주 자후 그때로부터 세계에서는 명확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으니까 그분은 기본으로 외지 생활 가운데 원기 부족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건파치 원기 부족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니까 이 제품 쓰게 되면 여기에 포함된 우수 성분 조합으로 인해서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여기 이번에 우대 정책이 좋으니까 501-7766에 전화하라 하세요. 예.
4: 네, 알겠습니다.
1: 건강 기원입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슬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하는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0: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지구에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은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다른 처방이 없는 이런 몇 가지 처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년기에 들어서서 빨리 몸을 쳐세울 수 있는 이런 처방에 속하게 되는데요. 세신이로라는 것은 건파질 씻어주는 젤이라 하는 이런 뜻에 속하는 이름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두 가지로서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녹혈정, 다른 하나는 전록근,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녹혈정은 사슴이 피로 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피로하면 녹여야 하는가?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여야 하게 되면 혈압이 높을까봐 많이 걱정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원기를 돋아주는 차원에서 빠른 속도로서 우리가 처졌던 신체를 올리쳐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 제품 자체는 기혈을 보충해 우리 노년기에 들어서서 많이 조혈 공능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와 혈을 보충해주게 되어있으면서 건파지 양을 돋아주게 되어있고 건파지 양을 돋아줘야 합니다. 건파지 만날 우리 지금 많이 범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은 어디로부터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곰팥이 양기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세, 소변이 작거나 골격통이 생기거나 뭐 귀에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문제, 곰팥이 양기 부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기혈 부족으로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있고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남성들의 양기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남성들 가운데서는 이런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게 현저하게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가 하면 얼룩덜룩하게 피하에 혈소판 감소증은 물론 뭐 다각도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주는 데는 세신이로가 아주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지금 전록근 이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사슴이 전반은 인류에게 일단 처방으로 나온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골격으로부터 살부터 내장까지 시작해서 인류에게는 아주 그 보신 정양하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게 돼 있고 조혈 공능 이 지금 양쇠, 기혈 보충을 해주게 돼 있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데는 전노권 같은 이런 성분이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 32가지 중약자가 들어가서 여기에는 우수한 성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간과 콤파즈, 지양간선 해주는 성분이 저실자라든지 토사자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그리고 우수한 성분 자체는 후어시에 기혈반 피가 잘 수통되게 하면서 경락을 잘 수통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리고 간과 콤파즈 부간선 해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기에 또 소양이라는 성분 자체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많은 분들이 장도에 문제가 생겨서 나을 다세 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거는 절대 때 피해야 되는,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큰 문제점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먹으면 그 자리를 설사를 한다는 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소양이라 성분 자체는 룬창 통변해주는, 변이 잘 통하는 과정이 우리 모든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노폐물이 제때 빠져나가는, 노폐물이 배출되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요. 하나는 호흡기통을 통해서, 단 하나는 피부를 통해서, 주요한 노폐물이 배출되는 대소변을 통해서 체외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호흡기통이라 하면 우리가 산소를 호흡했는데 배출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 어떤 때 혹시 우리 우스개 말로 말하게 되면 그 배기가스 가운데서 방구 같은 걸 끼게 되면 내가 산소를 호흡했는데 그게 화학 반응하는 과정에서 그 배기가스가 나가는데, 이런 것도 모두 노폐물의 배출 도경의 일정 과정에 속하는가 하면,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 배출되는 것은 땀을 통해서 우리 혈액 가운데 노폐물을 모두 씻어서, 우리 혈액은 체중이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하는데 내가 100근이라면 7근 내지 8근이 피가 내 몸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 피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순환하는 과정에 모든 독성물질 노폐물을 혈액 가운데 안고 다닙니다. 이 혈액 가운데 노폐물과 독성물질은 어디를 가는가 하면, 독성물질은 간에서 해독하고, 그리고 기타 노폐물 같은 것은 콤파체 1분에 들어가는 혈액이랑이 두 군 능력입니다. 하나는 콤파체 살려주는 역할을 하며, 주약에는 콤파체 들어가서 혈액이 료가 됩니다. 노폐물을 독성물질 같은 거 함께 해서 이거 려과해서 좋은 피는 심장으로 돌아보는, 간을 통해서 간에서 다시 심장에 그 심방에 들어가서 전신에 다시 또 심실을 통해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폐물 같은 게 어디에서 청소가 되는가 하면 콤파체에서 청소가 됩니다. 그래서는 방광을 통해서 체에 배출되게 된, 뇌를 통해 체에 배출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통변적 대변과 소변을 제때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떤 분들은 장도에 계속 물배를 보는 분들이, 이런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졌습니다. 장도에서 유익균이 바로 우리에게 면역력을 보충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빠져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얼굴이 초췌해지고 맥이 떨어지고, 설사를 하게 되면 영양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렇다, 이거는 물론이지만 해도 주약에 면역균을 내가 제대로 보충하지 못하고 변을 내보내기 때문에 이럴 수 있습니다. 이래서 변비나 그리고 뭐 물변 같은 걸 이런 거 본다 하게 되면, 여기에서 바로 이런 걸 조절해서는 소양이라는 성분 들어갔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이 성분이 아주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추위를 쉽게 탑니다. 특히 노년 젊어서는 몰랐는데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추위를 쉽게 타게 되어 있으니까, 계속 잘 때도 뭐 덧가발 신고 잔다, 양말 신고 잔다, 5월에도 성대복을 입고 있는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이런 것은 모두 어디에서 해결되게 되는가, 여기 육종용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콤파치 양이 돋아지면서 이런 문제가 따라서 해결받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 염보글질환 성분 자체가 원선 해줍니다. 콤파치 따뜻하게 해주면서, 그리고 원피 비장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지세해주는 이런 역할도 하는 성분이 들어갔고, 여기 맥동이라는 성분 자체는 노년기에 들어서 적지 않은 분들은 호흡기통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쭉 하면 병원에 가 기침을 클룩클룩 하다가 마지막에는 노년기의 폐렴 같은 건 제때 치료하지 않게 되면 완전히 난치병으로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가면 항균소를 가서 점적주사를 맞는 거, 그저 호흡기통의 문제, 마지막에 폐렴으로 와서 뭐 점적주사 맞지 않으면, 소염제 점적주사를 맞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점적주사는 거저 그때 혈관에 들어간 그뿐인 것이 아니라, 이 점적주사라는 것은 내가 보통 그 근육주사를 맞는데 5~6배의 양을 혈액에 직접 엿습니다. 그러면 이 혈액은 바로 이 모든 공능을 어디서 그걸 보충 역할을 하게 되는가, 간에서 이걸 완전히 약물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간에 영향을 가져오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균소, 보통 간염이 있는 분들, 비형간염, 시형간염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뭐 이런 항균소를 피해야 되는 건데 방법이 없어서 저거 하면 병원에 가서 폐렴 때문에 점적주사를 맞거나, 폐렴 때문에 마지막에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갈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비익기 역할, 건비익기 역할을 하는 백술이라든지 닦은 백술입니다. 그리고 저황계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됩니다. 후루바라든지, 후루바는 심지어 소화 공능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혈당을 조절해주는 이런 공능까지 있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콩팥을 치료해줄 뿐만 아니라 32가지 중약재가 들어가서 우리 노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을, 여러 가지 약을 쓸 필요가 없이 콩팥이 든든하면 심장이 좋아집니다. 심장의 혈은 콩팥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마지막에 뇌독증 환자들이 얼굴이 새까맣게 되죠. 무엇 때문에? 얼굴이 새까맣게 되는 것은 얼굴의 피부가 얇게 되어 있으니까 혈액 가운데 노폐물이, 독성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게 순환 과정에서 얼굴에 올라가면서 얼굴이 새까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때 해결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노독증 위험까지 가지 않게 해결하는 콩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 제품 자체가 바로 세신 1호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단순 콩팥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장을 든든하게, 소화공동, 호흡계통, 심장, 비뇨계통, 모든 건강을 회복해주는 데는 골격이 든든해진다, 소변차수가 줄어들게 됐다, 귀가 슬들리든지 귀가 요즘에는 잘 들리게 돼, 귀가 얼얼하게 들리거나, 이런 분들은 이 세신 1호를 한번 꼭 시도해보세요. 제가 충심으로,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공고해드리니까 귀가 원래 슬들리던 데로부터 귀가 잘 들리게 되어 있을 겁니다. 소변이 잘 통합니다. 그리고 여기 전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중풍 후유증으로, 중풍은 오지 않았지만 해도 중풍 전에 여러 가지 자각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CAMP 발견으로 인해 가지고 인류 수명은 120, 150세 그자우로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충분한 리런 근거와 림산 근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의 박사 식전에 쓰시고 세신이로 식전 식후에 다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쓰시면서 눈병 치료 명서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눈병은 치료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실명으로 갑니다. 잘 치료하기 바랍니다.
0: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5월 초 이틀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화요일에만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시스템 점검 보수 시간입니다.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 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고생은 지난번 큰 연애는 정말 엉망이었다고 말하며 매소가 술에서 깨고 나서 강청재와 한번 크게 싸웠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매소는 손을 흔들며 그건 그만 얘기하자고 말했고 호생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말했다. 당시 식당 선택하고 테이블 정하는 건 강청재가 맡아서 꽤 잘 처리했고 손님도 많고 조금 혼란스러웠을 뿐 전체적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얘기했다. 매서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단호히 말했다. 매서는 망설이며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고 강청재가 예전에 여러 번 자신한테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호생은 웃으며 매서가 알면서 왜 아직도 연락하고 있냐고 물었고 매서는 강청재가 자꾸 자신에게 연락해 무언가를 알아내려 한다고 말했다. 매서는 자신의 집에 대한 일이나 어머니에 대한 일, 사업에 대한 일 등 모든 것을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의 질문에 견디지 못하고 마치 치약을 짜듯이 조금씩 말해주게 된다고 고민을 말했다. 허생은 웃으며 매서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마음을 가라앉혀야 한다며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요가를 하는 것도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 말을 듣고 매서는 고개를 숙였고 갑자기 두 방울의 눈물이 떨어졌다. 매서는 강청재는 예전에 항상 자신에게 미소를 지으며 친절했는데 자신이 사직하고 이혼하는 단계에 있을 때에도 자주 위로해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강청재가 권력이 생기고 나니 태도가 마치 카드를 뒤집는 것처럼 빨리 변했다고 슬픔을 토로했다. 호생은 모든 주장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차분히 답했고 매서는 두 달 전 회사가 아무 문제 없이 평온했을 때 어머니가 자신에게 말한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딸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아서 일단 상해로 돌아가 상해에 있는 작은 집을 팔고 큰 면적의 집을 사서 노후를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고 매서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좋다고 답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상해에 도착하자마자 집을 저렴한 가격에 팔아버렸고 평생 모은 저축을 더해서 불법 한전업자를 통해 외국으로 송금했다. 그리고 즉시 향암병원에 외할아버지를 보러 갔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외할아버지를 퇴원시키고 양로원으로 옮겼다. 매서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인 예금과 부동산, 심지어 매서의 결혼집까지 모두 현금화하려고 했고 겉으로는 외할아버지를 대신해 관리하고 유리한 투자를 하겠다고 멋지게 말했지만 모든 자금은 외국으로 보낸 뒤 아무 소식 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6일 뒤에 서북 회사가 파산했고 매서는 나중에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고발한 것이 아니라 예감했던 것이라고 말하며 이 사건은 이미 한동안 비밀리에 수사되고 있었고 자신과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기저기 사교 활동을 하고 지냈다고 했다. 매서 어머니는 회사가 언젠가 잘 안 될 것이라고 느꼈고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미리 도망쳐 모든 재산을 가져가 버렸다고 털어놓았다. 호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대단하다고 짧게 답했고 매서는 슬픔과 허무함이 가득한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

오전 10시 사람들은 차례로 상해 외곽에 있는 한 절에 모였다. 습하고 무더운 날씨였고 모두 접견실에 앉아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보도 도착했다. 아보는 문 앞에서 리리가 손짓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메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강청재가 새벽에 리리의 출가식에 참석해달라고 전화했지만 아보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리리는 표정이 굳고 얼굴은 야유어졌으며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 아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리리는 웃으며 들어가 앉으라고 말했다. 아보는 어리둥절하며 왜 출가하려고 하냐고 물었다. 리리는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절 규칙상 친척이 와야 하는데 자신은 상해의 친구밖에 없으니 아보를 친척으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보는 침묵을 지켰고 리리는 손님들한테 각각 5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의식이 끝나면 간단한 식사를 대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보는 전화를 받고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으며 요즘 계속 출장을 다녀서 리리의 상황을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리리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애지나 외국에 갔다고 추측한다고 얘기했다. 아보는 서청재가 전화를 통해 리리가 한 달 반 동안 실종됐다 했다고 말했다. 리리는 아무 말 없이 있었고 아보는 아쉬워했다. 아보는 출가하면 재능도 미모도 기술도 모두 버리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리리는 세상은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시기하게도 만든다고 말하며 그만 얘기하자고 했다. 리리는 사실 갑자기 결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친구들을 데리고 상해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고 자정에 아버에게 전화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아버가 놀라며 정말이냐고 물었고 리리는 통화에도 소용이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버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고 물었고 리리는 계속 생각하면 죽을 것 같아서 즉시 차를 타고 달렸다고 얘기했다. 새벽 4시 30분까지 달리다가 이제를 보고 마치 구명조끼를 붙잡은 것처럼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날이 바로 정해진 날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절에 온 지 한 달이 되었고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 경전을 읽고 밭을 가꾸며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며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아보는 여전히 말을 잊지 못했고 리리는 많은 설명을 하기 싫어 강청재도로 사람들에게 통지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왕아씨나 서청재는 초대하지 않았고 아보가 바쁘고 이런 일을 피하는 줄 알면서도 새벽에 아보가 떠올랐다고 했다. 아보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척이라고 생각해 꼭 와주기를 바랐다고 전했다. 리리는 아보에게 자신을 위해 기뻐해달라고 말하고 가야 한다고 알렸다. 아보는 리리가 절문을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접견실로 들어갔고 허생, 강청재 부부, 진아씨, 장아씨, 오아씨 등을 만났다. 절 밖에는 새소리가 들려왔고 꽃과 나무가 무성했다. 어두운 복도에서 리리는 점점 희미해지며 사라졌다. 이후 모든 의식이 끝나고 평온해졌다. 절에서는
소금도 기름도 넣지 않은 표고버섯 국수가 나왔고 사람들은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았다. 오아 씨는 양념을 찾지 못하고 몇 차례 종업원을 불렀다. 식사가 끝나고 절문을 나오자 강총재 회사의 보스가 기다리고 있었고 모두 시내로 향했다. 차 안에서 호쟁은 세상 일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며 감탄했다. 강 부인은 그저 눈물만 흘렸다고 말했고 강 총재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다. 차가 조금 가고 태양이 떠오르자 호생은 작년에 보타산에서 사흘 채식을 했던 기억을 얘기했다. 장아 씨는 배가 고프다며 차를 세우자고 했고 강 총재도 동의했지만 강 부인은 이미 식사했으니 나중에 하자고 말렸다. 오아 씨는 아버의 기분은 어떤지 물었지만 아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아 씨는 작년 가을 모두 상숙에 갔던 즐거운 시절을 떠올리며 벌써 반년이 지났다고 얘기했다. 장아 씨는 그때의 웃음과 떠들미 한 번의 게임이고 한 번의 꿈이라고 말했다.

이후 아버와 호생은 외곽 요양원으로 향해 소모를 방문했다. 소모의 방은 화장실과 텔레비전도 있었다. 두 사람이 들어서자 소모는 일어나 정원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아버는 움직이지 말라고 말렸지만 소모는 옆 침대에 80세가 넘는 노인을 가리키며 너무 무서우니 정원으로 가자고 재촉했다. 그 할아버지는 치매가 심해 머릿속이 혼란스럽다고 설명했다. 후생이 정말이냐고 물으니 소모는 할아버지가 자주 갑자기 일어나 손뼉을 치고 웃어 무섭다고 말했다. 방에 사람이 많으면 더 심하다고 했다. 어제 란랑과 아주머니가 왔을 때도 할아버지가 갑자기 웃으며 손뼉을 쳤다고 얘기했다. 허생은 회의를 너무 많이 한 버릇이라고 농담을 던졌고 소모는 정말 방을 바꾸고 싶고 텔레비전도 겁나서 볼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소모는 태어나면 환경을 바꿀 생각이라고 다짐했다. 요양원 정원 옆에는 철망 담벼락이 있고 밖에는 폐철도가 있었다. 풀이 높게 자라 철로를 덮었고 몇 마리의 야생 고양이만 조용히 돌아다녔다. 소모는 요즘 자주 옛일이 꿈에 나온다고 말했다. 주화와 배체가 떠오르고 부두와 호생 아버지의 집에서 본 여성 그림이 생각난다고 했다.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 검은 고양이와 노란 고양이가 철로에 나타났다. 소모는 배체는 언제나 소녀의 모습으로 말이 없이 눈만 까맣게 빛났다고 회상했다. 주아가 말하길 그 소녀는 야생 고양이들에 의해 황포강변으로 데려가졌다고 했다. 아버는 소모에게 좀 더 쉬라고 다독이며 사람의 머리는 겉보기에는 살과 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실은 사진첩이자 무성 영화와 같다고 말했다. 황포강변 일위항의 기억, 하늘의 구름, 강우에 맴도는 새, 늘 내리는 가랑비, 모든 것이 흑백 영화처럼 희미하게 떠오른다고 이야기했다. 주아는 언제나 젊은 여성 모습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영화 속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상상했다. 허생은 배체가 흰 치마에 짧은 양말, 검은 구두를 신고 조용했던 모습을 떠올렸다. 아버는 1966년 상해를 배경으로 한 흑백 영화를 상상했다. 골목에 들어선 소녀가 피아노 뚜껑을 열고 닫기를 반복하고 거리에는 아무도 없고 폐허가 된 피아노만 놓여있는 장면이었다. 길가에는 오래된 변기와 쓰레기통이 늘어서고 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허생은 웃으며 그것은 상해 문예 영화라고 했고 아버는 이 소녀와 피아노만 있으면 상의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영화를 찍는다면 자신이 투자하겠다고 했고 허생은 그건 돈을 태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버는 중경로 장당로의 오래된 거리와 폐허가 된 피아노, 흰 치마 소녀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회상했다. 숲속의 군인들과 만발한 들꽃, 창포, 수선화, 봄의 여러 햇살이 풀, 맑은 새소리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 소모가 눈을 감고 잠든 것을 발견했다. 허생은 약 효과가 좋다고 웃었다.
아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소모는 입을 크게 벌리고 거의 호흡이 멈춘 것처럼 보였다. 담밖에 고양이는 풀 속으로 숨고 꼬리만 보였다. 약한 바람이 불자 소모가 깨어나 몇 시냐고 물으며 온몸이 아프다고 했다. 특히 등이 심하게 아프다고 중얼거렸다. 아보는 소모를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고 소모는 주먹을 꽉 쥐었다. 예전 격투기를 배울 때에는 돌도 꿰뚫을 힘이 있었는데 지금 이 손과 주먹이 정말 자신의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보는 웃으며 세월은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위로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4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산속마을의 아침은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안개 걷힌 푸른 산, 맑은 물소리, 그리고 들려오는 새들의 노래,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석화 작사 문령덕 작곡의 리원남 가수가 부른 산향의 아침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을 그 아름다운 산향의 아침으로 조용히 인도할 것입니다. 노래를 들으시며 잠시 도시의 번잡함을 잊고 맑은 산향의 아침 속으로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향 연변, 이곳에는 자랑스러운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푸른 산천, 정겨운 인심, 그리고 찬란한 문화와 역사, 김학천 작사, 김창락 작곡의 황량의 가수가 부른 내 고향 연변은 자랑도 만렙을 전해드립니다. 연변의 자랑스러운 모습들을 경쾌하고 신나게 하나씩 들렸습니다. 황량의 가수의 밝고 힘찬 목소리가 우리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뜨겁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가끔 옛 친구들이 많이 그리워지지 않으시나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꿈을 꾸던 그 시절, 그 친구들. 최금란 작사, 정예성 작곡의 남성 가수가 부른 보고파라 옛 친구들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세월이 흘러 멀리 떨어져 살아도 잊을 수 없는 옛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과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을 애잔하고 따뜻한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남성 가수의 감성 깊은 목소리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그 옛 친구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래를 들으시며 그리운 옛 친구들에게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고향의 하늘은 왜 이렇게 특별할까요? 다른 곳의 하늘도 똑같은 하늘인데 고향의 하늘만 바라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한동해 작사 김미란 작곡의 최춘환 가수가 부른 고향의 하늘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단오 명절을 맞아 노래 단오 정추를 준비했습니다. 단오는 중국의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로서 예로부터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며 그네를 타고 창모풀에 머리 감으며 더위를 쫓던 날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 향기를 따라 행복한 단오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예, 오늘도 예, 계속해서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예, 환자들을 예, 친인처럼 생각하고 진찰을 잘하고 이래서 환자들이 말죠 박수 갈채를 받는 예, 박윤덕 주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박윤덕 주임은 예, 양천공 14년도에 연길시 중연에서 영광스럽게 퇴직을 했는데 연변의 맹리 칭호를 받은 분입니다. 1970년대 말기에 장춘 중예학원을 졸업했는데 졸업한 다음에 처음에는 돈문시 중의원에서 주임사업을 해왔습니다.
0: 네.
1: 그러시다가 연길시 중의원으로 조동해왔는데 역시 연길시 중의원에서 주임사업을 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우리 림상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심리혈관계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심장병에 말이죠 늘상 볼 수 있는 관심병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에 그리고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나 중풍의 후유증에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타나는 현운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 우울증, 그리고 불안장애, 신경성 이명증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소아내과 교통의 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위염, 거기에서도 특히 말하게 되면 위축성 위염이라든가 밀환성 위염에 이러한 말죠 위염을 잘 치료하고요. 그리고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의 결장염, 변비, 설사, 그리고 만성 간염, 담낭염 이러한 말죠 소아내과 이런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하나로 선장의 결안들이 비뇨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 신염이라든가 당뇨병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당뇨병 선빙에 그리고 전립선염으로 말이죠 고생하는 분들이 소변이 급하고 작고 소변을 볼 때 절연하고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방광염, 요도염, 뇌실금증, 갱년기 종합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변에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 하게 되면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서 박윤덕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계속해서 뇌혈관 질병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뇌혈관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하나는 계열성 뇌혈관 질병이 있고요. 거기에 보게 되면 뇌경색이라든가 단잔식 노췌쇄쌍타이라든가 그리고 췌쇄식 노추중이라든가 이러한 병증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혈성 뇌혈관 질병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뇌출혈이라든가 주막막 하강출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림상에서 보통 어떤 증세들이 나타나는가 우리 연구를 해봅시다. 하나는 늘상 말이죠. 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늘상 말이죠. 머리가 어지럽다는 말씀을 잘합니다. 심할 때는 말이죠. 텐션 뒤조안에 하늘 땅이 팽팽 돌아간다. 그리고 말이죠. 환자분들이 그러한 감각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길을 걸을 때이기 때문에 마치도 말이죠. 초인명화에 솜을 밟는 것 같다. 이러한 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말이죠. 평형을 잡기 바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걷기 말이죠. 바쁘거든요. 똑바로 못 걷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머리가 아픈 증세를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가 빠개지기 아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메스껍고 토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이죠. 말씀을 하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말해줘도 그 말이가 말이죠. 똑바로 나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마치도 안과 질병이 온 것처럼 시력이 말이죠. 무뎌집니다. 물건이 잘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운동장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러면 하나는 말이죠. 팔다리를 녹이기 말이죠. 힘들고 맥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놀릴 수 없습니다. 펜탄이 생깁니다. 반신불수가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속에서 이식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자도 말이죠. 깨어나지 못하고 이식이 모호해지고 심지어는 말이죠. 혼미에 처하기까지 됩니다. 그리고 이 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감각

0: 강예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팔다리가 늘상 말이죠. 마모에 마비되는 것 같고 절연하고 예? 그리고 쓰는 것이 말이죠. 불편하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증세를 동반하면서 치통에 찌르는 것처럼 아픔감이 나고 어떤 분들은 소조간에 지지는 것처럼 이렇게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뇌혈관 질병에서의 가장 말이죠 많이 발생하는 뇌졸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뇌졸중이라 할 때는 우리 개념상에서 보게 되면 아주 급하게 발생하는 뇌혈관 질병인데 우리 중국에서는 뭐 놓고 보게 되면 하늘로 중풍이라 합니다. 풍이 왔다. 이것은 조약의 말이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뇌부에 있는 혈액 공급이가 갑자기 말이죠. 중단되거나 혹은 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말이죠. 뇌혈관이 파열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뇌조직이 말이죠. 아주 위급하게 손상을 받는데 발병이 아주 급하고 갑자기 그리고 진전이가 빠르고 병신율, 추산율이랍니다. 병신이 된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사망률이 아주 높은 이런 질병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네, 안녕하세요.
0: 예,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네, 박윤덕이 주임께서 배운 게,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0: 예.
2: 네. 또 다시 주문 부탁합니다.
0: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2: 예, 빨리 전화하셔.
0: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예.
1: 네, 예, 그래요. 예.
2: 할수요.
1: 예.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머리 아프고 어지러워서 일어서면 너무 어지러워요. 그런데 방금 그 선생님께 가서 천냥 때나 몇 층 먹었더니 어지러운 손도 적어지고 머리는 설 아파요.
0: 예, 예, 예.
3: 네, 오늘도 또 박인덕 주인을 예약하려고 그랬습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시름 넣고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십시오. 예.
3: 네,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장구일합니다.
1: 네.
4: 저는 그 노공을 위해서 머리가 얼음증이 나고 생활이 매우 불편한데
0: 네.
4: 불편한데 전번에 그 박주임이 박윤덕 주임이 지시대로 약 썼는데 네. 매우 낫습니다.
0: 네, 저는
4: 다시 예약하는 바입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위가 안 좋아서 조금이라도 자극성 음식을 먹으면 위가 쓰리고 아픕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는 좀 중약으로 치료하려고 합니다.
0: 예, 예, 또.
5: 예, 그래서 예, 소환내과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5: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그러면 뇌졸중 환자 중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노공스의 전청도 노공이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좀 토론을 해봅시다. 노공이라 할 때는 우리 티젠 중심에 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말이죠 보고단을 보게 되는데 아, 내 어째 아주 거지는 말이죠 이리 나이 어린데 있지 노공이 왔냐 이 진단이 그런데 아주 반신불수거나 이런 거는 말이죠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 연구를 해봅시다. 그 증상 표현을 보게 되면 현대의학에서 노공이나 CT나 MRI를 하게 되면 이런 게 진단을 받게 되는데 보고단에 증상 표현이가 다 부동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오늘 오늘 저기 내 좀 병 배우러 가겠는데.
0: 예, 예.
6: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 뭐입니까, 저, 소중하긴 좀 자는데.
0: 예.
6: 그 다음에 12시 좀 자후에 깨어나게 되면 다시 잠들기 영 구차합니다.
0: 예, 예.
6: 잘 들었어요.
0: 예, 예.
6: 그 다음에 또 귀에서도 좀 윙윙윙윙 소리 나는 것 같고.
0: 예.
6: 앉았다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막 어지럼증도 나고.
0: 예,
6: 이래가지고.
0: 예.
6: 오늘이 수건자 있는데 병비 올라가겠습니다.
0: 예, 요새. 그냥 오시면
6: 예,
0: 됩니다.
6: 예, 예, 예. 요새 갑니다. 예,
0: 예, 예. 연계 다 예. 됐습니다. 예,
6: 예, 예, 감사합니다.
0: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7: 예, 그러면 예, 다리 아파서 바둑 걸지 못했는데 강성님께서 침 맞고 효과를 봤습니다.
0: 예, 예, 강철.
7: 오늘도 예, 약도 떨어지고 또 침 맞으러 가자고 그랬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시름 넣고 예, 연계 다 예. 됐습니다. 예.
7: 예,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8: 그 박창호 수임 예약해 주십시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8: 저는 그 변비가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0: 예.
8: 고혈압도 엄중하고.
0: 예.
8: 그래서 이번에 그 박창호 주임 중약을 두 번 가져다 먹었는데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0: 예.
8: 이전에 사흘에 한 번씩 뭐 변비를 하고 그러던 게 계속 매일 보고에 그다음에 혈압도 많이 좀 내려오고 좀 온전된 그런 감이 납니다.
0: 예.
8: 그래서 오늘 그 박창호 주임 약 좀 더 쓰고 공고히 하려고 그 예약하다 그랬는데.
0: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다 예, 연계됐습니다. 예, 예. 예,
8: 알았습니다.
0: 예,
8: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그, 노공인이라는 이런 말, 저, 보고단을 받은, 받은 분들을 보게 되면, 예, 다 증상 표현이가 부동합니다. 그러면 이 증상이가 도대체 어떤 문제에 있는가? 그 노공이 발생한 부위가 어디에 있는가에, 거기에 말이죠. 면적이 어떤가, 노공이 생긴 면적이가, 이거, 이거하고의 아주 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9: 선생님이 수고 많습니다.
0: 예, 응답합니다. 예.
9: 예, 저는 예, 전번에 이렇게 가슴이 답답함이 또 신자 얘 막 바늘 찌른 것처럼 아프고 그냥 모여 와서 얘 무거운 물건을 내 가슴 꽉 누르는 것 같은 이런 감이 났습니다.
0: 예,
9: 그래서
0: 예,
9: 우리 당 선생님 가 보이고 저렇게 이야기 한번 더 왔는데 조금 그 증상이 경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 아직도 좀 신자 나쁘니까 좀 더 치료하자고 그냥 오늘 가자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연계 다 됐습니다. 예, 예.
9: 예.
0: 예.
9: 수고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10: 예, 예. 전, 저, 기태 중의를 주문 합니다.
0: 예, 어느 분을 보이다고 그럽니까?
10: 예, 저, 박윤덕 주인을 보자 그럽니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10: 예, 전번에 저는니까 소변 자꾸에 잠이 잘 안 와서 그래 박윤덕 주임께서 약 먹은 게 예 소변 차수도 적고 잠도 예 길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오늘도 또 예 다시 가서 약을 좀 더 먹을까 하네 그럽니다.
0: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어전에 예 연계 됐습니다. 예예 예. 예.
10: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예,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맞습니다.
11: 예, 그, 네, 저번에 거기에 가서, 그, 박주임이로, 그, 박인덕 교수님, 저는가, 심장 조수석 봤습니다. 그래서 약 썼는데, 좀 많이 나서서 약 더 쓰자고 그랬는데, 네, 이게, 가슴이 자꾸 답답하고, 그래, 그 다음에 또, 등대는 또 아프고.
0: 예.
11: 그래서, 그, 중약을 한 일주일 썼는데 좀 많이 나갔습니다. 이번에 좀 더 약을 더 써서 좀 좋겠는데요. 예약이 됩니까?
0: 예, 됩니다. 예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전에 오십시오. 예.
11: 아, 오전에?
0: 예, 예. 이분은 오전만 문제 납니다. 예.
11: 예. 박윤덕 교수님 옳지?
0: 예, 맞습니다.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연계됐습니다. 예, 예, 예.
11: 예,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2: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러니까 뇌혈관 질병에서 뇌졸중이 있는데 뇌졸중 환자 중에서 불호가 가장 높은 질병이가 그 노공입니다. 대략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성명으로 중풍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환자마다 노공 진단을 받았지만은 증상 표현이 다 부동합니다. 주약에는 그 증상이가 어째서 부동한가 하게 되면 이 노공이 어디에 왔는가, 노관에 왔는가, 어디에 왔는가 이 부위가 관계되고요. 그 면적이 어떤가 이게 또 관계됩니다. 그러면 비교적 경한 증세를 보이는 분들을 본다 할 때 감각이가 좀 이상한 감이 있습니다. 얼굴이라든가 팔다리를 말이죠 놀릴 때 그 증상이가 좀 이상한 감이 납니다. 하나는 맥이 떨어지는 것 같고 하나는 말이죠 마비되고 저림감이 나타나고 어떤 분들은 또 비원이라는데 피부의 온도하고도 또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째 내 다리가 요리 산산해 나오 이 환자분들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할 때는 탄환 현상이 생깁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3: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길태 병원에 병비 올라가려고 그랬다.
0: 어느 분을 보이시겠습니까?
13: 나는 그 뭡니까 박창호 주임 선생님 배우겠습니다.
0: 예, 어떤 상황에
13: 이 예연을 내서 그랬다.
0: 아, 그렇습니까.
13: 예연 병이 내 이게 오래한다. 오래한데 예. 저번에 두 번 약을 제가 먹은 게 좀 낯선 것 같습니다. 밤에 낮에는 쓸쓸한다. 근데 밤에 자지 못한다 말한다. 밤에는 여기 목이 간질간질한데 딱 가래 붙은 것 같은데 또 가래 배짬은 못 받고 삼키제도 못 삼키고 그런 상태 됐습니다. 힘듭니다 이게.
0: 그렇죠.
13: 너무 그렇단 말이에요. 네. 약을 선생님께서 다섯 접시 두 번 갖다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기도에 많이 낯선 것 같습니다. 네. 서약을 그런 먹어도 아이 낳았던 게 기르네. 아무래도 아이들이었습니다. 오늘이 약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네. 오늘이 아무래도 아침에 일찍 가겠습니다. 예약해 주십시오.
0: 그냥 오십시오. 시름 넣고 예약이 다 됐습니다.
13: 마창호 주임 선생님.
0: 그렇죠.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언어 장애가 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말씀하자도 말씀이 잘 안 되고 심지어는 말씀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시력 장애가 옵니다. 물건을 봐도 말이죠. 모호해진단 말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노공으로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많이는 말이죠. 아주 반신불수는 아예 왔다. 그렇지만 늘상 머리가 어지럽거나 말이죠. 아프고 특히 말이죠. 길을 걸어보게 되면 이런 분들 감각이 있습니다. 평형을 찾기 영 바빠합니다. 똑바로 걸지 못한단 말입니다.
1: 그래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4: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14: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 계속 머리가 계속 아프고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예.
0: 예.
14: 그리고 이렇게 잠을 자는 게 잠 좀 잠드는 게 시원하게 잠들지 못한다.
0: 예예.
14: 자꾸 새벽에 자꾸 불쑥불쑥 일어나.

0: 저 지난번에 이렇게 소개로 바이운더 선생님이 약을 한 열을 먹었댔습니다.
1: 예예.
0: 그런데 요즘에 좀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좀 나사지고 그리고 자는 게 예전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1: 예예.
0: 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다시 전화드려서 이렇게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0: 오전에 찾아가면 되지.
1: 예예. 예,
0: 예.
1: 예.
0: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러니까 예. 예, 우리 질병을 말죠. 치료를 하다게 되면 이런 말죠. 원칙이 있습니다. 예. 환자분들이 꼭 요거에 예. 가슴에 새겨두셔. 예. 병을 말죠. 제때대째 조기에 발견하고, 예. 조기에 확진을 하고, 조기에 말죠. 정확한 치료를 하는 이런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물어보겠죠. 아야, 내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말 조기에 발견하겠는가. 예, 본인이 말이죠. 증상 표현에 근거를 해서 예, 인천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예. 내가 아직 검사는 못 해봤는데 CT도 좋고 MRI를 못 해봤는데 늘상 말이죠. 예,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예, 미스거운 기운을 느끼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거나 예, 주의력이 말이죠. 따라가지 못하거나 이런 증세가 있을 때면 인천 말이죠. 병원에 오셔서. 그러면 여러분들 물어보죠.
2: 네.
1: 병원에 가서.
2: 그래요.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1: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됩니까?
1: 예, 맞습니다.
3: 예, 예. 제가 요즘에 잠이 잘 오고 머리 아프고 해서 어지럼증 난다.
1: 예.
3: 그래서 원장 선생님 좀 예약해 주시오.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계 예. 다 됐습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1: 그러니까 예, 우리 중의학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특히 경전저작에 내경이라는 이런 말이죠. 저작이 있는데 예, 여기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부즈이빙즈웨이빙 예,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병을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은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이죠.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중풍이 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방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가. 예. 하나는 말이죠. 예. 위험인소들을 말이죠. 예. 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위험인소인가. 예. 이걸 꼭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쌍고증이라는 것 말이죠. 예. 절대적으로 공제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고혈압이라든가 예? 기초질병이 당뇨병이 있는가 고혈지 상태가 있는가 예? 이 세 가지는 말이죠 꼭 공제를 해야 됩니다. 이거 공제를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죠 예? 이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심장병이 있는 분들 예? 무슨 관심병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심력쇠갈증이라든가 예? 이런 심장병이 있는 분들 기초질병이라 합니다. 꼭 이걸 말이죠. 제때제때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아, 그리고 우리 생활습관상에서 예, 담배를 좋아하시거나 술을 방과하시거나 특히 우리 민족이 이런 분들만 해요. 이런 생활습관을 말이죠. 우리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습관상에서 예, 예, 고지인스의 지방질이 많은 음식들을 말이죠. 예, 될수록 적게 잡수거나 피면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말이죠. 예, 너무 작게 자시지 말아야 됩니다. 예, 조금 성급다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말이죠. 예, 많은 분들 우리 연기신에서 보게 되면 저도 예,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는데 예, 자신이 말이죠. 신체를 건강하기 위해서 말이죠.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을 할 때 말이죠. 꼭 자신이 말이죠. 체질에 맞게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거는 전문가 선생님 말이죠. 예,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닿거나, 예, 너무 말이죠. 강렬한 운동. 내게 합당한가, 합당하지 못한가 꼭 고려를 해야 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저는 이 심장병 환자

0: 예. 진단은 받았습니까?
1: 예, 노보 있고이 맥박이 영약국이라고 관심병이고이 그래 그 그래서 눈이 따라 좀 하신다 이렇게 바늘 찌른 것처럼 아프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꾸 불안하고이 막.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길림성 오동인삼 대건강제품 연구과학자 작업실이 길림오동연변약업주식위원회사에 설립된 이래 산학연 협동혁신을 통영으로 장백산의 진귀한 약재인 인삼의 전례없는 과학기술력과 시장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3: 연안 기역 사진 따라 연안 방문 특별 류동 전시가 연변 박물관에서 펼쳐졌습니다.
2: 연결시 인민검찰원에서는 섭외검찰 연구비 7천기지를 설립해 연변 지역 다국 사법 수요에 정밀하게 연결함으로써 섭외검찰 삽질과 효율을 높이고 높은 수준 대비 개방에 봉사하는 데 견실한 사법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석은병 총석이는 기업의 혁신 주체 지위를 강화하고 상하류 긴밀 협력의 혁신 공동체를 구축을 해 산학연 융합혁신을 촉진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실질적 생산력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조 인삼산업은 눈부신 성적표를 내놓았는데 전조 인삼산업 총생산액은 약 1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5% 상승을 했습니다. 이 수치 뒤에는 연변 인삼산업 분야에서의 혁신적 탐구와 전략적 구도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도나시에서는 전통 중의학과 현대 과학기술 심층 융합을 통한 산업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길림성 오동인삼 대건강제품 연구과학자 작업실이 길림 오동 연변약업주식위원회에서 설립되는데 산학연 협동혁신을 동력으로 장백산의 진귀한 약재인 인삼의 전례없는 과학기술력과 시장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길림오동연변약업주식위원회사 지능화 생산 흐름선의 효율적인 운행과 과학연구청사의 기술연구가 조화를 이룹니다. 합형기사입니다. 대형 스크린을 보면은 오른쪽에는 추출, 농축, 건조 공정이 이루어지는 작업장 탱크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는 모든 탱크의 수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길림오동 집단 진흥화 생산 흐름선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국내 같은 업종에서 선도 위치에 있습니다. 도나경제개발구 도나공업원 과학연구청사 4층에 위치한 과학자 작업실은 길림오동 연변약업주식위원회사를 기반으로 장춘중의학대학 조대경 교수를 수석 과학자로 초빙을 하고 쌍방의 골관 과학연구 일꾼들로 구성이 되는데 인삼을 중심으로 기술혁신 연구를 전개하고 과학연구 설비와 데이터 자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장춘중의학대학 교수 조대경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 인삼중점실험실의 각 팀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삼에 대한 기초연구는 원래 따라가던 수준에서 이제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에 와 있고 특정 분야에서는 앞서가는 선도적 위치에 있습니다. 최근 연내 조대경 교수팀은 1년의 관건 공통기술 난제들을 돌파했습니다. 에너지 대사 관점에서 인삼의 원기 보충 전통 효능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물질 기반 및 기재 측면에서 인삼의 조성 영향을 밝혀내 인삼 섭취의 안전성 평가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팀은 선으로 13가지 인삼 국가 표준 제정에 참여하고 인삼 기반 신약 8종을 개발해냈습니다.

0: 인삼식품과 보건식품 22여종, 화장품 100여종을 개발해냈습니다. 또한 발명특허 5건을 획득했고 SCI 논문 100여 편을 발표했으며 창조한 경제총생산액은 약 1억 2,700만 원에 달합니다. 과학자 작업실이 설립된 지 반년도 채 안 되어 실험실에서 생산 흐름선으로 이어지는 효율적인 전환 통로가 이미 마련됐습니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조대경 교수팀과 기업 연구개발 일꾼들은 인삼의 효능성분 추출, 공예 최적화, 품질 기준 향상 등 관건 분야에서 협력적인 기술 돌파를 진행했는데 귀기삼 구복액 등 핵심 제품 림상 가치와 시장 가치가 동시에 향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플랫폼은 인삼 효소, 장미 음료 등 계열 건강 음료에 대해 공예 개선과 처방에 과학적 조정을 하고 있으며 리마산 보건식품 전문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가공 기술을 탐색하여 인삼 자원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길림오동 염전야급주식위원회사 부총경리 리안령입니다. 과학자 작업실 플랫폼은 과학기술성과 전환에 매우 좋은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 실험실 성과를 신속하게 생산 기업으로 전환시켜 제품 품질 향상과 효율 증대를 촉진할 수가 있지요. 이는 오동의 인삼 신질 생산력 발전에 매우 좋은 추진 역할을 합니다. 길림성 과학자 작업실 관리 방법 시행에 따르면 기업 또는 과학기술 단지를 의탁으로 대학 과학 연구 역량을 지탱으로 길림의 중대 전략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협동 혁신을 전개합니다. 이번에 비준돼 건설된 길림성 오동 인삼 대건강제품 관건기술 과학자 작업실은 바로 이 기재의 전형적인 실천 사례입니다.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과학자 작업실의 기원이라는 혁신적 표현하는 길림 인삼 산업이 자원 우위에서 산업 우위, 경제 우위로 전면 도약하는 생생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리안령입니다. 미래의 오동은 인삼과 녹용에 초점을 두고 인삼 녹용 계열 제품에 대한 과학연구 가치를 탐구하고 더 많은 첨단 과학기술 함량, 확실한 치료 효과 그리고 더 안전한 신제품을 대중들에게 제공하기에 힘쓰겠습니다.
1: 2026년 제2회 전국 전민건강체육대회 동북구 화북구 기배구 경기가 14일까지 이틀간 연변대학에서 열렸습니다. 동북 화북 8개 성 자치구 직하시에서 온 39개 팀의 450여 명이 연변에 모여 대중체육 경기를 유대로 지역 전민건강체육사업의 협동 발전과 심층 융합을 추동했습니다. 길림성 체육국에서 주최하고 연변주체육국, 연변대학체육학원에서 주관한 이번 경기는 동북 화북 지역을 아우르는 중요한 대중성 브랜드 체육 행사입니다. 경기는 남자조, 여자조, 혼성조 3개 조별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호흡을 맞춰 실력을 보여주며 진취적이고 건강한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연변팀 선수 류춘강입니다. 연변에서 이렇게 열정적인 경기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경기를 통해 실력을 다졌고 팀의 단합력도 높아졌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온 많은 분들이 연변의 미식을 맛보고 배구 운동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하북팀 선수 부염려입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배구 동호인끼리 서로 교류하고 배웠습니다. 우리 팀의 장점을 살려 좋은 성적을 내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싶습니다. 연변 동북 지역 동호인들도 화북 하북에 와서 우리가 조직한 경기에 참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길림 우금팀, 북경팀, 천진팀이 각기 여자조, 남자조, 혼합조 1등을 했습니다. 부주장 소경량이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연안혁명기념지관리국 주문화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연안로예문화중심 연안문예기념관 연변박물관에서 주관한 연안기억 사진 따라 연안방문 특별유동전시가 일전 연변박물관에서 펼쳐졌습니다. 현장에 전시된 근 200장의 옛 사진은 부대 장병, 사회구역 당원, 주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전시는 홍색 촬영가 정묵 선생이 촬영한 연안 시기 옛 사진을 핵심 전시품으로 했는데 옹군 애민 주민 라급, 전민 병사, 연안 보위, 위문 공연 4기 고무, 선북에서의 전투 광명이 눈앞에 등 4개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작품들은 연안 시기 군민의 생산 생활, 고가 위국 분발 정진의 생생한 역사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면서 중국 공산당이 시종 인민과 함께하면서 고난을 이겨낸 초심 본색을 전시했습니다. 관람객들은 해설원의 설명을 들으며 연안식이 활기차고 진취적인 혁명 정신을 깊이 느꼈습니다. 연결시 북산가도 단연사회구역 당위석이 왕건입니다. 당창건 105주년을 맞아 관할 구역 내 로 당원들을 조직해 연안 기역 특별전을 관람했습니다. 이는 깊이 있는 당사 학습이자 정신적 세례라고 생각합니다. 한 장 한 장의 옛 사진들은 격동의 세월을 재현하며 자립자강하고 오직 인민을 위하는 연안 정신을 실감하게 해줍니다. 기층 사회구역 사업일꾼으로서 홍색 혈맹의 길 이어받고 초심을 대중봉사 사회구역 치리 실무에 녹여내겠습니다. 연안 문예 기념관 해설원 류박입니다. 80여 년 전의 이 영상 사료들은 시각이 소박하고 내용이 진실해 대중들이 연안의 평범한 군민들의 생활 모습을 더 직관적으로 요해하게 해주는 매우 가치 높은 홍색문화유산입니다. 다지역 순회 전시 형식을 통해 소중한 연안 정신이 신시대에 끊임없는 활력을 뿜어내게 함과 동시에 연안과 연변의 홍색문화 상호 교류를 통해 홍색 자원 공유, 홍색 정신 공동 전승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 류동 전시는 7월 초까지 이어집니다.
0: 연결시는 우리나라 동북아 개방의 중요 창구로 동북아 경제무역 교류의 교두보일 뿐만 아니라 섭외 사법 능력을 검증하는 천연 일선입니다. 지난해 5월 연결시 인민검찰원에서는 전성 최초로 섭외 검찰 연구 및 실천 기지를 설립해 연변 지역 타국 사법 수요에 정밀하게 연결함으로써 섭외 검찰 삽질과 효율을 높이고 높은 수준 대외 개방에 봉사하는 데 견실한 사법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연결시 인민검찰원에서는 2013년부터 연변주 섭외 형사사건 집중 관할 직능을 맡은 이래 사건 처리를 중심으로 기재 혁신과 능력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복지 보급 가능한 일련의 실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연결시 인민검찰원 제2검찰부 주임 장설성입니다. 지난해 5월 우리는 전성 첫 섭외검찰 연구 및 실천기지를 설립했고 길림대학 등 여러 대학과 협력하여 두 가지 초빙제, 두 가지 언어구사 검찰관 양성기지를 공동 구축을 했지요. 한국어 법률 문서 작성 지침, 로 번역인원 명록을 주도적으로 편찬하고 섭외 가상화폐 유동 방향, 사법회계 감정 절차 등 다수의 표준을 혁신적으로 제정을 해 타국 사건 처리에 표준화된 지탱을 제공했습니다. 실천 탐색을 사건 처리 경험으로 전화하기 위해 연결시 인민검찰원에서는 기재 의탁을 해 리론과 실무 자본을 통합하고 타국 증거 수집, 전자데이터 인정, 자금 유동 방향 감정 등 면의 난제에 초점을 맞추어 타국 전신 인터넷 사기, 자금 세탁 등 사건 처리에서 증거 기준과 심사 규칙을 재번하여 류사 사건 처리의 질과 효율을 높였습니다. 25명의 전문 번역 인재를 통합해 4개 어종 번역 인재고를 구축을 했으며 로우 한국어에 능통하고 국제법에 정통한 검찰관을 집중 양성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강의 플러스 리론, 연구 토론 플러스 실전 모의 전사슬 양성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전국 섭외 검찰 인재고 성원 최혜영입니다. 이전에 뭐 국적 인원 여러 명과 관계된 전신 사기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혐의자들은 언어 소통 장애와 절차 불공정에 대한 우려로 강한 거부감을 보였지요. 저는 혐의자의 모국어로 신문하고 권리 의무 고지서 내용을 한 구절씩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에 혐의자의 경계심이 풀려 최종 부명 사실을 진술을 했습니다. 섭외검찰 업무의 최종 목표는 높은 수준 대외 개방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연결시 인민검찰원에서는 사건 처리와 법치 봉사를 병행을 하여 법률 봉사를 기업 현장까지 확장을 하면서 변경 경제무역 발제를 정밀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인민검찰원 제2검찰부 주임 장설성입니다. 영길 씨 검찰 기관에서는 타국 전신 사기, 밀수, 자금 세탁 등 다발성 타국 범죄를 엄하게 타격하여 강력한 진압 효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변경 발전에 주동적으로 봉사하면서 여러 부문과 연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를 구축을 하고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해 형사 위험 경계 지침을 제정을 했죠. 이로써 법치 보장을 사후 구조에서 선제적 수호로 전환했습니다. 다음 단계 연결시 인민검찰원에서는 기지를 핵심으로 소수 어종 인재 우세와 활발한 변경 무역 특점이 입각하여 다국어 소송, 다국 증거 단계별 심사 등 성숙한 실천 경험을 전성 및 변경 연선 기층검찰원에 보급하여 사법 공정을 수호할 계획입니다. 연결시 인민검찰원 당조석이고 검찰장인 종금석입니다. 우리는 섭외검찰연구비 실천기지를 엔진으로 인재, 표준, 협력 3대 난제를 해결하고 전문화된 섭외검찰대우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최고인민검찰원, 성인민검찰원의 요구에 대조하고 연변대학, 길림대학 등 둔해진 자원에 의탁을 하여 모든 섭외 사건을 검증을 이겨낼 수 있는 사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진달래 섭외검찰 브랜드를 더 빛내 길림성 섭외 법치 건설에 연길의 지혜와 방안을 제공하겠습니다.
1: 러시아 비내 변강구에서 온 소형 자동차 9대와 러시아 관광객 21명으로 모여진 다국 자각 운전 관광차대가 일전 혼춘 통상구를 거쳐 통관 입경해 다국 자가 운전 관광 여정을 시작하면서 2026년 중로 국제 자동차 다국 자가 운전 관광 활동이 정식 가동됐음을 알렸습니다. 이날 오전 9시경 러시아적 자가 운전 차대가 질서 있게 혼춘 통상구 통관 구역에 들어섰습니다. 변방 검사, 공안 교통 경찰, 세관 등 여러 부문은 협력해 전용 통관 통로를 개설하고 인원 증명서 확인, 짐 안전 검사, 차 번호와 발동기 번호 확인, 안전 성능 검측 등 사업을 고효율적으로 완수한 후 러시아 측 인원들에게 临시 입경 자동차 번호판과 운행증, 운전 허가를 신속히 처리해 줬습니다. 러시아 자가 운전 관광단 단장 따냐입니다. 러시아의 자가운전 애호가들을 조직해 함께 차를 몰고 중국에 왔는데 매우 설렙니다. 중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둘러보고 색다른 풍토 인정도 느끼고 싶습니다. 우리는 혼춘 현지 영웅기념비를 찾아 우리의 경의와 꽃을 드리고 이곳 역사 이야기도 더 많이 료해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올 들어 중로 쌍방향 다국 자가 운전 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혼춘시에서는 길림성의 유일한 대러시아 도로 통상구 우세에 의탁하고 중로 상호 사측 면제 정책 기회를 다잡아 통관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다국 관광 봉사를 완선해 중로 다국 자가 운전 관광의 상시화, 다원화 발전을 추진하고 변경 지역 문화 관광 산업의 질 제고와 승격, 쌍방 민간 우호 왕래가 1층 추진되도록 조력하게 됩니다.
0: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심양대표팀 대 연변대표팀 경기에 열기를 빌어 두 지역의 상업관광, 문화, 체육 교류가 활발히 펼쳐졌습니다. 일전 심양에서 개최된 연변주 심양 여름철 주제 보급 활동에서 두 지역 문화관광 부문에서는 문예 공연, 무형 문화재 체험, 문화관광 추천 소개, 상업무역 전시 판매를 일체화한 문화관광 축제를 선보였습니다. 활동에서 우리주는 전역 문화관광 자문을 추천 소개하고 문화관광 체육 상업 융합 소비 촉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연결 모아선 공룡 문화관광구 부총경리 곽정입니다. 연변의 미식과 좋은 관광 상품을 심양에 가져왔습니다. 심양벗들에게 연변의 좋은 상품과 명소를 알려 더 많은 심양벗들이 연길에 연변에 놀러 오도록 초청하랍니다. 연변 심양 두 지역 청소년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일전 동북축구연맹전 학교축구연맹 심양 연변 우정 경기가 심양시 망화거리제일소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연결시 만천성 교정축구정예팀 선수 15명이 심양을 찾아 심양시 망화거리제일소학교 북두정예축구팀과 멋진 시합을 펼쳐 실력도 키우고 소중한 우정도 얻었습니다.
1: 6월 14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각급 리그 제11라운드 남통 지훈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연변 령정 커시안팀은 두 골을 내주면서 0대2로 패했습니다. 6월 27일 저녁 7시 30분 연변 령정팀은 원정에서 불산 남사팀과 제12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나였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풍을 실천하는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훈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도나에 비가 좀 많이 내리겠습니다. 기타 지방에는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14도겠습니다. 우리 조 공기오염 기상 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봤습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3: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3: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3: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주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3: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여름철에는요 기온이 높고 평균 습도도 80-90%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서 음식물이 상하기가 쉽고 세균 번식 속도도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기는요 식중독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여름철에 갑작스레 설사, 복통이 생기면 식중독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짚고 있습니다. 식중독은요 세균, 기생충, 독소,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의 오염이 된 식품을 섭취했을 때 생기는 질환입니다. 바이러스가 원인인 이 바이러스 장염도 식중독의 일종이라 하겠습니다. 식중독 대표적 증상은요 설사, 배탈, 구토 등이죠. 음식을 섭취한 후에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생겼다면 식중독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보통 식중독에 의한 설사는요 산 음식을 먹은 뒤 대여섯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곤 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잠복기를 거쳐서 며칠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함께 식사를 하는 일행 중에 혼자만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같은 음식을 먹은 뒤에 두 명 이상이 구토, 설사, 복통 등 증상을 보인다면 식중독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식중독으로 설사가 심할 때는요 음식 대신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여 탈수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설사로 빠져나온 전해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설사를 자가 진단해서 지사제, 다시 말해서 설사약을 먹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수화의 경우 설사를 억제하기 위한 지사제 복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사제를 함부로 복용하게 되면 장내 식중

산독균 및 독소를 배출하지 못하게 돼서 질병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져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후 설사가 줄어들면 미음이나 쌀죽 등 기름기가 없는 담백한 음식부터 섭취를 해야 합니다. 설사가 하루 이틀 지나도 멎지 않고 복통이나 구토가 심한 경우 열이 많이 나는 경우 배변에 혈액이 섞여 나오거나 변을 보고 난 뒤에도 시원치 않고 뒤가 묵직한 느낌이 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식중독을 예방함에 있어서 음식 선택으로부터 조리, 보관 과정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음식물 저장은 4도 이하에서 가열은요 60도 이상에서 해야 합니다. 또 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즉시 먹는 것이 좋고요.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도 중요합니다. 외출 후에 더러운 것을 만졌거나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는 손 씻기가 필수입니다. 또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황색 포도상 구균에 오염됐을 수 있는 만큼 음식을 조리해서는 안 됩니다. 식중독을 예방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남거나 상하기 쉬운 음식은요 조리 후에 1시간 이내 냉장 보관을 해야 합니다. 조리한 음식과 익히지 않은 음식은 섞지 말아야 합니다. 행주는 매일 바꾸고 삶아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제일 가열한 음식이 남으면 버려야 합니다. 도마는 철저히 닦아 건조를 해야 합니다. 네,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여름철에는요 귀찮더라도 물은 끓여서 음식물은 익혀서 먹는 습관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각종 식중독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하수나 약수, 우물물은요 마시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은 식중독에 걸리기 쉬운 시기인 것만큼 위생을 더 잘 지키고 관리도 더 철저히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온도와 습도가 높은 시기에 발병률이 높은 피부 질환의 하나로 무좀을 꼽을 수가 있죠. 무좀을 흔하고 가벼운 또 질환으로 여겨 등하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좀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평생 재발로 고생할 수 있기에 무좀이 걸렸다면 철저히 치료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좀 재발을 방지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무좀을 불쾌하고 감추고 싶은 질환으로 여겨 치료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무좀을 치료하려면은요, 무좀에 대한 올바른 인식부터 가져야 하겠죠. 네, 무좀이란 구경 어떤 병이며 증상은 어떠한지 또 일상생활에서 예방하려면 어떤 면에 조의를 돌려야 하는지 오늘 연조 피부병병원 현명설 주임의사를 모시고 무좀을 둘러싼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높은 시기에 이 발병률이 높은 질환의 하나로 무좀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무좀을 불쾌한 병으로 간주하기 쉬운데요. 의학적으로는 무좀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죠?
3: 예, 무좀 또 백선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피부 표피의 각질층이나 모발, 손발톱 등에 기생하는 피부 사상균 또 피부 진균이라기도 하고 우리말로 하면 곰팡이균이라고도 합니다. 네. 여기에 감염된 질환입니다. 의학적으로 단순한 불쾌한 병이 아니라 명확한 병원체와 감염 경로를 가진 질병으로 분류됩니다.
2: 그래, 우리 주변에서 쉽게 자주 또 보죠. 뭐 예. 접하기도 하고.
3: 예.
2: 이 많은 질환은요, 발병 연령대가 있는데요. 무좀은 주로 어느 연령 단계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봅니까?
3: 예, 무좀은 활동량이 많고 발이 습하기 쉬운 청년층, 즉 10대 후반, 30대 초반에서 가장 많습니다.
2: 10대 후반, 30대 좌우로 예. 올라가면서. 무좀은 발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두 발에 다 생기는 거라고 봐요?
3: 예, 무좀은 주로 한쪽 발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두 발에 동시에 생기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은 한쪽 발에서 시작하여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같은 양말이나 신발을 번갈아 신은 등의 습관이 있으면 두 발 모두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2: 그렇죠, 그렇죠. 이쪽이 나올까 하면 이쪽이 또 오고 양말은 예. 뭐 어느 쪽, 오른쪽, 왼쪽 없이 이래저래 예. 바꿔신다.
3: 예, 곰팡이균이 이래 호상 전염되죠. 예.
2: 맞아요. 신발을 또 어떻게 잘못 신거나 목욕통에 가져도 뭐 글씨를 또 잘못 실 것 같고 옮기는 그런 경우. 이 무좀 환자를 보면은 남성들이 더 많다 하는 이런 느낌을 주는데 왜서 이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서 무좀이 더 쉽게 걸린다고 봐요?
3: 예, 첫째는 생리적 차이입니다. 이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땀샘이 많고 땀 분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이 젖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곰팡이균이 번식이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피부의 pH치가 다릅니다. 여성의 피부는 산성에 가까워 곰팡이균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남성은 상대적으로 중성에 가까워서 균이 자라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습관 환경입니다. 신발 착용. 남성은 통풍이 잘 안 되는 구두나 운동화를 오래 신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업상 서서 일하거나 활동량이 많으면 발이 더 땀을 흘립니다. 위생관리 면에서는 양말을 갈아 신는 빈도나 발 건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낮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이용, 사우나, 헬스장, 수영장 등에서 맨발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호르몬 요인. 남성 호르몬은 피부 분비를 촉진하고 이로 인해 피부 표면의 습도와 영양 환경이 곰팡이균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이 걸리는율이 더 높습니다.
2: 듣고 보니까 과연 그렇네요.
3: 예.
2: 발을 싸고 발이 운동하고 발이 쉬지 않고 예. 뭐 이렇게 뭐 움직이다 보니까 땀샘에서 땀이 많이 나고 또 위생에서도 보게 되면은 발을 잘 씻는 사람도 있지만 안 씻는 사람이
3: 예 상대적으로 남자들이 예, 더 많죠. 예.
2: 좀 더 그래요. 두꺼운 또 양말도 신고 구두도 많이 신고 통풍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3: 예, 예 맞습니다. 예.
2: 그래서 무좀에 걸리면은 가렵잖아요. 우선은
3: 예, 예.
2: 그 외에도 무좀은 어떤 다른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까?
3: 예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첫째는 가려움증입니다.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2: 가렵다.
3: 발가락 사이나 발바닥이 심하게 가렵습니다. 특히 땀이 많거나 신발을 오래 신은 후 악화됩니다. 어떤 분들은 밤에 가려움이 더 심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 변화 형태별로 우리 지관형 발가락 사이에 이런 무좀을 말하는데 발가락 사이 피부가 흰색으로 붉어지거나 상처가 나면 세균이 감염된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고름 심한 통증 발열 동반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그렇군요. 무좀 몹시 가랍죠. 뭐 남성들도 그렇고 여성들도 그렇고 이 무좀에 걸린 사람은 알겠습니다만 한두 번쯤은 다 걸린 것 같아요. 뭐.
3: 예, 걸린 분들 많습니다.
2: 아이에서도 조금 어른이 돼서도 그렇고 몹시 가랍죠. 뭐 가려워서 뭐 이렇게 죄 뜯고 뭐 뜨거운 물도 하고 뭐 약도 바로 가지고 예. 낫는가 하면 또 낫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래요. 손과 발에 물집이 생긴다거나 껍질이 벗겨진다고 해서도 어떻게 봐요? 무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요 이거?
3: 예, 맞습니다. 손과 발에 물집이 생기거나 껍질이 벗겨지는 증상이 꼭 무좀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진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수족 다한증, 우리 손발에 땀 나는 병을 말하는데 땀샘이 과도하게 작동해 물집이 생기고 껍질이 벗겨지면서 벗겨집니다. 그러나 가려움증이 없고 경기가 경미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병이 있는데 심한 가려움증 피부 건조, 팔꿈치나 무릎 등에 동반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소보짐, 우리 건슴이라 하는데 은백색 비늘, 명확한 경계, 손톱 변형 동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일 많은 접촉성 피부염, 특정 물질, 우리 예를 들면 세제나 금속에 접촉한 후에 발생하는데 경계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손발 습진, 손바닥, 발바닥에 깊은 물집, 심한 가려움증, 이것은 계절과 관계됩니다. 그리고 비닐 무좀, 발바닥 사이 아닌 발바닥 전체에 넓게 비듬이 생기기 때문에 가렵증이 있다고 꼭 무조건 무좀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2: 그런 경우도 있고 혹시 발냄새가 심한 것도 이렇게 뭐 무좀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3: 예, 발냄새와 무좀은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네. 무좀 특히 지관형 무좀은 발가락 사이 피부가 적고 하얗게 변하여 갈라지는데 이 상태에서 세균이 함께 번식하면 악취가 심해

0: 질 수 있습니다. 무좀 자체는 냄새를 직접 내는 것이 아니고 무좀으로 인해 피부 환경이 변화하면서 세균 번식이 촉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냄새가 가장 흔한 원인은 무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족 다한증 가장 흔한 원인은 땀샘이 많으면 피부 표면에 세균이 땀을 분해하면서 악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균 번식 땀이 나고 따뜻하고 습한 환경은 세균 번식의 완벽한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신발, 양말, 소래, 통기성이 나쁜 합성 섬유, 오래 착용, 갠위생, 씻기 불충분, 양말 자주 가라앉을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1: 역시 그 저 관리고 위생 뭐 불결한다든가. 그래도 발냄새가 좀 더 심하게 나는 친구들이 따로 있어요. 예. 땀이 많이 나고 그런가 하면 전성적으로 그런가 이거.
0: 예, 땀이 많이 나고 거기면서 우리 그 세균이 번식한 다음에 거기면서 세균이 번식한 데서 냄새 나는 게 있다. 딱 우리 무좀 근에서 난다고는 못 말합니다. 아. 합병증이죠.
1: 예. 그래요, 그래요. 이 무좀은 그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0: 예. 무좀은 주로 발에 발생하는 부위와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주요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지관형, 이 발가락 사이를 말하는데 가장 흔한 질병입니다. 발생 부위는 발가락 사이, 특히 새끼 발가락과 약지 발가락 사이. 형태를 보면 피부가 하얗고 적고 불투명해집니다. 지고 갈라집니다. 때로는 괴양이 생깁니다. 증상은 가려움, 자결감,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체 무좀 환자의 7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냄새는 세균 2차 감염 시 악취가 동반합니다. 초기에는 가려움만 있고 방치하면 갈라지고 아파집니다. 두 번째는 수포형. 이게 발생 부위에는 발가락, 발등, 발가락 측면에 우리 물통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형태는 깊은 물집이 여러 개가 발생합니다. 내용물이 맑거나 탁합니다. 특징은 물집이 맑아지며 껍질이 넓게 벗겨집니다. 계절성, 우리 보통 이 수포형은 봄, 여름에 많이 생깁니다. 물집을 터뜨리면 2차 간염이 위험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비늘형. 발생 부위는 발바닥 전체, 발뒤꿈치, 발가락 밑에 생깁니다. 형태는 피부가 두꺼워지고 넓게 비늘처럼 벗겨집니다. 증상은 가려움증이 적거나 없으며 무좀인지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고 건조한 피부로 오인되기 쉽습니다. 이 세 가지로 우리 나뉩니다.
1: 네. 지금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있고 하니까 무좀이
0: 많아집니다.
1: 그렇죠. 많은 계절이라고 또 봐지는데 이 무좀 하면은 뭐 쉽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야만이 전염이 빠른가 이거?
0: 예, 이 무좀은 곰팡이균이 원인이므로 균이 접촉하는 경로를 통해 전염됩니다. 첫째는 우리 직접 접촉, 피부와 피부를 통해서 접촉하면서 무좀이 환자의 발에서 손에서 직접 전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우리 보게 되면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예를 들면 고양이, 강아지 이런 이 동물들도 우리 이 피부 이런 곰팡이균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전염되는 률도 우리 일상에서 보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 발을 주물거나 같은 침대에서 발이 맞닿는 등이 접촉이 전염증입니다. 두 번째는 간접 접촉, 물건을 통한 전염, 신발, 예를 들면 환자가 신던 신발을 함께 신거나 신발장에서 밀집 보관하거나 양말, 같은 양말을 공유하거나 세탁 시 함께 세탁한다거나 그다음에 수건, 발을 닦은 수건으로 손몸을 닦거나 수건 공유할 때 전염됩니다. 그리고 바닥재, 예를 들면 목욕탕, 사우나, 수영장이나 이런 데서 젖은 바닥에서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구, 이불, 매트리스, 침대 시트 이런 데서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습한 환경에서 균이 생존하고 번식하므로 젖은 상태의 물건이 위험도가 높습니다. 셋째는 공용시설 이용 장소 위험 요인입니다. 예를 들면 목욕탕, 찜질방, 따뜻하고 습한 바닥, 공유 수건, 슬리퍼 이런 것들도 전염될 수 있고 수영장, 수상낙원 이 안에서도 탈의실, 바닥 공유 샤워 바닥, 옷 갈아입는 곳 이런 데서도 전문되고 또한 학교 기숙사

0: 군부대 공용에서 공용사무실 슬리퍼 공유 밀집 생활 등에서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전염 예를 들면 발에 무좀이 있는데 손을 통해서 무좀균을 긁어서 우리 사타구니라든가 다른 몸에 전염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타구니에 전염되는 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도 한계 전염되는 도경이라고 생각합니다.
1: 우리 삶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참 많네요.
0: 예.
1: 자칫하면은 걸릴 수도 있겠네요.
0: 예, 예, 예.
1: 쉽게 좀 나는가 하면 또 걸릴 수도 있고
0: 예.
1: 재발도 하게 되고 아이들도 뭐 어때요? 어른들한테서 없는 경우가 있는 겁니까 이거?
0: 예, 아이들이 어른으로부터 무좀에 감염되는 경우는 흔합니다.
1: 예.
0: 아이들이 생활과 면역 체계 특성상에서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아이들이 취약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면역력이 미성숙하고 하여 피부 사상균에 대한 저항력이 어른보다 약합니다. 그리고 습습한 발, 발을 보통 뻗고 뛰어다니며 땀을 많이 흘리고 신발 양말을 자주 갈아입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은. 그다음에 맨발 생활, 실내에서 맨발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갠위생 미흡, 어린이들은 손 씻기, 발 건조 등을 스스로 챙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슴 내 밀집 접촉, 부모의 발을 만지거나 같은 침대 이불을 사용한다거나 이럴 때 전염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에게 흔한 전염 경로는 부모와 아이의 같은 욕실 사용, 수건, 슬리퍼 공유, 발 주무르거나 만지거나 그러지 않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돌보며 맨발 접촉, 모욕을 도와줄 때 전염시킬 수 있고 형제 자매 간에 같은 방, 같은 침구, 장난감, 매트 공유할 때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학교, 실내 공유, 체육관, 탈의실 맨발, 물놀이 등에서도 전염될 수 있고 우리 학원, 체육관, 예를 들면 태권도, 체조 등 맨발 수업이 할 때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 목욕탕, 수영장, 가족 단위 이용 시 부모가 먼저 감염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경로는 가족 내에서 전염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무좀이면 아이 감염될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1: 그렇군요.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뭐 생활의 곳곳에서 뭐 자기 어떤 질병이나 뭐 어떤 나쁜 불량식권이 전염되지 않게끔 잘 관리하고 단속을 해야 되겠네요.
0: 예, 그렇습니다.
1: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모르니까 이런 질환이 있거나 또 이런 뭐 가능성이 있다 할 때는 다 조심해야 되죠.
0: 예, 또 철저히 또 처리해야 되고요.
1: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일부 무좀 환자들은요, 가려움 때문에 물집을 마구 터뜨리게 되는데 함부로 물집을 터뜨리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0: 예, 물집을 함부로 터뜨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권장하지 않는 행위행동입니다. 2차가 세균 감염, 손톱 손에 있는 세균이 물집 터진 부위를 들어가서 농피증, 즉 고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 확산, 우리 그 진균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집 속 액체가 주변 피부로 퍼지면서 무좀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깊은 궤양 형성, 피부 보호막이 사라져 상처가 꽤 깊어지고 아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발톱 간염을 유발합니다. 우리 하늘을 말하는 휘저자가 걸릴 수 있고 터뜨린 손으로 발톱을 만지면 발톱 무좀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만성화와 재발이 만해집니다. 반복적으로 터뜨리면 피부가 굳어지고 치료가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또 특히는 우리 당뇨병이 환자거나 면역력이 저하되는 되는 환자들은 작은 상처로도 궤양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1: 그리고 무좀으로 해도 심하면 발톱이 휘어질 수도 있다고 해요. 맞아요, 이거?
0: 예, 맞습니다.
1: 어허.
0: 무좀을 방치하면 발톱에도 침입하며 변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발톱성 백선성 발톱 무좀, 우리 하나 말한 후저자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발톱이 두꺼워집니다. 발톱 아래에 각질이 쌓여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발톱 색이 변합니다. 누렇게 또는 지긋하게 변하는데 흰색, 노란색, 갈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발톱 표면이 거칠어집니다.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해집니다. 그리고 발톱 조각조각 부서집니다. 그 부분이 갈라지고 깨어집니다. 그리고 발톱이 들뜹니다. 발톱이 발톱 침대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1: 어휴.
0: 그리고 발톱이 휘어지고 변형이 생깁니다. 두꺼워지고 뒤떨어지면서 비정상적으로 휘어지고 굵어집니다. 발톱이 휘어진다는 것은 이러한 변형이 일환으로 특히 발톱이 두꺼워지고 뒤틀어지면서 나타납니다. 무좀은 발톱으로 확성화되어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발톱 무좀은 치료가 오래 걸립니다. 발무좀을 조기에 완전히 치료하는 것이 발톱 무좀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이거 무좀 뭐 쉽게 볼 게 아니에요, 이거.
0: 예, 예, 예.
1: 뭐 큰 병이 안에다 지나치다 보게 되면 발톱에 그저 감염이 돼서 휘어들고 하면
0: 예, 그냥 고생 많이 합니다. 발톱에 치료 많이 해요. 예.
1: 그래서 이 다섯 발가락 양말이 무좀 환자에게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진정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거?
0: 예. 다섯 발가락 양말이 무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방 및 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다섯 발가락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발가락 사이 젖는 것이 핵심인 원인인데 발가락을 분리하면서 마찰과 습기 축적이 방지됩니다. 그리고 피부 접촉이 최소화되고 발가락 피부끼리 닿지 않아 균 번식 환경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통기성이 향상됩니다. 공기가 발가락 사이를 통과해 건조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마찰이 감소하며 물집이나 갈라진 부위의 통증, 자극이 완화됩니다. 핵심은 발가락 사이를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인데 이는 무좀균의 가장 싫어하는 하는 환경입니다. 다섯 발가락 양말은 무좀을 관리에 유용한 보조수단입니다. 하지만 치료제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우리 주변을 또 한번 보면은 무좀과 습진을 혼돈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봐도 무좀과 습진, 뭐 발가락 사이에 많이 좀 생겨 습진은 좀 더 물통이 나눠지는 것 같은데 좀 가렵죠. 다 어떻게...
0: 예.
1: 다를까이고?
0: 예, 무좀 보통 발에 많이 나는데 이 무좀은 우리 원인이 명확합니다. 이 곰팡이 균입니다. 예, 감염되며 또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동물, 건물 접촉을 통해 전염됩니다. 발생 부위는 주로 발가락 사이. 특히 세 번째나 네 번째 발가락 사이입니다. 그리고 발바닥, 손바닥에 생기며 보통 한쪽이 먼저 생기며 비대칭적입니다. 경계는 뚜렷하고 주변으로 퍼집니다. 물집은 드물고 작습니다. 발가락 사이에 백색 각질, 발바닥 망상 각질이 있으며 때로는 발냄새 동반합니다. 그리고 여름 습한 계절에 악화됩니다. 이게 무좀의 정황이고 우리 습진은 보통 우리 손발 습진을 말하는데 이 습진의 원인은 이렇습니다. 알레르기, 자극, 스트레스, 유전 등으로 일어나며 전염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생깁니다. 그리고 피지는 보통 양측이 대칭으로 나타납니다. 경계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깊은 수포가 특징이며 건조하고 각질이 생기며 갈라집니다. 특히 냄새가 없고 계절에 관계없습니다. 이 습진은 스트레스가 심할 때 악화됩니다.
1: 참 듣고 보니까 이러저러게 무좀 습진 그래서 무좀 한번 걸리면은 뭐 잘 낫지 않는다 난치 질환이다 여겨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뭐 어려운 치료입니까 이거 무좀이?
0: 예, 무좀이 난치성으로 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잘 낫지 않는다기보다는 치료를 불완성하거나 재발이 잦아서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네.
0: 예를 들면 첫째, 치료가 불충분한 경우 이 가장 흔한데 연고만 바르고 중단합니다. 증상, 특히 가려움증이나 비듬이 없어지면 약을 끊는 게 문제입니다. 이래게 되면 깊은 균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기간이 부족합니다. 피부 사상균은 표면뿐만 아니라 각질층 깊이에 침투하는데 최소 우리 두 주일 내지 넉 주일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반달 내지 한 달이 필요한단 말입니다. 발톱 무좀을 또 무시합니다. 우리 후지자를 무시한단 말인데 발톱 무좀은 나사는데 발무좀은 나사는데 발톱에 남은 균이 다시 피부로 퍼지거나 연고가 닿지 않는 깊은 각질층이나 발톱 균이 남으면 반드시 재발합니다. 재간염, 예를 들면 우리 신발, 양말 소독을 안 합니다. 치료 중에도 또 신발, 양말에 남아있는 균이 재간염됩니다. 가족 내 전염, 치료해도 가족이 간염원이면 계속 감염될 수 있습니다. 공용시설 이용, 목욕탕, 헬스장 등에서 반복 간염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잘못된 치료. 스테로이드 연고만 사용하고 우리 격소로 말한데 증상이 가라앉다가 더 심해지게 재발합니다. 그리고 항생제만 사용하고 세균 감염 동반 시에는 일시적으로 효과 보나 근본적인 이런 곰팡이균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요법 식초 소금 등 효과가 불확실하고 피부 자극으로 오히려 악화됩니다. 그리고 발톱 무좀 동반 발톱의 무좀이 감염된 상태에서 발피부 치료하면 이것은 우리 반년에 1년 시간을 줘야 되고 또 필요하면 먹는 약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철저히 치료해야 됩니다.
1: 그래요. 좀 나았다 하면 끊는데 한동안 쭉 지속적으로 써주면 좋다는 얘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 주변에는 자체로 병을 판단해가지고 약을 쓰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화를 불러오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무좀에 다른 약을 발랐을 경우 다른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이거?
0: 예. 무좀에 잘못된 약을 사용하면 여러 합병증과 악화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스테로이드 연고만 사용할 경우 이 가장 많습니다. 초기에는 스테로이드로 가려움 발적이 일시적으로 가라앉습니다. 한 주일 내지 두 주일 후 경계가 분명한 넓은 홍반이 퍼지며 이게 더 무좀이 더 증상이 과중됩니다. 결과는 원래 전형적인 무좀 모습이 완전히 변형되어 진단이 어려워집니다. 스테로이드는 바르면 잠깐 좋아지는 것 같다가 더 심해진다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항생제만 사용하는 경우 무슨 원인인지 우리 지금 보게 되면 그 홍매수 광고만 쓰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틀렸습니다. 근본 원인은 치료하지 못합니다. 세균은 죽여도 곰팡이균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2차 세균 감염의 위험이 항생제 남용으로 내성균이 발생합니다. 증상이 악화되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우리 뭐 있는가 하면 민간요법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가 식초, 소금, 생강, 담배, 연기 등으로 치료하는데 우리 식초를 쓰게 되면 피부 확 화상이 생기고 산성으로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서 다른 피부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물은 우리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자극을 주어서 가지고 피부가 갈라지고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생강마늘은 우리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또 담배 연기 우리 유효성이 없습니다.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뜨거운 물을 쓰는데 우리 무좀만 아니고 다른 피부병도 쓰는데 이건 일시적 가라움증을 완화시키지만 피부 손상을 악화되기 때문에 우리 무좀만 아니고 우리 다른 피부병도 갈아보면 이 더운 물을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1: 뒤를 알겠습니다. 무좀 어떻게 육안으로도 뭐 진단이 가능합니까? 봐서 이렇게 어때요?
0: 예. 무좀을 가볍게 여기고 아닌가? 육안으로 진단이 가능한다. 우리 예를 들게 되면 우리 그 무좀이 우리 그 지간형이나 수평은 우리 전형적이라면 의사들이 육안을 보고 상당히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확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수산화 칼륨 도말 검사, 우리 그 혐의금을 봐가지고 균사나 우리 그 포자를 발견하면서 임차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균을 배양합니다. 우리가 무슨 균인가 균을 배양하게 되면 우리 종류를 분리할 수 있고 또 약을 선택하는 데 유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우두등이라는 이런 빛으로 보고도 우리 그 색깔이 변해가지고 우리 그 무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 그런 다음에 우리 만성, 그 다음에 우리 판단하기 어려운 병은 우리 조직 검사로도 더 감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림상에서는 보통 도말 검사로 간단하게 우리 그 긁어가지고 수산화 칼륨이 된 다음에 우리 혐의금을 보고서 균사거나 포사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진단합니다.
1: 무좀 치료 뭐 구체적으로 지금 고약 구복약 뭐 이렇게 합니까? 연고 어떻게 해요?
0: 예, 이 무좀 치료 또 다른 피부병도 비슷한데 우리 무좀 놓고 말하게 되면 심하지 않을 때는 우리 그 다른 피부도 한 가지인데 피부병도 고약을 위주로 합니다. 만약에 우리 심하게 되면 고약을 공지 못할 때는 우리 그 고약하고 면약을 같이 쓰는 게 우리 피부병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좀은 우리 확실하게 뭐 곰팡이 균이기 때문에 그 선택할 때 무좀균을 죽이는 우리 고약을 선택해야 되고 네. 만약에 이거 쓰다가 공지 못하게 되면 우리 먹는 약도 많습니다. 이거 같이 써가지고 철저하게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치료할 때는 두 주 내지 넉 주 이렇게 이거 무좀이 걸리면 우리 보통 반달 내지 한 달을 치료한다고 생각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요. 아, 끝으로 한 문제만 제가 문의를 해드리고 싶네요. 예. 무좀은 옮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관건이잖아요.
0: 예.
1: 그리고 또 평소에 피부 관리와 좋은 습관으로 무좀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무좀을 예방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예, 이 무좀은 우리가 그 이제 그 균도 똑똑히 알고 그 감염 경로도 똑똑히 알지 않을까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균에 노출되지 않기와 균이 번식한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갠위생 발 관리라든가 양말 관리, 신발 관리, 그다음에 공공시설 시용 시 주의. 예를 들면 우리 그 공공시설에는 그 모욕물이 문제인 게 아니라 그 모욕 바닥에 그 균이 번식 한계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1: 맨발 다니다 보면 또 미끄러 던졌을 텐데
0: 있잖아. 맨발 다니는 요거 조심해야 되고 공동 슬리퍼나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 가족이나 타인에 접촉할 때 저는 주의해야 되죠. 이 균이 있으면 우리 또 옮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피부 상태 관리 그리고 일상 습관에 주의해야 됩니다. 핵심 정리하면 우리가 균이 살지 못한다. 이럴 때는 건조와 통기, 청결 유지, 그 다음에 피부 장벽을 튼튼히 상처를 보호하고 면역을 강화해야 됩니다. 무좀은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습니다. 평소 습관만 조금 신경 쓰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1: 그래. 이 공공장소나 뭐 수영장, 뭐 목욕장, 습한 곳에는 이 매균이 많아요. 그렇게.
0: 예, 곰팡균이 번식하기 훨씬
1: 쉽게 거기에 감염됐다면 어떻게 물에다가 헹구고 씻고 어떻게 비누로 잘 나올 때는 잘 헹구고 어떻게 나와야 되겠죠?
0: 예, 헹구고 나오고 그다음에 그 건조해야 되죠. 건조해야 이 진균이 잘 번식해야 합니다. 건조한 게 중요합니다.
1: 그렇죠.
0: 바싹 말려야 되죠. 예. 예,
1: 글씬도 자기 스스로도 준비 많이 하고.
0: 예.
1: 예, 알겠습니다. 무좀 예방 지식에 대해서 잘 알고 갑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0: 오늘 연주 피부병 병원 현명설 조임의사를 모시고요. 무좀에 걸리는 주요 원인과 구체적인 증상, 전염 경로, 예방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온도와 습도가 높은 시기에는요, 무좀균이 왕성하게 번식하기 때문에 무좀에 걸리기 쉽거니와 재발하기도 쉽습니다. 무좀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둘 경우 균이 발등이나 발톱 등 다른 신체 부위에 침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재발로 해서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좀에 걸렸다면 의사의 지도하에 꾸준히 치료를 견지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항상 발위생 관리를 깨끗이 하는 것이 참 좋겠죠.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1: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